0: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잡지사 5월호 세 번째 페이지. 가족들이 싸워도 허허 내 말이 맞다, 허허 내 말도 맞다 하며 가정의 평화를 지킬 것 같은 남양주 사랑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0: 이제 황희정승 관련한 유명 일화인데요. 네. 실제로 가정에서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1: 가능하면은. 이쪽 말이 옳다 그러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소. 또 저쪽에서 말이 옳다 그러면 네. 또 그 말이 옳은 것 같소. 그러면 도대체 정답이 어디 있느냐. 제대로 평가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옳소. 라고 얘기를 했지만.
0: 그렇죠. 그렇죠. 네.
1: 예, 그런데 이제 안에서 보는 황희정승과 밖에서 보는 황희정승은 정말 달랐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왕의 남자 누가 왕의 남자거나 아니면 누가 정도전에 왕이거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0: 정도 전에 왕 태조 편이었죠.
1: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세종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황희 그리고 닉네임이 정승 황희 정승
0: 황희라는 항상 꼭 정승이 붙죠.
1: 그렇습니다. 네. 정승이라 그러면은 보통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재상을 가리키는데요. 이분이 재상을 24년 동안 했고요.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0: 그러니까 의전서열 2, 3, 4위 안에는 한 24년 동안 계셨던 거죠.
1: 그렇죠. 예. 그런데 그중에서 의전서열 1위,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는 지금의 국무총리, 당시 영의정을 무려 한 번도 쉬지 않고 딱 임명돼서 끝날 때까지 18년 동안.
0: 최장수.
1: 최장수.
0: 영의정.
1: 영의정. 그러니까 직업이 영의정이고 별명이 정승인 때문에 네. 보통 다른 분하고는 다르게 이분은 황희 선생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네. 황희 정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0: 그러네요.
1: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더불어서 자료를 찾고 또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0: 네.
1: 과연 세종의 남자가 맞는가?
0: 어? 황희는 세종의 남자 아니에요?
1: 그렇죠.
0: 막 그 거의 막 종신 노동 시키고
1: 그렇습니다.
0: 사직하겠다고 할 때마다 뭐 실록에 왕이 윤허하지 아니하다.
1: 그렇습니다.
0: 뭐 예뇌국본 있고
1: 그렇습니다. 네, 뭐 과거 저기 뭐 조회 한 달에 네 번 나오고 두 번만 나와라. 재택근무 허락한다.
0: 대신 은퇴만 하지 마.
1: 그 대신 근무는 계속해라라고 해서 계약서에 없는 계약 조건을 계속해서 늘려 나갔던 세종대왕과 황희정승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 청취자분들로 독자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아무래도 이제 세종의 남자라는 인식이 강해진 건 어쨌든 세종 때 빛나는 업적들이 많았고 그때 네. 이제 황희가 주축에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1: 그렇습니다. 세종의 남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 13년부터 31년도까지 영의정에 있었는데 이 시기가 세종 치세에서 그러니까 좀 10년까지는 좀 안정적인 것들을 찾지 못하고 좀 여러 가지를 시험해보는 시기였다면 주요 성과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국정의 파트너였고 세종 18년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영의정을 중심으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의정부 서사제라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0: 의정부 서사제.
1: 그러면서 재상이 명실공히 국왕의 정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전에는 왕이 모든 것을 그 칠라마는 육조 직계제의 형식이었다면
0: 네.
1: 이 황희가 정승에 올라가고 나서 영의정이 되고 나서 5년 뒤에 그게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0: 왕의 파트너.
1: 왕의 파트너. 세종의 파트너가 아닐까라고
0: 그렇죠.
1: 하는데 그런데 이제 황희 정승과 관련해서 이제 관직에 오르는 내력을 쭉 살펴보고 그의 이력 속에서 보면은
0: 네.
1: 하나 딱 걸리는 게 그
0: 네.
1: 세종이 왕위에 오르는 걸
0: 네.
1: 거의 끝까지 반대했던 유일한 인물이
0: 황희?
1: 황희정승이죠.
0: 그러니까 세종 왕 되는 걸 반대했어요.
1: 그렇죠. 태종 때 세자 교체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세자의 성격, 그 태종의 성격 알잖아요.
0: 네.
1: 그리고 또 양녕대군이 그때 저질렀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서 이거는 태종의 판단이 맞아라고 보고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충녕이 세종이 되지 않았고 그랬다면 지금 한글이 있었을까?
0: 그렇죠.
1: 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그 부분은 당연히 태종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당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기는데
0: 양령을 필세자한 건 옳은 판단이다.
1: 옳은 판단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데 황희정
0: 그걸 반대했다.
1: 그걸 반대하다가 심지어는 쫓겨나서 네. 5년 동안이나 야인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세종이 바라볼 때 아, 저 양반 내가 왕이 될 때
0: 알겠네.
1: 끝끝내 반대했던 네. 그분 아니신가요? 라고 하면은 도대체 그분을 왜 발탁을 했으며 그런데 발탁한 이후에는 어떻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차차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0: 예. 하긴 뭐 황희는 뭐 세종과 나이차도 있었으니까 태종과도 인연이 깊었던 신하일 텐데 그럼 황희가 어떤 인물인지 황희의 인생을 먼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1: 네. 황희 정승, 황희라고 하는 인물은 1363년생입니다.
0: 아, 63년생.
1: 63년생. 네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 1392년.
0: 고려시대 때 태어났네요.
1: 건국했으니까 네. 이제 요 연도를 염두에 두고 그 황희의 삶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네.
1: 1363년 개성에서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14살 때 음서적 음직으로 그러니까 그 하급 관리로 올라갔었다가 그래도 명색이 있는 집안인데 하면서 과거를 진사시 그다음에 문과까지 합격을 해서
0: 네.
1: 공양왕 1년 1389년에 급제하면서 네. 이제 본격적인 관료 생활을 하려는
0: 그 관직이 들어간 것도 고려시대네요.
1: 네.
0: 와.
1: 참인데 89년에 들어갔는데 3년 뒤에 나라가 바뀝니다.
0: 그렇죠. 92년에.
1: 네. 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내가 그래도 고려의 신하인데 충신 불사 이군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충신이 두 명의 군주를 섬기겠느냐. 나는 여기서 떠나겠다라고 하고 떠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 네.
1: 그렇게 있다가 태종 3년에
0: 네.
1: 태종이 정말 신임에 마지 않았던 지신사였던 박성명이 황희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지신사라는 벼슬이 중요한데요.
0: 네, 지신사.
1: 조선 조금 지나면은 도승지가 되는.
0: 아, 이게 도승지예요?
1: 그럼 왕의 비서실장.
0: 왕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성명이 추천을 합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러나면은 이 자리는 저 황희라는 사람이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부인으로 심지어.
1: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처음엔 안 듣잖아요. 태종이 의심이 많으니까.
0: 네.
1: 두 번째 다시 저 사람을 추천합니다. 안 들어요. 세 번째 이제는 자신이 물러나게 생겼잖아요.
0: 네.
1: 나 저희 이제 지신사 이제 그만두려고요.
0: 아,
1: 예. 그리고 제가 추천했죠. 황희라고 하면서 이 황희를 추천을 하니까 태종으로 볼 때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쌓였다라고 보고
0: 아, 네.
1: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신사로서 태종의 측근으로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0: 네.
1: 당시 이제 태종 같은 경우는 자신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지만 역설적으로 왕이 되고 나서는 각 귀족이나 왕자들이 갖고 있는 사병을 중앙군으로 편제하는 병제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0: 아,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체제 정비를 하고
0: 네.
1: 또 한편으로 세자를 제대로 가르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데 그 파트너로
0: 황희를
1: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0: 예.
1: 그러면서 태종의 신임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태종 말년이죠. 태종 18년에
0: 네.
1: 세자였던 양령이 도저히 왕이 될 자질이 없다고
0: 판단한 쟤한테 못 물려주겠다.
1: 네.
0: 아.
1: 특히 여자 문제 가지고 어리라고 하는 여자 문제를 가지고
0: 이름이 어리입니까?
1: 네. 탁 하고 치니까
0: 네.
1: 여기에 이제 태종이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갖고 폐세자.
0: 세자 교체.
1: 하고 하나 건너뛰고 효령대군이 아닌 충령을 이제 그 자리에 올리게 되는데요.
0: 네네.
1: 여기에 끝끝내 반대를 합니다. 황희가.
0: 그래도 장남한테 가야지 이런 입장인가?
1: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5년 동안 관직에 떠나 있었는데
0: 네네.
1: 그러고 나서 세자를 교체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태종이 이제 세종 뒤에서 팔짱 끼고
0: 네.
1: 군무는 외척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0: 아, 내가 다 쓸고 나가겠다.
1: 네. 상황으로서의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끝날 즈음 세종 4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임금 그 황희는 다시
0: 네.
1: 데려다 써야 될 것 같아.
0: 세종한테 말하는 거죠.
1: 추천을 하는 거죠.
0: 예, 예.
1: 태종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관직에 복귀를 했는데요.
0: 네.
1: 문제는 이때 관직에 복귀했을 때 황희의 나이가 60살.
0: 아, 세종대 관직에 복귀했을 때 이미 예순. 아.
1: 네. 그러니까 그때 세종대왕이 22살에 즉위를 했으니까 4년이 지나니까 26. 그러니까 26살의 왕과 60살의 추천을 받은 신하가 네. 들어왔는데,

0: 머물다가 87살입니다.
1: 네.
0: 도저히 그 전까지 계속 물러나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할 때마다 재택근무 가능. 그다음에 조회 안 나와도 좋음. 네. 여러 조건.
1: 막 실무자들 집으로 보내주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가 겨우겨우 87살에 물러나서 4년 뒤 90살의 나이로 문종 2년에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1: 그럼 결국엔 세종이 돌아가고 나서야 은퇴할 수 있었던 거네요.
0: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거고.
1: 그러네, 그러네.
0: 세종 31년이면 사실 세종도 건강을 거의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황희정승 얘기를 하지만 황희라고 하는 인물이 세종과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게 60살부터다라고 그러네. 생각을 하면은 파트너로서 또 한편으로 69살부터
1: 영의정이
0: 되었다라고 하면 영의정으로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1: 네.
0: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제 세종 이후의 황희와 세종과의 관계를 많이 살펴보는 내용들은 있지만
1: 네.
0: 태종 때 황희라는 인물은 정승이 되기 전에 물론 그때도 정승의 반열에 잠시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모습은 어떠했을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고려시 때 관직에 입문해서 태종, 세종, 문종까지 거쳤던 황인데 좋습니다. 그럼 태종 때 황희에 대한 평가는 어땠는지 들려주시죠.
0: 태종의 탁월한 점이라는 건 뭐 자신이 정도전을 죽이긴 했습니다만은 그가 만들어놓은 제도는 따라가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태종 옆에 공신들이 아우 제가 아니었으면. 왕이 되셨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아, 예, 예,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1: 알랑방귀 끼면서
0: 네, 예. 정변이나 정난을 일으키거나 반정을 일으키면 이 공신이 문제거든요.
1: 아.
0: 공신은 자신들이 항상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죠.
1: 아, 예, 예, 예.
0: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누군가가 같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파트너가 바로 원리 원칙주의자 황이었을 거다.
1: 아.
0: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1: 오히려 왕자의 난 때 나를 지지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0: 그렇죠.
1: 일을 딱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었던.
0: 그렇죠.
1: 어.
0: 이제 황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신임을 얻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태종은 약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황희한테 맡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바로 뭐냐면 자신이 쭉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신은 일정하게 제압을 했는데 외척은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 외척이 세자였던 양령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령이 왕이 올라가는데 외삼촌들이 뭔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 욕망을 발현하게 되면은 규칙이 무너질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1: 그 외척이 민무구 민무질
0: 형제잖아요. 아. 원경왕후에.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일을 사실은 이제 태종이 밀어붙일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호응해줬던 인물이 바로 또 황희이기도 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공신들을 제압하고 외척들을
1: 정리하고.
0: 제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맡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는 기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이 시기에 황희와 그다음에 태종과의 대화 속에서 태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은 나와 경만이 알고 있으니 만약 누설된다면 경 아니면 내가 한 것이다.
1: 아, 우리 둘밖에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나 아니면 당신이다.
1: 근데 이 은밀한 대화조차 기록을 한 겁니까, 실록에?
0: 그렇군요. 실록에 무서운
1: 게 진짜 지독하네. 이런 비장하고 은밀한 대화까지 기록을 한다고?
0: 그러니까 이 시기에 태종이 얼마나 황희를 신뢰를 했는지.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둘만 아는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게 관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하잖아요.
1: 네.
0: 또
1: 네.
0: 실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 예, 예, 예.
0: 하루 이틀만 만나보지 않아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불러서 보았던 게 황이다. 라고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1: 네.
0: 너만 알아. 어저께 우리 못 봤잖아.
1: 각별하네요.
0: 이거
1: 진짜.
0: 거의
1: 그냥 뭐 페르소나를 넘어서.
0: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황희가 63년생.
1: 네.
0: 그다음에 방원이 67년생.
1: 나이도 비슷하네요.
0: 4살 형이거든요.
1: 예.
0: 형 뭐 이런 느낌으로.
1: 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0: 했지만 경을 뭐 믿는다라는 말들은 수백 번 하지 않았을까.
1: 그러네 진짜.
0: 이렇게 보여집니다.
1: 태종의 신임을 확실하게 얻었던 황인데. 그럼에도 이제 앞서 언급하신 태종의 세자 교체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이제 양령대군을 필세자 하는 걸 황희가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태종은 그걸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을 것 같은데.
0: 굉장히 배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1: 네.
0: 보통 이제 태종이 숙청을 하는 과정들 공신이 되었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숙청할 때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격이 모질어서 나빠서 죄를 졌잖아. 이런 톤으로 바로 처벌을 하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황희를 내치는 과정은 정말 장문에 제 느낌은 약간 연애 편지 같은

0: 감정이 들어갔구나.
1: 미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 톤인데.
0: 하나의 태종이.
1: 네, 그 문장의 일부를 제가 이제 그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예,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죽는 날에 황희는 따라 죽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자기는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내가 죽을 거야 그러면 황희도 저나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0: 라고 말할 거라고 평소에
1: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했을 거다. 그리고 사실 자신이 태종이 설득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네. 야은길제라고 보통 길제. 고려말 사문이라고 하는 모근이색 그다음에 포은정몽주 야은길제인데 이 야은길제의 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파를 만들거든요. 예. 그를 조선 조정에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난 안 간다. 절개를 네. 지킨다라고 네. 실패를 해서 너무 속상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속상함이 지금 황희에게서 느껴진다.
0: 그 정도의 사건이다.
1: 그래서 나는 황희가 네. 나한테 네. 이렇게 하리라고는
0: 진짜 애틋함이
1: 생각하지 못했다.
0: 진짜 연애 편지 같네.
1: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신보다 더 아끼고 자신이 죽으면 따라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그 길제에게 느꼈던 그 배신감을 또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0: 그게 황희한테 느낄 줄이야.
1: 그거를 황희한테 느낄 줄이야. 어떡하니?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1: 이제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제 네 살 많은 황희 동료 의식도 느꼈고 많이 의지했었을 것 같고 지금 이 결정이 진짜 몇백 년 조선의 역사를 바라볼 때는 나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태종 본인으로 볼 때는 사심이 없는 거잖아요. 뭐 큰아들인 셋째들인 사심이 있겠습니까?
0: 네.
1: 그런데 왜 이거를 반대를 하지? 라고 하면서 결국은 반대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 정도면은 숙청을 해서 사형을
0: 네.
1: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0: 태종에게는
1: 그렇지만 그래도 속상하지만
0: 그래도 사랑하는 황인데
1: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희야
1: 그렇죠.
0: 날 좀
1: 그렇네요. 그 노래가
0: 갑자기 연애 편지라고 하셔가지고
1: 예. 네 그래서 이제 유배형으로 끝내게 되는데
0: 네.
1: 여기에는 황희가 이전 공신들하고는 다르게 권력 지향적이지도 않았고 자기 파당을 모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말 그대로 나만 보고 일을 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건 알고 있으니 지금 나에 대한 반대는 정말 괘씸하기 그지 없지만 그렇다고 큰 벌은 내리지는 않겠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렇지만 잊을 수 있나요?
0: 못 잊죠.
1: 그렇죠. 예. 세종이 즉위하고 4년 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네. 세종에게 황희는 네. 진짜로 꼭 필요한 사람이니 써야 한다라고 자신이 예전에 박성명이 자신에게 추천했던 것처럼
0: 그렇지.
1: 이제는 이방원님 태종 상황께서 세종에게 추천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0: 그러니까 자기 원칙이 네. 서 있다면 왕이 하고자 하는 것도 반대할 수 있는 그 점이 오히려 네. 아들인 세종에게는 그런 신하가 필요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1: 아마 자신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네. 뭔가 더 나아가려고 하거나 덜 나갔을 때 그걸의 평균을 잡아주는 사람이 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0: 네.
1: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충령이 정말 똑똑하고 큰 일을 해야 될 거지만 아마 그 일을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 전하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 신하들이 있다면 네. 또는 반대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지 않는 네. 대관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중간에 누군가가 자리를 좀 중심을 잡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0: 그런 생각을 한 건 태종을 네. 또 평가할 부분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태종의 네. 인물 보는 눈은 탁월하다는 평이 있으니까요. 그런 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렇게 황희는 세종 즉위 후에 다시 관직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럼 세종과의 만남 때는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좀 죽이 잘 맞았나요?
1: 쉽게 맞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세종은 알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형 대신에 세자가 되는 거를 반대했던 인물.
1: 반대했던 인물. 사실은 충녕대군도 우리는 세종이라는 성군의 그늘에서 봐서 그렇지 권력 지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효녕대군이 자신이 세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충녕은 태종의 눈에 더 잘 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0: 아, 욕심이 있었군요.
1: 그럼요. 그 자리는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다만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건가를 조금 더 생각했던 인물이 충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런데 그 자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람이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왕이 보통 네.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 노 대신을 인정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하고 과연 이 코드를 맞춰 나갈 수 있을까? 아버지랑은 다른데 26살의 왕과 60살의 노 대신 둘의 만남 약간 서먹하지 않았어요.
0: 아버지 그늘 안에 들어가는 느낌도 들 것 같고.
1: 그렇죠. 예. 집현전에서 길러내는 학자들은 전부 다 세종보다 어리거나 곧 또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아, 예, 예. 그렇다면 세종이 가르치면서 뭐 이대리 김대리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아. 이렇게 사장님이 하는데 네. 회장님의 옛날 실장님께서 네.
0: 갑자기 대리들이랑 같이 있어.
1: 네.
0: 그러면서 회장님 옛날 실장이.
1: 자네들 뭐 하는 짓인가? 이러면 갑자기 사장이 조금 썰렁해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기도 있죠. 한데요.
0: 예, 예. 그렇죠. 정치적 약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세종이 황희와 결국에 손을 잡고. 네. 선택을 했던 그 핵심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1: 그때 이제 세종이 생각했던 게 바로 뭐냐면, 무릇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왕과 신하가 더불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왕이 혼자 끌고 가는 패도 정치는 아니다. 왕과 신하가 서로 논의하는 왕도 정치가 옛 그 하은주 3대의 모범이다. 라고 세종은 배웠단 말이죠.
0: 네네.
1: 그리고 실제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태종이 6조 직계제로 만들어놨는데 왕이 다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만기칠람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만기칠람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새 프로젝트를 못 돼요.
0: 도장 찍느라 시간 다 가는구나.
1: 그럼요. 아. 행정 일을 하는 사람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0: 과부하죠.
1: 그렇죠. 네. 이거는 다른 영역에서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 도장 찍다가 보니까 새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세종 머릿속을 딱 치는 게 바로 뭐냐면 의정부 서사지입니다.
0: 아까 이제 영의정.
1: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네. 6조의 내용들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여기서 다 처결을 하고
0: 네.
1: 조금 더 중요한 궁극의 문제는 왕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0: 아.
1: 일종의 여기를 중간에 그 국정 처리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게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의정부 서사제거든요.
0: 그 전에는 이제 왕 밑에 6조 직계 형태였는데.
1: 그렇죠. 네. 판서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그냥 그 결재만 하고 검토만 하지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0: 아, 네네. 왕 일일이 다 해야 되는
1: 그렇죠.
0: 건데.
1: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의정부에서 전결이 가능한.
0: 네네네.
1: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0: 네.
1: 그럴 때 이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아, 이 사람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뒀을 거예요. 맹사성도 있고 황희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한 10년 정도가 13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 13년 그러니까 황희가 69살 정도가 됐을 때
0: 네.
1: 이때 자신의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거를 세종이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0: 예, 예.
1: 더불어서 이때 정치적으로 많은 일을 정력적으로 20대 벌려놨는데
0: 네.
1: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수습하려면은 나 혼자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일을 벌린 사람 보고 수습하라 그러면은 원리는 맞지만 네. 사실은 벌리는 사람 계속 벌리는 거고요.
0: 네.
1: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거를 성과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인데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거는 의정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적임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0: 황희겠네요.
1: 황희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네. 의정부 서사제가 도입된 것이 세종 18년 그러니까 황희가 영의정이 된 게 세종 13년이니까 그 영의정으로서의 모습을 한 5년 정도 본 세종으로 볼 때는 이제 이분한테 맡기면 나는 좀 건강도 살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사실은 이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종이 프로젝트로 생각했던 것이 한글 창제거든요.
0: 아, 요즘이군요.
1: 예, 한 세종 15년 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네, 네.
1: 그러면은 요즘에 자신은 또 그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
0: 아,
1: 그러면 국정 전반을 이제 좀 무난하게 이끌어 줄 파트너
0: 황희
1: 아. 이분만 한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0: 네, 네. 자, 이렇게 태종의 곁에 있었던 황희와 세종의 곁에 있었던 황희를 차례차례 만나봤는데요. 마치면서 선생님께서 보시는 황희는 어떤 신하였나요?
1: 세종대왕은 황희정성한테 왜 개인적인 감정을 막 드러내진 않고 대신이니까
0: 네.
1: 훌륭하니까 네. 그리고 그만두면 안 되시니까 뭐 이런 톤으로 계속 잡고 있었다면 태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은 당신과
0: 나밖에 모르고
1: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따라 죽을 줄 알았다.
0: 그렇지, 그렇지.
1: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라면 제 느낌은 세종의 파트너이긴 하지만
0: 아, 처음에 말씀하신 게 그거구나. 예.
1: 진정한 자신을 알아줬던 인물 네. 그러니까 영혼으로 통할 수 있었던 인물은
0: 태종의 파트너.
1: 그러면은 이제 황희정승이라고 하는 네. 황희라고 하는 인물을 평가할 때 이제 그 이후에 60세 이후의 여정보다는 60세 이전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0: 황희에게 당신은 태종의 파트너입니까? 세종의 파트너입니까? 물어보면
1: 네.
0: 제가 볼 때는 그 농부한테 배운 거 그대로
1: 그렇습니다.
0: 올릴 수 있어. 기속말로. 그다음에 아, 왜 그, 기속말로 하십니까?
1: 그럼 그 여종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0: 둘 다 파트너
1: 파트너요라고
0: 하셨을 것 같습니다.
1: 대답을 하실 분 있죠.
0: 예. 네. 그러네요. 세종의 파트너로만 국한할 게 절대 아닌 것 같고 예. 태종에게도 너무 각별했던 인연입니다. 두 왕의 남자였던 황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광희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나란 일을 할 땐 고집스럽게 끝까지 시비를 가리고 왕에게도 간언하는 황희였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민담에 의하면 황희 집 앞 복숭아나무의 열매가 맛있게 익었을 때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서 따먹기 시작했는데요. 황희는 나지막이 다 먹지는 말아라. 나도 맛이나 하나 보자. 라고 얘기했답니다. 하지만 황희가 잠시 후 다시 마당으로 나왔을 때 역시나 복숭아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저 같았으면 이때 바로 이놈 아저씨로 돌변했겠지만 황희는 아이들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얼마 뒤 배나무에 열린 배를 따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과 어울리는 민담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샤터.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암을 고칠 순 없지만 암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버팁니다. 저는 세바시를 만들면서 이런 장면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당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뭐 일이 바쁘고 매일 판단해야 할 게 쏟아지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을 못할 겁니다. 저는 이걸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연결해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아보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요. 네,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태도라는 게 뭐 생각처럼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선택과 말투, 반응 속에서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일이 바쁘고 매일 판단해야 할 게 쏟아지다 보면 나는 어떤 태도로 살고 있지? 같은 질문은 늘 뒷전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 삶에서 방향을 바꿔준 순간들은 능력이나 운보다도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했는가에 달려있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생각나는 사건은요. 제가 서른 후반의 어느 날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제가 벽을 주먹으로 세게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순간의 행동이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벽을 제가 주먹으로 내려치는 순간 제 손등뼈에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살을 뚫고 나왔죠. 저는 부러진 손등뼈를 움켜잡고 응급실로 갔고요.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습니다. 철심을 받고 1년 뒤에 다시 그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죠. 지금 손등에는 그 당시에 이제 흉터 W자의 이제 수술 상처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도 만지면 쩌릿쩌릿합니다.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깟 화를 못 참고 왜 벽을 쳤을까? 그때는 제가 분노를 읽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분노를 자기 파괴로 써버렸던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된 뒤로 이 흉터는 마음을 오해하면 행동이 얼마나 쉽게 자기 파괴로 흘러가는지를 잊지 않게 하는 표식 같은 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내 안에 있는데 정작 우리는 마음을 느끼기는 해도 읽기는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읽지 못한 채로 살면 그 마음은 결국 다른 형태로 튀어나옵니다. 말로, 표정으로, 관계로, 때로는 행동으로. 그 행동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문제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행동을 밀어올린 그 마음을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결정한다. 저는 이 문장이 태도라는 말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설명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일 자극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 뭐 실수에 대한 지적, 가족의 무심한 태도, SNS에서 본 어떤 남의 성취 같은 거. 자극은 끊임없이 오죠. 문제는 그 자극 자체가 아니라 그 자극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보통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욱해서 말이 튀어나오고요. 움츠러들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혹은 과하게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말한 건 그 자동 반응으로 바로 가기 전에 사실은 아주 짧지만 분명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릴 때 미술 영재란 말을 꽤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미술 대회에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상도 많이 타고요. 그래서 미대에 가서 화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림을 그만뒀습니다. 그림이 싫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목소리가 너무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그림 실력으로는 안 돼. 이건 너무 별로야. 너는 재능이 없어. 그런 자기 비난을 반복하다 보니 결국 손을 멈췄습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그림을 그만둔 게 아니라 어쩌면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에 쫓겨난 것에 가깝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인적인 경험 사례를 관통하는 통찰은 분명합니다. 벽을 친 그날도 그림을 놓았던 그 시기도 사실은 제가 못나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지 알아차릴 때 우리는 최소한 나를 해치는 반응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태도는 자연스럽게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읽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마음 읽기는 감정을 예쁘게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파괴적 행동을 막는 일이라고요. 태도는 어떤 큰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도를 바꾼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자극이 올 때마다 내가 어떤 반응, 즉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를 조금씩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보고,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짧은 공간에서 내 안에서는 반드시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바로 감정이죠.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불안이 올라오기도 하고 서운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치심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나를 무시했나? 같은 생각이 같이 딸려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반응해버리죠. 하지만 그 감정의 정체를 한 번만 밝혀보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화처럼 느껴졌는데 사실은 걱정일 수도 있고요. 서운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그 다음 행동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극에도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 이게 제가 말하는 태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버팁니다. 그 차이는 멘탈이 아니라 그 순간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읽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997년 하반기에 공개 채용 시험을 통해 방송국 PD로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합격했을 때 너무 좋았죠. 근데 수습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이 회사는 그 방송국은 신입사원 전원을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 IMF가 터졌거든요. 뭐 당시에 다른 회사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이었으니까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아 이제 끝인가 하는 절망적인 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선택은 의외로 수능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아서 저는 우리 방송사의 뉴스와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모니터링 글과 대기발령 신입사원들, 제 동기들이죠. 동기들이 직접 쓴 기사와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기발령 받은 신입이 무슨 홈페이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한마디로 저는 좀 개긴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회사가 우리를 그냥 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계속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 예상이 맞았어요. 우리 홈페이지가 언론계에 소문이 나면서 그 사원들 대단하다. 이 회사는 그 사원들을 잡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확히 9개월 뒤에 우리는 회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생의 중요한 감각 하나를 배웠습니다.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버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이상하게도 다음 기회를 불러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세바 씨에도 아주 많이 만난 사례들인데요. 특히 최근에 그 독서 커뮤니티 금움이라는 곳을 만든 김세섬 대표의 세바 씨 강연이 있습니다. 김세섬 대표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암선고를 받습니다. 교모세포종이라는 뇌암인데요. 아주 치명적인 암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해 전에 제 아버지도 정확히 같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김세섬 대표도 투병 중에 세바 씨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암을 고칠 순 없지만 암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남편 장강명 작가와 함께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팟캐스트를 열고 항암 치료 중에서도 대본을 쓰고 녹음을 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삶의 의미를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바 씨를 만들면서 이런 장면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뭐 정보나 스펙이 아니라 흔들릴 때 그 삶으로 드러나는 태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 어쩌면 성공까지 만들어내는 건 결국 저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태도는 결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이 결국 마음 읽기,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해석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하죠? 라는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한 심리학자 연구를 알게 됐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한 나를 대하는 태도이고요. 나를 비난하는 태도보다 나를 연민하는 태도가 훨씬 더 큰 회복과 성장을 이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연민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나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네프 박사가 제안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자기 친절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남에게는 위로를 하면서 나에게는 갑자기 냉혹해지잖아요. 왜 그랬어? 또 이 모양이지. 너는 원래 그래. 이걸 자기 친절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는 거죠. 지금 힘들지. 그럴 수 있어. 여기서 다시 하면 돼. 이런 건 예쁜 말이 아니라 내 행동이 자기 파괴로 흐르지 않게 붙잡는 말입니다. 둘째는 공동인간성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은 쉽게 고립됩니다.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고통받지? 왜 나만 사는 게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 이게 공동인간성의 개념입니다. 이 관점 하나가 신기하게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나를 고장난 사람으로 혹은 나를 불행으로 일관된 별종으로 취급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셋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뭐 마인드풀니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과장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감정이 뭔지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나를 휩쓸기 전에 잠깐 거리를 두는 겁니다. 아, 지금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아, 지금 서운함이 크게 느껴지는구나. 그 순간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걸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연결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잖아요. 저는 감사일기도 좋지만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감정일기입니다. 뭐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느낀 감정에 이름만 붙이는 것이면 됩니다. 감정 라벨링이라는 말로 이제 잘 설명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오전 회의 때 내게 들었던 그 감정은 초조함. 내가 예상하는 이유는 이런 것. 뭐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에게 올라왔던 감정은 서운함. 어쩌면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퇴근길에는 약간의 허무함. 뭐 이런 한 뭐 서너 줄에 오늘 하루 내가 들었던 감정, 내 마음에 이름 붙이기와 내가 생각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만 적으면 우리는 이미 마음 읽기를 시작한 겁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이 나 전체가 아니라 내 안을 지나간 한 신호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행동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짧게 감정에서 욕구로 내려가는 연습입니다. 저도 이것도 세바시 강연자를 통해서 배운 건데요. 만약에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생기면 그 서운함이라는 감정 아래 어떤 욕구가 있는지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 밑에 나는 존중받고 싶은 욕구, 나는 안전하게 대화하고 싶은 욕구, 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욕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 읽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을요. 저는 삶의 태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결국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관계에서는 이상하게도 아직도 이런 믿음들이 남아있습니다. 야, 말을 많이 하면 탈라. 야, 말하지 않아도 좀 통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입을 다무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우기 싫어서요. 불편해지기 싫어서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침묵이 갈등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침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기보다 말하지 않으면서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서운한데 내가 참지 뭐, 야 불편한데 뭐 괜히 분위기 깰 필요 있어?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도 야 말로 하면 좀 부끄럽고 민망하잖아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쌓이면 결국 오해가 되고 거리감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그리고 너 왜 갑자기 그래? 라고 말을 듣지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죠. 오래 쌓여있던 거죠. 여기서 마음 읽기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말을 못하는 이유는 대개 상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복잡해서입니다. 화가 난 것 같지만 그 아래에는 서운함이 있고 그 또 서운함 아래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아래에는 나는 소중하게 다뤄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못 읽으면 말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너 왜 맨날 그래? 왜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 이 말이 튀어나가는 그런 식이죠. 그러면 대화는 해결이 아니라 싸움이 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조금만 더 정확히 읽으면 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 지금 화났어! 에서 멈추지 않고 사실은 서운해. 사실은 나 불안해. 나는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고 싶어.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 말은 공격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결국 관계를 지탱하는 태도라는 건요. 잘 참는 태도가 아니라 잘 말하는 태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이상하게 불편한 감정은 쉽게 말하면서 또 좋은 감정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특성인 것 같은데요. 칭찬, 고마움, 감동, 존경 같은 건 마음에만 넣어둡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니 관계는 차가운 상태로 유지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도 조금은 의지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는 더 크게 하고요. 칭찬은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감탄은 더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 어색함을 피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기,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잘 사는 방법은 마음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말로 옮길 줄 아는 태도를 갖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 마음을 참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마음은 잘 읽어내야 하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제 마음은 늘 뒤로 밀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말로 나오지 못하고 행동으로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다 잘못된 행동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죠. 돌아보면 그때마다 저는 마음을 못 읽어서 더 힘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제가 세바시를 15년 하면서 만난 수많은 강연자들이 제게는 스승이자 약이었습니다. 강연자들이 무대에서 꺼내놓은 말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제 마음을 대신 설명해주는 언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동기도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 좋은 강연들을 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강연은 사람의 마음을 크게 한번 건져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흔들지 않는데도 조용히 삶을 붙잡는 문장들이 그 안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제 고백만 담은 책이 아니라 아니면 마음을 읽는 뭐 팁이 담긴 책이 아니라 세바시 15년의 좋은 내용을 골라 담은 아주 고급스러운 플레이리스트 같은 책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불안할 때, 관계가 서늘해질 때, 나를 탓하고 싶어질 때 그때 꺼내서 읽고 들을 수 있는 문장과 함께 이야기들을 묶어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이 한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나부터 잘 읽어주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게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삶의 방향을 만들고 결국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행복 쪽으로 나를 데려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답하기 이 어려운 질문을 우리는 그 문장이 여러 개라도 스스로 정의해야 됩니다. 그 답을. 그래야지 우리가 이 태도를 위한 나만의 삶의 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 노력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을 읽는 노력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이전 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묻어난 짐 김경주입니다. 5월과 함께 모란과 자객 사진들이 손바닥 안에 휴대폰 속으로 날아 들어오는데 오늘 5월 5일 화요일은 어릴 때 창경원에 손잡고 갔던 한국의 어린이날입니다. 그때 밖으로 난 계단을 오르면서 처음 신어본 치마 아래로 스타킹이 너무 큰 사이즈라서 자꾸 흘러내려서 몇 걸음 걸을 때마다 멈춰 서서 다시 올리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봤던 창경원의 모든 풍경은 사라졌어도 여전한 오늘 2026년의 어린이날입니다. 어젯밤 뉴욕에선 맷 갈라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 옷차림을 하고 셀레브리티들이 저마다 공작새처럼 차려입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 그 옛날 어린이날 창경원 계단이 그래서 또 생각났습니다. 먹는 것과 움직일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주유소의 가솔린 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굳이 뉴욕의 의상 의복 뮤지엄이 합쳐주면서부터 시작된 이 맷갈라의 연례 기금 모금이 필요할까?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금 모금은 역사와 함께 우리가 뭘 입고 살았나를 또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어제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일찍이 발표했습니다. 뉴욕의 시장은 영국의 찰스왕의 방문 때처럼 강력하고 특별한 메시지를 자신의 부재 속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어제보다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83도. 오늘도 비가 올지 않으면 리오가 그 일대 0%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은 5월입니다. 와, 우리가 목련이 4월에 피었어야 하는데 그만 꽃샘추위로 목련꽃이 흐드러지게 며칠은 가야 하는 것이 그만 이렇게 후두둑 떨어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목련도 지났고, 그리고 벚꽃 역시 집앞에 아름답게 몇 겹으로 피던 그 벚꽃 역시 추위 때문에 오래 가지 못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또 들어야 했습니다. 모랑과 작약은 어딜 가면 좋을까? 지금 그 생각으로 제가 잠시 골몰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언제부터 비가 시작될까요? 오늘 밤 자정이 지나서까지는 괜찮은데 내일 하루 오전 중에 시작된 비는 내일 비가 올 찬스는 80%라고 뉴욕과 그 일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뭐 한 60도 대 중반 정도로 오늘보다는 한결 그래도 낮 기온이 떨어져서 괜찮을까 싶은 그런 봄날을 보내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아마 비가 올 것 같다. 선데이, 마더스데이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네, 약간의 비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 선데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머니 살아계셔서 그리고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에 있어서, 네, 이번 선데이에 만날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죠.

뉴욕시 그리고 허슨강을 마주하고 있는 뉴저지주에 계신다면 아니면 이쪽으로 차를 몰고 혹시 놀러 오셨다면 이 모란과 자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로 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록펠러 스테이트 파크, 록펠러 주립공원에 프리저브가 있는데 뉴욕시 북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공원입니다. 플레전트빌과 슬리피 할로우, 록펠러 하면 벌써 이 대표적인 슬리피 할로우 인근에 있는 스테이트 파크인데 약 1700에이커 규모의 넓은 공원에 록펠러 패밀리가 기증한 그 옛날에 사유지, 말이 이끌던 마차가 다니던 그 넓은 자갈길이 특징인 그런 곳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산책하고 조깅하고 하이킹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록펠러 스테이트 파크의 프리저브 가면 진짜 좋겠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가까운 곳이면서도 자주 못 가게 되는 새들이 사는 조류 관찰하기 위해서도 많이 오고요.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 들고 가면 어떤 그 훌륭한 카메라도 부럽지 않으니까 사진 촬영도 좋습니다. 또 승마 직접 또 이 켄타키 더비 이후에 혹시라도 말에 대해 관심이 생기셨다면 이런 것도 가능한 지정된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물론 크로스컨트리 스키가 여기서 또 있는데 여기 스완 레이크라고 백조의 호수가 있네요. 조용하고 아름다운 호수. 진짜 가고 싶은데 왜 그동안 못 갔는지 모르겠네요. 센트럴 파크보다 비교해서 한적하고 더 자연적인 분위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주말에 가면 주차장에 또 차들이 빨리 들어찰 수 있기 때문에 차를 갖고 가셔서 세워놓고 또 자전거를 매달아 가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허슨강을 건너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가는 쉬운 방법이라면 자동차로 약 40분 정도 평균? 차가 막히면 50분도 걸린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뉴저지에서 맨하탄으로 진입을 하면 헨리 허슨 파크웨이 노르스 북쪽 방향으로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서밋 리버 파크웨이 노르스로 연결하면 플레전트빌 루트 117 출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계속 가야 되나요? 내비게이션에서 어쨌든 록펠러 센터, 스테이트 파크, 프리저브, 비지터 센터 이렇게 입력하면 가장 정확하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Metro North Harlem Line을 타고 Pleasantville에서 내려서 택시, 뭐 Uber, Lyft에서 5분, 10분이면 도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이 좋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의 소식이 가장 궁금한 소식 중에 하나긴 하겠지만 맥 뮤지엄의 맷갈라의 레드카펫 어제 있었던 대단한 뉴욕에서의 연례 행사에 대한 또 관심도 있고요. 눈은 어쨌든 즐겁게 하긴 하는데 옷을 입은 건지 그냥 중요한 부분만 가린 건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보그 잡지에서 2026년 맷갈라 베스트 드레스드 리스트가 공개가 되기는 했는데 뭐 각각의 취향에 따라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돋보인 스타일은 2026년의 테마 커스튬 아트, 옷 입은 신체의 중심에 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굉장히 실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옷을 입은 몸이 중요하다. 그 옷이 더 잘 보이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Fashion is art. 패션은 아트다라는 걸 충분히 반영한 작품들이 많이 이렇게 셀러브리티들에 의해서 입혀져서 됐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맷갈라는 1948년에 시작된 커스튬 인스티튜트 기금 모금 행사로 시작됐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뮤지엄의 패션 부서가 이게 1946년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과 이렇게 합병이 돼서 독립적으로 그 안에 부서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엘레노어 램버트라는 사람이 1948년 이 갈라를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뉴욕의 상류층만 참석하는 조용한 자선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맥갈라는 다이애나 브릴랜드라는 사람이 합류하면서 전시와 함께 패션을 합한 아주 거대한 문화 행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 이후에는 애나 윈트러가 총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패션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오늘날 맷갈라는 매년 5월 첫째 월요일, 그러니까 어제가 올해는 그날이었죠. 그래서 맷 뮤지엄 안에 있는 커스튬 인스티튜트

있고 10년 만에 나왔다라는 것도 그 화제가 됐지만 또 딸과 함께 같이 나와서 이 블루 아이비 커터라는 이름에 나이가 아직 미성년이었는데 파격적인 그런 또 엄마와 딸의 모습으로 비안세가 나왔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한 뭐 누구나 다 아는 제프 베이조스와 아내 로렌 산체스 베이조스 전시 파티 주요 후원자로 나섰는데 뭐 많은 액티비스트들이 또 보이콧을 그렇게 촉구했다고 합니다. 뭐 The gala was brought to you by worker exploitation. 노동 착취가 만든 이 Met Gala다라는 문구도 볼 수가 있었고 조는 맘다니 뉴욕 시장이 이날 이거 참석 안 하고 뉴욕의 의류 업계의 그 워커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따로 만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만다니 시장이 일찌감치를 밝혔고 그러면서 카다시안 그 패밀리들이나 제프 베이조스 부부와 나는 어울릴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맥갤러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이 유명인들, 셀러브리티 중심이 되어가는 이 그런 거대한 행사로 상징적인 그런 행사로 자리를 잡았지만 뉴욕에서 있다고 해서 내가 꼭 나가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그래서 이번에는 워킹 클래스 얼라인먼트 노동 계층과의 연대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맘다니 시장입니다. 맘다니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쭉 이어지는데 여기 맷갤라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맘다니 시장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에릭 애덤스 전 뉴욕 시장은 한 번만 참석을 했고 빌 드블라지오 전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뭐 빌리어네어지만 전 시장으로 그때 당시에 매년 여기 나온 건 아니라고 올해 드레스 코드, fashion is art. 그거를 이해를 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당 여기 참가하면서 기금 모금이니까요. 옷만 또, 뭐, 그건 옷은 협찬을 받았겠죠. 물론, 디자이너들이, 입히고 싶어 하는 그런 셀러브리티였기 때문에. 근데 개별 티켓이, 작년보다 2만 5천 달러가 인상이 돼서 10만 달러. 여기 옷 입고 나오려면 이렇게 내는 건가요? 제가 지금 제대로 말한 건가요? 아니면 테이블에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는데 10만 달러인가요? 그것도 모르는 제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둬들인 수익이 작년 기록이 3,100만 달러였는데요. 올해는 4,200만 달러를 모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맷갤라에서 모금된 금액 전액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 내의 커스튬 인스티튜트의 운영과 보존 전시 제작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꾸미는 우리 지금 모습들이 후대까지 이렇게 해서 전해지게 되는 건가요? 오늘 뭘 입고 나왔는지 봅니다.

0: 보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4: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비트 올스윗 호텔에

0: 출연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낙태라는 말은 미국인들에게 상당히 그 복잡한 감정과 함께 개인적으로는 또 이 사회 정책의 이슈로는 양쪽으로 그렇게 분리된 이슈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중요한 낙태 관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을 해석하는 그런 최고 기관으로 모든 소송 케이스들을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수프림코트에서 듣겠다고 한 이 케이스는 루이지애나 주에서 작년 10월에 F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기에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바로 abortion pill, 이름은 미페프리스톤이라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access, 여기에 대해 해석을 내려달라는 키스인데,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는 접근성, 그러니까 이거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한마디로 access, 복원하는 임시명령 temporary order를 연방대법원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으로 해서 여성들이 최소한 5월 11일까지, 5월 11일이면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다시 mail, 우편을 통해서 이 낙태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까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멜 리터 대법관이 보수 진영의 대법관인데요, 어제 이렇게 발표한 것에 의하면 제5연방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을 일시 중단시키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원격 진료를 의사가, 그러니까 그 주에서 금지가 될 경우에 텔레메디신으로 해서 이 어보션 낙태에 이렇게 처방을 하고 그다음에 우편으로 이 약을 보내주는, 그걸 금지하는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이 소송이 루이지애나 주가 제기한 것에 그 주 자체가 전면적인 낙태,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를 하고 있는 주인데, 우편 배송이 낙태를 가능하게 한다면서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기한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가? 뭐 지금 아이들 다 키우고 손주들 보는 그런 나이에 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요, 이 젊은 아기들을 낳을 수 있는 연령의 여성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이렇게 나온 케이스들을 보면 2월에 루이지애나 서부 지방법원에서 양측의 주장을 들었고, 4월에서는 또 즉각 금지 요청, 루이지애나에서 한 요청 기각하고 FDA가 이 메페프리스톤 세이프티 리뷰가 끝날 때까지 사건을 일단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피프 서킷에서는 텔레메디슨 우편 배송 금지 뭐 이 결정 뒤집고 임시 복원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프림 코트 연방대법원에서 어제 5월 11일까지 일단 우편으로 이 낙태약 배송하는 거, 복원하는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지금 올해 중간선거도 있고 이 낙태에 대한 것은 어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라고 특별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게 퍼스널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떤 그 인기 있는 정책을 지지해서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는 참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약을 우편 배송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유지할지 대법원에 다시 긴급 항고해서 이걸 할지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약 매년 10만 명 정도에게 우편으로 낙태약이 보내지고 있다. 이렇습니다.

먼저 해요. 봉쇄가 시작되고 나서 이란 쪽에서 먼저 봉쇄를 하고 이란에 석유 수출을 막겠다 해서 미군이 들어가서 또 막고 이런 상태로 전쟁 전에는 120척, 130척 하루 평균 그렇게 지나다니던 배들이 정말 몇 손가락 안에 그렇게 하루에 드문드문 그것도 뭐 공격당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라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했던 프로젝트 프리덤, 미군이 호위를 해서 배들이 거기 갇혀 있는 배들 통과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어제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은 됐다는 소식입니다. US Central Command, 미 중부 사령부가 미국의 국기를 단 두 척의 커머셜 상업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라고 그렇게 또 발표를 했는데 덴마크의 해운사 머스크가 덴마크 이 머스크 차량 운반선이라고 합니다. 이 배 하나가 US Maritime Flag, 미국의 해상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달고 해협을 통과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란에 공격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일단 파키스탄이 이번에 전쟁 휴전 협정 뭐 이런 거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파키스탄이 하고 있는데 이란이 공격을 했다는 것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양측이 반응을 하면서 휴전이 괜찮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때 또 대한민국 외교부가 어제 한국 국적의 화물선 한 척이 해협에서 폭발이 있어서 화재가 났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한국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어제 이란이 taken some shots at unrelated nations. 그러니까 관련 없는 국가들의 배에 몇 발을 이란이 쐈다라는 그런 확인을 했는데 그 예로 대한민국 화물선을 여기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뭐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없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했는데 한국 선박 제외하고 다른 선박에는 뭐 불도 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한국 정부의 발표 이 폭발 이후에 확실히 화재가 발생했다는 건 맞지만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는 지금 단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고 원인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기 전 그런 상황인데 피해를 입은 것만 확인이 됐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란 측에서 당연히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국이 뭐 뭔가 하겠다 이 배들을 호위해서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이 배들이 빠져나가는데 호위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란의 고위 당국자가 휴전 협정 위반이다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이란으로서는 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해협에서 새로운 방정식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시도가 여기 해상 운항을 위험에 빠뜨렸다. 사실상 해협이 실질적으로 봉쇄되어온 이란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 싸울 의지가 또 있어서 좀 뭔가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측이 버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또 큰 소리를 치는 이란의 모습입니다. 이런 때에 United Arab Emirates는 어제 이란이 여기에 이 영토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휴전 있고 나서는 처음 있는 공격인데 정당한 대응권을 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대응은 안 했지만 무척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페크 석유 생산기구들 사이에 여기 이 조직에서 탈퇴하겠다라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아무튼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업 선박 거기 갇혀 있는 배들 우선 안전하게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해운업계는 여전히 같이 움직여야 할지 말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건 맞습니다.
어제 여러 해운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니 안전한 통과 이걸 따라야 할까? 그렇지만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이드해서 이 상업 커머셜 선박들을 안내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이죠. 이란의 공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운사들이 이란에서 뭔가 같이 하는 그런 참여에 의해서 기회도 설치되어 있고 이런 호르보자 해협 통과하는데 이란이 없이 미군만 갖고 미국의 말만 듣고는 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래서 이 프리덤 프로젝트 프리덤이 지속 가능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또 몇 개 주에서는 예비 선거가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인디애나 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주에 그것도 주의회 예비 선거에서 보통은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공화당 주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7명의 도전자를 직접 지지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한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애나 공화당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인디애나주의 주하울의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이 이거를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후보들을 내놓겠다. 엔도스먼트 딱 찍어서 오늘 그렇게 7개 지역입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1: 하나님을 예배하네.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미국에서 오늘 화요일 5월 5일 예비선거가 있는 주들 가운데 하나가 인디애나주. 뉴저지주는 다음 달 6월 2일 상당히 일찌감치 6월 2일에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있습니다. 올해는 팰리세이드 파크에 우리 한인 후보와 한인 시장의 또 대결이 지금 상당히 열기를 더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약소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포김 현재 시장에 도전하는 지금 현재 시의원 민석준 후보. 네, 자주 좀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인데요. 뉴욕주 예비선거는 6월 23일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 연방 하원 6선거구와 7선거구에 우리 할인 후보들이 나가 있죠. 6선거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6선거구를 대표해온 그레이스 맹 현역 의원, 여기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도전을 하는 척박, 우리 할인 2세, 한국 이름은 박영철, 척박 후보가 지금 아주 또 힘을 붙이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7선거구에는 지금 현재 뉴욕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줄리 원 후보가 또 3파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는 우리 한인 유권자들만 제7선거구에서 줄리 원 후보를 지지해준다면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는데 뉴욕 연방 하원 6선거구의 척박 후보에 대해서 또 우리가 뒤늦게 이렇게 5월 1일에 뉴욕 맨하튼 월스트리트 근처에서 열린 이 노동절 집회에 갔다가 잠깐 NYPD 뉴욕시 경찰국에 의해 연행이 됐다. 그 앞에 도로를 점검한 시위대 속에 있다가 그랬다라고 했는데 곧 물론 풀려나긴 하지만요. 상당히 그 노동절이라는 것에 노동절이 미국은 9월 초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은데 바로 여기에서 A peaceful demonstration in support of workers. 이렇게 공식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지를,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를 위한 평화적 시위에 참여한 것이고, 우리 지금 선거 운동의 또 중심 가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나갔어야 했다라고 약 3시간 후에 석방되고 나서 척박 후보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뉴욕에 그리고 전국적인 또 주류 언론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척박 후보가 처음에 나올 때 작년 11월에는 그렇게까지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메시지와 함께 또 과거에 외교관 출신으로 조용히 이끌어왔던 나 자신의 꿈이 incumbent 현역 의원으로 그레이스 맹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뭔가 강력한 도전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가 지금 또 한인 후보였었기도 하고 그 메시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먼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킴스보석 자체 직영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보석 뉴욕타임스퀘어에 가시면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 위치한 킴스 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용 골드바 또 실버바 킴스에 문의해 주세요.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면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에 올려놨습니다. 클릭하셔서 확인하세요. 에스더 세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목소리가 에스더 재단의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꼽았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합니다. 에스더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플러칭 유니언에 위치해온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바뀌어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1, 참소주 3불99, 뉴욕 업스테이 캣스케일 농장에서 가져온 신선한 명이나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 볶음, 깊은 맛의 아구찜, 뉴욕 최고를 잡아합니다. 바로 옆 건물 발레 파킹 1시간에 2불, 문의와 예약은 917-445-1165로 해주십시오.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기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후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그리고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우리 반려동물의 공간도 새로운 계절 5월에 맞게 산뜻하게 바꿔주세요. 새 침구로 잠자리 리프레쉬 하고요. 알러지 대비 세제, 또 눈, 귀, 발 케어, 해충 기피제, 치아 관리 제품, 건강한 비건 간식까지 준비 완료하고 있습니다. 제니 앤 뭉치, 뉴저지 클러스터 제니 뭉치에서 우리 아이들의 새 계절을 시작하세요.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린이날을 하루는 그래도 좀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우리 미국에 와서 그때 그 어린이날을 보낸 부모님들에게서 태어난 우리 한이 2세들은 어떨까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오예윤양,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몇 학년이세요?
1: 2학년이에요.
0: 2학년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어떻게? 어디서 태어났어요?
1: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0: 오, 그럼 미국에 부모님 따라 이민 온 거예요? When did you come?
1: 한 살 때 왔어요.
0: 그러면 그때 한국어도 잘 못했을 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잘하게 됐어요?
1: 학창만 네, 해서 좀 더 알아게 됐어요.
0: 합창단.
1: 하면서.
0: 네, 합창단의 멤버로 한국말 노래를 하니까 더 좋아졌다. 이런 거예요?
1: 네.
0: 그래도 진짜 한국말 잘하네요. 오, 예윤, 2학년인데 지난주 네. 토요일에 있었던 제24회 미 동북부 어린이 동요 대회에 8학년까지 참가할 수 있는 이 대회에서 독창 네. 부문의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아요.
0: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노래를 합창단에서 같이 하는데 독창으로 따로 그렇게 할 기회가 있어요? 솔로로. 네. 이번에 어떤 노래 하셨어요?
1: 그 잠꾸러기 고구마랑 애기 똥풀 했어요.
0: 여기서 같이 들을 수는 있죠, 우리가.
1: 네.
0: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1: 오클랜드 가든.
0: 한국 학생들 많아요?
1: 조금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0: 그럼 학교에서도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럴 기회가 있나요?
1: 방금 한국 친구랑 조금 한국말 할 때도 있고.
0: 이 다음에 오예은 양은 지금 2학년인데 커서 뭐가 되고
1: 네.
0: 싶어요?
1: 뭐지? 의사하고 싶어요.
0: 그래요? 왜요? 왜 특별히 의사하고 싶어요?
1: 왜냐면 사람을 살려서 사람들이랑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고.
0: 오.
1: 그래서.
0: 근데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의사가 되면 또 힘든 그런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도 의사하고 싶어요?
1: 네. 해보고 싶어요.
0: 의사도 뭐 이렇게 내가 아플 때 가면 이게 소아과 닥터도 있고 아니면 surgeon 수술하는 닥터도 있고 그런데 어떤 닥터 되고 싶어요? 생각해봤어요?
1: 응급실 의사.
0: 응급실 의사? 왜 응급실 emergency room에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응급실에는 갑자기 아픈 사람
1: 한국 드라마에서 보고
0: 그래요?
1: 멋지고 저도 그렇게 사람 살리고 싶어요.
0: 한국 드라마에서 보니까 응급실에 그 닥터들이 진짜 사람을 금방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 보고 최고다. 오예윤 학생 진짜 커서요. 2학년이지만 그럼 닥터가 되려면 뭘 해야 되나? 공부 많이 해야겠네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죠?
1: 네.
0: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1: 네.
0: 노래하는 것도 재밌고 그죠? 네. 지금
1: 네.
0: 라디오로 들으시니까요.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들으시고 또 엄마, 아빠도 들으시는데 오예윤 양이 항상 하고 싶었던 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께 하고 싶은 말 솔직하게 해주세요.
1: 엄마, 아빠랑 언니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가족 다 사랑하고 많이 감사하고
0: 와.
1: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0: 와. 예은 양은 2학년이 아니라 12학년 같다. 하이스쿨 시니어. 어른들이 보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조그만데 이렇게 어른같이 말을 하네. 우리 예은이가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1: 네.
0: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 오예윤 양,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연락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으세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오예윤 2학년생.
1: 네.
0: 오늘 행복하세요.
1: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0: 네. 행복할게요.

0: 어린이날이라고 하는데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가 이 어린이날에 기분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2학년보다 조금 언니인데 7학년의 배일랑 양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7학년 언니 맞죠?
1: 네.
0: 네. 언제부터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1: 배우기 시작한 거는 4학년, 3학년쯤에 우리 아빠한테 네. 배우기 시작했고요.
0: 아빠한테요? 어떻게
1: 네, 우리 아빠가 성악가시거든요.
0: 아, 진짜요? 그래서 배워서. 근데 보통 아빠들이나 엄마는 모르겠다. 근데 아빠들이 이렇게 자식들은 잘 못 가르친다고 그러지 않나요?
1: 우리 아빠는. 네. 엄청 잘 가르치고 네. 설명도 잘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같이 배울 때 네. 알아듣기 엄청 쉽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것보다 그 가족 멤버한테 배우니까 좀 더 편안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친구를 잘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베이랑 양가 아빠?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뮤지컬 한다고 들었는데요.
1: 네. 오디션을 보고 네. 그 주인공들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0: 우와.
1: 그래서 이번에 너무 기대가 되고 연습도 자주 하고 있고 네. 다음 주에 뮤지컬 공연하기로 했어요.
0: 그래요? 어떤 뮤지컬이에요?
1: 13 The Musical이라는
0: 네. 좀 다 설명해 주세요.
1: 13살이 되면서 네. 친구들과 관계, 부모님과 관계 그런 것들이 다 변화되면서 그런 그 뮤지컬인데
0: 네.
1: 13살이 되니까 사춘기도 오고
0: 네.
1: 새로운 학교로 이사 가게 되거든요, 주인공이. 아, 친구들과 더 어울려야 돼. 그런 느낌도 오면서, 네. 최대한, 그, 새로운 학교에서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뮤지컬은 그 노래들도 이렇게, 15주간 부른 노래, 네.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좀 엄마랑 부른 노래, 약간 네. 그런 노래들이 많거든요.
0: 그러면 우리 베이랑 양이 맡은 롤 역할은 어떤 거예요?
1: 아, 그, 학교에
0: 네.
1: 인싸 역할.
0: 노래 조금만 불러줘봐요.
1: 네. 그 이 노래는 영화관에서 사귀고 싶은 남자랑 네. 그 아주 완벽한 키스를 우와. 하고 싶은 공간을 찾아가지고 네. 거기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노래.
0: 네. 조금만 해봐보세요.
1: And

0: 와.
1: 감사합니다.
0: 계속해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13, 그러면 배일량량은 지금 13이 됐나요? 지난 건가요?
1: 네. 3월에 13살 됐어요.
0: Perfect. 그러니까 이 뮤지컬이 배일량 13 years old, 딱 배일량을 위해서 있는. 그리고 다른 또 뮤지컬의 주역이나 같이 하는 학생들도 다 13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겠네요.
1: 아, 맞아요.
0: 너무 좋아요. 노래 불러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그동안 쭉 생각해보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어린이날 뭐 특별하게 참 인상적이다, 기억에 남는다 이런 경험 있어요?
1: 그 어린이날 때마다 엄마 아빠가 짜장면이나 중국집 가서 그렇게 네. 그 밥 사주고 그럴 때 엄청 좋은
0: 좋은 기억이 나죠. 역시 맛있는 걸 같이 먹는데. 그런데 미국 내에 짜장면 먹고 싶다고 그렇게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1: 뉴욕에는 중국집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뉴욕이니까. 뉴욕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말, 한국어 다 배워보고 그리고 짜장면도 어린이날 가서 먹을 수 있고 어린이날 말고도 하지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어떤 집은 참 우리 아이가 내가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엄마, 아빠가 있으면 어떤 어드바이스를 주고 싶어요?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1: 가족은 서로 생각해 주면서 서로 배려해 주면서 살아가는 약간 한 몸이 되는 그런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0: 근데 엄마 아빠는 한 몸이고 싶은데 또 티네이저가 돼서 이렇게 사춘기가 되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독립적인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어때요?
1: 사춘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아직 사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0: 아, 진짜요?
1: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0: 왜?
1: 친구들 생각해 보면 어떤 친구들은 네. 엄마 아빠한테 막말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엄청 포멀하게 저는 존댓말을 한국어 쓸 때 존댓말을 쓰거든요. 약간 친구보다는 좀
0: 존중해 주는 거? 서로 리스펙트 해 주는 네. 그런 관계? 그게 좋아요?
1: 저는 둘 다 섞여서 엄마 아빠를 존경하면서 예의도 보여주고 네. 같이 친구처럼 친한 사이가 있는
0: 그런 관계. 그럼 좋은 것만 다 있다. 그렇지 않아요? 베이랑양 엄마 아빠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사춘기가 시작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1: 사춘기 와도 저는 네. 최대한 엄마 아빠랑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 중이에요.
0: 네.
1: 책으로 네. 사춘기 대한 걸 읽기도 하고
0: 네.
1: 전 친구들이 쟤는 엄마랑 얘기하는 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0: 네.
1: 전 책을 통해 가지고 사춘기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네. 엄마 아빠와 친구들과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네. 그런 걸 읽어봤는데 그 사춘기가 왔다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뭐 그게 사춘기 아닐까요? 우리들의 사춘기는 어땠나? 엄마 아빠 사춘기는 어떻게 지나갔나? 그런 대화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0: 네. 다른 부모님들은 아유 우리 애도 이렇게 지금 이 배이랑 이랑이처럼 이렇게 참 말도 잘하고 또 엄마 아빠도 잘 이해해주고 자기 일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울 때
0: 네.
1: 아이를 믿고 사랑해줘야지
0: 네.
1: 아이도 부모님을 더 따라하고 부모님이 아이의 first model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의 full trust를 줘야지 그 아이들도 부모님들처럼
0: 네.
1: responsibility가 더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완전히 자식을 믿어주는 마음 그래야지 또 자녀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생겨난다. 그거 꼭 기억할게요.
1: 네.
0: 네. 오늘 어린이날이어서 7학년 그래도 언니인데 배이랑 양을 이렇게 전화로 연결을 했는데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초대하면 그때 또 와주세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5일 화요일 한국의 어린이날인 오늘 미국에 와서 우리 그 옛날 어린 시절 어린이날 기억을 아련하게 떠올리며 우리 한인 이세들의 목소리를 그것도 또렷한 한국말로 들어본 오늘은 뉴욕의 하늘만큼 우리 마음을 밝게 만듭니다. 대견하기도 하고 너무 귀여워서 계속 웃음이 얼굴에 이렇게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피부가 양쪽으로 당겨져서 거울을 보면 좀 젊어져 있지 않을까요? 아기 똥풀이라는 제목의 동요도 처음 알았습니다. 옛날 모란과 자격이 있는 곳에 가서 그 꽃들과 만날 수 있다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감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5월 6일 수요일 낮 1시 K-Radio 공개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다녀오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역시 고국 여행은 동부관광이 최고다. 올가을 그리운 고국의 단풍과 함께 특별한 세 가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안동, 경주부터 설악의 가을,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품에 안을 8박 11일 여정. 둘째, 고국 여행과 더불어 미식의 천국, 싱가포르를 더한 오감 만족 8박 12일. 셋째, 수려한 단풍과 온천의 낭만이 있는 오사카, 교토, 나라 8박 11일 코스까지. 28인승 최신형 프리미엄 버스에 안락함은 기본, 최고급 호텔은 물론이고요. 일반 식사보다 4배나 업그레이드된 한우구이와 해물 특식, 가이세키 요리까지 정성껏 대접합니다. 왜 항상 동부관광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지 이번에 직접 경험해보세요. 5월 22일까지 예약 시 200불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예약 서두르세요. 1-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혹은 집에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뭔가 좀 설레는 게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똑같은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나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좀 달랐었죠.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신났고 이유 없이 뛰어다니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항상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신남과 호기심이 많이 사라졌네요. 오늘은 한국의 어린이날이죠. 어린 시절 그렇게 설렜던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 생각나는 추억들 많으시죠? 오늘은 어린이처럼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투데이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5월 5일 투데이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어린이날에 이렇게 조금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었습니다. 음악계에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세 명의 58년 개띠가 팝 음악을 바꿨다. 58년 개띠가 이 뉴욕에도 뉴저지에도 많으시죠. 많은 자리에서 크게 활동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악계에도 그렇대요. 마이클 잭슨 그리고 프린스 마돈나 이 세 명인데요. 그중 단연 마이클 잭슨을 많이 꼽으시죠. 팝의 황제라고도 하고요. 얼마 전에 이 마이클 잭슨을 영화로 만든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잖아요. 이 뉴욕 극장에서 마이클 잭슨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이미 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난 4월에 이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마이클이 미국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작인데 개봉이 되자마자 아주 놀라운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개봉 첫날에만 뭐 돈으로 치면 거의 3,950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전기 영화 역대 최고의 오프닝 기록을 세웠고요. 그 주말에는 뭐 더 많아진 거죠. 이렇게 음악 전기 영화의 이제까지 그 기록을 보면 아마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마이클 잭슨 역을 과연 누가 맡았을까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마이클 잭슨의 실제 조카죠. 자파 잭슨이 바로 마이클 잭슨 역을 맡아서 너무나 훌륭하게 잘 소화를 했습니다. 영화 데뷔작인데도 춤, 뭐 노래, 표정까지 와 진짜 마이클 잭슨이 살아온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연기를 잘했다고 해요. 뭐 많이 아시다시피 마이클 잭슨이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 아래서 그 잭슨5로 시작을 해서 이 팝의 황제가 되는 그 성장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요. 방금 들으신 이 빌리진이라는 노래도 아주 유명하죠. 이 도입부에서 흘러나오는 이 베이스 라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것만 들어도 아 하고 아실 텐데 가장 낮은 음역대를 담당하는 이 멜로디 라인이 좀 길어요. 이게 지금 들어도 그런데 이 곡은 1983년에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도 뭐 오래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곡이 시작이 되고 노래가 나오기까지 그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사실 라디오에서 절대 틀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성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프로듀서죠. 퀸스 존스가 처음에 이 데모를 들었을 때 야, 이거 너 제정신이야? 인트로가 이렇게 길면 라디오에서 잘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짧게 잘라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마이클 잭슨은 끝까지 안 된다라고 버텼고 결국 그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트로 중 하나로 꼽히죠. 믹스도 뭐 91번인가?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아주 정말 심혈을 기울인 그런 노래죠. 이 제목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진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이 퀸시 존스가 제목을 Not My Lover로 바꾸자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그 테니스 스타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빌리진 킹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목이랑 헷갈릴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마이클 잭슨이 이 부분도 결국 끝까지 버텨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리진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곡을 쓸 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노래가 마이클 잭슨 본인이 직접 쓴 곡인데요. 이 작곡 과정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죠. 그 갑자기 이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차를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오토바이가 막 다가오더니 거기 차 밑에 불 났어요 라고 말려줬다는 거죠. 차가 불에 타고 있었는데도 너무 이 멜로디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노래를 작곡했다 이런

형들이 아 나는 그 형 누구의 여자친구다 너의 아이를 낳았다 뭐 가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성 팬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다 통틀어서 빌리진이라고 칭하는 거죠. 이렇게 곡이 나온 이후에 진짜로 황당한 일도 있었대요. 실제로 어떤 한 여성이 자기 이름을 법적으로 빌리진 잭슨으로 바꾸고 마이클 잭슨이 이 아이의 아버지다 막 이렇게 주장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 많겠지만 처음에 이 뮤직비디오도 방영이 안 될 뻔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흑인 아티스트의 영상을 잘 틀어주지 않았었죠. MTV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마이클 잭슨의 소속사에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고 이 영상이 흑인 아티스트 최초로 MTV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난리가 났죠. 그 여러분 우리 청소년기에 혹시 한 번쯤 다 해봤을 그 문워크 뒤로 가는 거 좀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는데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1983년 5월에 모타운 레코드 25주년 기념 특집 방송에서 마이클 잭슨이 이 빌리진을 부르다가 처음으로 이 문워크를 선보였어요. 와, 그런데 그냥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클 잭슨은 무대 위에서 눈물을 좀 흘렸대요. 아, 발끝으로 더 오래 서 있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아, 이렇게 공연장을 나서는 길에 아주 어린 꼬마가 다가와서 마이클에게 아 정말 대단해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 꼬마의 말을 듣고 나서야 아 그래도 내가 잘했구나 싶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목도 인트로도 뮤직비디오도 다 거절당하다가 바뀔 뻔했는데 결국 원래대로 나온 곡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빌리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노래를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이 노래마다 얽힌 그런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노래 소개하도록 할게요.

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들어오는 가나한 제과의 신선한 빵이 있고요. 엄마의 손맛 같은 든든한 김밥과 샌드위치, 도시락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이후에는 모든 빵이 30% 할인합니다. 지금 바로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 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영업합니다. 347-767-8181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하고 있습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한 기회인데요.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은 분들 지금 국보 매장으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친 분들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어요.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유니온에 위치한 산

0: 돼지밥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으로 돼지갈비 2+1에 참소주 3불 99, 해츠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옆 건물 발레파킹 시 1시간에 2불이고요.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917-445-1165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마늘종 파운드당 2불 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 99, 제주 무말랭이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청출동, 쟁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 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0: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3: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2: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네, 잭스키스가 불렀던 커플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어린이날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몇 살에 멈춰 계시나요?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살로 살고 있나요? 네, 그 신분증에 찍힌 나이 말고요. 정말로 내가 한 몇 살쯤으로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리학에 보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적으로 멈춰버린 나이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가장 크게 뭐 상처받았던 순간 아니면 가장 무서웠던 순간 그때에 내가 아직도 내 안 어딘가에 그대로 앉아서 지금 이 순간 내 반응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거절당했을 때 아주 지나치게 무너지는 사람들 혹은 인정받지 못하면 아주 불안해서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또 아무도 안 봐도 혼자 완벽하게 해내야만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친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차갑게 구는 사람 이런 모든 것이 어쩌면 지금의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8살의 내가 혹은 뭐 12살의 내가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자라면서 몸은 이렇게 커졌는데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어린 시절에 배운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릴 때 뭐 집에서 자주 이렇게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혼났던 경험이 많다. 이런 분들은 누가 이렇게 조금 화난 소리로 아니면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하거나 이러면 몸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먼저 굳어요. 어렸을 때 감정을 표현했다가 또 무시당했던 분들은 어른이 돼서도 아, 나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을 잘 못하고요. 어렸을 때 사랑이 뭔가 조건부였던 분들 내가 무엇을 해야만 사랑을 받았다 이런 경험이 많다면 지금도 뭔가를 내가 해주고 이뤄야만 내가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칭찬받으면 살고 또 무시당하면 죽을 것 같은 그 감각 그런 게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어릴 때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 환경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때 전략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전쟁은 끝났는데 아직도 그 참호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 책들을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내면 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치유되지 못한 채로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어린 시절의 나를 말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 시절이 참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 내면 아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는 관계, 뭐 내가 반응하는 방식 아니면 뭐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게 그 옛날 옛적 상처 입었던 그 아이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요.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아서 저도 이 아이들 얘기로만 들리지 않고 나 안에 있는 저도 저의 어린 시절에게 오늘 한 번쯤 좀 생각해보고 말도 걸어볼까. 아, 너 아직 거기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지? 근데 이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아마 어린 시절에 뭐 상처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하나씩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털어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제는 좀 털어버리고 이제 나를 좀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린이날을 맞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 무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 4번드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생 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약품을 제공합니다.
9: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회사 슬로건이 좋죠? 바로 우리의 건강 지킴이 세종바이오텍의 회사 슬로건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데이비서 대표와 함께 유익한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진석 씨.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이 슬로건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1: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네. 우진숙 씨한테 칭찬 드리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잘 지내셨죠?
1: 네, 뭐 어린이날 또 5월에 어버이날, 8일은 네. 또 한국의 어버이날.
0: 그렇죠.
1: 또 10일은 대축제 마더스 데이입니다.
0: 맞습니다. 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 혹시 네. 저 마더스 데이 하면 어버이날 하면 나 실제 괴로움 노래 아세요?
0: 너무 어릴 때 많이 불렀죠.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1: 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네. 5월 마더스 데이만 되면 전 교인이 다 일어나서 이 노래를 부르곤 했었어요.
0: 그랬어요?
1: 그러면 어머니들이 막 눈가에 아, 우리 그러니까. 해주고
0: 뭉클해요 이 노래 아직도 들으면.
1: 그렇습니다.
0: 네.
1: 많은 분들 또 5월이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0: 네.
1: 제가 오늘 그 제품 소개하기 앞서서.
0: 네.
1: 간단하게 AS 하나 해드리고. 이 아, 방송을 그래요? 듣는 분들. 제가 지난 방송 때 왜 우리 혈관 대청소. 네. 그 캠페인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0: 네.
1: 뭐 세종 송보감 소개를 열심히 했습니다.
0: 그렇죠.
1: 질문이 왔습니다. 어떤 분이. 네. 예년, 몇 년 전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장님. 네. 친정에 한국의 친정에서 우리 시골의 아버님이
0: 네?
1: 솔잎, 우리 송보감의 원료가 솔잎이니까 솔잎을 이렇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0: 아 그렇게요?
1: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물에 타먹으려니까 써서 못 먹게 막 떨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사장님 솔잎 이런 가루나 또 이렇게 보조식품으로 나오는 파우치에 들어있는 이렇게 물로 된 거 네. 솔잎 액기스, 솔잎환 이런 것들이 세종 송보감하고 효과가 똑같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0: 궁금할 수 있겠네요, 진짜.
1: 네. 예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0: 네.
1: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연의 원료는 똑같아도 제조 방법이나 연구한 내용에 따라서 효능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0: 네.
1: 그런 보조식품이라 할지라도요. 한국 제품이면 식약처, 한국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제품인지
0: 네.
1: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어서 알 수 있고요. 또 우진숙 씨 제가 이 시간에도 많이 얘기합니다.
0: 네.
1: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만든 건강식품에는 GMP라는
0: 그렇죠.
1: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세종 네. 송보감에는 그런 마크가 붙어 있는데
0: 네.
1: 시중에 이런 보조식품으로 돼 있는 거는 그런 마크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사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0: 네.
1: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0: 네?
1: 뭐 이거는 홍삼 제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0: 그렇죠.
1: 여러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GMP 마크를 알게 된 후로는 네. 마트나 약국에서 네. 건강식품 볼 때 꼼꼼히 살펴보게 네. 되더라고요. 안심도 하고.
1: 그렇죠. 네. 그 좋은 습관이에요.
0: 맞아요.
1: 좋은 습관이시고. 자, 5월달 마더스 데이를 맞으면서 제가 어떤 제품을 이제 부모님 선물도 많이 하니까.
0: 그렇죠.
1: 오늘은 기억력 개선. 아마 이 제품이 매년 5월달에 한국에 보내신 분도 많고.
0: 네.
1: 어떤 분은 많이 구입해서 여긴 우리 어머님 친구들이 많고 어머님 형제들이 많아요. 아버님 아. 형제들이 많아요. 그렇게 네. 구입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고
0: 네.
1: 치매 예방을 돕는 우진숙 씨 제품 이름 압니다.
0: 아, 저 알죠.
1: 뭡니까?
0: 세종 네. 뇌보감입니다. 뇌보감, 뇌보약.
1: 그래서 네. 우리 우진숙 씨도 먹고 저도 먹어야 된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요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0: 네.
1: 간단하게 세종 뇌보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또 마더스 데이를 맞아서
0: 네.
1: 1일 정도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아, 요즘에 기억력 진짜 많이 떨어진다는 분들 계신데 오늘 잘 들으시면 네. 좋고 가정의 날 선물로는 최고 제품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매년 한국에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0: 그렇죠.
1: 매년 어떤 분은 많이 구입하셔서 저희 집안의 모든 어머님, 형제들, 아버님, 형제들이 여기 다 살아요. 그러면서 네. 모임이 있을 때 선물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0: 네.
1: 60대 이상이 되신 어른들에게 매년 조사를 합니다. 어르신, 100세 삶을 살아야 되는데
0: 네.
1: 가장 위협적인 질병이 뭐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0: 가장 위협적인 질병. 글쎄요. 그렇죠. 암도 떠올리실 것 같고 뭐 치매도 그렇죠.
1: 네. 네. 과거에는 암이 압도적으로 물론 암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데
0: 네.
1: 최근에는 치매가 1등으로 나타났습니다.
0: 역시 그렇군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0: 네.
1: 치매를 걱정하시는 어른들 그러잖아요.
0: 네.
1: 다른 질병은 내가 아픈데
0: 맞아요.
1: 치매는 나 때문에 우리
0: 맞습니다.
1: 가족이 아파 이런 말씀을 하는데
0: 네.
1: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0: 네.
1: 치매 인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혹시 우진숙 씨
0: 네.
1: 중년 치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0: 그렇죠. 들어봤어요.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어떤
0: 네.
1: 분은 그러시던데요. 치매가 젊어졌어요. 막 이런 말도
0: 그러니까
1: 하시는데.
0: 점점.
1: 제가 과거에 다큐를 봤는데 아마
0: 네.
1: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50대의 남자인데 중후반의 남자 중에 갑자기 중년 치매가 와서
0: 네.
1: 아파트 자기 집에서 화장실을 의지대로 못 갑니다.
0: 너무 안타깝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이 격화되는 스트레스
0: 네.
1: 또 극한 경쟁 속에서
0: 네.
1: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도 그렇고 또 우리 중년을 사는 분들도 이 두뇌 건강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쓸 필요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좀 예방할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1: 그렇죠.
0: 좋을 것 같아요.
1: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0: 네.
1: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걸리는 이제 퇴행성 치매가 제일 많고요.
0: 네.
1: 알츠하이머라고 그러죠.
0: 네.
1: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 또 약물성 치매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중요한
0: 네.
1: 것은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온다기보다는
0: 네.
1: 수년 전부터 서서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0: 맞아요.
1: 건망증이 심해졌어.
0: 그렇죠.
1: 이런 말하고
0: 점점
1: 또 치매 전 단계를 우리가 경도 인지 장애라 그럽니다.
0: 네.
1: 그래서 요 경도 인지 장애를 지나게 되면
0: 네.
1: 수년 내에 꽤 많은 퍼센트가 치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지만 간단한 체크리스트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 테니까
0: 네네 좋아요.
1: 운전 중이신 분들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나는 몇 가지 여덟 가지 중에
0: 네.
1: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오늘이 며칠이죠? 계절 감각이 둔해집니다.
0: 아 가끔 헷갈릴 때 있어요.
1: 그렇죠. 두 번째
0: 네. 네.
1: 방향 감각이 둔해집니다.
0: 네.
1: 세 번째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타인의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1: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1: 교회 가서 인사는 했어요. 아는 사람이니까.
0: 그렇죠. 아.
1: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네. 얼마나 당황했든지
0: 네.
1: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했을 겁니다.
0: 네.
1: 네 번째는 평소 잘 쓰시던 주방기구나 전자제품 다루는 것이 서툴어집니다.
0: 네.
1: 맥가이버 아빠가
0: 네.
1: 나이가 드실수록 이런 것들을 만지는 것에 귀찮고 서툴어집니다.
0: 네.
1: 자 다섯 번째는 언제부터인가 아마 어머님들이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음식을 잘 만드시는 어머니가 음식의 맛을 잘 구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0: 그렇군요.
1: 여섯 번째는 감정의 기복이 커집니다.
0: 네.
1: 금세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0: 그렇죠.
1: 자 일곱 번째는 스스로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덟 번째 당뇨나 혈압이나 혈관계 약을 수년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0: 아 이렇게 여덟 개군요.
1: 네 여덟 가지 중에
0: 네.
1: 우진숙 씨는 몇 가지입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0: 네 비밀이에요.
1: 네 여덟 가지 중에 세 가지 네 가지가 해당이 된다면
0: 네.
1: 이제부터 두뇌 역량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또 두뇌 역량을 신경을 쓸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럴 때는 표현이 있습니다.
0: 네.
1: 노란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는 거니까
0: 그렇죠.
1: 모두들이 조금 걱정을 할 때가 됩니다.
0: 그러네요. 너무 뭐 낙심하지 말고 관리를 이제 시작하시면 되니까요.
1: 네.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세종 뇌보감이라는 제품은
0: 네.
1: 네 가지의 천연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0: 네.
1: 또 두뇌의 그 집중력, 또 기억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분들,
0: 네.
1: 또 심한 두통이 그 불규칙적으로 오는 분들.
0: 네.
1: 또 이런 분들은 아주 좋고요. 중년이 되신 분들 중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기억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0: 네.
1: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좋고요. 다음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은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
0: 네.
1: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데 요거는 알약으로 되어 있고요.
0: 네.
1: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전에 왜 경도 인지 장애 이런
0: 네.
1: 말씀 드렸고요. 또 70세가 훌쩍 넘으신 어른들은 하루에 두 정식 아까는 한 정식 드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0: 네.
1: 그런 분들은 두 정식 드시면 좋고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성분 이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알려주세요.
1: 네 가지의 천연의 성분인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분들도 있을 겁니다. 구기자에서 추출한 고농축 구기자 추출물이 들어 있습니다.
0: 네.
1: 구기자 그러면 구기자 차 생각하시죠?
0: 그렇죠. 차로 많이 네.
1: 네네네. 네. 기억력 개선. 두뇌 역량에 정말 좋고요.
0: 네.
1: 두 번째 은행잎 추출물.
0: 은행잎.
1: 한국에 있을 때 진코민이라는 약 생각났어요?
0: 들어봤어요. 네,
1: 네 기억력 개선에 예, 우리 치매 예방에 좋은 거죠. 은행잎 네. 추출물입니다. 세 번째는 로디올라, 홍경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요거는 뇌기능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불안증, 불면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0: 네.
1: 마지막 네 번째는 시티콜린, 한국말로는 인산염 콜린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네. 기억력 개선뿐만이 아니라 그 뇌졸중 회복에도 아주 유용한 성분이 됩니다.
0: 아, 진짜 좋은 그런 성분만 다 있네요. 지금 보니까.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복용할 경우에 4개월분이 한 박스에 들어있고 210불이고
0: 네.
1: 뭐 경도 인지장애가 있어서 두 알 드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한 박스에 2개월을 드실 수가 있는데
0: 네.
1: 이렇게 한 박스가 210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4개월에 210불이면 아마 들으시면서 오 가격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부부가 함께 드시면 또 더 좋을 것 같고요.
1: 그럼요.
0: 네.
1: 한국에 최근에 보내신 분 많고요.
0: 네.
1: 저희가 한국 지사를 통해서 보내드리니까 한국에 갑자기 부모님 생각나시는 분들도 보내세요. 그리고
0: 네.
1: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왜 아버지를 마더스데이인데 선물해요? 해도 됩니다.
0: 그럼요.
1: 농담입니다.
0: 네.
1: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0: 네.
1: 우리 아이들이 챙기겠어. 우리가 먹어야지.
0: 아, 그렇게 해도 되고요.
1: 부부가 같이 드시는 분이 계신데 다시
0: 네.
1: 한번 정리합니다. 세종 뇌보감은 네 가지의 천연의 성분으로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또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뇌혈류를 개선시켜주고 여러 가지 두뇌 역량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꼭 뇌보감으로 우리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선물로도 많이 구입하시는데 뭐 물론 한국으로도 네.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네. 한국 지사가 있잖아요. 대표님.
1: 그렇죠. 지사에서 보내드리니까 3, 4일이면 다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어머 나 저기 저 어버이날 지나는데 어떡하지 걱정이네
0: 네.
1: 이러시는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0: 네.
1: 여러분 전화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예 세일 정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그럴까요?
1: 마더스데이 특별 세일인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머리를 좀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기대됩니다.
1: 첫 번째는요.
0: 네.
1: 세종 뇌보감 두 박스 구입하시는 분에게 한 박스를 더 드리고 리포좀 비타민C 한 병을 드립니다.
0: 오, 오늘요?
1: 혼자서 네. 꾸준히 드셔도 되고요.
0: 네.
1: 저는 부부가 같이 드셔도 되는데 뇌보감 2 플러스 1 그리고 리포좀 비타민C 한 병 같이 드리는데
0: 네.
1: 자, 두 번째 세일은 사장님 세종 바이오텍은 세종 성보감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1: 혈관 대청소. 네, 맞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종 성보감 혈관 대청소 한 박스 구입하시면 오늘 설명드린 세종 뇌보감 한 박스와 리포좀 비타민C 한 병을 드리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거 둘 다 세 개를 가질 수 있네요. 세 가지를.
1: 그렇죠. 성공감은 네. 뭐 당뇨가 있는 남편.
0: 네.
1: 또 뇌보감은 깜빡깜빡하는 또 아내. 뭐
0: 그렇죠.
1: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요.
0: 어.
1: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장님 그래도 한국에 좀 요즘에 후코이단 많이 보내는데 후코이단은 뭐 없어요.
0: 그렇죠.
1: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0: 네.
1: 자, 세종 후코이단 잘 들으세요. 한 박스를 구입을 하시면 오늘 소개한 뇌보감, 세종 뇌보감을 한 박스를 드리고 역시 리포존 비타민C 한 병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0: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1: 필요하신 대로.
0: 그렇죠. 골라서요.
1: 네,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0: 주세요.
1: 본사 전화번호니까 전화 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상담해 드리고 UPS로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703-256-7671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703-256-7671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마더스데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뭐 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만 그래도 표현할 네.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오늘 세 가지니까 대표님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1: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뇌의 보약, 세종 뇌보감을 소개했습니다. 한 박스가 210불인데 두 박스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고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C 한 병 드립니다.
0: 네.
1: 두 번째는 혈관 대청소 세종 송보감, 우리 회사의 가장 유명한 제품이 됩니다. 혈관 대청소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오늘 세종 뇌보감 한 박스 드리고 역시 세종 리포존 비타민C도 한 병을 드립니다.
0: 그렇죠.
1: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구입할 수 있고요.
0: 네.
1: 세 번째는 항암 효과에 탁월한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 구입하시면 역시
0: 네.
1: 뇌보감 한 박스, 리포존 비타민C 한 병을 드리는데 사장님 복잡해요. 그러시면 일단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0: 전화하세요. 네.
1: 네.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는데
0: 네.
1: 한국에도
0: 네.
1: 한국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세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립니다.
0: 좋아요.
1: 703-256-7671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세일도 좋은데 이렇게 네. 이야기하신 길에 그 비타민 삼총사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1: 우진숙 씨가 비타민 삼총사 너무 좋아요.
0: 네, 이게 너무 좋아서.
1: 시간이 없는데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우리 회사에는 요즘에 아주 유명한 그 리포존 비타민C가 있고요.
0: 네.
1: 또 500억 유산균, 세종 유산균, 또 당뇨인에게 좋은 세종 여주. 각각 가격이 너무 좋죠?
0: 그렇죠.
1: 한 병에 35불인데, 보통은 다섯 병에 한 병 세일을 합니다.
0: 네.
1: 오늘 우진숙 씨가 한 번 더 하세요 그랬으니까.
0: 네.
1: 열 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다섯 병을 더 드리는데, 믹스앤매치가 가능합니다.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것도 상담하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비타민 삼총사도 상담하시고요. 저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703-256-7671번입니다. 703-256-767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선물들 아주 좋은 기회인데 네.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1: 그렇게 할게요.
0: 네.
1: 오늘은 제가 세종 뇌보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일 정보는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더스데이를 위해서 또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또 좋은 세일 정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그 치매를 얘기하면서 우리 두뇌 건강을 얘기했잖아요.
0: 네.
1: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서
0: 네.
1: 여러분과 함께 쉐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추억도 기억할 수 있어야 행복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기억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네요. 맞는 말이네요.
1: 네. 마더스데이를 네. 앞두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많이 좋은 세일 펼쳐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703-256-7671 703-256-7671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정말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1: 네.
0: 네, 이렇게 가정의 달 아주 좋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투데이 또 이렇게 한 시간이 갔네요. 여러분과 함께한 한 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다시 여러분 찾아 이곳으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고요. 한국은 5월 8일이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0일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뭘 선물하지? 이런 선물을 해본 적 있다. 뭐가 떠오르세요? 그럼 이번에는 이런 선물 받아본 적 있다. 뭐가 떠오르세요? 아, 아니면 이런 선물 받고 싶다. 지금 머릿속으로 어떤 선물을 떠올리셨나요? 글쎄, 이도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하셨다면 오늘 그 선물 제가 준비합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요, 와이저 리빙의 대표 다니엘 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이제 곧 어버이날도 오고 마더스데이도 있어서 혹시 나 이런 선물까지 해봤다. 대표님은 어떤 선물까지 해보셨을까요?
1: 아, 저는 마더스데이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은 이제 모두 돌아가셨고,
0: 네.
1: 또 예, 살아생전에는 효도한다고 이렇게 여행도 좀 보내드리고 좋은 선물 해드렸고요.
0: 아이고, 네.
1: 예, 지금은 이제 아내한테, 사실은 저 마더가 아니지만, 네. 아내한테 합니다.
0: 네. 오, 어떤 선물 해보셨어요? 궁금하네요.
1: 아내가 좀 이렇게 뭐 혹시라도 좀 몸이 좀 약할까 싶어가지고,
0: 네.
1: 건강식으로 좀 선물 준 적도 있고, 또 네. 아내가 주얼리를 되게 좋아해요.
0: 네.
1: 그래서 꽃하고 주얼리도 반지 같은 것도 선물해봤습니다.
0: 네, 사랑둥이시네요.
1: 네.
0: 혹시 자녀들한테 난 나중에 예, 어버이로서 선물 이런 거 한번 받았으면 하는 게 있을까요?
1: 아, 자녀들한테요?
0: 네.
1: 네. 좀 아무래도 여행 좀 보내주고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0: 네. 아,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좋은데 좀 이렇게 많이 여행도 보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지금 아직은 네. 애들이 어리죠?
1: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자녀가 결혼해서
0: 네.
1: 이번에 엊그제 손녀를 낳았어요. 오. 출산했습니다.
0: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1: 네, 할아버지가 돼서 너무 기분 좋고 네, 네, 아, 그 꼬물꼬물한 네. 그 생명, 새 생명 보는 그 맛이
0: 네.
1: 아, 이거는 또 다른 세상이구나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0: 아, 네, 어른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애가 자기 본인 자녀가 애를 낳아도 나는 안 봐줄 거야. 근데 딱 보는 순간 그런 거 싹 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1: 맞아요. 맞아요. 그냥 보는 그 존재 자체로만도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을 주고
0: 네.
1: 그냥 할미, 할비로 사랑만 많이 주자. 스포일을 좀 시키자. 디스플린은 엄마가 하고
0: 네.
1: 우리는 그냥 사랑을 많이 주고 조금 예 그렇게 좀 그렇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0: 네. 올해 자녀들은 뭐 다른 선물을 굳이 우리 다니엘 박 대표님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큰 선물 받으셨어요.
1: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벌써 큰 선물 받았습니다.
0: 네. 네. 자, 오늘 일단 큰 선물 받으셨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와이저 리빙에서 5년 넘게 방송하면서 소개했던 제품, 유례 없는 특별가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1: 많은 분들이 제품이 너무 좋은데
0: 네.
1: 조금 세일을 하지 않냐고 계속 문의를 주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워낙에 미주 판매가의 공식 판매가만 지켜서 왔는데
0: 네.
1: 지난 5년 넘도록 단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특별가를 저희가 준비해왔어요.
0: 네. 왜 하필
1: 기대하셔야 됩니다. 네.
0: 왜 하필 지금일까? 아, 마음 설레네요. 감사합니다.
1: 네. 이제 5월 가정이랄 또 맞이했고 그리고
0: 네.
1: 또 이제 마더스데이가 다가오니까 이번에
0: 네.
1: 우리가 통 큰 세일 한번 하자 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5년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0: 네. 세일 묻는 분도 많으셨고요. 또 항상 그 정가 판매만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 더없이 또 기대가 되는데 일단 뭐 좀 이런 거 준비되어 있어요? 살짝 맛보기로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요.
1: 그동안 사실 방송 계속 듣고 저희 제품에 대해서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판매를 해왔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고요.
0: 네.
1: 저희가 엄청난 특별가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 폭탄 선물을 공개한다면
0: 네.
1: 오늘 방송 듣고 전화 주시는 분들을 한해서 저희가 고급 인삼 비누 3개가 들어있는 그 한 세트와
0: 네.
1: 그리고 머리 트리트먼트까지 선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0: 네. 오늘, 네. 예, 방송을 듣고 전화 주시는 분에 대해서 고급 인삼비누 3개 한 세트, 그리고 헤어 트리트먼트까지 요렇게 스페셜 선물로 준비를 했고요.
1: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소개하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방송에서 공개할 수 없는 시크릿 혜택까지 제가 추가로 네. 또 할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이자 또 페이먼트로도 가능합니다. 이자 없이 네. 할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12개월 혹은 24개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구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0: 네. 그리고 요 제품들도 배송비가 있지 않습니까?
1: 오늘 주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배송비까지 다 무료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0: 야, 꼼꼼하게 챙기셨어요. 일단 그 스페셜 선물, 폭탄 선물로 선물을 또 따로 준비를 하셨고요. 또 세 가지 이상 구매하시면 시크릿 혜택, 요거 뭔지 모르지만 비밀이지만 깜짝 놀랄 추가 할인을 준비하셨고요. 거기다가 무이자 할부에 배송비까지 무료. 야, 이 정도면 뭐 오늘 방송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 진짜 기대하셔도 좋고요. 특이한 것은 저희가 소개하는 이 건강 그리고 뷰티에 관련된 모든 제품은 그토록 까다롭다는 한국 식약처에서 3등급 최고등급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제품들이고 미국 FDA에서도 의료기기로 허가가 되어서 제품들의 그 안전과 효능에서 충분히 검증되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는 필수품 홈케어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야, 일단 믿음이 팍팍 갑니다. 식약처에 FDA 의료기기 인증까지 받은 믿고 사용하셔도 좋을 제품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런 제품들 이제 또 소개를 하다 보면은 지금 벌써 또 카톡으로 전화번호 먼저 알려주세요 그러셨어요. 번호를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562-529-5343번입니다. 562-529-5343번이고요. K실장님 개인 핸드폰 번호도 알려드릴게요. 213-831-5855번으로 문의하시면 상담과 주문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특별가의 스페셜 선물 잔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할 광고를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받아온 국보가 분말지 초특가 파격 세일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이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올봄 새로운 스타일, 집안 분위기 바꾸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2: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3: 그래서 나는 남미로 간다. 프론투어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온천 호텔 2박 열대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2: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 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3: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2: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3: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0: 있습니다. 더화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 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3: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비,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라디오 생활백서군으로 와이저 리빙의 다니엘 박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1: 네.
0: 네. 자, 이제 하나하나 선물 풀듯이 오늘의 제품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1: 역시나 이 시대 최고의 의료기기, 미주에서 가장 핫한 자동 케겔, 요실금 치료기, 자동 케겔 운동기인데요.
0: 네.
1: 이 케겔 운동이 좋다는 건 다 아시죠? 항문을 띄웠다가 놔주는 이 관략근 운동.
0: 네.
1: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속근육이 느슨해지면서 찾아오는 그 요실금, 또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방광 증세. 자, 이 케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케겔하는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0: 맞아요.
1: 하지만 이 방석같이 생긴 자동 케겔 운동기에 그냥 앉아만 계시면 그 어렵다는 케겔 운동을 30분 동안 무려 210회,
0: 네.
1: 210회 이상 자동으로 시켜줍니다.
0: 아, 신기해요. 자,
1: 여기에는 강력한 EMS 저주파 플스가 깔려있어서 골반 근육을 엄청나게 수축하고 이완시켜주고 두들겨주고 마사지하면서 완화시켜줍니다. 30분 동안 이 동작을 반복시켜주기 때문에 내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앉아만 계시면 그냥 속근육, 골반 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단련시켜주는 의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야, 이게 사실 오늘 제가 물어봤거든요. 난 이 제품들 쫙 보면서 이게 제일 갖고 싶어 라고 말했더니 제 옆에 있는 분도 나도 근데 그거 어떻게 쓰는 거야 묻던데 방석처럼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1: 그렇죠. 의자나 소파나
0: 네.
1: 혹은 뭐 바닥 매트레스 같은 데 놓고 딱 방석같이 생겼어요. 그냥 앉아만 계시면 내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엄청나게 이 골반 근육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노화로 인해 느슨해진 그 속근육을 단련시켜주는데요.
0: 네.
1: 이 속근육을 단련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 자동 케겔 요실금 치료기 운동기에 앉아서 30분 했을 때 마치 그 스쿼트 운동을 그 200회 이상 한 것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0: 네.
1: 이렇게 만약에 속근육만 단련시켜주면 요실금이라든가 또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방광 증세, 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든지 소변을 봐도 시원하게 안 나오고 그리고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
0: 네.
1: 바로 저희가 치료가 가능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변비, 즉방입니다.
0: 와, 네.
1: 치질까지, 네.
0: 변비 치질까지?
1: 네. 네. 변비와 치질이 치료가 되는데,

0: 치료실도 수술 단계까지 가신 분들도 치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해하세요.
1: 네.
0: 그리고 여성분들이 또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일주일에 뭐 몇 번밖에 화장실을 못 간다 하시는 분도 이걸 받으면서 화장실 가고 싶어 해서 하는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자동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도 한번 받으시고 저녁에도 한번 받으신다고 하는데 네, 끌어안고 사세요.
1: 네. 야, 뭐
0: 그리고
1: 네네 네. 또 있어요? 네.
0: 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골반과 허리에 있는 그 통증 이걸 자골신경통이라고 하고 자골신경통이라고도 하고
1: 네.
0: 또 허리 협착증이라고도 하는데요.
1: 네.
0: 앉아서 30분씩 한 번씩 받을 때 코어 근육이 발달합니다. 근육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켜 주기 때문에 이 자골신경통이 바로 없어지고요. 그리고 심한 다리 저림 그리고 밤에 쥐가 많이 나는 분들
1: 네.
0: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제 주위에 지인들이 많잖아요.
1: 네.
0: 자골신경통 또 허리 통증 이런 말이 이제 더 이상 없어졌어요.
1: 우와.
0: 저 만날 때마다 자기가 10년 동안 뭐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고질병 같은 자골신경통이 또 다리 저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1: 와 신기하다. 네.
0: 신기하죠. 그래서 사용하신 분들은 정말 300% 이상 만족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할 때면 이 제품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자동 체계 운동기에 딱 앉아서 한 5분, 10분만 받아보시면 이게 왜 좋은지 왜 다리 저림이나 자골신경통에 좋은지 바로 느끼세요. 바로 아세요.
1: 네.
0: 그래서 뭐 체험할 때도 30분씩 하지 않고 5분, 10분 하고 나와서 바로 구매하실 정도로
1: 네.
0: 예 그렇게 정말 이 그냥 앉아서 봤는데 허벅지랑 종아리랑 다리까지 쫙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게 다리 저림이나 자골신경통이 없어지는구나 바로 아십니다.
1: 네. 와 진짜 효능이 지금 말씀하신 것 체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데 이게 또 뭐 발지압도 해주고 허리나 어깨 통증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케겔 운동기를 사가지고 끌어안고 산다는 말이 딱이겠다 싶네요.
0: 네. 저희가 앉아서 받을 때는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 이상도 못 받아요. 하루
1: 네.
0: 한 번은 충분한데
1: 네.
0: 이걸 바닥에 놓고 발바닥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평상시 접해보지 못했던 발지압을 해주는데 롤러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발만
1: 네.
0: 올려놨는데 발 뒤꿈치하고 종아리 부분에서 엄청나게 조여집니다.
1: 오.
0: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1: 네.
0: 발이 자주 붓는 분들
1: 네.
0: 예, 그 스왈로네스라고 그러죠. 그런 증상이 바로 사라지고요.
1: 네.
0: 그리고 종아리나 허벅지 혹은 등이 결리고 또 담이 올 땐 뒤로 누워서 받으면 그 담이 결린 거는 바로 즉방으로 없어지고요.
1: 네.
0: 숨을 못 쉴 정도로 담이 아주 심하게 온 것도 한 15분 정도 받으면 그 담이 바로 없어져요.
1: 와, 신기하다. 일단은 네, 케겔 운동을 통해서 방석처럼 사용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발에 올려두면 지압도 되고 또 담 결렸을 때 어깨 같은 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또 풀린다는 거잖아요.
0: 네. 발을 하시면 발에 부종이 바로 빠지고요.
1: 네.
0: 또 어깨나 허리나 등 같은 데 결리고 아플 때 특히 이제 남자분들 막 그렇게 뭐 그 핸디맨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1: 네.
0: 특히나 이제 무슨 그 마라톤 동호회 또 뭐 그 사이클 동호회 이런 분들이 오래 마라톤하고 사이클 타시면서 좀 자골신경통이 많으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리고
1: 네.
0: 이 허벅지 같은 데 많이 저리고 결린다고 이런 분들이 딱 한 번 쓰시고 그 동호회가 다 구매하실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이게 얼마나 좋으면 하버드대학에서 연구하고 또 발표해서 지금까지 내려왔겠어요. 자.
0: 맞습니다.
1: 네. 네. 바디닥터를 실제로 사용해 보시고 이랬다라는 진짜 사용 후기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솔직히 분수 물소리만 나도 오줌을 싸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1: 그전에는 그랬다
2: 네, 이거를
1: 이거죠.
2: 만나기 전에는
1: 네.
2: 진짜 오줌을 그냥 쌌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옆에서 놀랄 정도로 기침을
1: 네.
2: 해도 화장실을 갈 수 있을까지도 못했었어요.
1: 네.
2: 정말 집 앞이 화장실인데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그냥 바지에 흐르는 거지. 오줌 안에 정말 기침 안도 오줌이 안 나와요.
1: 진짜요?
2: 이거 진짜예요. 지금까지 네. 기침을 해도 안 나와요.
1: 이게 지금 타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신 내용 같아요.
0: 네. 네. 이분은 너무 요실금이 심해서 네. 진짜 물소리만 들어도 소변이 흐를 정도로 심했는데 사용하고 2주 만에 그 요실금이 다 사라져서 이분한테는 정말 기적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친히 방송국까지 오셔서 간증해 주신 케이스입니다.
1: 네. 심한 요실금을 2주간 사용하고 거의 뭐 완치가 돼서 깜짝 놀라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 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 네.
3: 두 달 쓰고
4: 여행을
3: 하게 됐어요.
4: 두 달 사용하고 여행을 하실 했어요. 기회가 있으셨어요.
3: 네, 네. 그런데 그 여행지가 좀 멀었어요.
4: 외국으로 나가셨구나.
3: 예, 14시간 비행이었는데 네. 나도 놀랐어요. 두 번 닦았어요.
4: 화장실을?
3: 예. 14시간. 와. 14시간 터키 여행이었는데 네. 14시간을 갔어요.
4: 우와.
3: 그런데 두 번 닦았더라고요.
4: 오.
3: 그래서 내가 와, 그런데 저랑 같이 동행한 친구는요, 막 두 시간에 한 번씩 더 펄쩍펄쩍 하는 거예요. 근데 난 딱 두 번 갔어요.
1: 지금 너무 뿌듯해 하세요.
0: 그쵸. 이분은, 네. 스토리를 전체를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70대 후반이시고요. 네.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리고, 한 달에 기저귀를 한 박스 정도 쓸 정도로
1: 네.
0: 그 요실금이 심해서 사회생활도 못하시고 교회도 잘 못 가시고 여행은 꿈도 못 꾸셨던 분이세요. 네. 어디 화장실 때문에.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수술해도 재발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지인이 이 제품 써보라고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추천받고 이렇게 한번 사용해봤는데 사용하고 나서 두 달 만에 한 달에 한 박스 썼던 그 기저귀를 썼던 그 요실금이 멈추고 여행을 그러니까 터키 성지 순례를 갈 정도로
1: 네.
0: 그리고 여행 가면서도 그 14시간 동안 보통 사람들도 잘 못하는 화장실 두 번 갔다는 건요 이분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분도 저희가 처음 뵀는데 연락 오셔가지고 방송국까지 오셔서 이렇게 인터뷰 하시고 또 간증해 주신 케이스인데 이런 그 리뷰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정말 넘칩니다.
1: 네.
0: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뭐 친필로 뭐 사진으로 하여튼 동영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런 것들을 보내주세요.
1: 네. 자, 이 정도니까 뭐 미주에서 그야말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자동 케겔 운동 의료기기인데요. 한국에서 6, 7년 판매하면서 매년 브랜드 대상을 휩쓸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0: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지금도 브랜드 대상 계속 받고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FDA로 정식으로 허가가 되어서 저희가 시판하기 시작했는데 뭐 여기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도 사용하신 분들은 사전에 팔촌까지 다 모시고 오세요.
1: 네.
0: 왜냐하면 증상들이 요실금 전립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리 저림이나 자골신경통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침을 마셔도 잘 안 되고 콰이프락트 가도 잘 안 되고 하셨던 분들이 이거 사용하고 일주일 만에 그게 없어졌어. 대부분 일주일 만에 일주일로 말씀을 하세요.
1: 네.
0: 요실금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차에 따라서 한 주, 두 주, 뭐 두 달, 세 달까지 걸리는 분이 계시는데
1: 네.
0: 다리 저림이라든가 자골신경통 이런 것들은 한 딱 3일에서 5일 정도 받으면 그 증상이 거의 없어지거나 굉장히 완화됩니다.
1: 네. 지금 아마 방송을 들으면서 그 제품 참 신통할세 하실 텐데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준비된 특별가를 한번 공개해 주시죠.
0: 네,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라고 서치를 하시면 한국에서 300만 원 이상 판매되는 것 바로 확인 가능하세요.
1: 네.
0: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저가는 아닙니다.
1: 네.
0: 그래서 미주 판매가가 2,500불로 되어 있고 제가 단 한 번도 이 가격 이하로 내려가 보진 않았는데 자, 오늘 가정의 달 그리고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부모님께 혹은 나 자신에게 선물하시라고 저희가 이 가격에서 무려 700불 대폭 할인해서
1: 네.
0: 1799불 이 파격적인 가격으로 모십니다.
1: 자, 2000불 이하로는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가격대인데 오늘은 그야말로 폭탄 세일입니다. 2500불 판매되던 이 제품을 700불 할인해서 1799불 폭탄 세일. 제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본사 전화번호입니다. 562-529-5343번이고요. 상담과 주문 모두 가능합니다. 213-831-5855번으로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
0: 네.
1: 네. 아까 이제 오늘 전화 주시면 또 선물도 있었잖아요.
0: 네, 선물도 드리고 오늘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 택수와 세금과 그리고 배송 모두 무료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선물 두 가지 제가 준비했으니까 예,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5월 한 달간만 제가 이런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네. 자, 주문 본사 전화번호입니다. 562-529-5343번이고요. 이제 약 2분 후에 저희가 자리를 옮길 건데, 한 2분 동안 살짝만 소개해 주실 다음 제품,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0: 네, 이 바디락트의 또 하나 야심작, 뱃살 빼고 허리인치 줄여주는 EMS 허리벨트인데요.
1: 요것도 탐나요.
0: 여기는,
1: 네, 요것도 탐나요. 네.
0: 네, 저주파 파장대를 이용해서 1분에 7,500번, 분당 7,500번의 강력한 자극을 복부에 전달시켜 주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뱃살이 정말 빠지겠냐고, 이 몇십 년 갖고 있었던 뱃살이.
1: 네.
0: 근데 이 벨트 사고 한 1, 2분만 딱 있으면 바로 구매해 가세요. 엄청납니다.
1: 오, 네.
0: 분당 누군가 7,500번 이상 두들겨주고 강력한 자극을 준다면 이 배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1: 놀라겠네요.
0: 네, 이런 자극을 주면서 배에 기름이 분해되고 배출되면서 뱃살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 운동 효과가 부스팅되어서 배에 탄력 있는 근육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는데요.
1: 네.
0: 실제로 벨트를 차고 20분만 운동을 하시면 6시간 운동한 효과와 동일하다는 것이 임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1: 야, 신기하네.
0: 우리가 6시간 더 운동할 수 없잖아요.
1: 그러니까 없죠.
0: 벨트 차고 20분만 설거지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시면 6시간 운동한 효과가 나오고 그 다음날 마치 잇몸이 느끼기를 100개 한 것 같이 뻐근한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1: 와, 신기하네. 그냥 허리 벨트로 차고만 있었는데 윗몸이 느끼기 한 것처럼 뻐근함이 이미 배랑 허리 쪽에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0: 네, 아주 기본적으로 뻐근함인데요. 이미 한국 그 대학교에서는 한 임상을 통해서 허리벨트를 차고 12주 동안 운동을 했을 때
1: 네.
0: 참가한 전원, 임상에 참가한 전원이 평균 허리둘레가 6cm,
1: 야,
0: 약 2인치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놀라운 제품은 잠시 후에 계속해서
5: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자, 오늘은 와이저리빙의 다니엘 박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너무 흥분해서 제품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엔딩에 살짝 얘기하다가 광고로 넘어갔는데, 먼저 오늘은 방송을 통해서 아까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운동기 특별가로 판매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제 뱃살 빼는 EMS 허리벨트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평균적으로 2인치 정도 허리가 준다는 거죠?
1: 12주 착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0: 네.
1: 12주 착용해서 또 운동했던 임상에 참가한 전원이 평균 허리둘레가 그렇게 6cm, 2인치 감소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0: 네.
1: 저도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한 45일 정도 딱 되니까 인치가 줄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바지들이 다 컸었어요.
0: 네.
1: 근데 1인치가 주는데 배가 너무 편하고 또 평소보다 숨 쉬는 것도 좋아질 정도로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1인치가, 숨어있는 1인치가 그렇게 배를 편하게 해주는데, 많은 분들이 뱃살 때문에 정말 고민 많으세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얼굴이나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 배가, 뭐, 배 때문에 정말 이거 주체하지 못하고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신데,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저는 정말 강추하고 싶거든요.
0: 네.
1: 12주 동안, 네, 뱃살 빼는 EMS 허리벨트로 숨어있는 그 인치, 그 뱃살을 빼는 걸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이렇게 좀 추천드립니다.
0: 네. 뱃살 빼는 EMS 허리벨트는 그냥 허리에 이렇게 둘러두기만 하면 되는 거죠?
1: 네, 이거는 이제 충전시켜놓고, 그 다음에 빼서 그냥, 허리에 이게 마치 권투선수 참변 벨트 같이 생겼어요.
0: 네.
1: 그래서 허리에 차고, 그냥 안에 그러니까 살 있는 쪽으로 차고 옷을 내리면 허리에 그 허리띠 찾는 것도 잘 몰라요.
0: 오.
1: 그리고 나서 동네 한 바퀴 걸으시거나 뭐 아니면 집에서 TV 볼 때 나는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지만 뱃살 이 허리벨트를 딱 차고 있는 순간 이 배에서는 끊임없이 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한 번, 두 번, 열 번까지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시간 되고 기회 닿을 때 차고 생활하시면 괜찮아요.
0: 야, 허리 사이즈도 쏙 줄이고 뱃살도 쏙 빼주는 EMS 허리벨트. 그거 딱 나한테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가를 공개하겠습니다.
1: 네, 허리 사이즈 줄이고 뱃살 빼는 EMS 허리벨트. 미주 판매가가 1,500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저희가 아무리 판매를 하고 세일을 해도 1,000불 이하로는 한 번도 판매하지 않았는데 오늘 정말 사상 유례 없는 특별가, 저희가 1,500불에서 700불 대폭 할인해서 799불 이 특별가로 모시겠습니다.
0: 야, 자, EMS 허리벨트 1,000불 이하로는 한 번도 내려간 적 없지만 오늘은 스페셜 방송입니다. 허리벨트 799불에 특별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 거죠?
1: 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택스 없이 그리고 배송도 무료, 거기에 선물까지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일단 두 제품을 먼저 만나봤는데 자동 케겔 운동기는 오늘 스페셜 특별가로 1,799불, EMS 허리벨트는 799불 할인가로 판매하고 그 외에 폭탄 선물까지 따라간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님, 이제 다음 제품 한번 볼까요?
1: 네, 한동안 장안의 화제였죠. 탈모인의 희소식. 예, 헤어붐. 탈모를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가 새로 뽀송뽀송 나게 해주는, 발목까지 해주는 이 헤어붐. 이거는 레이저, 저출력 레이저인데요. 자전거를 타실 때 머리에 쓰는 헬멧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0: 네.
1: 머리에 그냥 쓰고만 있으면 끝. 뭐 여기에 앰플을 바르거나 영양제를 바르거나 다른 노력할 필요 없이요.
0: 네.
1: TV 보실 때 하루 한 번 30분만 머리에 쓰고 있으면 그 안에서 나사에서 개발한 의료용 저출력 레이저가 나와서 좁고 막혀있는 모근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0: 야.
1: 굉장히 과학적 원리인데요.
0: 네.
1: 이 원리로 서울대병원 또 경북대병원 두 곳에서 임상을 진행했고, 놀랍게도 임상에 참가한 그 전원이 100% 발모가 되었습니다.
0: 와.
1: 네, 그리고 모발 굵기도
0: 네.
1: 12.6 마이크로미터가 증가되었는데요. 이게 방송에서 100%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실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개인차가 너무 틀리고 또 탈모의 원인도 너무너무 각각이기 때문에
0: 네.
1: 하지만 그 모든 탈모의 원인을 각각 다른 탈모의 원인을 가진 그런 많은 분들이 임상에 참가해서 어떤 원인이든지 상관없이 다 발모가 되었기 때문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정확하게 임상을 근거로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100% 발모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을 근거로 역시나 까다롭다는 한국의 식약처 그리고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로 정식으로 허가가 되어서 미국에 출시한 지 벌써 6년이 됐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나서 사진도 보내주시고 뭐 또 리뷰나 또 사용 후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십니다.
0: 네. 자, 탈모 치료에 효과적인 헤어붐. 뭐, 저기, 이거를 이제 사용하시고 후기를 많이 보내주신다 그러셨는데, 어떤 후기들이 있을까요?
1: 후기가 정말 넘치는데요. 제가 가장 생각나는 분 몇 분은 남편 생일 때 생일 선물로 헤어붐을 선물을 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되게 막 화를 내고 왜 이런 거 샀냐고 막 하셨는데
0: 네.
1: 사용하자마자 이 정수리 비어있던 부분에서 머리가 막 나오는 거 남편이 오. 확인하시고 너무 놀래서 사진 보내주시고 후기도 보내주시고 이분이 방송국까지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헤어붐 전도사가 되어서
0: 네.
1: 되게 얼마나 좋으시면 직접 방송국까지 오셔서 간증까지 해주셨겠어요.
0: 네.
1: 그런 분 계시고 또 하와이에 사시는데 70대 남성분이세요.
0: 네.
1: 헤어붐 사용하고 나서 뉴욕에 사는 딸 집을 방문했는데 딸과 사이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0: 네.
1: 왜 아빠 머리 심었냐, 머리가 왜 이렇게 풍성해졌냐고 막 깜짝 놀랐는데
0: 네.
1: 남들은 몰라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은 아시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 당장 헤어붐 써야 된다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관리해야 된다고 하셔서 가족 모두가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헤어붐 전체를 구매 가신 케이스. 이게 저희가
0: 네.
1: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예, 후기인데 이런 사용 후기들이 척척이 쌓여서 그야말로 단연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자, 탈모 치료에 효과적인 헤어붐.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이 놀라워하시고 뭐 오죽 좋았으면 이제 온 가족이 다 같이 구매를 하기도 했다는데 자, 그렇다면 이 제품 오늘 또 드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 특별가를 공개합니다.
1: 네, 미주 판매가 지난 6년 동안 꾸준히 2,500불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가격은 저 웹사이트나 이런 데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0: 네.
1: 자, 오늘 사상 유례없는 특별가 저희가 이 2,500불 가격에서 1,000불 뚝 잘라서 1,500불에 네,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파격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망설이셨던 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0: 아니 무슨 10% 20%도 아니고 1,000불을 뚝 잘라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1: 네, 저희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탈모로 고생하시기 때문에 미주에 계신 분들에게 저희도 좀 도와드리고 뭔가 좀 성의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정말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0: 네. 미주 전역에서 사랑받아온 그 마음을 오늘 보답하는 기분으로 야 헤어붐 1,000불 할인해서 1,500불에 오늘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본사입니다. 562-529-5343번이고요. 예약과 구매 전화는 213-831-5855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도 해주시고 또 주문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야말로 특별 세일 카드들을 죄다 만나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인하셨는데 또 있다고요? 다음 제품이?
1: 또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이 너무 많아서
0: 네.
1: 자, 이 제품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통증치료
0: 네.
1: 의료기기입니다.
0: 네.
1: 근적외선 베닐라이터라고 하는데요.
0: 네.
1: 어르신분들 특히나 이제 막 무릎이 너무 아파서 혹은 뭐 허리나 이런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0: 네.
1: 손가락 뭐 관절이라든가 의학적으로 혹은 병원에 가셔서도 오랫동안 그 치료가 잘 안 되시는 분들만 연락 주세요. 왜냐하면
0: 네.
1: 이 근적에서는 그 안에 빛이 세 가지 빛이 나오는데요.
0: 네.
1: 여러 파장대를 통해서 이 통증을 잡아주는데 근적외선 빛이 우리 피부 속으로 4에서 5cm 깊이로 들어가면서 세포 조직이 살아나고 또 ATP라는 세포의 생체 에너지랑 줄기세포 분화를 향상시켜줍니다. 그래서 각종 통증을 잡아주고 그 안에 있는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데 어깨라든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협착증으로까지 이어지신 분들
0: 네.
1: 이런 분들이 전화 주시면 제일 좋고요. 목 근육이라든가 테니스 엘보, 손가락 마디, 뭐 고관절, 무릎 통증 이런 모든 몸의 통증을 잡아주고 또 그 통증을 가라앉히는 탁월한 정말 그런 근적에선 치료기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미국이나 독일 의사들이 이 베닐라이트를 통해서 치매나 파킨슨 같은 뇌질환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눈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노인성 황반변성이라든가 망막증, 시신경병증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좋고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신 분들, 또 협착증으로 이어주신 분들, 이런 분들만 연락 주시면 이 베닐라이트 4주에서 8주 사용하면 통증 레벨이 8에서 10 정도 되는 레벨이 1에서 2까지 낮아집니다. 이거는 논문도 많고 그리고 저기 임상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강조합니다.
0: 네. 통증 치료 의료기기고요. 근적외선 베닐라이트. 저는 이제 적외선 뭐 빛이 나온다니까 눈에는 이거 쏘면 안 돼 이럴 줄 알았는데 눈 통증에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요?
1: 네, 눈에는 뭐 직접적으로 눈을 뜨고 받는 것보다는 눈을 살짝 감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0: 네.
1: 저는 이제 뭐 이 머리에 뇌질환이 좋기 때문에 머리에도 살짝 좀 이렇게 갖고 있고, 목에 예, 한 5분 10분, 그리고 배에 5분 10분, 아픈 곳에 이렇게 하면 이것도 끌어안고 사시고, 하면 할수록 그 오장육부 같은데 좋은 빛이 들어가서 네. 죽어가는 세포를 살려주기 때문에 몸이 살아나는 것 본인이 경험하십니다.
0: 네. 통증 치료 의료기기 근적외선 베닐라이트. 자, 요것도 가격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1: 네, 미주 판매가 2,000불인데요. 저희가 마더스데이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500불 대폭 할인해서 1,499불 이 파격적인 가격 준비했습니다.
0: 네, 1,499불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가정의 달은 가정의 달이네요. 오늘 뭐 너무 좋은 제품들을 너무 큰 할인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듣고 계시고요. 1,499불의 베닐라이트 통증 치료 의료기기입니다. 요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 너무 많은 제품들 좋은 제품들이 있어서 오늘 죄다 하고 싶은데 이제 끝으로 한 제품 남은 것 같아요.
1: 네, 저희가 몇 개 더 준비를 했지만
0: 네.
1: 전화 주시면 또 다른 제품들 소개하기로 하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히트 작품이죠. 울세라 리프팅.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울세라 리프팅 하면 대부분 다 아세요. 그 피부관리샵에 가서
0: 네.
1: 1시간 정도 이 레이저로 울세라라고 하죠. 이렇게 네. 받으면 얼굴이 이렇게 리프팅되고 또 밝아지고 하는 그런 울세라 리프팅인데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0: 오, 예.
1: 럼크림, 그러니까 이 마취크림을 발라도
0: 네.
1: 막 이 이빨이 빠질 정도로 욱신거리는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0: 네.
1: 이 레이저 또 리프팅을 그 울세라를 받아요.
0: 네.
1: 그렇게 받으면 한 6개월 정도 얼굴이 리프팅되는 게 이렇게 나오면서 얼굴도 밝아지는데
0: 네.
1: 그 울세라 리프팅을 가정에서 손쉽게 홈케어로 한 30분에 한 시간이 아니라 2분 안에
0: 네.
1: 울세라 리프팅을 기대할 수 있는 UK 디바이스 제가 소개합니다. 이거 처음에 소개할 때 많은 분들이 엄청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0: 네.
1: 울세라를 2분 안에 이게 말도 안 돼.
0: 네.
1: 그리고 샵 원장님들도 꽤 오셨어요.
0: 네네.
1: 근데 오셔서 해보더니 고통이 없어요 먼저.
0: 네.
1: 그다음에 이거는 분명한 과학적 또 의학적 원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이드어펙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0: 네.
1: 그리고 2분 딱 하고 나서 한쪽 얼굴이 리프팅되고 축소가 되고 슬림이 되는 거 바로 확인하셔서
0: 네.
1: 그냥 뭐 개인들은 구매하실 거 가는 것뿐만 아니라 샵 원장들도 여러 개 구매하셔서 샵에서 직접 시술도 해주시고 또 거기서 판매도 이렇게 하실 정도로 엄청난 제품이었습니다.
0: 네. 뭐 울세라 리프팅 이거를 집에서 한다는 거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거고 샵에 가면 또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이게 진짜 가능하다는 거죠?
1: 그것도 뭐 30분 1시간이나 2분 안에 얼굴 리프팅이 되는데요.
0: 네.
1: 이거는 얼굴이 슬림해집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크신 분들, 뭐, 큰 바위 얼굴로 이렇게 평생 막 고민이셨던 분들 전화 주시면,
0: 네.
1: 저희가 한쪽만 딱 해드리면, 그 한쪽이 얼굴이 슬림해지면서 얼굴 축소가 됩니다.
0: 우와.
1: 그리고 팔자주름, 눈밑주름, 입술주름, 뭐, 목주름까지 아프고 고통스러운 레이저가 아니라, 여기에는 과학적 원리, 의학적 원리가 뭐냐면, 바로 미세전류라는 겁니다.
0: 네.
1: 마이크로 커런트. 이 미세전류가 빠르고 강력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탱탱하고 탄력 있는 그 피부를 경험하는데 한 번 딱 올라간 피부는 2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0: 저 궁금했어요. 2주 네. 동안 그대로 유지가 돼요? 와.
1: 네, 보통은 뭐 잠깐 올라간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벌써 내려와 있고 이러죠.
0: 네.
1: 근데 이거는 2분 정도 저희가 이제 오신 분들 한쪽 얼굴을 2분 체험해드리면 이분이 거울 보여드리면 깜짝 놀랐어요. 왜냐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작아졌거든요, 얼굴이.
0: 네.
1: 그러면서 다른 쪽도 리프팅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한쪽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짝짝이 얼굴도 가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네. 구매 가세요.
0: 오, 네. 아, 의도적으로 한쪽만 그냥 쫙 올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1: 네, 맞아요. 왜냐면 네. 비포 애프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한쪽만 하면 네. 비대칭으로 본인이 확인 가능하시거든요.
0: 네, 와, 신기하다. 이게 참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뭐 못하는 게 없는데 기술력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이게 과학적 원리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0: 네.
1: 노벨상을 수상한 그 기술, 이 바로 미세전류 마이크로 커런인데 이 UK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미세한 적은 양의 전류를 피부 속으로 몸 안으로 넣어줍니다.
0: 네.
1: 그러면 세포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와 물질이 공급되면서 손상된 신경과 조직이 빠르게 회복돼요.
0: 네.
1: 그리고 근육과 세포 활동을 촉진해서 빠른 회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리프팅과 얼굴 슬림이 가능한 겁니다.
0: 네.
1: 이거로 인해서 FDA에서 의료기기로 정식으로 인증이 됐고요.
0: 네.
1: 그래서 안전과 효과에서 검증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목조림이 너무 좋아지고 또 검버섯이나 이런 기미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방송국에 찾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0: 오, 네. 그야말로 오늘 제품들 쭉 이제 소개를 듣다 보니까 그냥 고민을 싹 해결해 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금 이제 거의 한 3, 4분 남았거든요. 여기서 네. 놓치면 안 되는 가격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자, 네, 가격 말씀드리는데 피부 처짐이 심해지는 분들 리프팅과 슬림 효과가 있고 또 여기는 이제 두피나 통증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가격만 제가 공개한다면요.
0: 네.
1: 오랫동안 한국에서 샵 원장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울사라 리프팅 디바이스 UK 블랙 에디션 이 디바이스는 검색을 해보시면 한국에서 320만 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0: 네.
1: 상당히 고가예요.
0: 네.
1: 예, 그래서 미주 공시가가 2,500불인데 저희가 오늘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이 가격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2,500불에서 저희가 1,000불 대폭 할인해서
0: 네.
1: 1,500불 이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0: 와, 아니 진짜 오늘 뭐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막 제품을 공개해도 되는 건지 모를 정도네요.
1: 네, 오늘은 제가 정말 한번 날짜 잡고
0: 네.
1: 한번 제대로 한번 6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가격 한번 준비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통 큰 메시지 준비했습니다.
0: 네, 자 오늘 그 울세라 기기, 네, 울세라 리프팅 디바이스 UK 에디션, 요게 이제 1,000불 할인해서 1,500불에 세일가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고요. 오늘 소개해 주신 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1: 네. 잠시 그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0: 네.
1: 요실금 치료기기
0: 네.
1: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죠.
0: 네.
1: 2,500불인데 저희가 700불 할인해서 1,799불 이 가격으로 네. 준비했고
0: 네.
1: 또 뱃살 빼는 EMS 허리벨트 네, 1,500불에서 저희가 700불 할인해서 799불
0: 네.
1: 이렇게 준비했고 탈모인의 희소식 헤어붐 네, 이것도 1,000불 할인해서 1,500불 저희가 준비했고요.
0: 네.
1: 그리고 근대교선 베닐라이트 저희가 500불 할인해서 1,499불
0: 네.
1: 그리고 리프팅 울세라 리프팅 기계 가정에서 손쉽게 얼굴 리프팅 축소 가능한 이 UK 디바이스가 2,500불에서 1,000불 할인해서 1,500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0: 야. 지금 이제 뭐 가격을 들으면서 와 오늘은 진짜 내가 방송을 들어봤지만 정말 파격가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외에도 또 저기 아까 폭탄 선물도 준비하셨고 이게 무이자 전부 전 제품 무이자 할부 가능한 거죠?
1: 네, 무이자 할부 가능하고요.
0: 네.
1: 그리고 예, 또 택스 없이 그리고 배송비 무료로 오늘 전화 주시면 이 모든 혜택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지금 상품 소개를 들으면서 뉴욕 호랭이님이 제가 운전 중이라 죄송한데요. 오늘 그 소개해 주신 제품 리스트 가격 좀 알려주세요. 그러셨는데 제가 방송 마치자마자 답장을 드리도록 하고요. 방송 들으면서 내가 전화 한번 해봐야지 하셨던 분들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사 전화는 562-529-5343번입니다. 본사 전화 02953-5243번이고요. 또 예약이나 구매 가능한 전화번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213-831-58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1: 네.
0: 오늘 일단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놀라워가지고 계속 우와 우와 이 소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1: 사실 저희 직원들도 네. 대표님 이런 가격 가능하세요? 괜찮으세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0: 네.
1: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미주에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마음먹고 통큰 세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가격 없을 겁니다. 이렇게 놓치지 마세요.
0: 자, 오늘 하루 공개하는 통큰 세일 가격들. 여러분 뭐 대충 들으면서 야 이건 지난번에 이러지 않았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잊지 마시고 상담과 또 상품 문의 전화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562-529-5343 또 하나의 번호입니다. 213-831-5855번입니다. 와이저 리빙의 다니엘 박 대표님과 함께한 라디오 생활 백성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가 4년간 오랫동안 꾸준히 개인용 의료기기도 소개해왔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인증이 없거나 또 검증된 제품이 아니면 저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렸던 의료기기들은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제품들로 충분한 인증을 거쳐서 까다롭다는 한국 식약처 그리고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도 네. 당당하게 인증돼서 효과와 효능에서 검증됐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0: 네, 미주에서 사랑받는 와이저 리빙의 다니엘 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키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감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5월 6일 수요일 낮 1시 K-Radio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밖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다녀오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역시 고국 여행은 동부관광이 최고다. 올가을 그리운 고국의 단풍과 함께 특별한 세 가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안동, 경주부터 설악의 가을,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품에 안을 8박 11일 여정. 둘째, 고국 여행과 더불어 미식의 천국, 싱가포르를 더한 오감 만족 8박 12일. 셋째, 수려한 단풍과 온천의 낭만이 있는 오사카, 교토, 나라 8박 11일 코스까지. 28인승 최신형 프리미엄 버스의 안락함은 기본, 최고급 호텔은 물론이고요. 일반 식사보다 4배나 업그레이드된 한우구이와 해물 특식, 가이세키 요리까지 정성껏 대접합니다. 왜 항상 동부 관광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지 이번에 직접 경험해보세요. 5월 22일까지 예약 시 200불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예약 서두르세요. 1-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3: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동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제 6.3 지방선거가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북갑 재보선 국민의힘 후보로 박민식 전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3자 구도가 확정되게 됐죠. 경기 평택 을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김부겸 후보와의 격차를 여론조사상으로 좁히고 있습니다. 일부 배추 한 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네, 집에서 박정희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 어린이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예, 배추가 어리군요.
3: 네.
1: 예.
4: 선물 사전. 예.
1: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5: 예, 앉혔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5: 어린이날 쉬는 분들이 많은데요.
1: 예.
5: 혹시 직장인이 일하기 싫은 날이 언젠지 아시나요?
1: 매일 싫은데요.
5: 네, 정답 맨날.
1: 오, 맞췄네.
5: 그러면 직장인들이 일하기 싫은 계절이 뭔지 아세요?
1: 사계절.
5: 사계절. 네, 일하고 있습니다.
1: 예, 아유, 감사합니다.
5: 예, 예.
1: 자, 오늘도 출근하신 우리 장인미 대변인 어서 오세요.
6: 예, 반갑습니다.
1: 자, 오늘 카네이션 빛깔 정옥임 대변인.
6: 안녕하세요.
1: 우유 빛깔. 우유 빛깔. 예, 요즘 방송가의 화제죠.
6: 예, 맞습니다.
1: 정 의원님의 화작을. 이야, 예. 늘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6: 여신.
1: 여신. 예. 여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예. 출근하는 엄마를 붙잡지 않았습니까?
6: 선물을 사줬기 때문에
1: 아,
6: 아주 예.
1: 돈으로
6: 노래를 불렀던 게임기를 오늘
1: 아, 획득했구나.
6: 네, 네.
1: 예, 잘하셨어요.
6: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1: 아, 엄마의 재력으로 예, 예, 잘하셨습니다.
6: 네, 예.
1: 자, 또 우리 선거 얘기해야 되니까 6.3 재보선 한 달도 남지 않아서 29일 남았습니다. 자,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 하나씩 나가고 있는데 자, 배 소장님
3: 네.
1: 평택으로 먼저 가볼까요?
3: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스토마토가 의뢰한 아,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 토마토
3: 1일,
1: 아니고 토마토.
3: 아, 예. 토마토. 아, 이게 영어 발음이.
1: 네. 예, 좋습니다.
3: 자, 1, 2일 양일간 실시했고요. 어, 경기 평택을 거주 8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 예.
3: 자, 후보자들에 대한 어, 지지도를 물어봤는데요.
1: 예.
3: 김용남 28.8%, 유의동 22.5%, 조국 22.2%, 황교안 8.9%, 김재현 8.8%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부분은 중도층에서 김용남 33.2%, 유의동 22.2%, 조국 20%. 나타났습니다.
1: 예, 이 조사는 이제 무선 AI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방식인데, 자, 일단 관건은 이제 김용남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상승세고, 유희동 후보가 2등으로 나왔어요. 정 의원님?
7: 그게 지금 이제 분기점이에요.
1: 예.
7: 이렇게 되면은 아마 조국 전 대표, 전 의원이죠. 현 대표.
1: 예, 현 대표.
7: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 대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단일화를 하자 그러겠어요. 뭘 하겠어요.
1: 그렇죠.
7: 그런 상황이고, 유의동 전 의원의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 예.
7: 지금 이거는 유의동 후보한테 달린 게 아니라.
1: 황교안 대표.
7: 황교안 대표한테 달려있는데
1: 예.
7: 제가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 내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 예.
7: 본인은 일단 전국적 지명도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1: 그럼요.
7: 그런 상황에서 이 선거를 뛰면서 내가 4등을 할 것이냐 5등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1: 예.
7: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우파 지지자들에게 보수의 당선을 위해서 내가 결단을 내렸다라는 기록을 만드는 것이
1: 아.
7: 맞는 것인지를 생각할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
1: 예, 예.
7: 그거를 생각을 신속하게 해주는 동의는 누가 제공해야 되느냐.
1: 예.
7: 유희동 후보가 제공해야 돼요.
1: 아.
7: 왜냐하면 황교안 전 대표가 그 소위 명예롭게 퇴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honorary exit이라 그러잖아요. 명예로운 출구. 아유, 그거를 그래요? 공여하는 주체는 유이동 후보가 돼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지금 이런 추세로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그 유리한 지형으로 지금 평택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8: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가 이제 그 김문수 전 대표를 그 선대위원장을 모셨잖아요. 네. 그럼 평화의 비둘기로 김문수 위원장이 이제 역할할 수 있을까요? 배 소장님?
3: 그죠. 이제 그게 가장 노리는 방법인데 또 하나는 왜냐하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영입한 배경에는 방금 전에 우리 정호민 전 의원이 말씀하신 honorary exit.
8: 발음 좋아요.
3: 좀 혀꼬였는데. 근데 그게 되면 좋은데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8: 없어요.
3: 왜냐하면 이번 이 평택을 선거판을 보면은 각계전투예요.
8: 각계전투.
3: 각계전투이기 때문에 연대나 단일화 동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누구든 간에. 그러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영입한 건 황교안 전 총리의 표를 최대한 가지고 오자.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김문수다.
8: 그렇구나.
3: 이렇게 판단. 물론 설득도 가능. 시도는 해보겠지만. 정 안 되는 경우에는 그걸 좀 흡수하자. 그래서 5% 미만으로만 묶으면 자기에도 승산이 있다.
8: 아하.
3: 그러면 유일홍 후보의 경우에는 35에서 38% 전략. 그러면은 김용남의 경우에도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조국 후보 쪽으로 가면 묶여서 38에서 한 39 정도의 지지율, 득표율. 그럼 전쟁이 될 거다.
8: 아하.
3: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조국 후보의 민주당 지지층 표는 이 김용남 후보가 결집을 할 것이고
8: 아하.
3: 자신은 한교환 전 총리의 표를 결집을 할 것이고
8: 아하.
3: 이렇게 되면 양대 싸움이 될 것이다.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8: 유동 후보를 제가 이제 만났는데 어제 만났는데 유동 후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본인은 이제 황교안 후보의 표는 이제 주체가 한 자릿수가 나왔고 실제 선거에 가면 더 5% 내외로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본인이 신경 쓰는 건 김재현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단일화다라는 건데 정윤미 대변인?
6: 아니, 전 유의미한 또 여기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이니까요. 아마 평택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이제 군부대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강성 보수층 분들이 또 자리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8: 맞아.
6: 황교안 전 총리가 이게 고르고 골라서 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또 노조가 상당히 센 부분도 있어서 김재현 이 후보가 또 간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황교안 후보도 그 당으로 지금 기초에 출마하신 분들이 꽤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완주할 동력이 일단 있고, 그래서 과연 이제 합당이 아니라 이제 선거 연대를
8: 단일화?
6: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이 쳐지는데,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랑도 연계고리가 있어서
8: 맞아요.
6: 그걸 풀어내는 건 분명히 한 모멘텀은 있을 거예요.
8: 예.
6: 그러니까 가능성 면으로 봤을 땐 제가 유이동 후보의 어떤 그런 전망에 동의가 됩니다.
8: 그렇군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7: 아니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진보당 조직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국혁신당 조직보다 그 지역에서는 더 촘촘히 잘 짜여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직이 아니더라도 아마 진보당에서 딜메이킹을 한다면은 오히려 김용남 후보와 할 개연성은 훨씬 높죠. 근데 그런 논리라면은 황교안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지금 개인 플레이지 자기 당의 무슨 조직이 그렇게 촘촘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유이동 후보가 겉으로 황교안 부정선거론을 외치는 황교안 후보하고 단일화하자는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수의 연대 재건이라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명예로우면서도 외연상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수렴이 필요한데 그거는 순전히 현장에서 뛰는 정치인들의 정치력이에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3: 근데 평택 상황이 짧게만 덧붙이면은 이번 달에 지금 평택 캠퍼스 삼성반도체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김재현 후보로서는 민주당과 선택 단일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관련돼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상당히 좀 김재현 이 후보가 뿔나 있다.
8: 그런 화가 상황이, 났다?
3: 그렇죠, 그렇죠. 그거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좀 보면은 쫄리는 쪽은 조국 후보일 수가 있는 거죠. 조국 후보는 어떻게든 본인이 체급이 다른데 그럼 본인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 다 지금 후보를 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 지지층 조국혁신당 플러스 민주당 지지층이 한 3분의 1은 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고민이에요.
8: 그래서 오늘 이제 김영란 후보와 조 후보 사이에 또 설전이 있어요. 이제 김영란 후보가 과거 이태원 참사 관련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조국 후보 측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이제 당시에 이제 뭐 김영란 후보는 경찰들이 문제였다 뭐 이런 취지를 얘기했던 것인데 아니다. 또 시위대 문제 뭐 얘기했다. 뭐 이런 식의 또 설정이 있어서 이제 서로 간에 뭐랄까 네거티브 공방이 있고 이제 김영란 후보는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승리는 결국에 또 유희동 후보가 이득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서로 자제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안 자제하는 모양이거든요. 네, 네. 민주당?
6: 저는 이 선거 캠페인에 좀 동의가 안 되고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8: 조국 후보? 네,
6: 조국 후보.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뭐 어떤 사법 이슈에 대해서도 뭐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같은 분이 반성문부터 쓰고 오라라고 맞아요. 하는데 그건 예.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본인이 가져오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소구력이 있냐 별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예. 이거는 일단 평택에 대해서 민주당이 귀책이다라고 하지만 본인도 연고는 없어요. 그럼 평택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조국은 그럴 만한 큰 정치인이에요. 예. 그런데 과거에 대해서 어떤 이 흠결을 김용남 전 의원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게 본인의 반사이익으로 오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김용남을 뽑을 사람은 김용남을 조국을 뽑을 사람은 조국으로 이미 좀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더 가져오고 덜 가져오는 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고 중도층을 자극해야 되는데 왜 본인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자제를 하시는 건지 의문이에요.
8: 오늘이었나요? 이제 두 분이 그 평택에서 마주쳤어요.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굳이 악수도 안 하는 점 유튜버의 촬영으로 보이게 했었었는데 일단 조국 대표 입장은 민주당 의원 한 명 넣는 것보다 그 국회에 가면 민주당보다 더 잘 싸우시는 조국을 뽑아달라 이런 논리거든요. 네거티브 계속 갈 것 같지 않,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의원님.
7: 갈 것 같아.
8: 갈 것 같아.
7: 왜냐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0: 후보로서는 지금 상황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본인은 이렇게 오자구도 속에 각계 전투를 하면 인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나한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여기는 민주당이 귀책사유가 있던 곳이니까 계속해서 귀책사유 그러면 그래도 나랑 합방은 아니고 합당을 하려고 그랬던
1: 그렇죠?
0: 정청래 대표가 뭔가 그 전략적으로 유연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오판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거기에 소위 김용남이라는 소위 뉴 이재명이잖아요.
1: 예?
0: 그런데다가 사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김용남을 공천한다 그랬을 때
1: 예.
0: 애초에 하려고 그랬던 이광재보다는 수월할 거라고 오판했을지도 몰라요.
1: 조국 대표 측에서.
0: 그런데다가 신장식 의원이 한마디 하면
1: 예.
0: 깨갱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역풍에다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네거티브밖에 없고 그나마도 자기 입으로 안 하고 조국 측에서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지금 계속해서 점수를 지금 쌓아두고 있는 것 같고요. 무슨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파란 옷을 입고 민주당을 하면 정치 고관여층이 김용남이 과거에 이태원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는지 외구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크게 보고 넓게 보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제가 볼 때 결론은 네거티브는 계속된다.
1: 계속된다. 자, 조국 대표님 나와주실까요?
2: 조국입니다. 김영남 후보님 그쪽이 저를 먼저 비판했으니까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아 죄송합니다. 흥분했네요.
1: 조우성 씨입니까?
2: 아 비슷하게 느껴집니까?
1: 아, 예. 아,
2: 병택의
1: 예.
2: 조우성이 되겠습니다. 저나 히딩크 감독이나 외지인입니다.
1: 예.
2: 그러나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4강 신화 히딩크 감독처럼 평택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민주진보의 적임자는 접니다. 조국이었습니다.
1: 예.
2: 사과해요! 사과해요, 나한테!
1: 예, 죄송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일단 사과드리고요.
2: 그냥 빡질러 봤습니다.
1: 예, 이제 평택을 떠나서. 자, 부산으로 가 있어요. 부산도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2: 네.
1: 자, 일단은 부산은 이제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확정이 됐고. 이제 거기에 반영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론조사 부산의 미식권 소개해 주실까요?
3: 그렇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1: 이제
3: 조사 같은데 예. 부산 북갑입니다.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를 해서 1일부터 3일까지 부산 북갑 584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1: 예.
3: 무선 AR에서 84.3%,
1: 아하.
3: 유선 RDD 15.7% 혼용이 됐습니다.
1: 예.
3: 다자 대결로 이전이 후보가 되기 이전에 직함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미리 설명드립니다. 하정우 34.3%, 한동훈 33.5%, 박민식 21.5%고요. 양자 대결도 물어봤는데
1: 예.
3: 한동훈 대 하정우. 한동훈 38.2,
1: 예.
3: 하정우 37.4.
1: 아하.
3: 하정우 대 박민식. 하정우 39.7, 박민식 33.1. 자, 부산시장 적합도까지 마저 소개해드립니다.
1: 예.
3: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날짜가 좀 다릅니다. 1일 2일 양일간 실시된 부산 1013명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전재수 46.9%, 박형준 40.7,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2%.
1: 예, 자 일단 부산 북갑부터 보면 이제 다자 대결인데 직전 직함으로 질문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에 대해서 투표하시겠습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민식 전 국가본부 장관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전화를 받는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 대표를 물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후보를 인식해서 답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3: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박민식도 이 후보가 있기 때문에
1: 전 국가본부 장관으로 물었잖아요.
3: 그렇습니다.
1: 이 조사.
3: 여하튼간에 이제 뭐 이것 자체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1: 예.
3: 뭐 다른 이제 조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영향이 예.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보긴 힘들 것이고 다만 예. 이렇게 3자 대결로 해보니까 예 부산이니까 이제 보수의 이 유권자 분포가 좀 많긴 하다. 그러니까 전재수가 참 대단하긴 대단했다. 이런 지형인데도 당선이 됐었으니까요. 2024년에.
1: 예.
3: 다만 아직까지 하정우의 파괴력이 나오진 않았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오판 논란은 또 포함이 안 된 조사입니다.
1: 아.
3: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까지 이제 반영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당 후보 또 무소속 후보 예?

0: 국민의 후보라는 타이틀까지 포함이 됐을 때 조사 결과는 조금 더 좀 지켜볼 추세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정 의원님.
2: 이게 참 묘한 것이
1: 예.
2: 요게 요것도 분기점이에요.
1: 아, 분기점.
2: 요것도 분기점인데다가 아하. 이거를 보고 지금 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이 이길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조심스럽지만
1: 예.
2: 꽤 있을 거예요. 일단 아하. 하정우 수석은 35에서 아직 그 넘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아. 40은커녕 지금 예. 34.3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1: 3자 대결 구도에서.
2: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의 지지도나 전재수의 지지도는 그보다는 높으리라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예.
2: 그런데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로 했다 하더라도 인지도가 전국적인 한동훈 전 대표가 쫓겨났다라는 거 정도는 전화 받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꽤 알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쓰고요.
1: 예.
2: 그런데 지금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20%대에서 또 넘어가질 못해요.
1: 예, 예, 예.
2: 그러면은 한동훈이 40%만 넘길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한동훈 측에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2: 중요한 거는 한동훈하고 하정우는 2자 대결이 됐든 3자 대결이 됐든 붙어 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근데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경우는 물론 이때가 공천 받기 전이지만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엔 이렇지 않았잖아요.
1: 예, 예.
2: 근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1: 아하.
2: 그럼 이제 더 벌어질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또 박민식의 입장에서 내재적 접근을 해야 돼요.
1: 내재적 접근.
2: 지금 본인은 절대 침입자와는 단일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공천했잖아요. 공천 받았잖아요.
1: 예.
2: 그럼 잘 생각해야 돼요.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장동혁 체제는 계속해서 존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1: 아.
2: 그렇다면 당의 미래라든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뭐 겉으로는 당의 미래, 국가의 미래 그러지만 자신의 미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1: 예.
2: 자신의 미래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남들에게 아, 저 사람 굉장히 세속적이다라는 평가를 듣지 않으면서 그래도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선거우사를 했구나라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유익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1: 예.
2: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역시 중요한 주체는 한동훈이래야 돼요.
1: 아.
2: 그러니까는 그 자기 스스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소속 후보로서 지금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1: 예.
2: 그런 상황에서 상대를 설득하고 같이 정치를 하면서 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우리 손잡고 나가자 해서 설득이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한동훈의 역량이에요.
1: 아하.
2: 지금 그런 분기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1: 한동훈이 손을 내밀어서 박민식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데 우리 장 변호사님 굉장히 불편한 얼굴로.
3: 불편하지는
1: 않습니다. 고민 중이시다.
3: 예. 이 여론조사에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분들이 결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 명을 삭제한 거예요.
1: 예.
3: 국민의힘 박민식이라고 묻지 않았던
1: 예.
3: 거예요. 무소속 한동훈이라고 묻지 않았던 거에 여파가 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1: 예.
3: 들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보수 재건의 구심점 역할을 부산 북갑에서 하겠다는 게 한동훈식 정치의 어떤 기향점인데
1: 예.
3: 부산 북 국갑이 그런 수단으로 이 기능하는 곳으로 머물 이 선택을 유권자들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1: 예.
3: 여기에 구도는
1: 예.
3: 지역 연고가 없는 한동훈과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하정우로 보이고 또 과학자 대 검사, 검사 대 과학자라고 했을 때 누가 비교 위에 있을 것인가의 어떤 부분도 판단이 들어갈 거고
1: 예.
3: 오늘로 29일이 남았는데
1: 예.
3: 지금 하정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 신인이에요.
1: 예.
3: 그리고 뭐 손털기니 오빠니 여러 논란이 있는데
1: 예.
3: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장단이 있죠. 그러니까 단점이 있죠.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도 했고. 근데 지명도를 어쨌든 얻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1: 예.
3: 그래서 저는 민주당 후보가 예. 이길 것이다.
1: 갑자기 민주당이 갑자기 분명하긴 했네. 자, 그 오빠 논란이 있었는데 정청래 당대표랑 같이 이제 있으면서 있었던 해프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전재수 그 시장 후보와 하정우 수석 두 분이 같이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예.
0: 하정우는
1: 예.
0: 전재수를 넘어야 돼요.
1: 아.
0: 그래야 이 부산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예.
0: 부산이라는 고도는 4대 유고로 일단 보수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재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60대, 70대 여성, 남성 유권자를 향해서 북합에서
1: 예.
0: 죄송합니다, 누님.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이게 통했던 거예요.
1: 아.
0: 하정우는 지금 계속해서 되게 AI 하정우.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재수와 가크나 뛰어넘어야 돼요.
1: 아.
0: 그리고 한동훈은 박민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고
1: 예, 예.
0: 뛰어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초반에 차라리 정청래 지금 대표가 오빠 논란 또 왜냐하면 지금 또 공소취소 관련해서 지금 단일 영남권에서 오히려 이 샤이 보수를 자격하고 있거든요.
1: 예, 예.
0: 투표소로 안 갈 수 있는 사람들까지 자극해서 나오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방금 잠시 뒤에 뭐 이야기를 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하겠지만은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훈수를 두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1: 그러니까
0: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칫 이렇게 되면 전재수 후보의 선거까지 영향을 줍니다. 지금
1: 아하.
0: 해운대구로 수영구로 기장군으로 가야 되거든요.
1: 아하.
0: 기장군에서 멸치 척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습니다. 재수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1: 재수 좀 친해.
0: 부산 국갑의 이 하정우 후배 때문에
1: 예.
0: 기장군을 못 가.
1: 아하.
0: 이렇게 되면 영향을 받거든요.
2: 아니 국갑에 재수 없어요. 경찰이 재수 없어요.
1: 어이, 우리 정홍님이 재수네.
2: 아니, 라임이 좋지 않아요?
1: 아, 재수없어요.
2: 재수 없다.
1: 재수 없다.
0: 깜짝 놀랐네요.
1: 예, 예.
0: 깜짝 놀랐네요.
2: 예, 예.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1: 아,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0: 예, 다 했습니다.
1: 예. 예, 우리 펜수장님이 확 이제 가라앉혔는데. 네. 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종합특검이 출국금지조치도 했다고 하는데. 아, 뭐랄까, 이게 또,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주는 결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한 전 대표 나와주시죠.
4: 네,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0: 노래만 안 하면.
4: 한동훈의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예. 오늘 어린이날이었어요.
1: 예.
4: 시장에 어린이들 정말 많습니다. 얘들아, 아저씨 누군지 아니? 얘들아, 오빠라 그러면 큰일 나. 자, 아저씨 만난 김에 악수 한번 해볼까? 그래. 우리 종찬이 오빠도 악수 한번 해볼까? 그래. 아, 좋습니다. 아, 제가 반드시 이겨서 좋은 정치. 좋은 북구로 북구 한동훈이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네. 휴출을 해서 그 중학생들 뭐 아이들 만나서 악수하고
2: 그러니까,
1: 네. 그게 약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 아니 효과가 크지 보셨어요?
1: 네.
2: 그 정청래 하정우 커플이 오빠라고 해 그래갖고 그 어린 저 초등학교 예, 여학생을 완전히 기겁을 하게 나는 내 딸 같았으면은 저 정청래하고 하정우 그냥 안 놔도 한방씩 날리지.
1: 어이구 세상에.
2: 그런데 예. 한동훈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 네.
2: 난 누군지 알아? 나 동네 아저씨야.
1: 어허.
2: 여기서 나는 점수 많이 땄다고 봐.
1: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그런 효출을 못해요. 나 아저씨 컴퓨터 잘해, AI 잘해, 뭐 이런 거로 가면 안 돼요?
3: 이제 앞으로 하겠죠. 오자도 안 끊어지죠.
1: 오자
3: 이제 아저씨 아자로
1: 아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런 스킨십이 오히려 하정우 대표가 또 예. 잘하는 것 같아.
3: 캠페인 예 괜찮다고.
1: 아 괜찮다고.
0: 빨리 좀 AI를 가동했으면 좋겠어.
2: 아니 근데 그
0: 하정우 AI.
2: AI 얘기하니까 정말 생각이 나는데
1: 네.
2: 하정우 후보가
1: 네.
2: 무슨 뭐 부산 항만 AI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동훈 후보가 그 순발력은 있더라고요.
1: 아.
2: 그래서 예. 국갑에 항만 있습니까? 그거 하나로 끝났어요.
1: 아. 그러네. 자 일단 우리 또 굉장히 초조한 분이 한 분도 계셔서 대구로 잠깐 가보면 김부겸 총리 좀 나와주세요.
5: 예, 김부겸입니다. 예. 부겸이 나왔습니다. 대구도 좀 살자. 어? 김부겸이 일하실수록 정말 도와주소. 김부겸 한 번만 기회를 주시.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형님 도와주소. 홍준표입니다. 대구 발전은 김부겸뿐이다. 참새들이 암만 짹짹대도 김부겸이 이깁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대구겸아 잘해라. 여기까지입니다.
1: 예. 요즘 그 공소취소 특검 때문에 그 이제 김부겸 후보가 굉장히 초조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역에 사는 동지들 생각 좀 해라!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대구시장 여론 잠깐 볼까요?
0: 네. 대구 MBC가 에이스 리서치를 해서 5월 2일, 3일 대구 1004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김부겸 45.9, 추경호 42.4. 정당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1: 예.
0: 국민의힘 39.5,
1: 오.
0: 더불어민주당 31.1.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대구 DC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 예, 예.
0: 정당 지지율이 대구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보수 DC. 대구 민심은 선거 3일 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이른바 부겸 한방이 있어야 돼요.
1: 부겸 한방.
0: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우리 동료들 생각 좀 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근데 이게 부겸 한 방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될 때는 대구 수성갑 2016년 60%였거든요.
1: 예, 예.
0: 안 될 때는 40%였어요. 그러니까 51%로 가려면 부겸 한 방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선거 전략상 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 네, 장윤미 대변인 부경 한방.
3: 네, 있습니다.
1: 아, 있어요?
3: 네, 저희는 언제 가동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이 있고 아. 말씀드린 게 있고 신공항 예. 완성과 관련해서도 아. 이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 확보하기로 예. 이 집권 여당과 이야기된 부분이 있고 TK 경북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희가 제가 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1: 아, 뭐가 있어요?
3: 부겸스럽게 하겠다.
1: 부겸스럽게?
3: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하겠다.
1: 아.
3: 예. 그리고 그걸로 부겸스럽게. 한번 써보시라. 대구 시민분들 믿고 한번 부겸 써보시라 말씀드립니다.
1: 자, 김부겸 전 총리 한번 해보세요.
5: 한 번만 도와주이소. 설렁해졌는데 분위기가 설렁해졌는데 장윤미 한 번만 도와주이소. 잡아주이소 장윤미 얼마나 좀 어색하겠습니까? 처음으로 저 애들이 보고 나 정말 난리입니다.
0: 유미스럽게 유미스럽게
5: 유미스럽게 부지런하게
1: 부지런하게 겸손. 사실 장윤미 변호사가 부지런하고 겸손한 게 장윤미 변호사예요. 부겸스럽게 예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랑 함께 해주신 어린이 배추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K-POP, K-POP, 당신의 K-STAR,
6: K-RADIO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7: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2불 99 오리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 무브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 4번드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생 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6: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엄마의 손맛 같은 든든한 김밥과 샌드위치, 도시락까지 함께하세요. 매일 저녁 7시 이후에는 모든 빵이 30% 할인. 지금 바로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영업합니다. 347-767-818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4: 866-566-9191, 866-566-9191.
5: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마늘종 파운드당 2불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99, 제주 무말랭이 6불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청출동, 챙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 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6: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7: 네, 박종의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7: 예, 자 일단 조작 기소 특검법 지금 정치권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화두로 부상을 했는데 일단 대통령 입장은 시기가 더 필요하다, 시기 뭐 이런 것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덕 대표는 시기만 놓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인 거죠.
8: 네, 어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을 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이 판단해달라 이렇게 이 대통령이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7: 예.
8: 더불어민주당도 처리 시점을 두고 완급 조절에 들어갔는데요. 5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를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이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7: 예.
8: 하지만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고요. 홍익표 수석도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니 까불면 죽는다고 찍어 누른 것이라고 했고요.
9: 예.
8: 이 대통령이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한 것은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7: 예, 오늘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8: 네, 종로구 보신각에서 회견을 가진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8명은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9: 예.
8: 오늘 기자회견에는 오세훈, 유정복, 양향자, 김진태, 김영환, 양정무, 최민호 후보가 참석을 했고요. 결의문을 대표낭독한 오세훈 후보는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제를 위한 반헌법적 공소 취소이자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9: 예.
8: 김진태 후보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7: 예, 일단 조작해서 특검법에 대한 논란. 사실은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있고 아까 이제 김부겸 후보도 우려를 나타냈고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이냐 장희 변호사님.
10: 말 그대로 완급 조절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고요.
7: 예.
10: 아마 국민의힘에선 이게 정치적인 대단한 호재라고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7: 예.
10: 그러니까 이게 김이 확 빠진 거예요. 청와대에서 이거 속도 조절하고 숙의하라는 건 이거 그대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밀어붙여란 뜻이 아니잖아요.
7: 예.
10: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고. 숙의라는 건 국민의힘의 비판 지점도 한번 해보고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7: 예.
10: 그런데 이걸 계속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될 겁니다. 이거 양향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시잖아요.
7: 예.
10: 같이 연대하자 이걸 예. 가지고 반 이 무슨 특검 그 기치 아래 모이자라고 했대 얄팍한 수라고 일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7: 예?
10: 이걸 너무 지역 일꾼을 뽑는 기본적인 선거 구도에서
7: 예, 예.
10: 이런 이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는 이런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 청와대에서 숙의하라는 건 그러면 이 특검법의 내용도 좀 포함해서 숙의하라는 말씀인가요?
10: 저는 이걸 문맥상 보면 숙의라는 거는
7: 예, 예.
10: 이걸 시간 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7: 예?
10: 국민 공감대가 있지만 같이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7: 그렇군요. 특검의 내용도 포함된 것일 수 있다. 정 의원님은?
11: 근데 그 홍익표 정무수석의 그 워딩을 보면은 시기와 절차가 상당히 강조가 돼 있어요.
7: 예, 예.
11: 그러니까 시기와 절차를 소위 완급조절하라는 것으로 들리는 데다가
7: 예.
11: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후에 그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 정지인가요? 그랬을 때 청와대 당시 대통령실에서의 입장 표명이 상당히 신속했습니다. 그런데
7: 예.
11: 이번에는 국조특위가 열리고 또 그 국조특위의 결과로서 특검을 분명히 만들어가지고선 공소취소할 것이다라고 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거의 그 법조계도 그렇고 예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 예, 예.
11: 예측이 벗어나지 않자 지금 선거 30일을 앞두고 분위기 굉장히 나쁩니다. 오죽하면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
7: 예.
11: 거의 그냥 그 절규하듯이 지금 본인이 대구에서 그렇게 뛰는데 지금 완전히 그 중앙에서 거의 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본인은 느낄 것 같거든요.
7: 예.
11: 그리고 이게 지역 일꾼을 뽑는 거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맥을 묻혀요? 지역 일꾼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4년 전에 지역 일꾼으로 뽑혀가지고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일 잘한 사람 많아요.
7: 예.
11: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왜? 바로 계엄에 따른 내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동안에 뭐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이제는 그 소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누구도 뻔히 아는 방법으로 그런데다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큰데 단순히 시기와 절차에 대한 완급 조절을 한다고 이렇게 예. 된 거에서 저는 제가 볼 때 양향자 후보가 뭐 어떤 그 실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떤 그 한두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특히 이 선거는 아예 처음부터 민주당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 또 야당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 말고 중간에 있는 사람 뭔가 판단을 하고자 하고 어느 당에도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7: 예.
11: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는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니까 지금 정무수석이 나와가지고 완급조절하자면서 당장 5월에 할 기세였었어요.
7: 사실 5월 7일 하려고
11: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오히려 그 다른 그 여당 인사들이 설마 그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말한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몰아치려고 하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내용을 가지고 선거 끝나면 하겠다는 소리라는 것이 분명히 선거에 반영될 거라고 봐요.
7: 네, 김수인 평론가도.
8: 네, 일단 홍익표 수석의 입장이라든지 현재 민주당에서 나오는 입장을 종합해서 봤을 때 뭐 조작기소 특검 자체를 무른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 보이고 예. 일단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유권자층이 어떤 쪽이냐면 지난 대선 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던 유권자 일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예. 피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들 유권자들이 최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니 재판해볼 것도 없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아니면 재판을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지
7: 예.
8: 여기에 따라 사실 이 층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과 또 이재명 대통령 높은 지지율을 좀 지탱해왔던 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빠져나가는지 그대로 있는지 이것이 첫 번째 좀 유권자 층에서 살펴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7: 예, 사실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얘기 나왔던 것은 이제 뭡니까 그 대북송금 특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지적을 했었던 맞습니다. 건데 이번에 이제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성남FC라든지 뭐 백현동 문제라든지 이거 다 같이 포함돼서 지금 이렇게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기소도 중요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넓고 너무 많이 건드리고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10: 네. 이게, 아마 예. 이 민주당의 문제의식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이제 검찰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도 뭐 재창이 형이라고 하는 거를 실장님이라고 둔갑한 거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7: 예.
10: 그리고 속기사도 이거 재창이 형이라고 들리는데요. 이거 왜 바뀌었는지 이거 정진상 비서실장 예. 이야기한 거예요. 예. 이런 게 굉장히 축적되고 이것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실기할 수 있다. 수사로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7: 예.
10: 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계속 수면 아래 있었어요.
7: 예.
10: 그런데 전혀 사실관계 바뀌지 않고 국방부에서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이거 바꿔 이거 이 뭐 월북의 의사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방향 선회를 하라고 쫙쫙 그으면서 얘기해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범위가 좀 넓어진 거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국정조사 특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사에 대해서 좀 집중하다가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좀 예. 보여지는데
7: 예.
10: 저는 지금 이 검찰 수사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식의 수사는 국민의힘 의원들 어느 누가 받더라도 제가 반대할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있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그 범위 그리고 공소취소의 문제
7: 예.
10: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논의의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7: 정의원님도
11: 지금 조작기소라 해가지고 국조특위를 예. 한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게 다 조작기소냐? 아닌 것도 있잖아요.
7: 예.
11: 물론 좀 과장되거나 지금 예를 든다면은 그 소위 녹취록의 그 몇 가지 뭐 실장님 뭐 이거
7: 예.
11: 이거는 근데 재판에서도 몇 번씩이나 언급이 됐던 거예요.
7: 예. 예.
11: 근데 재판부에서도 이게 대세 지장 없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7: 예. 예.
11: 그리고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대북 송금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특검을 송금을 했다라는 거는 김성태도 말하고 방용철도 말하고 연어파티 그 뭐 마치도 술파티가 이만한 테이블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밝혀졌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랬는데 지금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갖고 당시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7: 예.
11: 과연 이거를 특검을 통해서 그럼 밝힐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게 조작기소라고 하는데 이게 무리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맞아요. 아니 이런 정치적 호재가 어디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진짜 아주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냥 고깃덩어리 하나를 던져줬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7: 예, 예.
11: 스스로.
7: 예,
11: 그게 넘었다. 왜 그랬겠어요? 선을
7: 예.
11: 넘었죠.
7: 예.
11: 이게 바로 대통령이 얼마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예민해하는가 또 민주당이 얼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바를 했는가를
7: 예.
11: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럴 거예요. 유권자 입장,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그 권력자가 소위 그 계엄 선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주권자라서 되게 괘씸했는데
7: 예.
11: 얘들은 뭐 날 줄 알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싸게 보여.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7: 예, 예.
11: 어느 누구든 오바하면 국민들이 절대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왜 정치인들은 꼭 일을 저지른 다음에야 자각하는지 전 그걸 모르겠어요.
7: 장관님 혹시 반론?
10: 그러니까 일단 재판에 다 무의미해야 되는데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뭐 돈이 갔는지 예. 이 여부와 떠나서 경기도와 연결됐다는 건 이른바 회의록이 있어요. 예. 근데 그 회의록이 마카오에서 홍콩에서 뭐 미국에서 똑같은 양식으로 했다는데 미국에서는 그 양식으로 프린트아웃이 되지조차 않습니다. 일본에 가서 확인했더니 한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7: 예.
10: 그런데 진술들을 빼고 유일한 물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걸 검찰이 그대로 현출했으면 공소유지가 됐을 것인가
7: 예.
10: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 기반했을 때 정무적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선거 앞두고 변수니까.
7: 예. 예.
10: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1: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갖고 있던 예. 공소유지권을 특검을 만들면서 전부 트랜스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7: 예.
11: 말은 공소유지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공소취소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그 문제가 됐던 박상용 검사가
7: 예.
11: 뭐라 그랬냐면은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당신 증인 선사하라 그랬더니 못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7: 예.
11: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그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 안 한다라는 것을 보장을 해주면 나는 증인 선서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7: 예, 예.
11: 그런데다가 이런 말도 했죠. 그렇게 공소 취소를 할 거면 지금 그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가 하든지 아니면 법무장관 당신이 소위 뭐라 그래 그거를 지휘권을 활용을 해가지고 당신이 하세요 그랬더니 그걸 안 하고 지금 특검에다 하는 거잖아요.
7: 예.
11: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율사들이 결국은 자기가 그걸 공소 취소하게 되면 직권남용이라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편법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다들 우려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7: 예.
11: 그러다가 지금 선거 30일 남겨놓고
7: 29일.
11: 그렇죠. 29일 남겨놓고 지금 뭐 수기를 해서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 뭐 저는 율사도 아닙니다.
7: 예, 예.
11: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전 그러면 공소취소를 당사자들이 하지 왜 이걸 특검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특검을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야 대북 송금도 그렇고 성남 FC도 그렇고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특검인데
7: 예, 예.
11: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이거 이해 충돌 아니야?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7: 예. 요 얘기는 한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하고
11: 네.
7: 예. 국민의힘 부산북과 보궐선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네 분이 격화되고 있는데 한지하 의원이 한동훈 후보 지원에 나서면서 당내 파장이 일었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격분했다. 또 격분이란다고 네. 오랜만에 들어요.
9: 네, 네 그렇습니다. 어제 4일 국민의힘 한지하 의원은 한동훈 전 당대표가
7: 예.
9: 부산 북가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현장에 격려차 방문을 했습니다.
7: 예.
9: 진종호 의원이 한 후보 지원에 나선 이후에 또다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지지 표현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7: 예.
9: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무소속 후보를 도우려면 탈당해서 돕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7: 예.
9: 그러면서 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겠다라는 예고도 했고요.
7: 예.
9: 송 원내대표는 박민식 한동훈 단일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당이 제명했던 인사와 연대는 다른 문제다라는 설명이었고요.
7: 음흠.
9: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 그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7: 예, 한지하 의원이 이제 현장에 갔던 사진이 유튜브로 저희 보여 드리긴 했는데 자 한지하 의원의 행위 또 국민의힘 지도부의 격분 징계 거론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정 의원님?
11: 아니 그 격분 뭐 툭하면 격분 격노한다 근데
7: 격노,
11: 저는 진짜
7: 격분.
11: 아주 그냥 안팎으로 밖에서는 트럼프가 격노 격분하고 안에서는 이제는 뭐 당 원내대표까지 격분을 네, 하는 네, 상황인데 네. 우선요 지난 한덕수 대통령 후보 나온다 그랬을 때
7: 네.
11: 그분 무소속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에 있는 사람이 무슨 미디어 대변인서부터 시작했고 줄줄이 거기 가갖고 돕고
7: 맞아요.
11: 그러지 않았어요?
7: 맞아요, 맞아요.
11: 그럴 때 가만히 있었잖아요.
7: 예.
11: 그런데다가 최근에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7: 예.
11: 공천 뭐 당에서 하지 말자 미공천 그 사람들 아직 징계 안 했어요.
7: 맞아요.
11: 그런가
7: 부산시
11: 하면은
7: 의원도 꽤 있었습니다.
11: 아니 그런가 하면은 예. 당으로 다시 들여와갖고 경선시키자고 했던
7: 예.
11: 법사위원도 제가 기억이
7: 나거든요.
11: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버려도 한자가 만만해? 그러니까 한지야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 해가지고선 지금 뭐 격분을 하면서 징계 고발이 들어오면 징계한다고 그러는데요.
12: 네.
11: 적어도 공당의 원내대표 대표쯤 되면 네. 일관성을 가지고 채통을 좀 지켜라. 그리고 아, 지금 네. 당을 이꼬라지로 만들어서 다 지느니 뭐 15대 1이니 이런 소리 나오는데 네. 지금 그거 징계하는 게 급해요? 그래도 이래 선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정말 이렇게 쪼잔한 정치를 계속 하겠느냐고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12: 네.
11: 그리고 지금 그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 그래요. 지금 혼자 잘하고 있어요. 국감에서. 근데 이런 걸로 이렇게 어떤 그 소란을 만드는 게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단일화를 하면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12: 예, 예, 예.
11: 그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지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가는 게 훨씬 유익한 게 아닌가. 그건 개인 생각이에요.
12: 장부사님.
10: 저는 좋은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르지 못한 그 후폭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2: 아,
10: 본인이
12: 그래요?
10: 새를 결집하고 이러려면은 이 당 밖을 나와가지고 뭐 당을 새로 창당을 하는지 이런 공식이 왜 정치권에 익숙한 풍경이겠어요.
12: 예?
10: 그게 어느 정도 유효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12: 예.
10: 그 선택은 못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11: 그렇대요.
7: 예, 일단 이란 전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혔던 우리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났네요. 전해주실까요? 네.
8: 한국 시각으로 어젯밤 8시 40분쯤 일어난 일인데요.
12: 예.
8: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일반 화물선 나무호인데요.
12: 예.
8: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이었고 한국 국적선은 6명, 외국 국적선은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12: 예.
8: 좌현 기관실에서 폭발음이 들린 뒤에 불길이 번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선원들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면서 진화에 나서 4시간 만에 진압을 했습니다. 선체 일부의 손상은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12: 예.
8: 정부는 외부 피격인지 내부 이상인지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있고 이 배는 예인선을 통해 두바이항으로 인양이 될 예정입니다.
7: 예, 강원식 비서실장도 관련 브리핑을 하긴 했는데 자,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사건 원인이 이란의 공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도 군도 이제 작전 합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어요.
8: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12: 예.
8: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 미국의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밝혔고요. ABC 뉴스 인터뷰에서도 한국 선박을 겨냥해 다수 발포가 이루어졌다. 해방 프로젝트의 호의를 받는 선박이 아니었다면서 재차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2: 예.
8: 앞서 트럼프 대통령 3월 14일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 국가에 군함을 파견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7: 예, 사실 이란 전쟁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절제를 하고 있었긴 했습니다만 지금 또 우리 선박 관련해서 또 지금 뭔가 이 공격 같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호함도 필요하고 단호함과 절제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정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11: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정보를 제가 그 입수해서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12: 예, 예, 예.
11: 일단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12: 예.
11: 정부는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돼 있는데
12: 예, 예.
11: 트럼프는 이란이 그랬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12: 그러니까.
11: 소위 무슨 뭐 해방 프로젝트에 합류하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는 거잖아요.
12: 예, 예, 예.
11: 근데 지금 그 지역 분위기는 굉장히 나빠요. 휴전이 지금 뭐 다시 유야무야되고 뭐 전쟁이라도 당장 할 기세로 지금
12: 예.
11: 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12: 예.
11: 이란의 카운터파트하고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그런 뭐 조처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 그러는데
12: 예.
11: 이거는 지금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면 확인을 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이것이 이란의 공격이라면 우리 좌시할 수 없죠.
12: 예, 예,
11: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부에서 뭐 사고에 의해서 폭발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12: 예.
11: 지금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2: 예, 예,
11: 그런데
12: 예.
11: 지금 뭐 소위 그 해방 프로젝트 그 해방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거는 우리 배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해방 프로젝트에 조인했을 경우에 그냥 우리도 모르게 전쟁의 그 예, 그런 거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상당히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정보가 없이 제가 제 의견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7: 김수인 평론가도 20초.
8: 아, 네. 근데 사실 여기에 참가를 하려고 해도 그러면 또 이란에서 네. 더 자극이 돼서 한국 측 선박을 또 공격하거나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일단 또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휴전 상태도 위태롭게 깨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어떤 이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끼리 같이 좀 논의를 해보고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 예. 단호함과 절제, 정보의 확실한 팩트체크 필요한 상황이네요. 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8: 감사합니다.
10: 감사합니다.
7: 네, 어린이날 저녁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그 주말이 한껏 가까워진 화요일. 네.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화입니다.
0: 그냥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5월 5일이더라고요. 5월 5일. 와, 5월 5일. 이런 노래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1: 나오면요 두 손을 네. 이렇게 모아서 배꼽 위에 딱 얹고 네,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야 돼.
0: 그다음에 어린이 반동이 있어요.
1: 그렇죠. 무릎으로
0: 반동이 있습니다. 네. 아 근데요 오늘 또 절기상 입하예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입하 여름이 딱 서는 날 이렇게 돼 있는데 봄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놈의 봄이 이제 문을 안 닫고.
1: 아, 오늘은 네. 닫은 것 같아요.
0: 닫아요?
1: 네, 닫았어요? 오늘 닫은 것 같아요.
0: 왜 나한테 연락이 없지?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맹하유인이라. 초여름에는 어진 마음이 깃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1: 아, 제가 그래서 요즘은 좀 착해지나요?
0: 내 멘트가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갑자기 요즘 애드립이 부쩍 늘었어요. 네. 이 어린이날과 입하가 겹친 오늘. 네. 어쩌면 자연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어진 마음으로 이 여름을 맞이하라고 말이죠.
1: 입하, 맹하, 오, 라임.
0: 쩔죠?
1: 네. 네.
0: 오. 왜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고에 써 있잖아요. 쩐다고 써 있잖아. 읽어야죠.
1: 라임 쩌는 돼요?
0: 네. 네. 입금됐으니까 그대로 읽어.
1: 네. 근데 어린이날 하면 성우 씨는 어떤 생각이 나세요?
0: 어린이날?
1: 네.
0: 일단은 예전에 어린이날을 겸해서 네. 가을에도 운동회가 있었지만 네. 많은 행사들이 또 있었잖아요. 특히 또 조용필 흉내내기 이런 거 하면 네. 1등이었거든요. 아마나는 막 이런 거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상도 많이 타고.
1: 아, 그때부터 흉내내기를 아, 하셨군요.
0: 흉내내기를 많이 했었어요.
1: 저는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0: 왜요?
1: 어린이날 하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0: 어머나. 그때 이미 어른이었군요.
1: 그래서 그랬나? 너무 노안이라서.
0: 성숙했어.
1: 아, 노안이라서 선물을 아무도 안 줬나 보다.
0: 왜 누가지? 어린이날인데?
1: 아니, 어린이날. 저는요, 학교에서 그 단체로 친구 어머니가 돌리는 그 간식?
0: 맞아, 맞아. 그런 거.
1: 네, 고정도.
0: 학생의 어머니 회에 막 이런 데서 부잣집.
1: 네.
0: 특히 이제 그런 애들이 주로 부관장이거든요.
1: 네. 네, 저는요. 어린이날 선물은 그게 다였어요.
0: 기억이 안 나요?
1: 네, 저는 단 한 번도 어린이날이라고 특별하게 용돈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가족들하고 놀러 갔다던가 뭐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0: 저는 어머니날 이런 날은 특별히 네. 뭐 아버님이 딱히 이렇게 용돈을 주지 않으셔도
1: 네.
0: 아버님이 이제 약주 한 잔 주시고 주무시면
1: 네.
0: 아버님 지갑이 내 거였거든요. 그래서 열어가지고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이런 거 가져가서
1: 스스로가 네. 스스로 용서해주면서
0: 그렇죠. 그런 걸 전문용어로 뽈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제가 썼어요. 그래서 즐겁게 또 오락실에 가서 막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말하면서 이제 오락도 하고 그랬었죠.
1: 그랬군요. 축하드립니다.
0: 자 오늘 어린이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런 오늘 날인데 한시의 음악다운도 오늘 그런 느낌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1: 어린이날을 맞아서 첫 곡은 어떤 곡을 띄워주시나요?
0: 이 노래 어떨까 싶은데 자탄풍이 불러주는 보물.

0: 네, 어린이날 맞아서 자작 못한 풍경의 보물로 오늘 출발해봤습니다. 영화 씨는 어린 시절에 좀 뭐 무슨 놀이 하면서 놀았어요?
1: 저는요, 놀이 선수였어요. 아침에 나가서 엄마가 밤에 영화야 밥 먹어 할 때까지
0: 그렇죠, 우리 네,
1: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0: 누구 누구야 밥 먹어.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 놀죠 보통.
1: 저는 고무줄 진짜 선수였고요.
0: 고무줄.
1: 아마 동네에서 오. 고무줄 대회가 있었으면 제가 아마 1등을 하지 않았을까.
0: 오.
1: 네, 제기차기는 제가 거의 그 아침에 시작해서 밤까지.
0: 제기 잘 쳤어요?
1: 네, 제기를 너무 너무 잘 쳐가지고요.
0: 인기가 좋았을 텐데.
1: 아니 제기는 정말. 정말 누가 저를 막기 전까지.
0: 안 끝나는 거야?
1: 안 끝나는 거예요. 진짜 어? 나중에 이 한쪽 엉덩이가 뻐근해져서 더 이상 칠 수 없을 때까지.
0: 그 정도면 그 다음날 못 걷는데.
1: 그러니까 저는 매일이 그게 생활이었기 때문에.
0: 제기를?
1: 네.
0: 이런 제기를. 제기를 어떻게 난 쳤네. 여자분이 이렇게 제기를 잘 차시는 분이
1: 네,
0: 있구나.
1: 아, 고무줄하고 제기차기는 제가 아주 우리 동네 선수였습니다.
0: 우와.
1: 네. 얼음땡. 얼음땡도 정말 좋아했고요.
0: 얼음땡, 맞아요.
1: 네. 제가 학교에서 달리기 선수였거든요.
0: 우리는 이제 그 망각이라고도 하고 비석치기라고도 했는데 저도 이거 상당히 좋아했고. 그 빤빤한 돌 가지고 네. 1단, 2단, 3단. 그 다음에 이, 이 네모 박스 안에다가
1: 네.
0: 1, 2, 3, 4, 5, 6, 7, 8 가운데 엑스페로 그
1: 게임 뭐지? 이름이 뭐죠?
0: 그거 진짜 많이 했어요.
1: 아 맞습니다. 그거 정말 그거. 좋아했는데요.
0: 그다음에 자치기 우리 때는 자치기도 했었어요.
1: 자치기는 뭐 하고 하는 거죠?
0: 돌 양쪽에 나무를 조그만한 거를 양쪽을 이렇게 비스듬히 깎아가지고
1: 네.
0: 그걸 한쪽에 이렇게 뜨잖아요.
1: 네네.
0: 거기를 긴 작대기 요만한 3, 40cm 되는 작대기로 끝을 탁 쳐요. 그럼 위로 떠오르거든요. 공이
1: 네.
0: 그거를 야구 치듯이 골프 치듯이 딱 치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그거를 이 내가 들고 있는 줄자로 네. 하나, 둘, 셋, 넷 키를 재서
1: 네.
0: 마치 한 걸음, 두 걸음 세듯이
1: 누가 제일 멀리 갔는지.
0: 멀리 나가나.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그걸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148살 뭐 이렇게 먹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1등을 하는 거예요.
1: 저는 근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0: 어떤 거?
1: 아니 고무줄 보면 남자아이들이 여자친구들 이렇게 고무줄 할 때 꼭 네. 끊고 도망가잖아요.
0: 제가 그런 거 어릴 때 전문가였죠.
1: 근데 그거 좋아하는 그 친구 고무줄을 끊는 거예요? 아니면은 모든 친구들의 고무줄을 끊는 건가요?
0: 아, 제가 워낙 예전 일이라 정확히 네. 기억은 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주로 좀 있는 집 여자애들을 주로 좋아했거든요. 근데 네, 그때 기억은 나지 않는데
1: 네.
0: 보통 이제 관심이 있거나 이러면 그때 어린 시절이잖아요.
1: 관심을 끌어야
0: 그러니까
1: 되니까.
0: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뭐 이제 아낌없이 자기 막 엉덩이도 까고 이제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진짜 좋아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기 때문에.
1: 이제서야 제가 의문이 풀리네요. 왜 그렇게 제 고무줄을 끊어댔는지.
0: 애들이.
1: 네.
0: 근데 간혹 동네에서 그냥 싫어가지고 아니, 이제서야 그러는 이해가 여자들도 됩니다. 있어요.
1: 네, 이제서야 이해가 돼요.
0: 또 이제 관심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1: 네.
0: 일단은 어린 시절에는 괴롭히는 거야.
1: 아,
0: 자, 그 좋아하는 여자 친구 있으면
1: 네.
0: 일단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냥 고무줄 탁 끊으면 그게 가끔씩 이제 얼굴을 칠 때 있어요. 정말 제대로 예리한 각도로 자르면 이게 눈도 치거든요.
1: 아니 입술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0: 그러니까,
1: 아세요?
0: 뭐
1: 네, 입술만 부풀어 올라요.
0: 막 걔에게 나를 각인시킬 수 있잖아요. 그 여자 부원장.
1: 근데 그거는요.
0: 네.
1: 정말 쟤 진짜 너무 보기 싫다 이렇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0: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1: 네.
0: 저희 동네에 저를 죽여버리겠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 오래 사시겠어요?
0: 네, 장수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라. 많이 지났잖아. 이제 이거 공소시효도 지났어. 법적인 공소시효도. 용서해라.
1: 아, 용서해줄까?
0: 자, 오늘 어린이날이지만 또
1: 네?
0: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린이만을 위한 또 그런 날은 아니고요.
1: 그럼 누구를 위한 날일까요?
0: 우리는 한때 다 어린이였지 않습니까?
1: 아, 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를 위한 날일까요?
0: 그럼요. 우리는 이제 자랐죠. 네, 이제 우리 곁에 더 소중한 한 분이 계시죠? 네, 바로 엄마입니다. 네, 엄마. 네. 이번 주 주간 베스트 특집, 이번 주 머더스데이를 맞아서
1: 네.
0: 저희가 정한 주제는요.
1: 우리 엄마의 18번.
0: 네, 우리 엄마의 18번. 어머니께서 즐겨 부르시던 노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 엄마가 막 설거지하면서.
0: 설거지하면서.
1: 네, 또 빨리.

0: 까지요. 저희 K-Radio US 카카오톡으로 이 엄마의 18번 노래 네. 제목과 네. 그 노래와 함께 떠오르는 엄마에 대한 짧은 추억 네. 짧게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1: 아, A4G, 네. A4G로 한 40, 뭐 40장 정도씩 쓰면 되는 건가요?
0: 아, 그죠. 한두 줄, 뭐 100자 정도.
1: 100자 정도.
0: 네, 오. 100자 정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1: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아요?
0: 아, 그럼요.
1: 이거 안 쓰면은 자식이에요.
0: 네.
1: 그 정도도 못 쓴다.
0: 자식입니다.
1: 자식입니다. 네, 그거는.
0: 그럼 성훈 씨는 네. 성훈 씨 어머니가 어떤 노래 좋아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1: 우리 어머님이 네. 태연이도 좋아하셨고,
0: 네. 네.
1: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 영향을 받은 건데 팝송 중에 그 놀란스라는 그룹의 네. 섹시뮤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0: 오,
1: 섹시뮤직. 네.
0: 와, 어머님이 그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1: 우리 어머님이 32년생이신데
0: 네.
1: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가끔 드시고
0: 세련되셨는데요.
1: 시기도 하시고
0: 네. 네. 섹시뮤지 막 이러면서
1: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그 Y를 붙여야 되는데 Y를 안 붙이고 불러갖고 누나하고 항상 싸웠었어요. 그 누나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섹시뮤직인데
0: 아.
1: 그 Y를 빼고 막 부르셔가지고 어머니가
0: 아, 큰일이네. 너무 19금이 돼버렸는데요.
1: 그럼, 그럼 엄마가 누나가 막 어우 창피하다고 밖에 나서 그걸 좀 부르지 말라고 막 아. 싸웠는데 지금 우리 누이가
0: 네. 네,
1: 벌써 이제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졌네요.
0: 그 당시 어머니보다.
1: 그럼요.
0: 네.
1: 훨씬 많아져요. 네.
0: 저희 어머님은요. 18번이 찬송가셔가지고
1: 와 네. 거룩하다.
0: 항상 그 내 조를 가까 이런 톤 아시죠?
1: 와 권사님. 네.
0: 항상 그 톤으로.
1: 권사님 창고.
0: 네. 네. 그 톤으로 노래를 부르셨답니다.
1: 우리 먼 나무
0: 그렇죠,
1: 권사님 창고.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모든 노래를 다.
0: 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18번은 예 찬송가인 거.
1: 어, 맞아요. 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1: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0: K-Radio US 네. 저희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혹시 저희 카톡에 연결하는 방법을 모르신다? 하면 저희 방송국 718-352-166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카카오톡
0: 친절하게
1: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목요일 자정까지니까요. 네, 보내주시고
0: 그럼 저희가 뭐... 금요일날 같이 네네. 청취자님들과 투표를 통해서 네. 주 장원을 뽑게 됩니다.
1: 네, 주간 베스트에 선정되시면 네, 우리 야엘에서 제공하는 매장에서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50불짜리 상품권을 댁으로 편안하게 우송해드리고요. 월장원 후보 되시고요.
0: 예, 자동으로 월장원 후보 되시고요.
1: 5월에 월장원 되시면 선물 있죠?
0: H마트 상품권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1: 뭐 백문이 불여일필 한번 그냥 쓰시면 됩니다.
0: 네, 지금부터. 어머니께 드리는 짧은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1: 우리 또 뭐 소천하신 그런 또 어머니 계시면은
0: 네.
1: 또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쓰다 보면 참 어머니에 대한 또 그런 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어머니도 아마 듣고 계실 네. 것 같습니다.
1: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JK 김동욱이 불러주는 편지.

0: 네, 성훈이와 창법이 거의 똑같은 네, 우리 JK 김동욱이 불러준 편지였습니다. 뭐 반응이 왜 그래요?
1: 아니 제가 막 노래 나갈 때 엄청 칭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끝나자마자 성훈이와 똑같은 이러니까
0: 창법이 네, 똑같습니다. 네. 저하고 똑같네요. 네, 들어보니까 자꾸 이제 제 음반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 네. 음반 좀 내시지 그러세요.
0: 네, 고맙습니다. 네. 좀 그래서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음악들이 많아서
1: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 단고 손님들 네, 만나고 올까요?
0: 네, 오늘도 저를 죽여버리고 싶으신 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네, 성훈이 어린 시절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에스더 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해드리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아 재단 헬플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으로 공감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렌터를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해드립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우십시오.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이번 마더스데이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을 증정합니다. 와우!
1: 깊고 진한 전통의 가치 이번 마더스데이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세요.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으로 문의하세요.
0: 프로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쿡 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와 75%까지 네. 이불과 침구류 아 이불 침구류도 또 바꾸면 너무 좋잖아요. 새해 계절에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인데요. 여름 이불 하나 장만하면 좋겠네요.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718-886-3344
1: 뜨끈하고 진한 국물이 생각날 때 쾌적한 공간, 정갈한 음식 정성껏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한 그릇 한 숟갈 뜨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고 친절한 사장님의 한마디에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209가 노던 블루바드 진짜 국밥의 기준 진상국밥.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 오브 호비즌 이퀄 하우징 랜드.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저는 오랫동안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1: 어떤 의문을 품어오셨나요?
0: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아니 뉴욕, 뉴저지 한인 가정에서도 한 가지 말이 세대를 넘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 어떤 말이죠?
0: 무거운 거 들지 마라. 무거운 거 들면 키 안 자란다.
1: 그 말은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듣고 지내온 말인데 그 말은 사실 아닌가요?
0: 수십 년을, 어쩌면 수백 년을 들은 그 말.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할머니에게서 손자에게로 대물림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1: 그러나요?
0: 키가 자라는 원리. 키는 뼈가 자라면서 커지죠. 그리고 그 뼈의 성장을 담당하는 곳은 바로 성장판입니다.
1: 성장판 저 알아요. 손목이랑 무릎 끝에 있는 거잖아요.
0: 놀랍죠? 손목에도 있다는 사실. 성장판은 뼈 끝에 위치한 연골 조직. 이곳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에만 키가 자랍니다. 문제는 이 성장판이 과도한 압박을 받으면 손상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태어난 속설이 바로 무거운 거 들면 키 안 자란다 이 새끼야 이런 거죠.
1: 그럼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0: 놀랍게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1: 어떤 게 반이고 어떤 게 반이죠?
0: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일반적인 수준의 운동, 적당한 무게를 드는 활동은 키 성장에 해롭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무게를 드는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뼈 건강을 개선하기 때문에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 그렇다면 제가 어릴 때 무거운 책가방 들고 다녔던 거 다 괜찮다 이 말인 거죠?
0: 그렇습니다. 책가방 무게 정도로 키가 안 큰다는 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로 밝혀졌습니다.
1: 하긴 그 말이 맞긴 맞네요. 제가 그렇게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녔지만 지금 이 키니까요.
0: 키가 엄청 크지 말입니다. 성령아 씨는 아주 무거운 책가방을 들었음에도 아주 키가 크지 말입니다. 키가 그란데 말입니다. 자, 항상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쓸데없는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희 그것을 알려주마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중이었습니다.
1: 이종은 아니었던가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여기에 맞는 희한한 노래 하나 갖고 왔는데 제목이 키커스맨이에요. 은지원이 불러주고 이수근이 피처링한 노래 키커스맨 듣고 오겠습니다.
1: 피처링을 제대로 해줬네요.
0: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아마 들어보면. 네,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0: 어, 끝나버렸어요?
1: 네. 여러분은 한시의 음악다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어, 열심히 지금 카톡 답장 쓰고 있다가 깜짝 놀랐네요. 내가 끝나버렸어요.
1: 나는.
0: 키 컸으면 머리, 어깨, 무릎, 발까지 160. 네. 아, 키가 커야 되죠.
1: 아, 진짜 재미있는 노래였네요. 네,
0: 혹시 근육이 이제, 많아지게 돼서 근육 네. 이제 보통 이제 피트니스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네. 경우에 근육 운동을 하면 키가 안 크나요?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요. 너무 무거운 거를 드는, 막 예를 들면 뭐, 그 선수들 있죠? 우리
1: 역도
0: 같은 네네. 그 정도의 무게에 자기 몸무게 막 두세 배 정도 무거운 걸 드는 게 아니라면 키가 자라는 거는 아무 상관없고요.
1: 그러니까 오히려 책가방처럼 그 정도는 네. 괜찮다.
0: 책가방도 네. 괜찮고 일반 헬스 같은 거 피트니스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하는 운동은 네. 오히려 뼈를 건강하게 해서 더 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아, 너무 무겁지만 아니면 네네. 괜찮다. 네,
0: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우리 집안에 또 애들 어린아이들이 막 가서 막 헬스한다고 막 이러면 키 안 자란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킬링 코너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1: 네.
0: 요게, 오늘 지난주에도 한번 저희가 한번 했는데 세대 공감 랭킹쇼라는 거예요.
1: 네, 너무 공감. 재밌었습니다.
0: 세대 공감 랭킹쇼. 네, 제목을요. 네. 제목을 저희가 정해봤는데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 둘, 셋. 아.
1: 혼자 정하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연습을 못했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메인 코너 세대 공감 랭킹쇼 코너 제목은
1: 아~
0: 신박하죠.
1: 오, 코너 제목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0: 이거저거 막 고민하다가 네. 그냥 간단하게 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때 네. 아 그랬구나 예전에 유행했던 것처럼 서로가 이해할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이거예요.
1: 네, 서로 간에 생각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공감을 하면서 아 너는 그랬구나 아 나는 이랬어 아 그러셨군요.
0: 그러니까
1: 네 세대 간의 소통을 돕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방송입니다.
0: 그러니까 서로 간의 차이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의 그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의 생각과
1: 네.
0: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MZ들과 비교해보는 거예요.
1: 네.
0: 어떤 같은 한 주제에 대해서,
1: 네. 네.
0: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서 결국은 아 이렇게 공감하면서 눈물로 서로 세대 간에 공감을 하는
1: 꼭 눈물이 있어야 하나요?
0: 그럼요. 감동의 시간 완전 감동의 도가니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방송 시간 이런 방송에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에미상은 뭐하고 있나요?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1: 오늘 주제는요 바로 직장 상사입니다. 네, 직장 다녀보셨다면은 아마 공감 100%가 아닐까 싶은데요.
0: 맞아요.
1: 네, 성훈 씨 한국에서 혹시 직장 다녀보셨나요?
0: 그럼요. 직장 생활 네. 오래 했죠.
1: 아 그러면은 오늘 들으시면서 아마 아 하고
0: 맞아요.
1: 네, 그런 순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0: 그 당시의 설문조사를 채택해서 저희가 원고로 썼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 네.
0: 1980년대에서 90년대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네, 상사 유형을 5위부터 1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 진짜 궁금합니다. 어떤 보스들을 그토록 싫어하셨을지 우리 아빠는
0: 네, 80년대 90년대 우리 아빠 세대 엄마 세대들은 네. 5위는 네. 잔소리하는 상사였대요. 아, 업무마다 진짜. 사소한 것마다 시시콜콜 지적하고 아이고 그 시가 이거 더 커야 되나요?
1: 버트 이거 뭐야?
0: 왜 이래?
1: 이거 더 커야 돼.
0: 그 시 뭐야? 지렁이야? 뭐야 이거 왜 키워다니는 거야? 막 이런 거.
1: 아,
0: 이런
1: 진짜.
0: 상사들 있었어요. 실제로.
1: 아니 좀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잔소리면 괜찮죠.
0: 네 그렇죠.
1: 네 근데 불필요한. 네 아주 쓸데없는 여기 페이지 넘버가 왜 오른쪽 맞아요. 코너에 있어? 위에 있어야 잘 보이지? 네. 막 이런 거.
0: 막 컴퓨터가 보급되던 그때 90년대에 사무실에 네. 막 엄청 뒤에 두꺼운 거 있죠?
1: 네.
0: 머리 뒤통수 두꺼운 그 모니터.
1: 네, 브라운관 TV처럼 네, 생긴. 네.
0: 거기다가 막 글씨 쓸 때 네. 컴퓨터로 써서 프린트 분명히 해가지고 줬는데도 막 이거 손으로 쓴 거야? 왜 이렇게 글씨가 막 삐뚤어? 막 이런 거.
1: 아.
0: 뭐라고 이런 상사들 진짜 짜증나죠.
1: 그렇죠. 네. 누구나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0: 맞아요.
1: 별것도 아닌 거. 내용하고 관계도 없는 거.
0: 네.
1: 네. 그런데 이게 5위밖에 안 된다고요?
0: 야, 무섭네요.
1: 네, 이렇게 짜증이 나고 이렇게 화가 나는 타입의 상사가 고작 5위라니. 네, 그 위는 네. 도대체 어떤 상사들이 계실지.
0: 4위는요?
1: 네.
0: 회식 강요형 상사였어요. 아이! 미스키 오늘 회식이야? 맞으면 안 돼. 뭐 이런 사람들.
1: 근데요, 회식이 좋은 거 아니에요? 맛있는
0: 좋아하는
1: 거 먹잖아요.
0: 사람들도 맨날 가서 먹는데 네. 옛날엔 정말 이틀 멀다고 맨날 회식. 가기 전에 왜 집에 가기 싫어하는 우리 김 부장님
1: 네.
0: 와이프가 무섭거든요. 집에 가기 싫으니까 맨날 건수를 만들어갖고 김 대리 기차장 뭐 맨날 회식 가자고.
1: 어, 저라면 회식 가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맛있는 거 먹으니까.
0: 여기 2구나. 2야. 나 같은 이제 아이는 너무 싫어.
1: 아니 밥만 먹고 가면 안 돼요?
0: 그리고 저는 이제 MBTI가 N인데 네. 계획형이잖아요.
1: 네.
0: 갑자기 퇴근하기 5분 전에 막 오늘 먹을까 이러면
1: 오늘 계획이 있는데
0: 정말 당황스럽다. 너무 쓸다. 너무 싫어.
1: 야 이런 분들 요즘에 아마 오시면은 정말 MZ 세대들 싫어라 할 것 같아요.
0: 소위 말하면 이제 워라벨이 제로였던 시절이잖아요.
1: 그렇죠.
0: 무조건 상사가 퇴근해야 집에 갈 수 있었던. 부장님 퇴근 안 하면 그냥 못하는.
1: 퇴근 시간 다 됐는데.
0: 네. 같은 거 또 보고 있고 계속 이러면서.
1: 아, 할 일도 없는데.
0: 맞아요. 다 끝났는데.
1: 아, 진짜.
0: 그랬었죠. 요게 아, 4위입니다.
1: 네.
0: 자, 그 다음 3위.
1: 3위는 권위형, 호통형 상사입니다. 아, 책상을 막 꽝꽝 치고 서류 집어 던지고 고성으로 막, 아, 이거밖에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질책하는 거. 야.
0: 저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얘기까지 들어보셨어요?
1: 저는요, 일 참 잘하네? 여기까지 들어봤어요?
0: 일 참 잘하네?
1: 네. 아니, 너무 잘한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잘하네? 이렇게
0: 그렇게 과거를 워싱을 하면 좋아요? 기분이?
1: 저는요, 호통이란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0: 와.
1: 네.
0: 눈동자가 많이 흔들리는데.
1: 아니,
0: 저는 실제로
1: 네.
0: 실제로
1: 당해 보셨어요?
0: 그럼요. 미스터리는 어떻게 그 머리를 어깨 위에 그냥 장식으로 달고 다녀?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1: 아니 얼마나 일을 못 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0: 열받네. 이걸 왜 이렇게 풀어? 이런 얘기를 가뜩이나 열받는데 예전에는 아니, 그런 게
1: 네.
0: 진짜 다반사였고 왜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얼굴에다 서류 던지는 거 종이.
1: 김치 싸대기가 아니라 서류 싸대기.
0: 요즘에 이제 김치 싸대기인데 옛날에 서류를 막 얼굴에 던지면서 다시 해봐. 뭐 이랬던 거.
1: 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눈물 찔끔하면서.
0: 다 추서야죠.
1: 그렇죠. 네,
0: 그 서류 날라가는 거 다 추서야죠.
1: 아 송은 씨 잘해드릴게요.
0: 아 그러니까. 아 제가 뭐 그렇게까지는 당해보지 않았습니다만.
1: 고무줄 끊고 다닌 그 벌 아니에요 혹시?
0: 얘들아 공소시효도 지났다. 용서해라. 하여튼 참 우리 동네에 그 저를 죽여버리겠다는 애들이 많았어요. 자 그리고 2위는요.
1: 네.
0: 파벌형이에요. 줄 세우기요.
1: 내편
0: 소위 말하는 라인이라 그러죠.
1: 네,
0: 라인을 세워가지고
1: 네.
0: 자기 줄 삶을 뒤쳐지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거 예전에 90년대 직장 드라마 보면 엄청 많이 나와 이런 거.
1: 이게 뭐
0: 김부장 라인이냐? 네. 2부장 라인이냐? 어디 설 거냐?
1: 그러면 아침에 커피 사올 때도 우리 라인만 딱 사오고 막 맞아. 이런 유치한 그런 거 하는 건가요?
0: 모든 이 커피에 어떻게 드시는지 우유 빼고 뭐 집어넣고요. 스킨밀에다가 설탕은 두 개 뭐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우유는 어느 정도 이거 다 외우고 있죠.
1: 그러니까,
0: 딱 가서 갖다 드려야
1: 네.
0: 사모님 딱 갖다 드려야 아 미사리 아 커피 마시는데 이래야지 이제 뭐가 승진길이 열리고 아 오늘 이래 잘 풀리겠어.
1: 아 그러면 줄을 잘 쓰면 일을 못해도 승진은 맡아놓는 건가요?
0: 아 성대모사 했는데 안 닦았나? 일을 똑같이
1: 네.
0: 해도
1: 네.
0: 무조건 승진 타는 거죠. 그 라인 탄다고 하잖아요.
1: 커피만 잘 타는 걸로
0: 잘
1: 일을 못해도
0: 네. 그
1: 줄만 상관없어. 잘 서면 야 정말 너무 불공평합니다.
0: 그럼 뭐 이제 그때 딸랑딸랑들이 많아가지고 뭐
1: 네.
0: 부장님 가시면 이제 사모님 가시면은 뒤에서 가방 들어드리고 사모님 무슨 그런 섬소 목소리 요 어깨에다가 무슨 가방을 드세요? 제가 들게요. 그래서 가방 들고 다니고 막
1: 부장님 키 안 크십니다.
0: 아,
1: 이 무거운 가방은 제가 들겠습니다.
0: 큰일 나요. 제가 이상 중에 그것을 알려주면 들었는데요. 이런 가방 들면은 키가 안 자란대요. 아 부장님 제가 들게요. 이랬던
1: 성훈 씨 너무 잘하는 거 보니까 성훈 씨가 혹시?
0: 저는 내공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그 아부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
1: 아 역시 잘하시더라고요 사회생활.
0: 노래방 이제 막 엘비스 프레스 휴지 감고 그런 거 잘합니다.
1: 아~
0: 자 그리고 대망의
1: 1위.
0: 1위는 우리 영화 씨가 알려드릴게요.
1: 무능형 책임 회피형 상사입니다. 잘 되면은 다 내 탓이고 잘못되면 아우 제 탓이야 제 탓. 아 내가 잘했는데. 제가 못해서 일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0: 야.
1: 윗사람한테는 굽신굽신 아랫사람한테는 굴림하는 완전 전형적인 약강 이 스타일이네요.
0: 개인적으로 성원이가 가장 혐오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래요.
1: 너무 거울인가요?
0: 야, 그러니까.
1: 가슴이 거울, 뜨끔하시겠어요.
0: 거울 치료라 그러죠?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치료를 받고 있네요.
1: 야.
0: 근데 이런 유형은 네. 사실 지금도 환영받지 못하네.
1: 그럴 것 같아요.
0: 시대를 초월하는
1: MZ세대도, 네.
0: 정말 명품이에요. 명품. 이런
1: 아,
0: 건.
1: 모르긴 몰라도 아직 제가 MZ세대 그 1위부터 5위까지 못 봤지만 네. 아마 이런 형이 1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0: 어떤 유형이 또 1위일까요? 여러분들은 네. 어떤 유형 때문에 좀 힘드셨어요? 자, 우리 진숙님께서도 또 예전에 우리 어머님 추억하시면서 어머님이 소천하셨대요. 그래서 남몰래 또 그 시절 어머니 추억하시느라고 또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운 이름이네요. 네,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 노래는요?
1: 한스밴드가 그러니까
0: 한스밴드군요.
1: 세자매죠. 네, 네. 세자매가 함께 부르는 오락실.
0: 여기도 부모님 얘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0: 아, 정말 추억의 노래네요. 또 예전에 큰 인기를 또 끌고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런 또 가족그룹 한스밴드가 불러준 오락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1: 오락실에서 아빠 만나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0: 그런 아빠도 있고요.
1: 네.
0: 혼내러 오는 아빠도 있어요.
1: 꿀밤 있어가지고. 때리러 오시는. 네. 네.
0: 아유, 꿀밤이면 다행이게요. 멍석마리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1: 질질 끌려 나가는.
0: 그렇죠.
1: 네. 아.
0: 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세 집합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네오니아 454 브로드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는 201-947-5757번으로 해주세요.
0: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가보셨나요? 208가에. 성훈이가 거의 점심때마다 한 2시쯤만 되면 여기 출연을 한다는 그 카페에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엄마의 손맛 같은 든든한 김밥과 샌드위치, 도시락과 함께하세요. 김밥이 11가지입니다. 매일 저녁 7시 이후에는 모든 빵이 30% 할인되고요. 지금 바로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영업합니다. 전화번호는 347-767-8181.
1: 우리 반려동물의 공간도 봄과 함께 산뜻하게 바꿔주세요. 새 침구로 잠자리 리프레시, 알러지 대비 세제와 눈, 귀, 발 케어, 해충 기피제, 치아 관리 제품과 건강한 비건 간식까지 준비 완료. 봄맞이 필수 아이템이 가득한 제니앤 뭉치, 유저지 클로스터 제니앤 뭉치에서 우리 아이들의 봄을 시작하세요.
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리겠습니다.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자, 한시 막대방 MZ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장상사 광고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6: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네, 세대 공감 랭킹 쇼.
8: 아.
0: 네, 그래 두 번째로 요즘 MZ 세대들이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사 유형 베스트 5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5위는요.
8: 네. 아니, 그래도 이게 얼마나 신뢰도 있는 조사인지. 네. MZ 직장인 1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0: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네. 네, 공인된 기관이 한 겁니다.
8: 네.
0: 상호는 왜 얘기 못하니 광고니까 할 수가 없어요. 5위는 과도한 침묵 강요형 상사.
8: 아, 오, 우리 이거 가족이잖아. 아까 퇴근 때도 나왔잖아요.
0: 팀워크가 필요해 막 이러면서 네. 오후 퇴근 시간까지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런 유형. 우리 원팀이잖아. 나 이런 얘기 영아 씨한테 많이 하는데. 이게 5위고요.
8: 4위는. 무슨 생각하는지 아셨죠?
0: 네.
8: 네.
0: 저 4위는요?
8: 4위는 무능하면서 자리만 지키는 상사입니다. 네. 아까 그 옛날 세대, 아버지 세대의 1위랑 비슷한 것 같아요.
0: 비슷하네요.
8: 네. 자신은 무능하면서 일이 잘 되면 타 내 탓이라고 하는 네. 그런 무능하면서 자리만 지키는 상사가 네. 4위입니다.
0: 자, 오늘 세대 공감 랭킹쇼에서 이 인사이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즘 네. MZ는요.
8: 네.
0: 무려 78.6%가 일을 잘하는데 까칠한 상사가
8: 차라리
0: 착한데 무능한 상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한대요. 저 이거 충격받았었거든요.
8: 그러니까 착한 거 필요 없습니다.
0: 거의 80%가 네. 상사는 나한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잘해야 된다고
8: 내가 MZ들은 뭔가 배울 한대요. 수 있어야
0: 네,
8: 됩니다.
0: 그래야지만 네. 상사로 인정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네. 속으로는 에이구 이렇게 한대요.
8: 무능해 무능해.
0: 네. 네. 자, 3위는 불공정 편애형 상사. 아까 똑같죠?
8: 네.
0: 줄 세우는. 요거에 정말 명품입니다. 네, 역시 아. MZ들에게도 3위에 올랐고요.
8: 예, 요즘에는요 불공정하면은요 인사팀에다 직접 말하고요 막 익명 게시판에다 올리고 뭐 심하면 바로 짐까지 그냥 바로 싸버립니다. 네.
0: 그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기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냥 그만둔대요. 네.
8: 그날로 안 보입니다.
0: 자 그리고 2위는
8: 네
0: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상사. 이게 아. 무슨 말이냐면. 아주 마이크로한 다든 모든 것들을 다 보고하고 자율성을 전혀 안 주고 혼자서 다 보고를 받아야 되고 다 알고 있어야 되고
8: 그 옛날 시절의 잔소리형과 아주 비슷하네요.
0: 잔소리는 하지 않더라도
8: 네.
0: 그런 걸 다 보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사를
8: 네.
0: 요즘 MZ들이 2위에 올렸어요.
8: 그 부하 직원들이 스스로 좀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0: 네. 이렇게 네. 놔줘야 되는데
8: 모든 것을 자기 네. 마음대로 네.
0: 그런 상사가 또 뽑혔습니다. 네.
8: 1위가 금방 예상이 됩니다. MZ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상사 유형 1위
0: 뭐예요?
8: 뭔데요? 나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아 공기가 빠졌어 아침에 한 잔
0: 자 이게 노래는 영탁이 불러주는 꼰대 라떼라는 말인데요 라떼 라떼 라떼 라떼 라떼 말이 이런 노래예요
8: 아니 서울시 주제가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저의 애국가입니다 아 요즘 애들 이걸 무슨 고생이라고 아 정말 라떼 말이야 아 진짜 저는 꼰대입니다
8: 아 무조건 라떼 기준으로 들이미는 거 아 네. 정말
0: 모든 걸 저와 상의하는
8: 아,
0: 걸로
8: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0: 사소한 모든 것들을 나한테 다 얘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8: 아 정말
0: 아 그리고 저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8: 네.
0: 제 라인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제가 다 키울 거예요
8: 저 오늘 아침에 시리얼 먹었어요 이런 거요?
0: 자 오늘 재밌게 또 알아볼 랭킹 공감 쇼 오늘 이런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남은 오후도 저희 케네디와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뭐랄까요 그런 시간들 오늘 되시고요
8: 네.
0: 저희는 내일 주말에 한껏 가까워진 수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 네 재미있는 이야기와 음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이성우였습니다 이것도 같이 하네요 내일 봬요
8: 내일 만나요
9: K-Radio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감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세공의 정수, 랩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츠,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세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5월 6일 수요일 낮 1시 K-라디오 공개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성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다녀오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역시 고국 여행은 동부관광이 최고다. 올가을 그리운 고국의 단풍과 함께 특별한 세 가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안동, 경주부터 설악의 가을,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품에 안을 8박 11일 여정. 둘째, 고국 여행과 더불어 미식의 천국, 싱가포르를 더한 오감 만족 8박 12일. 셋째, 수려한 단풍과 온천의 낭만이 있는 오사카, 교토, 나라 8박 11일 코스까지. 28인승 최신형 프리미엄 버스의 안락함은 기본, 최고급 호텔은 물론이고요. 일반 식사보다 4배나 업그레이드된 한우구이와 해물 특식, 가이세키 요리까지 정성껏 대접합니다. 왜 항상 동부관광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지 이번에 직접 경험해보세요. 5월 22일까지 예약 시 200불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예약 서두르세요. 1-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와우, 뉴욕 뉴저지의 27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인 나른함이라는 유혹을 던지는 오후 2시. 하지만 우리 뉴욕 뉴저지 한인들에겐 그 유혹보다도 더 강렬한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요, 이곳에 있는 우리에겐 조금 더 특별한 날입니다. 2026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뉴욕 항구가 벌써부터 전 세계에서 온 화려한 범선들로 들썩이기 시작했거든요. 생각들 보세요. 5월의 연둣빛 잎사귀들이 마치 우리에게 이제 곧 축제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지루한 일상은 잠시 로그아웃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음악이라는 바람을 타고 유쾌한 토크라는 파도를 넘어 보실게요. 여러분의 오후를 상큼하게 채워드릴 김전의 2시의 비타민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도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시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도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보실게요. 새로운 분 한 분 한 분이 추가될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또 오늘은 어떤 새로운 분이 입장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키세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했더니 그 옆에 한 세 번째쯤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다가 K-R-A-D-I-O-U-S K-Radio US를 치세요. 자, 그랬더니 K-Radio 카톡장이 짠 하고 뜨실 겁니다. 자,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마이, 전 오늘 뉴저지에서 생방송 중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 속의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이게 뉴스인지 예능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또 뭐냐, 미국 250주년 기념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박힌 한정판 여권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한정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죠.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만 합니다. 사지는 못해요. 자, 리미티드 한정판 나갑니다. 아니, 잠깐만요. 근데 여권이라는 게 원래 내 얼굴 들고 다니면서 내가 나다, 제가 접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공항에서 여권을 딱 펼치면 입국 심사관이 나를 먼저 안 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먼저 아이 컨택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여권이요,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상징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솔직히 제일 궁금한 거, 이 프랑스나 독일 공항에서 이 여권을 꺼냈을 때 그 심사관의 표정 정말 궁금합니다. 어우, bonjour, mademoiselle, comme ça, comme ça, croissant. 미쿡이 지금 자기애가 아주 건강하게 폭발하는 시기구나. 이러면서 도장을 찍어줄 것 같아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이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 250주년을 맞이하야 특히 기부를 많이 하면 패키지 특별 선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만남 패키지. 와우, 이쯤 되면 이건 역사 기념 이벤트와 플러스 VIP 팬미팅의 콜라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리미티드 좋아요. 이 리미티드 한정판과 팬미팅을 환호하는 분들에게는 흥미로운 이벤트 행사이지 않나 할 생각이 됩니다. 또 기부는 얼마를 해야 대통령과의 만남 패키지가 가능할까요? 와우, 혹시라도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그 만남이 성사되신다면 인증샷 올려주세요. K-Radio가요, 메인 화면에다가 왕따시만하게 엄청나게 올려드릴게요. 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분들께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희 K-Radio도. 저희도 준비한 한정판 리미티드, VIP 리미티드 한정판 선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20불 AC바트 상품권을 대구로 편안하게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어마어마하죠? 야야! 야야야야 신난다.

신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쿠쿠카를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싱 32-38 148 스트레스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날씨가 다 하는 날이네요. 날씨 너무 좋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 무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 4번드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생 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금방신기의 풍선.

창밖 햇살 예술입니다. 지금 시간 2시 21분 15초 16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하늘 거의 뭐 오늘 크리스탈 빛깔인데요. 아, 제 지인 중에 이름이 크리스탈인데 이름이 너무 좋다. 자, 기온 24도이고요. 지금 습도까지 완벽합니다. 점심 먹고 살짝 나른해질 시간이기도 하죠. 지금 지구 반대편 한국은 어린이날이었고, 저 우리가 있는 이 뉴욕도 오늘 그냥 평범한 날은 아니더라는 거죠. 거리 분위기만 봐도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을 거고, 오늘이 또 무슨 날을 품고 있는 날인지 아실까요? 바로 싱코 데 마요라는 날인데요. 타코집 앞 줄 길어지는 날. 거리마다 멕시코 국기가 펄럭이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싱코 데 마요 이날은 멕시코 독립 기념일이다? 아니다? 자, 정답은 째깍째깍. 싱코 데 마요는 멕시코 독립기념일이 아닙니다. 자, 이날은요, 1862년 멕시코가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한 푸에블라 전투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요. 재밌는 포인트 하나 더. 멕시코보다 어디에서 더 크게 즐기냐, 바로 미국이랍니다. 1960년대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정체성 운동과 맞물리면서 지금은 완전히 문화적인 자부심이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마시는 마르게리타 한 잔에는 승리 플러스 정체성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알고 마시면 더 맛있겠죠? 한국에는 특히 한국에서는 바로 빨간 날, 어린이날이잖아요. 뭐니뭐니 해도. 1923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라고 외치면서 시작된 날입니다. 이 얘기 미국 친구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한국은 어린이날에 나라 전체가 쉰다 이러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미국에도 뭐 어린이날이 있긴 한데 공휴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한국은 미래에 진심인 나라다. 미래의 희망,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다들 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열정적이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근데 요즘 저출산이라 정말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귀한 세상입니다. 5월에 결혼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혼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출산도 더불어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썸도 많이 타시고요. 아무튼 합법적으로다가 뭐든 합법적으로다가요. 이렇게 합법적으로다가 사랑이 넘치는 5월.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는 여러분의 5월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거리 곳곳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눈부시게 반짝이는 오후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또 어떤 풍경 속에 머물고 계신가요? 사실 이렇게 찬란한 5월의 햇살을 보고 있으면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바로 우리 엄마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걷는 젊은 엄마들을 보다가 또 문득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우리 엄마에게도 이 눈부신 5월보다 더 빛나던 어린 시절이 있었을 텐데 또 엄마도 어린이날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설치던 작은 소녀였을 테고 그쵸? 우리가 이만큼 자라서 어른의 몫을 해내고 있는 건 어쩌면 엄마가 자신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기꺼이 우리의 밑거름으로 내어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늘 가족과 아이들 선물 챙기느라 바쁜 오늘이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서 나를 키워낸 영원한 나의 보호자에게 안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엄마의 어린 시절은 어땠어? 오늘 날씨만큼이나 예뻤겠지? 하고요.

땅지 하던 옛날 옛날에는 아유 엄마 얘기하니까 갑자기요 먹먹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두세 비타민 김지연은 다시 텐션을 올려야 되겠죠. 자, 그랬던 옛날 옛날에 지금처럼 어린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독립된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작은 어른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아주 어릴 때부터 예절을 배우고 일도 배우고 집안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즐거운 날이 아예 없었냐? 그건 또 아니죠. 자, 대표적인 명절만을 많이 기다렸죠. 설날, 추석 같은 날에는 새 옷을 입고 뛰어보자 폴짝. 맛있는 것도 먹고 어른들께 세배하면 용돈도 두둑히 받고. 자, 지금으로 치면 가족형 어린이날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더. 조선시대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날이 있었는데요. 바로 단오나 정월 대보름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이때는요, 뭐 없잖아요, 놀이동산 같은 게. 그런데 그네도 타고 연도 날리고 동네가 약간 작은 놀이공원처럼 변했을 때가 아마 그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네요. 예전에는 아이만을 위한 하루는 없었지만 대신 모두가 함께 즐기는 날 속에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행복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자, 그리고 1923년 방종환 선생님이 등장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도 존중을 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이다. 그때부터 비로소 어린이만의 날이 생긴 거죠. 생각해보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른을 따라가며 행복을 배웠다면 지금은 어른들이 아이를 위해서 하루를 내어주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내 안에 어린이, 이 어린이를 잘 챙겨주고 있나? 이 뱃속의 어린이 말고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런 질문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것만 같습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마늘종 파운드당 2불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99, 제주 무말랭이 6불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청출동, 챙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체인에서 샘표 모험전을 만나보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QC Natural 714-870-7582.
3: 우리 지은님께서도 그 엄마 이야기에 조금 울컥하신 것 같아요. 왜 엄마 얘기를 하면 이렇게 눈물 코드가 있을까요? 제가 그랬더니 그러시네요. 아, 맞아요. 특히 우리 같은 이민자들에겐 고향의 향수, 엄마가 그리워지는 거죠. 하고 노래 제목을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정미조와 이효리가 함께 부른 엄마의 봄이라는 곡이었어요. 눈부신 5월 두시의 비타민 함께 해주신 분들입니다.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슬프다.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합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우십시오.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아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마더스데이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 증정. 이번 마더스데이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세요.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리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유니온 위치한 산소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가 2+1, 참소주가 3불99,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옆 건물 발레파킹 시 1시간 2불, 문희빈 예약 917-445-1165.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페리스의 집학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우리 반려동물들의 공간도 산뜻하게 바꿔주세요. 새 침구로 잠자리 리프레쉬, 알러지 대비 세제와 눈, 귀, 발케어, 해충, 기피제, 치아관리 제품과 건강한 비건 간식까지 준비 완료! 봄맞이 필수 아이템이 가득한 제니앤 뭉치, 클러스터 본점과 펠리스의 집합 경찰서 옆 2호점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봄 지금 시작하세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늘 점심 고민되셨다면 앞으로는 고민하지 마세요.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날입니다. 한국은 어린이날, 미국은 곧 어머니의 날, 그리고 오늘은 멕시코의 승리를 기념하는 신코데 마요까지. 자, 각자 다 다른 이유로 누군가를 기념하는 하루죠. 결국은 다 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고 무엇을 지켜냈는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한 날.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어린이의 날은 나의 시작, 마더스 데이는 나를 만든 사람, 싱코데마요는 우리가 지켜낸 자존심, 결국 오늘의 키워드는 정체성인가? 자, 지금의 나를 만든 것들을 조용히 떠올려보는 하루, 5월 5일 2시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K라디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유난히 울고 칭얼거리며 잠도 잘 못 자서 양육자를 힘들게 하는 때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요. 원더 윅스라고 불리는 이 폭풍의 시기에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성장통인 셈인데요. 평화로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순간부터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인 거죠. 대부분 여전히 크고 작은 원더 윅스를 겪으며 살아갈 텐데요. 내 안에 어린아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격려하고 지켜봐주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혜은이입니다. 파란 나라.

0: 목소린 너무 예쁘죠, 아이들. 어느 하나 이쁘지 않은 구석이 없는 아이들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의 손 너무 귀엽지 않나요? 뽀얀 것이 오동통 살이 올라와서는 굳이 만져보지 않아도 보들보들함이 느껴지고요. 손등에다가 입맞춤이라도 하면 싹 올라오는 살냄새, 마음까지 치유되는 기분입니다. 이런 귀한 아이들의 손을 지켜주기 위해 오늘도 두 손 부르르 트도록 같이 놀아주고 굳은 살 박히도록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 많이 쓰셨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모더스데이 등등 가족을 생각하게 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으로 치자면 오늘이 바로 어린이날이에요. 5월 5일.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창경원도 가고 어린이 대공원도 가고 선물도 받고 하는데 이젠 한국도 어린이날이라고 따로 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처럼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니까 인구 감소에 따라 우리 어린이들 정말 귀해졌거든요. 저는 무남 동료로 자라서 그런가 제 때는 너무 외롭고 심심했었어요. 친구들 집에 가면 언니 오빠 바글바글한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나중에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는 기본 넷은 낳을 거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현재 아이가 넷입니다. 제가 아이가 넷이라고 하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키우면서도 뭐 솔직히 그닥 힘들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막내가 11학년인데 감사하게도 다들 착하게 자라줘서 늘 감사함을 느끼고 삽니다. 그저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5월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5일 화요일이자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또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날이죠. 오늘도 5시까지 저 성운경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교통사고 내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의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날씨 이야기.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입니다. 일곱 번째 절기인 입하는 고구와 소만 사이에 들어있는 절기로 양력으로 5월 5일부터 6일 무렵에 돌아옵니다. 입하는 말 그대로 여름이 든다라는 뜻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의미인데요. 입하부터 보통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봄은 완전히 퇴색하고 산과 들에는 실록의 계절이 찾아오고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마당에는 지렁이들이 꿈틀거리고 밭에는 참외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농촌 풍경으로는 벽시에 싹이 터 모가 한창 자라고 밭에 보리 이삭들이 패기 시작합니다. 집안에서는 아낙네들이 누에치기에 한창이고요. 논밭에는 해충도 많아지고 잡초가 자라서 풀 뽑기에 부산해집니다. 옛날 재래종벼로 이모작을 하던 시절에는 입하 무렵에 한창 못자리를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시나락이 몰리게 되는데 이때 못자리 물을 빼서 피해를 방지하라는 뜻에서 입하 바람에 시나락 몰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해는 목화가 풍년든다는 뜻에서 입하 일진이 털 있는 날 짐승날이면 그해 목화가 풍년든다라는 속담도 있고요. 입하에 맞게 오늘 날씨 아주 따뜻합니다. 저도 방송국 오면서 에어컨 틀었거든요. 다소 건조한 가운데 바람은 불고 있고요. 워싱턴 DC 지역의 오후 최고 기온이 80도 이상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5월 초 평년 기온보다는 10도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마치 초여름 같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1928년에 기록된 1일 최고 기온인 94도보다 훨씬 낮은 기온입니다. 하지만 오후 들면서 강한 남풍이 불겠고요.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30마일, 약 48km를 넘겠습니다. 낮은 습도와 건조한 지면이 겹쳐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화재 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자외선 8로 높은 편이고요. 늦은 오후부터 한랭전선이 다가오면서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바람은 밤이 되면서 다소 잔잔해지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워싱턴

수요일부터 내린 비는 목요일 이른 아침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부분 지역은 다소 흐린 아침을 맞이하시겠습니다. 목요일도 날씨는 흐리겠고 기온도 많이 떨어지겠네요. 특히 아침에는 서늘하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안정이 되고 악천후 발생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목요일은 다소 좀 기온이 쌀쌀하겠네요. 금요일 아침이 되면서 햇살은 다시 비추고요.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더욱 쾌적한 기온과 낮은 습도로 한 주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5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시원한 바닷가 그립지 않으세요? 파도 소리도 그립고요. 여름을 포지션이 알리겠습니다. Summer time!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전영의 모두가 천사라면 이라는 노래입니다. 전영이 벌안에 부른 모두가 천사라면 이라는 원곡은 1957년 스위스 아코디언 연주자 베르너 토마스가 만든 오리춤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영어 제목은 The Duck Dance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여러 언어로 다양한 제목으로 재해석이 되었고 영미권에서는 치킨 댄스로도 널리 퍼졌는데요. 아코디언 연주곡으로 탄생한 이 곡은 흥겹고 코믹함 때문에 결혼식이나 축제 등에 종종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닭의 탈을 쓰고 날개를 퍼덕이는 이른바 닭춤이 폭설을 자아내게 합니다. 전 세계 140개 이상의 버전으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원곡자로 알려진 곡들은 대부분 리메이크 버전이고요. 연주곡인 이 곡에 가사를 붙여 처음으로 발표한 사람은 1970년 벨기에 가수였지만 그닥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1957년 스위스 출신의 아코디언 연주 뮤지션인 베르너 토마스의 연주곡 오리침의 원곡을 먼저 살짝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연주곡을 리메이크한 가수는요, 바로 네덜란드의 일렉트로니카 밴드입니다. 새끼 새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서 네덜란드 차트에 7개월 동안 머물면서도 이 곡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영미권에서는 1981년 영국의 4인조 The Twits라는 그룹이 이 곡을 리메이크해서 The Birdy Song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영국 싱글 차트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때 이 곡의 원곡으로 알려졌던 곡이 있는데요. 바로 이탈리아의 부부 듀엣인 알바노 앤 로미나 파워. 이 부부 듀엣이 다른 제목으로 발표했던 곡이 유명해지면서 더욱더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는데 사실 그 버전은 이 곡의 140여 개에 해당하는 리메이크 버전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알바로 부부 듀엣은 국내에서 1983년 가수 이용이 번안에 발표한 사랑, 행복, 그리고 이별. 바로 펠리치타의 원곡자임을 이미 이 시간을 통해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부는 1994년 딸의 의문의 실종 사건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1999년 이혼을 하게 되지만 2013년부터 가수 활동만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곡이 한때 새의 탈을 쓰고 노래와 연주를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고 해요. 비록 원곡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원곡자로 알려졌던 알바노 앤 로미나 파워의 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바로 이 곡을 한국말로 번안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이죠. 그 유명한 오팔 개띠이자 부산 출신의 가수 전영입니다. 가수 전영은 1977년 어디쯤 가고 있을까로 데뷔하면서 이듬해에는 MBC 10대 가수에 선정이 돼 신데렐라 가수라는 별칭까지 붙은 그런 가수입니다. 1978년에는 원로 가수 현인의 대표곡인 서울 야곡을 리메이크하면서 인기를 이어나가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독일로 어학연수를 떠나면서 가요계하고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당시 유명 탁구 선수인 이 에리사와 같이 머물렀다는 사연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1983년 잠시 귀국해 발표했던 곡이 바로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번안곡 모두가 천사라면이라는 노래입니다. 작사가 박건호가 한국어 가사를 쓴 이 곡은 꽥꽥꽥 하는 오리 효과음도 넣으면서 최대한 원곡에 맞추어 당시 라디오에서 많이 흘러나오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큰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영은 이후 완전히 가요계를 떠나서 1991년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특수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강단에 서고 있다고 합니다. 멜로디가 그닥 어렵지 않은 데다가 중독성 있는 이 곡 아직도 많은 팬들이 기억하고 있는 곡으로 1983년 가수 전영이 발표한 리메이크한 번안곡 모두가 천사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50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국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제 백악관 인근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해 아직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법집행 요원과 대치 중이던 용의자가 총기를 발사해 이에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대응 사격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총격은 워싱턴 기념탑 남쪽인 15번가와 인디펜던스 에비뉴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미국 수도 한복판에서 대낮에 총기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백악관과도 그리 멀지 않은 지역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에서 소상공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밀경호국은 현장 통제에 나섰고 백악관에서도 취재진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등 일시 폐쇄 조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JD 벤스 부통령 차량 행렬이 현장 인근을 지나갔는데 비밀경호국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암살 미수 사건 발생 일주일여 만에 다시 총격 사건이 일어나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10일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에 참석했다가 만찬장 밖 보안 검색대에서 총격이 발생을 해 긴급 대피했었는데 진입을 시도하던 이는 현장에서 제압이 됐고 암살 시도 등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척지고 살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게 어디 뱀대로 되냔 말이죠. 오지 말응 내 새끼도 내 맘에 안 들 띠가 많은데 그래도 죽이고 싶도록 밉상은 되지 말아야죠. 요새 같은 세상은 대통령도 나라님도 한계도 안 부럽네요. 이 당체 겁나서 어디 잠이나 편히 자겄지요.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에 연루돼 체포된 20대 가라데 선수를 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역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1월 초 시위 도중 체포됐으며 지난달 30일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례식은 삼엄한 경비 속에 치러졌고 친척 10명만 참석이 허용됐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시위 과정에서 보안군이 탑승한 차량에 돌을 던지고 군봉으로 위협해 창문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안 인력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차량에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를 준비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으로 법적 근거와 절차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구금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당해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란은 전쟁 발발 이후 21명을 처형하고 4천 명 이상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국제사회의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고문을 당해 자백을 강요받았던 보시던 사람이 죽었는데 시방 뒷북쳐? 아이 돌 좀 던지고 휘발유 준비하고 또 뭐 아 실행에 옮기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아 이 나라는 사형이 무엇이 이렇게 빠르고 싶대요? 에서 태어난 한 쌍둥이 자매가 DNA 검사를 통해 서로 다른 아버지를 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자궁에서 자라고 몇 분 차이로 태어났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가 다른 이부 자매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2022년 가정용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는 한 번의 배란 주기에 서로 다른 남성의 정자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이부 수정이라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 사례가 20건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976년 19살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여러 보호자와 집을 전전하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는데 두 자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냈고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는 제임스라는 인물이라고 들어왔는데 그러나 오래전부터 자신이 그와 닮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심을 품어왔다고 합니다. 결국 쌍둥이 중에 한 여성은 2021년 DNA 검사를 진행했고 아버지라고 했던 제임스와의 유전적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자신의 친부는 제임스가 아니라 알렉스라는 인물임을 알아냈고요. 다른 쌍둥이 자매 역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사람이 공유하는 DNA 비율이 약 25%로 나타나면서 둘이 이부 자매라는 사실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후 자매는 각자의 친부를 찾아 나섰고 어렵게 만난 아버지가 약물과 노숙 문제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마주해야 했지만 다른 자매는 뒤늦게 찾은 아버지와 현재 꾸준히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비로소 내가 속할 곳을 찾은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유대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하면서 다만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감정의 변화는 각자 다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DNA 검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이 두 사람 모두에게 쉽지 않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고 이들은 우리는 매우 특별한 존재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는 여전히 쌍둥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이 가만 근게 이게 무엇이여? 애돌 엄마는 동시에 두 남자랑 거시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시방? 이? 아니 누군 쇠 빠지게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방에 두 남자랑 이? 아니 그래서 한 방에 두 아이를 동시 패션으로다가 말여 이? 아이고 자궁이 훌륭한겨 난자가 미친겨.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태닝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10대 영국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19세인 이 여성은 16살 때부터 태닝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태닝에 중독이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피부에 이상 변화가 나타나며 피부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닝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학창시절 따돌림으로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닝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태닝을 시작했지만 점차 중독 수준으로 태닝에 의존하게 됐고 한때 매일 최대 30분씩 태닝을 하면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태닝 주사와 크림을 병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피부가 충분히 어둡지 않다고 느껴 졸업 파티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모델 일을 포함한 일자리 제안도 거절했다며 이제는 태닝이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한 달에 약 $150 이상의 태닝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문제는 그녀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몸 곳곳에는 정체불명의 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크기와 모양이 변하는 등 피부암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피부암 가능성을 인지하고 병원을 5번이나 찾아갔지만 매번 병원 문턱에서 발길을 돌렸다며 혹여나 태닝을 중단하라는 진단을 받을까봐 두려워 몸이 굳어버렸다고 털어놨습니다. 현재 그녀는 불법 태닝 주사를 끊고 기계 이용 횟수를 줄이는 등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태닝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등 완벽한 단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지도 학창시절엔 까무잡잡한 피부가 부러워서 선텐도 하고 했는데 아이고 태닝도 했죠. 근데 시방은 탈까봐 걱정이요. 피부 타봐요. 기미 생기지요. 주근깨 생기지요. 잡티 생기지요. 안 좋아요. 야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피부는 뽀얘야지요.
일본 홋카이도에서 부자간의 폭행 사건이 발생을 해 경찰이 출동을 했으나 피해자로 신고한 아버지 역시 아내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나란히 체포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홋카이도 경찰 삿포로 경찰서는 자택에서 서로 폭력을 휘두른 18세 아들과 48세 아버지를 각각 상해와 폭행 혐의로 현행 체포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버지의 신고였는데요. 아버지는 동거하는 아들에게 20대 정도 맞았다며 긴급 구조를 요청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해 안면 부종 등의 부상을 입힌 아들을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있던 가족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해자로 신고했던 아버지도 비슷한 시간대 40대인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아버지는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혹은 그 직전 과정에서 아내의 허리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아버지 역시 폭행 혐의로 그 자리에서 추가 체포가 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자는 각각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가족은 과거 가족 간 갈등이나 폭력 문제로 경찰에 상담을 하거나 신고된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네요. 폭력은 말이오. 습관이자 취미요. 대부분 아내 때리는 사람들 보면 어쩌다 때린 것도 아니고 처음 때린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내 패는 놈은 습관이요. 아들이 뭘 보고 자랐겠어. 아이고 이런 놈은 때려 죽여도 현찰을 놈이. 대한항공이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투개용 일명 싸움닭으로 의심이 되는 수탉 운송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노선에서 모든 연령대의 수탉 운송을 중단했다며 대한항공은 살아있는 동물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운송에 확고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텍사스 댈러스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항공 노선에 실은 수탉이 법망을 우회한 투개용 개체라는 동물권 단체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워싱턴 DC 기반 동물권 단체 체인 애니멀 윌리스 액션에 따르면은 미국 오클라호마 텍사스주의 일부 축산 농가는 투개용 수탉을 대량 사육해 필리핀으로 수출해 왔었다고 하는데요. 닭의 발에 날카로운 금속 박차를 달아 싸움을 붙이고 돈을 거는 투개는 미국 내에서 불법이지만 필리핀, 멕시코 등에서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력이 강한 미국산 수탉 수요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살아있는 동물을 투기 목적으로 주에서 주로 또는 국가 간에 이동시키는 것은 미국 법률상 불법이지만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으로 가는 수탉은 투개용이 아닌 일반적인 닭으로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수탉은 연 최소 4만 마리로 추정이 되며 투개용으로 판매되는 수탉 가격은 약 2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쌈다 붙이면 도대체 얼마가 남걸래? 아니 닭을 2천 달러씩이나 주고 산디야. 에? 미친 거 아뇨? 대만의 한 여성 승객이 요금을 몸으로 대신 지불하겠다며 택시비 대신 성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모텔 인근에서 신체 노출이 많은 복장의 여성 승객을 태웠는데 탑승 직후 여성은 기사를 향해 성적인 발언을 이어갔고 스스로 옷을 벗으려 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사는 승객의 행동에 거절 의사를 밝히며 여자친구가 있다. 운전 중이라 위험하다고 설명했으나 여성은 차량을 세운 뒤 성관계하자라고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금 지불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하차 당시 여성은 친구에게 전화해 요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택시기사에게 몸으로 대신 내겠다라고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아파트 경비원이 대신 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사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SNS에 공개하자 여성은 차량 호출 플랫폼을 통해 그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전화로 사과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으나 기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나 플랫폼에 확산이 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그지가 달리 그지요. 돈 없으면 그지요. 이 그지 같은 종자가 있나 말이요. 여자 망신은 다 시키고 있네. 아이고.

중국에서 한 암 환자의 상황이 알려지면서 배달 기사들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자발적인 선행 덕에 암 환자는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광둥성 출신의 24세 여성은 희귀 혈액암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 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고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데 아버지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지에서 일하고 남동생도 인턴 생활을 하고 있어 병실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홀로 지내느라 외로움을 느꼈던 이 여성은 배달 어플을 통해 라이더를 불렀고 특이하게도 배달 주문 없이 내 침대 옆에 2시간만 앉아 있어줘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 사연이 퍼졌고 이후 자발적인 방문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배달 기사들은 근무 후 이 여성을 찾아와 우유, 간식, 봉제 인형, 책 등을 가져다 주었고 한 배달 기사는 일찍 퇴근한 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배달기사는 거의 3시간씩이나 걸려서 만나러 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점점 다른 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던 이 여성에게도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내성적이던 성격이 점차 밝아졌고 식사량도 늘었다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 줄 줄은 몰랐다며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는 다음 단계를 위한 절차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때론 아는 사람들보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뜻밖의 위로를 받을 때 있지요. 되레 그것이 편할 때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대도하는 위로의 말보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지요.

0: 이수미의 내 곁에 있어주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엘리코시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역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한 기업인 신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관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4년 전통의 하이트론스에서 가전제품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대 50% 세일을 실시하며 세탁과 드라이가 한 번에 벤트와 가스가 필요 없고 100분 만에 빨래와 드라이가 완료되며 2인 가족의 경우 1년간 전기료 11불인 삼성 콤보 세탁기를 판매하고 오래된 세탁기도 트레이드인 해드립니다. 작은 사이즈 전신 안마의자는 2399불에 세일하며 파나소닉 MAN1 안마의자는 일시불 구매 시 김치냉장고 또는 세탁기를 무료 증정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어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에 최고의 효과를 보는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도 특별 세일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갖추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구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3: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et's go!

2026년 5월 5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날씨 너무 더우시죠? 좀 전까지만 해도 84도였는데요 지금 85도입니다 와, 미국은 정말 희한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정오가 가장 덥잖아요. 근데 미국은 3시부터 5시 사이가 제일 덥습니다. 지구가 조금 삐딱해서 그런가. 부는 바람이 그닥 싫지만은 않네요. 자, 오늘 2부 첫 곡은 역시 애니팡님이 보내주신 곡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들으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서요. 은경씨, 모든 일 천천히 가세요. 물론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고 했잖아요. 길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멋지고 사람은 걱정해주는 이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은경씨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노래 본인이 선곡해 보이소 하셨어요. 오, 저한테 지금 선곡을 맡겨주신 거죠. 오,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 곡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요즘 제가 꽂히는 곡이 있기는 합니다. 아, 볼수록 들을수록 너무 좋은 노래. 손은설이 부릅니다. 우리가 남이가.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어쩜 춤추는 것도 저렇게 귀여운지. 자, 스트레스 날려버리기까지는 좀 힘드시다면 적어도 요 시간만큼은 우리 잊어버리자고요.

왠지 음악을 좀 바꿔서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좋은 시나 글을 보내주신 거는 아니고요. 어제입니다. 우리 골드님께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듣게 되셨다고 하시면서 헨델의 파스칼리아 동영상까지 보내주셨어요. 무심코 들었는데 눈물이 났다고. 아직도 좋은 음악을 들으면 감정이입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해야겠죠? 하셨습니다. 당연히 감사하셔야죠. 당연히. 우리가 뭐 좋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글을 접했을 때 순간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내가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특히 음악을 유난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봤는데 와, 너무 감사해요. 우리 골든님, 저도 듣는 내내 얼마나 내가 천사가 된 듯한 느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들과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이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골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헨델의 파스칼리아 들어보시겠습니다.

카사 칼리아를 다섯 가지 색채의 변주곡으로 빚은 곡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를 들려드렸습니다. 아, 너무 좋죠. 저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합니다. 아, 우리 골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와 비슷한 또 팝송이 하나 있거든요. 곡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글과 곡 소개해드릴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 요게... 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우리 복별님 교회에서 장로님 같아요. 느낌이 어쩜 이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과 또 그에 맞는 글들을 보내주고 계신지. 사실은 음악을 좀 어려운 걸 많이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이 시간인지라 이왕이면 가요 위주로 제가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가다 좀 반전의 음악이 나오기도 합니다. 몇 번 있었죠? 은혜스럽다가 갑자기 뽕짝 신청해 주셔가지고 우리 연미님도 그렇고 와 반전 매력 그런 말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자니리의 뜨거운 안녕을 신청해 주셨어요. 아유, 오늘 더운데 갑자기 바람이 뭐 지금 너무 불고 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말 또 오랜만에 긴 장문의 글을 보내주신 혜진님의 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 복을 위한 잠언 하시면서 사람의 인생은 맑으면 더욱 맑아지고 흐리면 더욱 흐려지는 한 그릇의 물과도 같습니다. 그 속에 스며있는 빛과 향기는 모두 우리의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하시면서 건강, 사랑, 행복, 친구, 인복, 식복, 재물복까지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건강.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 건강은 모든 복의 첫머리에 놓입니다. 조용히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면 그 자체가 하늘이 보내준 큰 선물임을 압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삶의 모든 기둥을 세우는 일이지요. 두 번째, 사랑. 마음이 머무는 따뜻한 자리. 사랑은 많아도 넘치지 않고 적어도 모자라지 않는 삶의 가장 온화한 온기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가만히 잡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지요. 사랑은 삶이 허락한 가장 부드러운 기적입니다.

세 번째 행복. 작지만 길게 비추는 빛. 행복은 큰일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 한 줄기, 반가운 인사 한마디 해도 우리의 마음은 고요히 따뜻해집니다. 행복은 작지만 삶의 먼 길까지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네 번째, 친구. 마음을 쉬게 하는 귀한 벗. 친구란 즐거울 때는 살며시 물러서고 슬플 때는 말없이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오래된 친구 한 사람은 마당 한켠의 오래된 나무처럼 폭풍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친구는 삶이 주는 두 번째 가족입니다. 다섯 번째, 인복.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라는 소제목을 달아주셨는데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을 닦아주고, 지혜로운 사람은 길을 밝혀주며, 온화한 사람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람 복이 있는 이는 길을 잃어도 다시 제 갈 길을 찾습니다. 여섯 번째, 식복. 아, 이거 중요하죠. 한 끼에 담긴 깊은 은혜라고 또 작은 소제목을 달아주셨는데요. 따뜻한 밥 한 그릇, 정성 어린 반찬 한 가지에도 누군가의 시간과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맛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아도 그 은혜를 아는 이는 항상 넉넉합니다. 식복은 작은 식탁 위에 펼쳐지는 가장 조용한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재물복. 욕심을 비울수록 들어오는 복이라고 써주셨는데요. 재물은 움켜쥐면 흩어지고 나누면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비우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넓게 하라는 뜻이지요. 그릇이 가득하면 넘치고 비어있을 때 새 물이 들어오듯 재물복은 맑은 마음에서 옵니다. 그러시면서 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일곱 가지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마음을 살피고 작은 성을 쌓아갈 때 조용히 와 머뭅니다. 건강은 하루를 지탱하고, 사랑은 마음을 채우며, 행복은 빛이 되고, 친구는 힘이 되고, 인복은 길이 되고, 식복은 기쁨이 되고, 재물복은 삶을 넉넉하게 합니다. 오늘도 이 일곱 복이 당신의 하루에 은은한 향기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과 행복 마음껏 누리라고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끝까지 꼼꼼하게 또 신경 써주시는 우리 혜진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글이었는데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여러분은 이 일곱 가지 복 중에 어느 복이 가장 부러우신가요? 갖고 싶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은 재물복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 우리 주위에 가까이 둘러보세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행복해 하시던가요? 행복은 결코 돈으로 채워지지는 않지만 돈으로 다소 위로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일곱 가지 복. 저는 여기서 굳이 딱 하나만을 택하라 한다면은, 저도 재물복이 탐은 나지만 건강을 저는 택하겠습니다.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조항조입니다. 인생아 고마웠다.

0: 이번에는 제니퍼님이 보내주신 인간미라는 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간미. 꽃에 꿀이 없다면 벌이 머물 이유가 없듯이 사람에게 따뜻함이 없다면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꽃에 향기가 없다면 나비가 날아들지 않듯이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주변에 머물러줄 이도 없습니다. 꽃이 시들어가면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벌과 나비가 떠나가듯이 마음이 메말라가면 사람도 하나 둘 멀어져 갑니다. 늘 싱그럽게 피어나고 따뜻한 향기를 머금은 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강물은 스스로를 적시지 않고 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습니다. 꽃이 자신을 위해 향기를 내지 않듯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곳, 나의 작은 온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내가 행복할 때도 아름답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질 때 더 빛나는 법입니다.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정한 인연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버스를 놓치면 다음 차를 기다릴 수 있지만 소중한 사람을 놓친다면 다시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 이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하신 말씀이네요. 맨 끝에 보니까 아, 어디서 이렇게 좋은 글이 있나 했더니 역시. 네, 제니퍼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청해 주신 곡 해바라기 사랑으로

0: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라라라 퀴즈 이어지겠습니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3: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탐구.
2: 703-354-1950 703-354-1950.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50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국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라라라 퀴즈. 노래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세히 들어보시고 공통점을 찾으셨다면은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고요. 정답자에게 드리는 상품 있죠. 별다방 스타벅스에서 입맛대로 골라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다섯 곡 첫 번째 곡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달의 연인 보보 경심 려 태연이 부른 곡이었고요.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윤미래의 Always 듣고 계십니다.

노래도 노래지만 이 드라마 정말 많은 여운을 준 그런 드라마인데요. Dear My Friends의 OST 린의 목소리로 듣고 계시죠. 바람에 머문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다섯 곡 들려드렸고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글쎄 뭘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발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곡이 너무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갑자기 곡을 바꿨습니다. 좀 전에 들으셨던 곡인데요. 원곡으로 Falling 다 들려드릴게요. 린이 부릅니다. 바람에 머문다.

어느새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노래를 들려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짧고 인사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남고 요럴 때 참 난감해요. 마음 같아서는 한 곡이라도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 또 노래를 신청하신 분 입장에서는 다 듣지도 못하고 툭 끊어져 버리면 좀 아쉽겠죠?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카톡에 참여해주신 한 분 한 분에게도 역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3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교통사고 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의 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벽에다 액자를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한국에서 액자를 걸었던 기억도 나시나요? 제 기억에는 벽에다 벽지가 발라져 있고 그 안에는 아주 단단한 시멘트나 벽돌이 있기 때문에 요령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대못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죠. 힘껏 내리쳤다가는 못이 쑥 박혀버리는 것을 넘어서 벽에 구멍이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월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월은 강하게 프레스한 석고를 두꺼운 종이 두 장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표면은 종이가 있고 다음에 석고 가루가 부슬부슬 부서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이 드라이월을 인테리어 벽과 천장에 사용합니다. 싯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싯락은 드라이월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드라이월의 사이즈는 가장 커먼한 사이즈가 4x8입니다. 성인 한 명이 두 팔 벌려 키보다 높게 들고 가야 하는 크기죠. 두께는 하프 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8분의 5 사이즈도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못을 박으면 안에 석고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매끈한 못보다는 스크류를 사용해서 시공을 합니다. 참고로 1970년대 말까지 사용되어진 에스베스토스 파이버 월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이월은 석고, 에스베스토는 석면입니다. 석고는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할 때 치료를 위해 쓰던 깁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면에 석면은 섬유상의 광물질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드라이월은 스터드를 세워서 붙이게 되는데요. 못이나 스크류를 박다 보면 어떤 부분은 힘없이 쑥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딱딱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은 나무를 스터드라고 합니다. 보통 2x4 사이즈를 쓰고 2x6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탈 스터드도 있는데 메탈은 주로 커머셜 공사에 쓰입니다. TV 같은 무거운 것을 벽에 달기 위해서 스터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드려 보시는데 스터드는 보통 16인치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습니다. 스터드 넓이의 정가운데서 다음 스터드의 정가운데가 16인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개의 스터드만 찾으면 다음 스터드는 찾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간혹 24인치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6인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택 내부 벽은 대부분 석고판, 드라이월입니다. 벽에 무엇을 걸어야 한다면 앵커를 사용하시거나 스크류를 사용하시고 무거운 것을 달아야 한다면 스터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드의 간격은 16인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인터뷰하실 때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기본이고 집에 속속들이 건축과 관리까지 알고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시기를 반드시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0: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향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 세상 5월 5일 어린이날에 인사드리는 축복송입니다. 첫 곡으로 월드비전 한국어린이합창단이 부른 야곱의 축복 전해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다 한 푹 담아 축복의 찬양으로 2시간 함께 할게요.

공기장이 찬양선교단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이삭의 축복 김인식 정소연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주안의 별빛 은정님 기분도 좋고 찬양 들으니 더 좋아요.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와주셨습니다. 청춘의 그 애틋함님 와주셨는데요. 청춘보다 조금 더 어려지고 싶은 오늘이네요. 좋은 씨앗에 우린 아이들처럼 찬양 전해드릴게요. 좋은 씨 장로님께서는 김영미의 너는 내게서를 써주시며 우리네 삶이 주님의 사랑과 고통 그리고 보혈로 세워져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그 사랑을 멀리하고 걸어가는 인생 여정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네요. 묵상하는 귀한 찬양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자, 이 곡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보자도 김세환의 찬양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나의 시편 한웅재님의 찬양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병희님께서 바쁜 시간 내려놓고 잠시 앉아 찬양의 귀를 기울인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바쁜 일상 살짝 좀 쉬어가시는 그런 오늘 아이들과 함께 더 바쁘게 보내실 부모님들도 계시겠죠? 응원해 드릴게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어버이날에 들어도 좋고 이렇게 어린이날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들어도 참 좋은 두 곡이었는데요. 이인경 예수와 마마 베이비 그리고 조찬미가 부른 요괴뱃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꿈꾸는 시간이기도 하죠. 어린이날 찬양 가운데 멋지게 찬양 가운데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응원하는 그런 찬양곡들도 있잖아요. 아주 멋지고 힘찬 예배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천관웅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아이자야 61의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브라이드 워십의 춤추는 세대까지 함께해 보시죠.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2: 오늘은 30번째 희망 아이들 설교입니다. 29번째 이 시리즈의 바로 직전 설교도 오늘 읽은 본문의 레위기 26장입니다. 한 달 전에 전했던 저주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본문은 같은 장이지만 14절부터 33절까지 좀 확대된 본문이었습니다. 저주의 힘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저주가 힘이라고, 또 그것도 저주가 좋은 힘이라고, 뭐 이런 어떤 아이디어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저주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저주를 좀 더 좁혀서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1절부터 28절 같은 장이지만 더 좁혀서 아이디어는 의미를 찾으라 입니다. 지난번엔 저주의 힘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트랜스폼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는 아이디어인 의미를 찾으라라는 우리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교우에게 전화로 상담 요청을 받아서 나누었습니다. 그 교우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는 살면서 모든 상황이 좋으나 싫으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고 믿어졌고 그래서 감사함이 살아왔는데 최근에는 혹시 이게 다 우연이었나? 이게 운이었나?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건 내가 운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건가? 그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 성도님도 충분히 그 답을 질문을 해놓고 그 답을 알고 있었을 테지만 오죽 힘들어서 그런 질문을 했었을까라는 마음으로 경청했었습니다. 하필 그 질문을 받았던 그날도 이미 오늘 이 본문으로 오늘 이 설교를 이미 준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어떤 띔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성도가 이거 내가 사는 게 다 혹시 우연 아닌가요?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가요? 이제 나는 운빨이 다 되었나요? 이런 질문을 그 주에 받는 것도 이게 우연인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상황, 이렇게 짜맞추려고 해도 잘 맞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 앞에 서면 신앙인들조차도 이게 우연인가? 나는 이제 운빨이 끝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라고 말하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이 우연이라는 말 이상으로 더 적절한 말을 찾기가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연은 우리에게 자기 방어 기제의 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우연처럼 일어나는 또 일어났던 일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오늘 레위기 우리가 읽은 26장의 무대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많이 경험할 길은 없지만 저쪽 서부 쪽에 네바다나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에 가다 보면은 광야가 펼쳐져 있긴 하지만 상당히 문명화되는 광야이고 오늘 성서에 펼쳐지고 있는 이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일방적으로 듣게 되는 이 26장의 무대인 광야. 여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게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갈림길입니다. 우리 인생과도 흡사합니다. 어떤 특별한 규칙이나 법칙이 있지 않습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저쪽을 놓칩니다. 거기에 마땅한 근거가 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게 길이 없는데 그래서 모든 게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쩌면 매 순간이 갈림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연이라고 하는 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곱 번이나 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게 오늘 현미경으로 좀 세밀하게 클로즈업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 한 단어는 거슬러, 대항하여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원문에는 캐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캐리. 하나님을 등지는 태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태도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그게 캐리입니다. 23절에도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이 대항하고 있구나, 이게 캐리입니다. 24절도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캐리입니다. 27절에 내게 대항할진대, 오늘 마지막 절인 28절에도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같은 장인 40절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캐리입니다. 41절에도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캐리입니다. 이게 이 한 단어, 대항했다. 이건 거스르는 겁니다.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를수록 26장에 가득 차있는 재난과 같은 상황, 열매가 안 나고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고 서로 간에 끔찍한 관계 파괴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이런 재난과 같은 상황 그리고 저주의 그런 환경은 하나님을 거스를수록 더 무겁게 온다고 경고하는 것이 오늘 레위기 26장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항하면 우리에게 초래되는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항하시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이나 반복해 이야기합니다. 캐리하겠다. 너희가 나에게 캐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캐리하겠다. 이거를 경고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26장의 본문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고개 끄덕였으니까 됐어요. 자연화가 이해됐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 오경, 성경의 오경의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이 12세기에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히브리어 이 성서, 이 구약 성서의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대항이라고 하는 캐리를 우연이라는 뜻의 미크레로 읽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이 비슷하면 같은 의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포레스트힐이나 브루클린에 가면 맨하탄도 히브리어들이 뭐 건물에도 있고 차에도 막 있고 그러거든요. 모두 다 자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만 해놓고 의미가 통하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는 자음이 붙어야, 모음이 붙어야 하잖아요. 아, 오, 우 뭐 이런 게 붙어야 의미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써놓고 읽기도 가능하고 의미가 통합니다. 근데 이 자음이 비슷한 단어이면 의미가 같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오늘 아까 말한 이 한 단어인 캐리, 대항이란 뜻의 캐리가 이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크레, 크레 키역 리을 똑같죠. 키역 리을 크레 캐리 이게 같은 단어로 읽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어려워지니까 여튼 대항을 우연으로 읽었다는 겁니다. 메사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우연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모든 상황을 너희들이 걷는 모든 길을 초래되는 모든 환경을 너희들이 우연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도 너희들을 우연에 던질 것이다. 말하자면 이렇게 읽은 겁니다. 그것이 곧 재난이고 그것이 곧 저주라는 겁니다. 결국 우연이나 운에 맞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가장 커다란 대항, 반항이라는 거고 우연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인식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파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 이건 대단한 반역의 뭐 특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우연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세계의 소용돌이에 내가 빨려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마이모니데스의 읽기에 의하자면 반항이고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 없는 시그널들, 신호들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그널로 읽지 못하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넘겨버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성경이 말하는 대항이고 바울은 이걸 불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연에 던져진 우리 각자 삶이 그냥 주사위 던져놓고 몇 번 나올지 모르는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 삶이 던져진 주사위처럼 살아가는 삶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17세기의 최고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모든 물리적인 것, 보여지는 것들을 숫자와 이 물리적인 법칙으로 풀어냈고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하늘을 보면서 이 무한한 공간, 펼쳐진 무한한 공간도 숫자로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데 그 공간 앞에서 갑자기 떡 막히면서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그는 수와 법칙으로 세계를 탐구했던 사람입니다. 천재였습니다. 특별히 확률론의 기초를 처음 놓았던 사람. 불확실한 세계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며 그 사유를 소유했던 사람으로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인간 존재의 두려움까지 모두 다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한한 공간, 하늘을 쳐다보면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생존하지 못할 만큼 나를 두렵게 한다. 딱 막힌 겁니다. 그러던 1654년 11월 23일 밤 파스칼은 강렬한 신앙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체험 끝에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Fire,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실제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말해 주셨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고 그들의 곁에서 살아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파스칼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수학으로 숫자로 어떤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두려움과 우주는 두려움의 우주는 어떤 수학보다도 하나님의 손길로 더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 새로운 법칙의 세계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파스칼은 그 메모, 지금도 남겨져 있는 그 작은 메모의 끝에 시편 119편 16절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시고 움직여 가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내가 잊지 않겠다는 것, 그 메모를 코트 안쪽에다가 꿰매어서 죽을 때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파스칼은 수학을 넘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위대한 사상가가 되었고 탕세를 비롯해 수 없는 신학서적들을 썼습니다. 프랭클이나 파스칼이나 수용소에서 또는 막막한 공허한 하늘의 밑에 서서 바라보는 그 두려움과 불안

섭리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교우의 질문처럼 쭉 섭리로 살아왔죠. 쭉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난해해진 상황에서 이게 우연인가라고 하는 그 지점의 경계선까지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에서 이게 우연인가? 이게 섭리인가? 이게 혼동이 된 그 마지노선에서 거기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바울은 성경에 기록해두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장은 조각처럼 흩어져 보여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건 우연이라고 해야 내가 편리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 흩어진 퍼즐들을 마침내 선으로 기가 막히게 엮어가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다 듣지 못해도 그분은 내 신음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좋은 순간도 없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좋은 순간도 없다고 느꼈던 그 시인의 경험은 뭘까요? 우연이란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늘 깨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한 시인은 끊임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깨어서 역사에 개입하고 활동하고 내 삶과 함께 동행하고 일하시고 창조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그냥 훅 하고 지나치는 그 사실이 가장 위대한 삶의 이유가 되고 가장 위대한 삶의 의미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6장의 저주는 새롭게 읽혀줘야 됩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고 하는 형벌의 리스트가 아니라 레위기 26장은 하나님 없는 삶이 우연에 맡겨놓은 삶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적 진단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살아야 될 이유를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갈 때 어떤 내게 닥쳤던 저주도 재난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레위기 26장은 보여줍니다. 믿음은 모든 이유를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만입니다. 믿음은 하지만 우연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거기부터 희망이 시작됩니다. 거기부터 사랑할 이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걸 기계처럼 로봇처럼 AI처럼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길을 내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지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주어진 자유의지로 우리 삶을 플래닝할지라도 하지만 이 실제 걸음의 보폭, 걸음의 양, 이 페이스,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맞추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를 찾으십시오.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 의미와 이유가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는 것들, 수없이 혼란스러운 퍼즐, 이게 왜 일어나는지 이건 어떻게 일어난 것?
그런 수많은 것들도

0: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의미가 있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설교에 소개해드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처럼 희망하는 세계가 우주의 곡선처럼 길게 늘어지지만 결국 그것은 정의를 향해 휘어지고 있다. 우주의 곡선은 뭐 곡선이 보여집니까? 중력도 없는 이 우주의 곡선이라는 건 이거 언제 끝나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구간이 우주의 곡선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이거 왜 나에겐 이런 가난은 언제 끝나는 거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은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런 이 휘어지는 곡선처럼 휘어지는 구간 안에서는 모든 게 우연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운으로 재수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정의를 향해 휘어지는 그 지점을 발견하면 이건 필연이 되고 섭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희망을 토해내는 사자후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문장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부터 역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충분한 연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의미가 나에게 없다면, 만약 그런 의미가 인류 공동체에 없다면 누가 정의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겠으며 누가 사랑을 신뢰하며 자기 삶을 내다 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의 모든 이유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역사에 담겨있는 모든 이유를 다 통찰하여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견디게 하며 소망하게 합니다. 마지막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바꾸는,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아이디어는 의미를 찾으라입니다. 갈림길 천지인 광야 같은 이 삶에서 뭘 선택해도 길인지 길이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게 운인지 섭리인지 계획인지 도통 알기가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셨던 놀라운 희망 아이디어는 우연에 맡겨 살지 말고 의미를 찾으라입니다. 이유를 찾으라입니다. 그러면 저주도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미크레,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곧장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압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why가 우리는 우리의 왜는 거의 모든 상황 how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의미를 찾으십시오. 시편 139편 16절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서는 나에게 우연을 완전히 배제하고 지워버립니다. 모태에서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보셨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철저한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출산한 지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이야기가 주의 책에 전부 기록이 완료되었다면 어떤 우연이나 어떤 운이 나에게 치고 들어올 틈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계획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내 영혼이 과연 얼마나 귀한지를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줬습니다. 세상이 나를 우리 각자 자신을 아무리 하찮게 볼지라도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세상이 아무리 내가 별쇼를 해도 나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예수는 나를 핏값으로 사주셨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시하게 보려 해도 나 자신을 그렇게 보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전부를 잃어버려도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눈이 많이 오는 날 서울의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그 기둥 한켠에서 어머니와 헤어지던 날 모든 게 세상이 무너져버릴 것 같던 그날 저에게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강하고 담대하려. 내 아들이란다. 그 음성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 의미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이 자리에 100%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커다란 의미는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입니다. 굉장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 의미를 풍성하게 만드십시오. 그 의미를 부풀리십시오. 창의적인 상상으로 그 의미를 채우십시오. 그 의미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살리고야만은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견딜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묻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우연의 자신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의 세밀한 따뜻한 손길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게 하시고 살아야 할 이유와 견딜 힘을 다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 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4: 신만희 장석훈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께 건강정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레이스 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와, 이제 곧 다가올 어머니날을 위해서 지금 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이고, 올해는 무슨 선물을 하나. 네, 이런 분들 뭐 요즘에 어머님들이 없는 게 없잖아요. 뭐 옷이 필요하시겠어요? 네. 가방이 필요하시겠어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 챙겨드리는 선물이 제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5: 네, 벌써 5월이 다 됐습니다. 정말 올해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선물을 나눠드려야 되는 그런 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건강을 선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뭐 저희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옷도 너무 많고요. 정말 뭐 어디 특별하게 다닐 때도 마땅치가 않아서 좋은 뭐 여러 가지 백이나 어떤 것들이 글쎄요 좀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물을 하시기에는 건강식품만한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또 타주에 배송하시거나 또 미리미리 한국에 또 다녀오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 세일을 뭘 하는지 궁금해하셔서 전화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정말 가정의 달 못지않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요. 저희가 세일을 너무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좋은 선물, 정말 건강을 선물하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4: 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요즘 그렇게 그 체감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예,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전하고 싶은 분들이 부담스럽고 값비싼 선물보다는 그래도 경제적 부담이 없는 선물. 하지만 그 선물을 받으신 분들의 기쁨, 그 효과는 아주 큰 그런 선물이 천정산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부모님들에게 생산삼은 지금 판매를 못하고 건산삼을 선물해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외에 10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에서 판매하고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인기가 좋다면서요.
5: 네, 요새는 부모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뭐 우려서 드시거나 하시기가 좀 번거로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산삼을 우려 드실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품도 저희가 오늘 정말 파격 세일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매장에 오시면 파우치, 캡슐, 스포이드, 열매 주스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요. 또 우리 가족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산삼을 꼭 어렵게 우려 드시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산삼을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오늘 또 세일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화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연령대에 맞게 그리고 정말 가장 편리하게 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제품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삼하면 그냥 막연히 좋다가 아니고요. 사포닌이 정말 많습니다. 인삼, 홍삼, 흑삼, 장내삼 최고로 이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사포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드셨을 때 면역력뿐만 아니고요.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몸이 차신 분들이 많이 따뜻해져서 입맛도 나시고 기운도 나신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천정산삼입니다. 그리고 10만이 장석훈 사장님께서 직접 산삼을 채취한 것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 오시면 100% 산삼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여름 정말 덥다고 하거든요. 여름에 약하신 분들 그리고 면역력에 대해서 정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대로 된 산삼 그리고 드셨을 때 많이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정말 전화하시고요. 그리고 또 미리미리 선물을 준비하셔서 보내셔야 되는 분들도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4: 네, 그 한국과 비교해서 미국에서 천정산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고 또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그래서 흔히들 쉽고 싸게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그런지 요즘에 온라인이건 아니면 가끔씩 나타나는 잠깐 오픈하는 이런 매장들에서 천정산삼을 구입하시고 별 효과 없는데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 천정산삼은 우리 몸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효한 성분인 많은 산삼을 구입하셔야지 그 구매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 잘못된 삼, 살짝 그 소비자들을 좀 속이는 그런 삼의 종류를 그 선택하시게 만드는 이런 판매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선택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벌써 5월 달부터 방학을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네, 대학생들은 5월 중순부터도 많이 대학에서 이제 학기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 캠퍼스 생활, 기숙사 생활 몇 달 동안 하고 와서 돌아오는 걸 보면 굉장히 몸이 안 좋아져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삶. 요즘에 밤늦게까지 또 컴퓨터나 셀폰 보는 친구들 때문에 눈 건강도 안 좋고 체력도 안 좋고 또 어떤 영양 상태도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천정산삼 또는 제품들 미리 구입해 두셨다가 돌아온 아이들한테 방학 내내 잘 먹게 하면은 정말 건강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올 여름을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니저님 또 올 5월에 부모님들께 어떤 선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딱 좋은 선물 늘 이런 분들은 이 프로모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이번 주에 프로모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5: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월부터 8월까지는 연방정부법에 의해서 건산삼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품도 1년 내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날 미리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건산삼을 또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00불짜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한 달을 우려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담그실 때는 보드카 750ml에 한 박스를 다 넣으시면 되는데요. 오늘 300불짜리 건산삼 150불까지 세일을 해드릴 거고요. 또 500불짜리는 두 달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500불짜리 건산삼은 400불까지 해드릴 거고요. 또 4개월을 드실 수 있는 1200불짜리 건산삼은 900불까지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제품은 건산삼이기 때문에 우려 드시거나 씹어 드시거나 술을 담그실 때 필요한 거고요. 산삼을 우려 드시기 힘드신 분들, 간편하게 산삼을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품 몇 가지 또 특별 세일을 하겠습니다. 먼저 캡슐에 들어있는 천삼 레귤러가 있습니다. 요거는 산삼을 100% 갈아서요. 한 캡슐에 넣은 거기 때문에 산삼이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씩 드실 수 있고 30알 한 달분인데요. 천삼 레귤러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산에서 늘 드신다는 베리 산삼 씨주스인데요. 요거는 한 병에 150불짜리를 100불까지 해드릴 거고요. 산삼 엑기스 스포이드 제품인데요. 요거는 혀 밑에 다섯 방울 한 번만 떨어뜨리면 되는 제품. 한 달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150불짜리를 100불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삼 30년근 10뿌리를 잘 썰어서 꿀과 산삼을 1:1 비율로 만들어 놓은 꿀산삼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 병에 300불짜리인데요. 오늘 반값 150불에 세일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LA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산삼 불로초는요. 산삼과 알라스카산 불로초를 잘 갈아서 한 캡슐에 넣어서요. 30알 한 병에 들어있습니다. 한 달분이 300불인데요. 오늘 이 산삼 불로초 구입하시면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총 세 병을 300불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하고 오실 전화번호는요. 718-879-2340번 718-879-2340번으로 예약 주시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 플러싱에 있고요.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코너에 신만이 장석훈 천정산삼이 있습니다.
4: 네, 와, 오늘 세일 폭도 아주 크지만 세일 품목도 정말 다양합니다. 와, 정말 선물 구입해야 되는 시즌을 맞이해서 더욱 풍성한 프로모션을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정말 어떻게 큰 폭으로 할인을 하시는지. 이 꿀삼 같은 경우는 와, 반가격.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건삼도 300불짜리 150불에 구입할 수 있으면요. 좀 많이 사두고 싶은데 건삼은 좀 보관을 오래 하셔도 되잖아요. 좀 한꺼번에 좀 많이 구입하셔서 좀 오래 보관하셔도 괜찮겠죠?
5: 예, 그렇습니다. 생산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수고로움이 있으셨고요. 또 씻어서 드셔야 되는 또 수고로움을 저희가 다 덜었습니다. 그래서 건산삼은 저희가 잘 씻어서 말려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필요가 없고요. 집에 아무 곳에다 두셔도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세일할 때 많이 사셨다가 여행하실 때 또 필요하신 분들 또 선물 주실 때에도 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무 박스에 잘 보관을 했기 때문에 선물을 드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포장도 저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또 이 건산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고 드실 수 있도록 정말 딱딱하게 잘 말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관에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300불짜리 건산삼 150불에 세일할 때는 한 두 달 정도 우려 드시는 것도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술을 담그셨다가 1년 후에 그리고 3년 후에 이렇게 오래 보관하신 후에 정말 허리, 무릎, 통증 등이 있을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이럴 때 한 잔씩 가끔 드시면 또 많이 좋아지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건삼은요. 저희가 항상 이 가격에 또 세일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날이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300불짜리 건산삼 반값에 세일했으니까요.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산삼 불로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산삼과 불로초를 말려서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씩 드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 병원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너무나 간편하게 비타민처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보관도 간편하고요. 드시기도 간편해서 효과를 많이 보시는 편이고 그리고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삼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면역력 또 혈액순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불로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디서 사갖고 온 제품이 아니라 사장님이 알라스카에서 직접 채취를 해서 잘 말려서 저희가 넣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믿으실 수 있고요. 불로초 같은 경우는 이명, 전립선, 그리고 변비, 허리, 무릎 통증, 피로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진시황이 정말 장수하기 위해서 먹었다는 것이 바로 이 불로초인데요. 이 불로초가 미국의 알래스카에 많아서 이렇게 저희가 산삼과 불로초를 넣어서 캡슐에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병에 원래가 300불짜리인데요.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총 세 병을 저는 부모님들이 다 한꺼번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60세가 넘으면 면역력이 올라가는 기간이 두 달에서 세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 산삼불로초 세 병을 가져가시면 한 분이 세 병을 다 드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4: 네, 어떤 상담이나 혹은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한국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때 구입하셔갖고 한국에 선물 가져가시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타주에 계신 부모님들, 또 친지분들한테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매장에 전화하시거나 방문 하셔서 구입 후에 매장에서 직접 그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죠?
5: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도 저희가 배송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또 보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한국에는 직접 가지고 나가시는 것만 가능합니다. 우편 배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좋은 세일일 때 선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타조 배송은 저희가 우체국에서 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날 맞이해서요. 이렇게 타주 배송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전화 주시면 한 4박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들으시고 바로 주문하시면 어머니날 전에 또 이 좋은 선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소중한 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한다면 정말 선물을 받으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 큰 금액으로 저희가 세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가격까지도 많이 저렴하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일은 여러분들이 좀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좀 선물을 하셔서 올 여름 무더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어머니 날에 부모님들 모시고 가족들이 함께 뭐 식사도 하시고 꽃도 달아드리고 행복한 시간 맞이하실 텐데요. 아, 우리 어머님들이 요즘에 다 필요 없다고 하신다. 뭐 옷도 많고 가방도 많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런 선물들보다는 우리 부모님들 더 건강하실 수 있게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게 천정산삼을 선물해 드리면 정성도 있고 또 의미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건산삼도 아주 큰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건산삼뿐만 아니라 아 나는 삼 일일이 우려먹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젊은 분들, 바쁜 분들, 또 아이들에게 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품으로 된 뭐 캡슐이든 이런 제품화된 상품으로 여러분 직접 천정산삼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프로모션 정말 좋습니다. 매니저님 다시 한번 이번 주 프로모션 소개해 주세요.
5: 네, 지금 건산삼을 세일을 해드릴 건데요. 300불짜리 건산삼 한 달을 우려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오늘 150불 반값 세일 해드렸고요. 500불짜리는 두 달분인데 300불짜리보다는 10년 이상의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500불짜리는 두 달을 우려 드실 수 있는데요. 400불까지 해드릴 거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두 달 두 달씩 나눠서 드실 수 있는 1200불짜리 건산삼은 오늘 900불까지 저희가 세일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산삼을 우려 드시기 힘드신 부모님들을 위해서요, 천삼 레귤러 캡슐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500불짜리 한 달분인데요. 오늘 반값 250불에 드릴 거고요. 산삼C 베리 주스 100%입니다. 150불짜리 한 병을 100불에 세일을 해드렸고요. 산삼 엑기스 스포이드 제품입니다. 150불짜리 한 달분인데요. 100불까지 세일을 해드릴 거고요. 꿀산삼 30년근을 10뿌리를 잘 씻어서 썰어서 드시기 편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300불짜리 꿀산삼 반값 150불에 세일을 해드렸고요. 산삼과 불로초를 잘 갈아서 만든 캡슐 제품 한 병에 300불인데요.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산삼 불로초는 총 3병에 300불에 오늘 세일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약하고 오실 전화번호가요. 718-879-2340번 1-800-879-2340번이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 플러싱에 있고요.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코너에 10만이 장석훈 천정산삼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4: 네, 718-879-2340번입니다. 네, 5월 되면 가족들이 모일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데요. 딱히 5월이 돼서 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 가족 건강을 늘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이 기회에 가족들이 많이 모일 때 이 기회에 건강 확실히 챙겨야겠다. 그래서 준비해야겠다라고 하시는 현명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에 맞게 저희도 아주 풍성한 하고 다채로운 상품으로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늘 중요한 건강이지만 그래도 어떤 계기에 더 신경 쓰고 더 마음에 두면 늘 잊지 않고 건강 챙기는 습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매니저님이 보시기에 어르신들은 당연히 건강관리가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또 젊으면 젊을수록 건강관리를 일찍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젊은 시절에는 뭐 몸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좀 이게 좀 주지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요.
5: 네,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정말 뭐 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새 젊으신 분들도 학교를 졸업해서 새로운 직장에 또 이렇게 취직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살기가 농수치가 않다라고 느껴져서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부터 출근하는 이런 자녀분들 보실 때마다 트래픽에 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가고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껄빗하면 감기에 오고 또 피곤해서 일어나질 못하고 입맛이 없고 이런 자녀분들이 계셔서 실은 요새는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또 구입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몸 관리를 잘 하시면 정말 나이를 먹어서도 큰 지병 없이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식사 조절도 잘 하시고 또 수면에도 많이 신경을 쓰신다면 굳이 뭐 보약이나 이런 건강식품을 드시지 않아도 되지만 운동 부족, 식사 부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감기가 오면 쉽게 오고 그다음에 또 대상포진이 오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만났을 때 정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셔서요. 요새는 젊으신 손님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30대인데요. 저는 그냥 아프든 안 아프든 건강하든 안 하든 1년에 한 달은 무조건 산삼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감기 없이 잘 지나가고 있고요. 특별히 또 피곤하다는 소리를 잘 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산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연세 드셔서 가장 부러운 게 뭐겠어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돈이 많은 것보다도 건강해서 두 다리로 잘 걸어서 오시는 거, 운전 잘해서 오시는 거 이런 것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부럽다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몸 관리를 잘 해주시면 정말 많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산삼 같은 경우 또 이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사로 또 음식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강식품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강에 어떤 사인이 왔을 때 넘기지 마시고요. 일일이 체크업하셔서 정말 면역력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이 천정산삼 드셔보시고 감기 안 걸리고 무더위 잘 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고 우리의 체력을 키우고 이런 일들이 뭐 하나의 캡슐, 하나의 주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정산삼 한번 되셨다고 갑자기 몸이 변화되는 그런 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오랫동안 들어가도 안심하고 부작용이 없는 천정산삼을 꾸준히 미리미리 잘 드셔두면은 어떤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또 어떤 질병에도 견딜 힘을 주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체력도 관리해주는 중요한 수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막 편안하게 마음껏 먹고 운동하지 않고 천정산삼 드시면 다 만병통치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운동하시면서 식단 관리하시면서 천정산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건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천정산삼의 효과 그 장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너무 아쉬워요. 이 천정산삼을 모르고 그냥 사시는 분들께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부담 없는 가격에 드리는데 좀 빨리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준비합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정산삼은요.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검증받은 업체입니다. 오랫동안 천정산삼을 판매해왔고 또 여러분들이 재구매를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신뢰를 얻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고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프로모션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 매장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환영하고 따뜻한 산삼 차와 함께 여러분들이 편안한 쇼핑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선물 준비하신 분들을 위한 많은 프로모션과 할인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타주로 선물을 보내실 분들 저희가 주소지로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배송까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니저님 한국 가시는 분들 뭐 그 문제 없겠죠? 통관하는 데는요?
5: 네, 통관에 문제 없습니다. 산삼 같은 경우도 300g까지는 세금 없이 통관이 가능하니까요. 한국에 가져가시는 분들 오늘 세일하는 거 가져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네, 오늘 건삼뿐 아니라 제품들, 꿀삼까지도 다 만들어진 제품들도 할인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니까요. 오늘 아주 골고루 구입하시기에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매니저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시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행복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진전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됩니다. 미 정부 당국이 두 달간의 공습에도 이란의 핵무기 제조 역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저지하려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제거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이 이란과 러시아에 드론 핵심 부품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용도 물자를 통한 제재 우회로 전쟁 수행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함께 디지털 무관세 조치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를 둘러싼 글로벌 무역 질서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중국에 대한 융자 중단을 요구하며 미중 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지원 대상이라고 반발해 국제금융무대에서 양국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기업과 정부의 우려를 반영해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미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자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상장 기업의 분기 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반기 보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업 부담 완화와 장기 투자 유도 기대 속에 정보 축소에 따른 투자자 보호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 출판사들이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메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유튜브 CEO가 콘텐츠 산업의 가장 큰 장벽으로 언어를 지목하며 AI 번역과 더빙 기술이 글로벌 콘텐츠 확산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 콘텐츠를 비롯한 비영어권 콘텐츠의 영향력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5일 한국 당국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대미 투자 유치 행사 셀렉트 USA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체결한 일부 협정은 양국 이익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노하우가 미국에서 활용될 중요한 기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인력 교육이나 기타 목적으로 한국에서 일정 수의 인력이 미국으로 와야 한다며 우리는 현 비자 제도가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진 방문객들을 환영하거나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이 체류 자격 문제로 구금된 사태 발생 후 자신이 한국을 방문해 당국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우리가 매우 엄격히 집행하는 이민법과 비자법이 투자에 불필요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한국의 대미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지난해 9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지아주 사태 이후 한미 비자 워킹그룹이 가동됐으며 그 성과 중 하나로 서울의 주한미국 대사관에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전용 비자 창구가 지난해 12월 개설돼 운영 중입니다. 랜도 부장관은 유럽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선 무역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었다며 새로운 균형을 확립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랜도 부장관은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협정 체결이 매우 임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를 전격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중동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시작된 양국 휴전이 한 달을 앞둔 가운데 4일 개시된 해방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국면이 급반전되면서 향후 전개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파키스탄과 기타 국가들의 요청과 이란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우리가 거둔 엄청난 군사적인 성과 그리고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봉쇄 조치는 전면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지만 해방 프로젝트는 잠시 중단해 합의가 최종 타결 그리고 서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중단을 발표한 것으로 이란과의 종전 그리고 비핵화 협상이 물밑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밝혀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남은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해방 프로젝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일대 해역에 갇혀있는 민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유도 그리고 지원하는 작전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대이란 해상 봉쇄에 나섰던 미국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해협에 갇혀있는 제3국 선박들을 빼내는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삼는 이란의 협상력을 약화시켜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을 진전시키는 한편 폐업에 묶여있는 유조선의 운항을 재개해 국제 유가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포석이 있다는 분석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이 구체적인 작전 운영 방식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개별 상선을 직접 호위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신 기뢰가 없는 항로 정보를 제공하고 군함과 군용기를 동원해 이란 측의 공격을 저지, 견제하는 방식으로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해방 프로젝트 개시 첫날부터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지원하던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란이 서로 무력을 행사하면서 휴전 붕괴 우려가 고조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던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경우 강력한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며 이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보내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등 초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 행사에서 이란의 휴전 위반 판단 기준을 질문받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텍세스 국방부 장관도 브리핑을 통해 양측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국면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 프로젝트 일시 중단 발표를 계기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하순 성사될 뻔했다가 무산됐던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협상이 재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뉴욕주 나소 카운티에서 2년 만에 첫 어린이 홍역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5세 미만 어린이 환자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나소 카운티에서 2024년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홍역 확진 사례입니다. 나소 카운티 보건당국은 뉴욕주 보건국과 협력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겔만 나소 카운티 보건국장은 홍역이 폐렴과 뇌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심할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통해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의 건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감염이 의심되거나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홍역의 초기 증상은 발열, 기침, 콧물, 눈물 등이며 이후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상은 일반적으로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후에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발생하지만 빠르면 7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1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홍역, 불거리, 풍진을 한 번에 예방하기 위해 접종하는 혼합 백신인 MMR 백신 접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이야말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백신 접종과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영국에서 7일 잉글랜드 지방선거와 스코틀랜드 의회선거, 웨일스 의회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잉글랜드에서는 136개 지방의회 의원 5천여 명을 선출합니다. 영국은 지방의회마다 일괄 또는 분할 등 선출 방식이 각기 달라 거의 해마다 일부 지역의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중 런던에서는 32개 자치구 지방의원 1,800여 명을 뽑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자치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영국 전체 총선은 아니지만 2024년 7월 영국 총선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중도 좌파 집권 노동당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평가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필리핀을 방문한 일본 방위상이 5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5일 오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필리핀 군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국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외신들은 이날 회담에서 그동안 일본이 사용한 구축함을 필리핀에 양도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오는 6일에는 인도와 호주를 포함한 16개국 대표단과 함께 필리핀 북부로 이동해 미군과 필리핀군의 연례 연합 군사훈련인 발리카탄 현장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최근 일본은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무기 판매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역내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1유로 학식 제도를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프랑스 대학 군내 식당들은 4일을 기점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1유로 약 1,700원의 3코스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3.3유로 약 5,700원에서 대폭 가격을 낮춘 겁니다. 1유로 학식은 전체 요리, 메인 요리, 디저트로 구성되며 기존에는 저소득층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학생에게만 적용했습니다. 학생 단체들은 1유로 학식 적용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학생 단체들이 올 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대학생의 48%는 경제적인 이유로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으며 23%는 한 달에 여러 차례 끼니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

0: 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푸른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2: 그럼 나이아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2: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5: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6: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
5: 703-354-1950, 703-354-1950.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 정부 당국이 개전 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도 이란의 핵무기 제조 역량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 정보기관들의 평가는 이란 전쟁 개전 후 두 달이 지난 뒤에도 그 전과 비교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 두 명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들은 지난해 6월 12일 전쟁 이전에 이란이 핵무기 1기를 제조할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추출해 핵무기를 생산하는데 약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한밤의 망치 작전으로 명명된 미국의 전격 공습으로 나탄주와 포르도 등에 있는 이란 핵시설들이 파괴되자 미 정부 당국은 이란의 핵무기 생산 일정표를 약 9개월에서 1년으로 늦춰잡았다고 소식통과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공격 당시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3개 우라늄 농축시설이 파괴하거나 심각하게 손상됐지만 60% 농축 우라늄 약 440kg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그중 약 절반이 이스파한 핵연구센터의 지하 터널 단지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찰이 중단된 이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고농축 우라늄 전체 비축량이 추가 농축될 경우 핵폭탄 10개를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보도에서 미 정부 당국의 이란 핵능력에 대한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난 뒤에도 대체로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쟁의 주요 목표로 제시된 이란의 핵 능력 제거가 미국이 공언했던 대로 달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이터는 그러면서 변하지 않은 핵 개발 일정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중대하게 저지하기 위해

0: 난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잔여 비축분을 파괴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의 평가가 변하지 않은 것,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주요 표적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말 이란의 우라늄 처리시설을 포함해 핵 관련 표적들을 타격했지만 미국의 공습은 이란의 지도부와 재래식 군사 역량, 군수산업 인프라에 집중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작년 6월 대이란 작전 이후 쉽고 안전하게 파괴할 수 있는 주요 핵 표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던 점도 정부 당국의 평가가 변하지 않은 이유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미 정보기관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평가를 이끌었던 에릭 브루어는 최근 미국의 공습이 핵 관련 표적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변하지 않은 것이 놀랍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한 이란은 여전히 모든 핵물질을 갖고 있다며 그 물질은 미국의 폭탄이 관통할 수 없는 깊숙한 지하시설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정부를 겨냥한 제재 확대를 결정하자 중국은 이를 불법적 일방적 제재로 규정하고 미국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정부를 겨냥한 제재 확대를 결정하자 중국은 이를 불법적 일방적 제재로 규정하고 미국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기자와의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미국이 쿠바에 대한 불법적, 일방적 제재를 더 강화해 실시하는 것은 쿠바 인민의 생존권, 발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중국은 쿠바가 국가주권과 안보를 수호하는 것을 굳게 지지하고 쿠바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쿠바에 대한 봉쇄, 제재와 모든 형식의 강압, 압박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쿠바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쿠바 정부의 안보 관련 부문을 지원하거나 부패 또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가담한 개인, 단체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당국자와 요원, 정부에 대한 지지자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제재 대상과 거래하거나 거래를 촉진한 제3자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2차 제재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 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 서반구 장악력 강화를 꾀하는 돌로주의를 표방하면서 1월 베네수엘라에 군사력을 투입해 반미 성향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했고 2월 말 전쟁을 시작한 이란에 이어 다음 순서는 쿠바라는 말을 그간 여러 차례 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 군대는 쿠바를 거의 즉시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중남미 반미벨트의 핵심인 쿠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대쿠바 봉쇄 해제를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체육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한때 사라졌던 대통령 체력상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청소년 체력 증진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과거 경쟁 중심 평가를 폐지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대비되면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5일 5월을 전국 신체 건강 및 스포츠의 달로 정하는 포고령에 서명하고 대통령 체력상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포고령 서명식에서 최고 수준의 체력 기준을 달성한 사람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 체력 테스트 부활 행정명령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미 국립학교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2013년까지 실시됐던 체력 테스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이전까지 해당 테스트에서 성별에 따라 상위 15%를 기록한 학생들은 대통령 체력상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체력 테스트를 경쟁 요소를 완화하고 장기적인 건강 증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전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는 이 훌륭한 신체 단련 전통 을 단계적으로 폐지했다며 우리는 이 전통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서명식에서는 미식축구, 배구, 하키, 골프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며 하루에 최대 1분 정도 한다며 운이 좋다면 말이다 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백악관 사우스론에서는 운동 장려 행사가 열렸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대선 유세곡 YMCA에 맞추어 춤을 추며 이른바 트럼프 댄스를 선보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저녁 늦게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68도, 섭씨 20도,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비가 그치고 구름만 다소 끼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18도, 최저 기온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간헐적으로 한두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이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2도, 섭씨 22도, 최저기온 53도, 섭씨 12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3도, 섭씨 17도, 최저기온 47도, 섭씨 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소 선선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3: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 필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필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6: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현 시의원,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6년 들어 뉴욕시 범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살인사건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대규모 경찰 채용과 집중단속 전략이 주요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뉴욕시경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 주요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4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은 19건으로 집계돼 2014년 그리고 2017년에 기록된 종전 최저치인 21건을 넘어서는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올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누적 살인사건은 76건으로 2018년에 기록된 기존 최저치인 86건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스태튼아일랜드에서는 올 들어 단 한 건의 살인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이러한 범죄 감소 배경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찰 채용을 꼽았습니다. 티시 국장은 지난해 대규모 채용을 통해 감소했던 경찰 인력이 크게 보강됐으며 특히 현장 실습 중인 신임 경관들을 범죄 발생이 잦은 지역과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는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러한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 여름 Summer Violence Reduction Plan, 즉 여름철 폭력을 줄이기 위한 계획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이 계획은 뉴욕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찰 배치로 최대 3,800명의 경찰관이 40개 경찰서 관할 구역과 72개 순찰 구역, 공공주택, 지하철 시스템 등에 집중 투입됩니다. 특히 경찰은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돌입하는 여름철 범죄 발생률이 높아진다며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에 인력 배치를 확대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와 월드컵 축구대회가 뉴욕시 안팎에 예정돼 있어 치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공공주택 지역 범죄는 전년 대비 8.7%가 감소해 1,721건으로 줄었으며 대중교통 범죄 역시 0.6% 감소했습니다. 특히 4월 한 달 절도는 21% 감소해 857건을 기록했으며 차량 절도는 20% 줄어 9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 브롱스에서 가장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더 브롱스는 올 들어 살인사건이 15% 감소했으며 4월에는 단 4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총격사건 역시 전년 같은 기간 31건에서 13건으로 58% 이상 감소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증오범죄 역시 크게 줄어들면서 4월 기준 증오범죄는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한 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강간사건은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하면서 올 들어서만 711건이 보고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44건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은 2024년 뉴욕주법 개정으로 강간의 법적 정의가 확대되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한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미국과 유럽의 대형 출판사들이 5일 미 빅테크 기업 메타를 상대로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수백만 권의 도서와 학술 자료가 무단으로 활용됐다는 주장으로 AI 개발과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엘스비어, 센게이지, 해셰트, 맥밀런, 맥그로힐 등 주요 출판사 5곳과 작가 스카트로우는 이날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메타가 교과서, 학술 논문, 소설 등 방대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해 자사 대형 언어 모델 라마의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저작물에는 NK 제미신의 다섯 번째 계절과 피터 브라운의 야생 로봇 등 유명 작가의 작품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더 많은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집단 소송을 허가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메타는 이러한 주장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메타는 성명에서 AI는 개인과 기업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생산성과 창의성을 끌어내고 있다며 법원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AI 학습 데이터로 저작권 콘텐츠를 활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글로벌 법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작가와 언론사, 예술가 등이 오픈 AI, 엔트로픽, 메타 등 AI 기업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관련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법적 기준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AI 기업 엔트로픽은 유사한 집단 소송을 15억 달러 규모로 합의한 바 있으며 뉴욕타임스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별도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화물선 사고를 이란 공격으로 규정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폭발 화재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미국은 이란과의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합의를 압박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5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고 하다가 그런데 그들의 선박이 공격당했다며 그들은 선박의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선박은 어제 박살이 났지만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화물선 HMM 남우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에 노출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한 셈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우호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란의 공격에 따른 사건으로 규정하며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경색 해소 기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휴전 위반을 판단할 요건에 대해 곧 알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더 중요하게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과 아랍에미리트 등지에서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휴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터 에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양측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그들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군사 능력이 크게 타격 입은 점을 강조하며 그들은 항복의 백기를 흔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상전 등 군사 행동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란의 종전 합의를 거듭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합의하길 원한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며 이란전을 작은 전투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 증권 당국이 상장 기업의 분기별 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연 2회 반기 보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상장 기업들이 분기 보고 대신 반기 보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및 서식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 상장 기업들은 분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상장 기업들이 분기 보고서 대신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장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존 분기보고서 발표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안에 따르면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기업의 공시 등급에 따라 회계연도 상반기 종료 후 40일 또는 45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는 개정안에서 정기보고서, 등록신고서, 위임장 공시 등에 적용되는 재무제표 요건인 규정 XX도 수정해 새로운 반기보고 옵션을 반영하고 기존 재무제표 요구사항을 단순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 애킨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의 경직성은 기업과 투자자가 어떤 중간 보고 주기가 가장 적합한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제한해왔다며 오늘 제안된 개정안이 최종 채택될 경우 이와 관련해 더 커진 규제 유연성이 기업에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6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기업들이 분기별 보고를 강요받지 않고 반기별로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행 분기별 실적 보고 체계는 1970년 시작됐습니다. 분기 보고서 폐지를 지지하는 측은 상장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줄 뿐 아니라 경영진과 이사회가 분기 실적 목표 달성 대신 장기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판 논자들은 기업이 부정적인 정보를 숨길 가능성이 있으며 내부자 거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투자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재 공시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 투자회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는 것과 투자자 신뢰를 뒷받침하는 공시체계의 질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병원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이 단속을 벌이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뉴욕시경이 개입했는지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뉴욕시경이 단순히 시위가 폭력 시위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출동했다고 설명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뉴욕시경이 아이스를 도와 사실상 단속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지난 주말 뉴욕시 브루클린 부시윅에 위치한 병원인 윅 오프 헤이츠 메디컬 센터 인근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과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부상을 당한 나이지리아 출신의 이민자 시도지의 윌슨 오케케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케케는 아이스가 구금한 상태에서 부상을 당해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수백 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응급실 앞에 모여 아이스의 구금과 이송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차량의 이동을 막기 위해 도로에 쓰레기통을 던지고 아이스 차량의 창문을 파손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이어갔고 현장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NYPD는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는 경찰이 시위자를 바닥에 강하게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통로를 확보한 뒤에야 아이스 요원들은 오케케를 차량으로 옮겨 현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로 제압하고 아이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아이스가 이케케를 이송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NYPD가 사실상 아이스의 단속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레이노스 브루클린 보로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NYPD가 아이스를 돕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We don't want NYPD helping ICE in any way, shape or form.
1: 샌디 널스 뉴욕 시의원 역시 이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4: This was not a protest. This was a community coming to defend against our neighbors because we don't want ICE here in this community.
1: 뉴욕시경이 아이스 단속에 협력했는지 비판이 거세지자 소란맘다니 뉴욕시장은 뉴욕시경이 아이스 단속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경찰은 아이스 작전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 아니었다며 병원 앞에서 발생한 시위 관련 911 신고에 대응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NYPD officers were not dispatched to the hospital to participate or facilitate an ICE operation. Rather, they were responding to 911 calls regarding a protest outside of the hospital.
1: 다만 맘다니 시장은 영상에 나타난 경찰의 과잉 대응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장면이라며 현재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 That is incredibly disturbing and that is being actively investigated right now.
1: 아이스 측은 구금된 오케케가 과거에도 폭행과 마약 소지 전력이 있으며 관광비자 만료로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민자 옹호단체는 아이스 요원이 차량 안에서 전기 충격기를 겨누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민자 단속 방식과 대응 수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로 인해 총 8명이 체포됐으며 브루클린 지역사회는 우리는 아이스 단속을 원치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0: 전자상거래 관세 부과 유예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 WTO 협상이 교착 상황을 이어가자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과 손을 잡고 디지털 무관세 조치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5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WTO 주재 외교관들을 인용해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 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브라질, 튀르키예 사이의 교착 상태가 해결될 전망이 희박해 보인다며 미국이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안은 미국과 일부 WTO 회원국들이 전자적 전속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고위 외교관은 로이터에 WTO 일반 이사회에서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미국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국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다자간 협정을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얼마나 많은 WTO 회원국이 미국의 디지털 무관세 제안에 참여할지는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지털 무관세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은 1998년 WTO 장관급 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뒤 정기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이 조치는 음악이나 영화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와 같은 국경 간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카메룬에서 열린 WTO 강료회의에서 모라토리엄 연장이 무산됐습니다. 기존 모라토리엄의 유효시한은 3월 31일까지였는데 이를 연장하는 협상이 결렬되면서 디지털 무관세라는 다자간 국제무역장치가 효력을 잃게 된 겁니다. 디지털 무관세는 한국의 경우 웹툰과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수출을 주력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국제무역 이슈입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3월 말 164개의 WTO 회원국이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지만 브라질과 튀르키예가 저지했다며 WTO 개혁을 위한 미국의 의제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패스트레인 요금이 $3.25로 인상됐습니다. 운행 확대 계획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패스트레인 기본 요금을 4일부터 3달러 25센트로 인상했습니다. 기존보다 25센트가 오른 수준입니다. 정기권 성격의 탭카드 가격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10회권은 $31, 20회권은 $62, 40회권은 $125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위한 할인 요금은 $1 60센트로 10센트가 올랐습니다. 또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패스트레인이 오는 17일부터 4개 노선 모두 주 7일 운행됩니다. 호보큰과 월드트레이드센터를 연결하는 직행 노선은 약 25년 만에 주말 운행이 재개됩니다. 항만청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과 심야 시간대 운행 횟수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요금은 향후에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월마다 25센트씩 올라 최종 기본 요금이 $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만청은 이번 조치가 시설 개선과 시스템 운영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감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성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됩니다. 미 정부 당국이 두 달간의 공습에도 이란의 핵무기 제조 역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저지하려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제거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이 이란과 러시아에 드론 핵심 부품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용도 물자를 통한 제재 우회로 전쟁 수행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함께 디지털 무관세 조치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를 둘러싼 글로벌 무역 질서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중국에 대한 융자 중단을 요구하며 미중 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지원 대상이라고 반발해 국제금융무대에서 양국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기업과 정부의 우려를 반영해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미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자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상장 기업의 분기 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단기 보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업 부담 완화와 장기 투자 유도 기대 속에 정보 축소에 따른 투자자 보호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 출판사들이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메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유튜브 CEO가 콘텐츠 산업의 가장 큰 장벽으로 언어를 지목하며 AI 번역과 더빙 기술이 글로벌 콘텐츠 확산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 콘텐츠를 비롯한 비영어권 콘텐츠의 영향력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닐 모한 유튜브 최고 경영자가 전 세계 창작자와 소비자 사이 가장 큰 장벽인 언어 문제를 인공지능 도구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한 CEO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베버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경제금융포럼에서 엔터테인먼트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며 유튜브 등 여러 글로벌 서비스 속에서 현 시점 가장 큰 장벽은 아마도 언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경을 넘나드는 컨텐츠 소비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다며 자동 더빙이나 자동 번역과 같은 AI 기반 도구가 있다면 국가 간 협업과 소비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한 CEO는 국경을 넘어서는 컨텐츠의 인기에 대해 언급하며 유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의 오징어 게임 컨텐츠와 K-POP 아이돌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덕분에 K-POP이 코첼라에서 하나의 현상이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패널로 참석한 도미니크 응 이스트웨스트 은행 회장도 글로벌 영상업계에서 K-콘텐츠가 차지하는 위상에 주목했습니다. 응 회장은 넷플릭스 가입자의 8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며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며 성과를 거두고 있고 대만과 태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콘텐츠도 이 같은 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할리우드는 미국 문화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다며 진정성 있고 훌륭한 이야기라면 무엇이든지 전 세계에 배포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는 금융 경제 인사들이 모이는 미 서부 연례 행사로 미국의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립니다. 5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는 603억 달러로 2월 578억 달러보다 4.4% 늘었다는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지난 3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됐으나 시장 전망치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는 603억 달러로 2월 578억 달러보다 4.4% 늘었습니다. 다만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09억 달러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수출은 3,209억 달러로 전월 대비 62억 달러, 2.0% 늘었습니다. 특히 원유와 기타 석유 제품 수출이 각각 28억 달러, 17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3,810억 달러로 2월보다 87억 달러, 2.3%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및 엔진은 36억 달러 증가로 컴퓨터 액세서리를 포함한 자본재는 21억 달러 증가로 수입이 늘면서 전체 수입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상품 부문 적자는 887억 달러로 전월보다 41억 달러 늘었으나 서비스 부문은 28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흑자폭을 16억 달러 키웠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만 206억 달러와 베트남 192억 달러에서 적자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멕시코, 중국, 유럽연합, 독일, 한국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는 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에서 3월 미국의 누적 무역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12억 달러로 55%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무역 구조는 작년보다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뉴욕 맨해튼 밀집 지역인 타임스스퀘어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검은색 옷을 입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으며 아직까지 체포된 인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4일 밤 11시 30분경 뉴욕시 맨해튼에서도 늘 관광객으로 붐비는 타임스퀘어 인근 7에비뉴 웨스트 43스트리트 일대에서 3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타임스퀘어 인근 번화 지역인 브로드웨이 인근으로 사건은 버거 앤 랍스터 브라이언트 파크 식당 앞 골목에서 벌어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피해자는 매사추세츠 출신의 39세 남성으로 얼굴과 등, 가슴 등 여러 부위를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피해자를 인근 벨뷰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피해자가 노숙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원은 가족들에게 우선 통보를 한 이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와 용의자들 간의 언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격자와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직전 양측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용의자들과 일면식이 있던 사이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남성 3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 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검은색 또는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착용한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영상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NYPD 보안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당 영상은 범행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올 들어 미타운 사우스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살인사건 중 하나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경은 4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올 들어 4개월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우범 지역이라며 밤에 해당 지역을 거니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누구도 거리를 걷는 게 두려워서는 안 된다며 치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I live in the neighborhood and it's unsafe to cross over here in the evening. There's gangs of youth with hoodies, masks. They have taken over this walkway. You're just frightened for your life. And every day is just marijuana alley. The police need to monitor this place. They need to do something. We should not be in fear to walk through this way.
4: I'm actually a little bit shocked, though, because like I said, they block us off every night. So really, to get through this part, you got to either jump over the fence. So I'm actually surprised something happened in here, though.
2: 수사당국은 달아난 3명의 용의자 검거를 위해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신고는 뉴욕시경 Crime Stoppers 전화 1-800-577-8477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현대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SR재단은 2026 정신건강 세미나로 북토크 및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서적 소통 방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북토크에서는 김선주 심리치료사가 우리 아이 마음에도 길이 있다를 주제로 아이의 불안, 우울, ADHD 등 정서 신호를 이해하는 방법을 강연합니다. 이어 정승아 교수의 음악 심리치료 세션에서는 소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 안정을 돕는 시간을 갖습니다. 향후에는 ADHD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위한 공감 나눔 모임도 진행됩니다. 2026 정신건강 세미나 북토크앤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뉴욕 베이세이드 에스터아재단에서 열리며 선착순 60명의 사전 등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가자 중 30명에게는 도서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917-993-2377 문자로 하시면 됩니다. 소식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제2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는 약 30명의 이사진과 각계 상공인들이 참석해 산업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최미경 이사장은 K-뷰티를 넘어 K-콘텐츠와 라이프스타일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강조하며 뉴욕이 관련 산업의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문조 회장 역시 멕시코,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와 협력을 추진해 덴마크 지회 설립 계획 등을 소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오는 9월 28일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통해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 비즈니스 매칭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이사회와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인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은 917-608-2100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부모들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 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크리스틴 박사와 임상 전문 상담가 이다운 박사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7일 그리고 5월 1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홈페이지 www.fccgw.org 혹은 전화 703-761-2225번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마늘종 파운드당 2불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99, 제주 무말랭이 6불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청출동, 쟁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0: 후 부장조리는 ADB가 계속해서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중 양국 정부는 지난해 ADB 연차 총회에서도 중국에 대한 ADB 융자를 놓고 선명한 대립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당시 쿨로 부처관보는 ADB 지원은 개발 도상국에 중점을 둬야 한다.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는 지원 대상에서 졸업해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 대표인 나포안 재정부장은 중국은 아직 사회보장 제도 등이 ADB 융자 졸업 요건을 채우지 않았다며 미국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작년 말 현재 ADB의 전체 융자 잔고 1610억 달러 가운데 중국에 대한 융자는 약 11%인 177억 달러 규모입니다. ADB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개발과 협력 촉진을 위해 1966년 설립한 국제금융기관입니다. 출자 비율은 미국과 일본이 각각 15.6%로 가장 높고 중국은 6.4%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델타 항공이 단거리 노선에서 기내 간식과 음료 제공을 중단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오는 19일부터 델타항공이 350마일 미만 단거리 항공편 이용객에게 기내 간식과 음료 제공을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보스턴 등 인근 도시로 향하는 초단거리 노선 승객들은 별도의 식음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델타항공 측은 이번 조치로 전체 운항편 가운데 약 9%가 기내 서비스 없이 운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승무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과 고객 응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250마일 이상 노선에서 모든 좌석 등급에 무료 간식과 음료가 제공돼 왔지만 기준이 변경되면서 350마일 이상 노선에서만 기존과 같은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현 델타항공 웹사이트에 따르면 250마일이 넘는 모든 항공편의 모든 좌석 등급에 최소한 무료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50마일 이상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경우에만 기존과 동일하게 음료와 간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델타항공은 기존 제한적인 음료 서비스만 제공되던 수백 편의 항공편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단거리 노선의 기내 서비스가 축소되는 가운데 항공 서비스 전반에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이 드론 핵심 부품을 이란과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정체가 불분명한 중국 회사들이 미국의 통제를 무시하고 공격용 드론 생산에 필요한 엔진과 반도체, 광섬유 케이블, 자이로스코프 등 다양한 부품을 러시아와 이란으로 대량 수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부품은 민간과 군사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자로 제재망을 우회해 유입될 경우 전쟁 수행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드론 관련 부품은 컨테이너 수백 개 분량으로 러시아와 이란에 실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품목을 허위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최근에는 이런 수법조차 쓰지 않고 제재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고 미 고위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일부 중국 업체들은 최근 이란의 주력 자폭 드론인 샤헤드 136에 들어가는 독일제 엔진 림바흐 L550을 판매하겠다고 이란 측에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 드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핵심 공격 수단입니다. 과거에는 서방에서 생산된 부품이 중국이나 홍콩을 거쳐 이란과 러시아로 흘러들어가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 직접 생산된 부품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드론을 분해한 결과 중국산 부품이 대량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은 자국 법률과 국제수출 규범에 따라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은 중국이 이러한 거래를 묵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드론 부품 공급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보고 이란의 석유 판매를 겨냥해 구매자와 운송망까지 제재하는 방식으로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드론 개발 생산에 투입될 재원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를 전격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중동 정세가 대화 국

0: 기반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시작된 양국 휴전이 한 달을 앞둔 가운데 4일 개시된 해방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국면이 급반전되면서 향후 전개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파키스탄과 기타 국가들의 요청과 이란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우리가 거둔 엄청난 군사적인 성과 그리고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봉쇄 조치는 전면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지만 해방 프로젝트는 잠시 중단해 합의가 최종 타결 그리고 서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중단을 발표한 것으로 이란과의 종전 그리고 비핵화 협상이 물밑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밝혀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남은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해방 프로젝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일대 해역에 갇혀있는 민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유도 그리고 지원하는 작전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대이란 해상 봉쇄에 나섰던 미국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해협에 갇혀있는 제3국 선박들을 빼내는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삼는 이란의 협상력을 약화시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진전시키는 한편 해협에 묶여있는 유조선의 운항을 재개해 국제 유가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포석이 있다는 분석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이 구체적인 작전 운영 방식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개별 상선을 직접 호위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신 기뢰가 없는 항로 정보를 제공하고 군함과 군용기를 동원해 이란 측의 공격을 저지, 견제하는 방식으로 작전이 이뤄집니다. 해방 프로젝트 개시 첫날부터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지원하던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란이 서로 무력을 행사하면서 휴전 붕괴 우려가 고조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던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경우 강력한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며 이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보내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등 초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 행사에서 이란의 휴전 위반 판단 기준을 질문받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텍세스 국방부 장관도 브리핑을 통해 양측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국면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 프로젝트 일시 중단 발표를 계기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하순 성사될 뻔했다가 무산됐던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협상이 재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저녁 늦게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68도, 섭씨 20도,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비가 그치고 구름만 다소 끼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18도, 최저 기온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간헐적으로 한두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이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2도, 섭씨 22도, 최저기온 53도, 섭씨 12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3도, 섭씨 17도, 최저기온 47도, 섭씨 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소 선선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3: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4: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4: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6: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을 또다시 공격해 3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X를 통해 이날 이뤄진 공격이 기존 밀수 경로를 따라 이동하던 선박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공격 장면을 담은 28초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해당 선박이 실제로 마약을 운반했는지를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이번 공격은 지난 4일 카리브해에서 유사한 선박을 타격해 2명이 숨진 데 이어 이틀 연속 이뤄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중남미 해역에서 마약 테러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최소 1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 무력 충돌 상태에 있다며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마약 유입과 약물 과다 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습이 국제법상 정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야소 카운티에서 2년 만에 첫 어린이 홍역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5세 미만 어린이 환자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나소 카운티에서 2024년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홍역 확진 사례입니다. 나소 카운티 보건당국은 뉴욕주 보건국과 협력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겔만 나소 카운티 보건국장은 홍역이 폐렴과 뇌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심할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통해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의 건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감염이 의심되거나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홍역의 초기 증상은 발열, 기침, 콧물, 눈물 등이며 이후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상은 일반적으로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후에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발생하지만 빠르면 7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1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홍역, 불거리, 풍진을 한 번에 예방하기 위해 접종하는 혼합 백신인 MMR 백신 접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이야말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백신 접종과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온라인상에 란제리 차림을 한 자신의 인공지능 조작 사진이 퍼지고 있다며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6일 소셜미디어에 문제의 AI 조작 사진을 올리며 일부 열성적인 반대 세력이 실제 사진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진에는 멜로니 총리가 노출이 심한 란제리 잠옷을 입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딥페이크는 누구든 속이고 조작하고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라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며 믿고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사진에서 내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게 조작됐다는 점은 인정해야 하겠다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첫 여성 총리인 멜로니 총리를 겨냥한 AI 조작 공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멜로니 총리는 2024년 3월 자기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아버지와 아들을 상대로 10만 유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익뉴입니다. 오늘 다룰 뉴욕타임스 기사는 미국 교육계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주제인데요. 매사추세츠주 노샘튼에 위치한 유서 깊은 여대 스미스 칼리지가 연방교육부의 민권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 Trump administration investigating Smith College over transgender admissions. 트럼프 행정부 트랜스젠더 입학 허용과 관련해 스미스 칼리지 조사 착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는 먼저 조사의 포문을 여는 교육부 당국자의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Kimberly Ritchie,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said in a statement that an all-women's college loses all meaning if it is admitting biological males. 킴벌리 리치 시민권 담당 차관보는 성명에서 여성 전용 대학이 생물학적 남성을 입학시킨다면 그 대학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biological males, 생물학적 남성을 입학시킨다면 여대로서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모두 잃게 된다고 비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spaces designed for women, 여성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라는 표현인데요. 기사는 교육부가 단순히 입학 허가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화장실, 기숙사, 라커룸처럼 women only spaces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접근하는 것이 생물학적 여성들의 privacy, 사생활과 fairness,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 문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보는 여성 인권의 정의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트랜스젠더의 권리보다 생물학적 여성의 보호가 우선이라는 법적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The issue became a lightning rod at women's colleges after a transgender applicant was denied acceptance to Smith in 2013 because her gender identity did not match her financial aid forms. 이 문제는 2013년 한 트랜스젠더 지원자가 성 정체성이 재정 지원 신청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미스 대학 입학을 거부당하면서 여자 대학들 사이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Gender identity, 성 정체성과 financial aid forms, 학자금 지원 서류, 상해 성별이 일치하지 않아 입학 거부를 당했던 이 사건은 lightning rod, 피뢰침, 즉 논란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미스 칼리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명문 여대들이 2015년부터 트랜스젠더 입학을 허용하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예외적인 사례도 언급합니다. 버지니아의 스윗브라이어 칼리지는 여전히 트랜스젠더 학생을 받지 않으며 만약 재학 중 성전환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다른 학교로의 트랜스퍼, 편입을 돕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 하단에 제시된 데이터가 흥미로운데요. Society for Evidence-Based Gender Medicine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학생의 약 4.7%가 트랜스젠더로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수치죠. 따라서 이번 조사가 이 4.7%의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는 이번 조사가 시작된 배경으로 강력한 보수 시민단체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The federal investigation was in response to a civil rights complaint filed by Defending Education, a non-profit group founded in 2021 that has become one of the leading voices in the growing parents' rights movement. 이번 연방 수사는 2021년에 설립되어 성장하는 학부모 권리 운동에서 선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교육권 수호가 제기한 민권 침해 소송 Civil Right Complaint File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Defending Education은 최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Parents' Rights Movement,
학부모 권리운동의 선두주자인데요. 이 단체의 연구 결과는 공화당 보수 의원들이 의회 청문회에서 자주 인용할 정도로 정치적 파급력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숫자로 증명합니다. 2025년 들어 민권 관련 전체 민원 해결 건수는 작년 대비 30% 감소했지만 트랜스젠더 학생을 보호하는 학교에 대한 조사는 40건 이상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행정력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기사 내용을 정리해보면 스미스 칼리지는 우리 학교의 가치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반면 연방정부는 여성 전용 공간의 상식을 회복하겠다며 말하고 있고요. 여대라는 공간이 2026년 현재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뜨거운 논쟁은 당분간 미국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뉴였습니다. Have a great rest of your day.

코코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프 제공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네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으로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5: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6: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5: 캐리어, 트레인, 메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6: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5: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7: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5: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6: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8: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9: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8: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0: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5일 한국 당국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대미 투자 유치 행사 셀렉트 USA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체결한 일부 협정은 양국 이익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노하우가 미국에서 활용될 중요한 기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인력 교육이나 기타 목적으로 한국에서 일정수의 인력이 미국으로 와야 한다며 우리는 현 비자 제도가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진 방문객들을 환영하거나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이 체류 자격 문제로 구금된 사태 발생 후 자신이 한국을 방문해 당국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우리가 매우 엄격히 집행하는 이민법과 비자법이 투자에 불필요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한국의 대미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지난해 9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지아주 사태 이후 한미 비자 워킹그룹이 가동됐으며 그 성과 중 하나로 서울의 주한미국 대사관에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전용 비자 창구가 지난해 12월 개설돼 운영 중입니다. 랜도 부장관은 유럽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선 무역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었다며 새로운 균형을 확립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랜더 부장관은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협정 체결이 매우 임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 정부 당국이 개전 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도 이란의 핵무기 제조 역량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 정보기관들의 평가는 이란 전쟁 개전 후 두 달이 지난 뒤에도 그 전과 비교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 두 명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들은 지난해 6월 12일 전쟁 이전에 이란이 핵무기 1기를 제조할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추출해 핵무기를 생산하는데 약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한밤의 망치 작전으로 명명된 미국의 전격 공습으로 나탄즈와 포르도 등에 있는 이란 핵시설들이 파괴되자 미 정부 당국은 이란의 핵무기 생산 일정표를 약 9개월에서 1년으로 늦춰 잡았다고 소식통과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공격 당시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3개 우라늄 농축시설이 파괴하거나 심각하게 손상됐지만 60% 농축 우라늄 약 440kg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그중 약 절반이 이스파한 핵연구센터의 지하 터널 단지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찰이 중단된 이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고농축 우라늄 전체 비축량이 추가 농축될 경우 핵폭탄 10개를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보도에서 미 정부 당국의 이란 핵 능력에 대한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난 뒤에도 대체로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쟁의 주요 목표로 제시된 이란의 핵 능력 제거가 미국이 공언했던 대로 달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이터는 그러면서 변하지 않은 핵 개발 일정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중대하게 저지하기 위해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잔여 비축분을 파괴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의 평가가 변하지 않은 것,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주요 표적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말 이란의 우라늄 처리시설을 포함해 핵 관련 표적들을 타격했지만 미국의 공습은 이란의 지도부와 재래식 군사 역량, 군수산업 인프라에 집중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작년 6월 데이란 작전 이후 쉽고 안전하게 파괴할 수 있는 주요 핵 표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던 점도 정부 당국의 평가가 변하지 않은 이유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만성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이 왜 오래가는지 그리고 왜 통합의학적 관리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기는 다 낫는데 가래 기침이 몇 달째 갑니다. 약을 먹어도 기침 가래는 잘 낫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이 난 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바로 현대의학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간염을 치료하고 기도를 열어주는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을 끈 뒤에 집을 보십시오. 벽은 타 있고 구조는 손상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거주 환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보수 공사입니다. 호흡기 질환도 같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생긴 염증은 잡혔지만 기관지 점막은 손상되어 있고 가래를 배출하는 섬모의 기능은 떨어져 있으며 폐의 미세순환과 회복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어도 가래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양한방 통합의학적 관리입니다. 통합의학은 현대의학 치료를 기반으로 하며 손상된 호흡기 점막을 회복시키고 가래 배출 기능을 정상화하며 폐와 기관지의 미세순환과 기능 회복을 도와 호흡기 기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현대의학은 불을 끄는 치료이고 통합의학은 집을 다시 살 수 있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이 두 단계가 함께 가야 비로소 증상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가 회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호흡기 건강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5월 6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et's go!

김은혜 굿모닝 워싱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6일 수요일 아침 굿모닝 워싱턴의 김훈입니다. 어제 5월 5일은 어린이날, 오늘 5월 6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 노 다이어트의 날입니다. 다이어트의 날이 아니고 노 다이어트의 날. 세계 노 다이어트의 날은 1992년 영국 활동가 메리 에반스 영이 다이어트의 부작용을 알리고 외모 지상주의에 반대하며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날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에서 벗어나 식사를 즐기고 모든 체형의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것이 핵심 목적인 그런 날입니다. 그렇다면 노 다이어트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금기 음식 먹기. 살이 찔까봐 피했던 음식을 죄책감 없이 먹습니다. 아, 좋네요. 네. 두 번째, 내 몸 사랑하기. 날씬해지면 입으려고 보관했던 옷을 버리거나 자신의 체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관계 형성. 음식과 운동을 체중 감량의 목적이 아닌 즐거움과 건강을 위해 즐깁니다. 네. 1번은 쉽죠. 네, 1번은 너무 쉽고, 2번은 할만하지만 옷을 버리기는 조금 아깝고, 3번 운동을 건강을 위해 즐긴다. 조금 어려우니까 저는 오늘 1번 금기 음식 먹기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네. 물론 매일 식단에 관계없이 식사를 마음껏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오늘도 별일이 아니겠지만 요즘 또 제 주변에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도 운동이지만 식단 조절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하지만 무리한 금식 다이어트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오늘 하루 정도는 폭식은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서 음식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굿모닝 워싱턴 1부 첫 곡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를 노래하는 곡 치즈의 마들린 러브를 들으시겠습니다.

네, 치즈의 마들렌 러브 들으셨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굿모닝 워싱턴 1부 김은혜 뉴스 톡 로컬 뉴스로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DC 시의회가 미성년자 통금 법안을 통과시켰다. 드디어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워싱턴 DC 시의회는 어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시 미성년자 통행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즉시 통금을 시행할 수 있는 긴급 법안은 또 철회가 됐습니다. 통금 법안은 8대 5로 통과됐고 이에 따라서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저녁 시간 이후 워싱턴 DC 내 그 어떤 공공장소나 시설 내에서 머무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집에 가야죠 빨리 저녁이면 학생들은. 네. 해당 법안은 앞으로 무리엘 바우저 시장의 서명 후 의회 검토 기간을 거치게 돼서 이르면 늦여름은 돼야 이제 발효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2028년에 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또 계속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은 또 이제 지금과 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또 의회에 표결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요 해당 법안은 앞으로 무리엘 바우저 시장의 서명 후 검토를 받게 되고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6월부터 9월 사이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7월과 8월에는 자정부터 오후 6시까지 적용이 되고 시 경찰이 지정하게 되는 특별 통금 구역에서는 오후 8시 이후부터 미성년자 9명 이상이 모이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으로는 지금부터 여름까지 한 두 달 정도 이 기간 동안에 미성년자들이 통금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제2지구의 브룩핀토 시의원이 즉시 통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긴급 법안은 결국 통과가 못 되고 처리가 됐습니다. 잘 됐네요. 그동안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말이 되게 많았는데 결국은 미성년자 통금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앞으로 미성년자들이 소동 피우고 난리를 치는 그런 워싱턴 DC는 좀 보기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또 워낙 이게 또 문제들이 많았어가지고 미성년자들이 폭력 사태 이런 것도 많았고 그다음에 도로 점거 이런 것도 많았어가지고 좀 좋은 소식인 것 같네요. 다음 소식, 공화당이 백악관 연회장 보안을 위해서 10억 달러 예산 추진 중, 이런 소식입니다. 공화당은 백악관 연회장 보안 강화 명목으로 10억 달러의 예산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국경 순찰대 예산 패키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에 백악관 측은 오랫동안 미뤄져온 해당 프로젝트에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칭찬하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비밀 경호국 USSS에 배정이 돼서 연회장 건물과 지하시설 보안 강화에 사용되며 세부적으로는 방탄유리, 드론 공격 대응, 의료시설, 군사시설, 방공호 등에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본 10억 달러는 연회장 건설비 전체가 아니라 보안 관련 요소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현재 연회장 자체 건설비는 약 4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게 일각에서는 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설하는 게 4억 달러인데 보안 그 내부의 보안 시설 강화하는데 10억 달러나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백악관 측은 연회장 건설비는 민간 자금으로 충당하고 그다음에 보안 비용은 공공 자금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백악관 출입 기자 만찬장 총격 사건을 계기로 아예 연회장 건설 비용까지 공공 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백악관 이스트윙 동관에 연회장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그 와중에 그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이 돈은 우리 그 세금 납부자들의 세금 예산으로 이제 쓰이는 게 아니고 기부금으로 전부 다 충당을 하겠다라고 밝혀가지고 어느 정도 좀 여론이 좀 누그러진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그러면 4억 달러 정도만 그렇게 되고 10억 달러는 결국 세금으로 이제 충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반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상황에 있어서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호텔에서 다시 행사를 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백악관 내에 안전한 행사 공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당연하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겠죠. 민주당의 덕 딕 더빈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공화당은 대통령의 사치성 연회장과 대규모 추방 정책에 수십억 달러를 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추방 정책에 수십억 달러를 쓰려 한다라고 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백악관 연회장 보안 비용이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랑 국경 순찰대 예산 패키지로 이제 전체 통합적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한편 요 해당 예산안 패키지는 다음 주부터 상원에서 표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만 하원에서는 아직 안건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요 그 예산안 때문에, 네, 저희 뭐 TSA 공항 미국 내 공항 TSA 요원들 뭐, 네, 돈도 못 받고 그런 그 셧다운이 요거 때문에 이뤄졌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게 합의점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됐었는데, 요 10억 달러를 또 패키지에 추가를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또 반대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또 이게 표결 부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네요. 네, 하지만 뭐 지켜봐야 제대로 알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포토맥 강의 대장균 수치가 좀 정상화됐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지난 1월 발생한 포토맥 강 대규모 하수 유출 사고로 약 2억 4천만 갤런의 폐수가 강으로 유출된 이후 처음으로 포토맥 강의 대장균 수치가 정상화됐습니다. 워싱턴 DC 보건당국은 지난 3월 이미 포토맥 강의 수질이 레저 활동에 안전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레저 활동 주의보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수질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강 바닥 퇴적물에는 여전히 세균과 박테리아가 존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28개 지점에서 실시되는 수질 검사를 37개의 지점으로 확대해서 주민들의 우려를 좀 해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가뭄이 지금 또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물 수량이 적잖아요. 유량이 적은 상황에서 6월과 7월 수온이 상승할 경우에 녹조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어류들이 폐사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포토맥강 지역별 레저 활동 가능 여부, 그다음에 뭐 인체 접촉 안전성 여부는 수임 가이드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네, 뭐 카약이나 뭐 뱃놀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앱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디서 하실 수 있고 어디서는 아직도 좀 위험하다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워싱턴 DC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공립학교의 결석 감소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출석률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무단 결석 감소 시범 프로그램으로 이내 이번 학기 무단 결석률이 전년 대비 71% 감소했습니다. 네, 굉장히 줄었네요, 많이. 해당 프로그램은 학부모들과 협력해서 구체적인 등교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데 현재 전체 학부모의 47%가 이 프로그램 협력에 수락을 했고 지난 2014년에 42% 대비 5%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사회복지국의 레이첼 피에르 국장은 학생들의 무단 등교는 학교 내 괴롭힘, 교육 필요성 부족, 그다음에 뭐 부모들의 무관심 이런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당국이 조기에 개입해서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DC 내 10개 공립학교가 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다음 학기부터는 8개 학교가 네, 추가될 예정으로 지금 3년째 네, 참가 학교 수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 버지니아로 가볼게요. 버지니아 맨하세스 지역의 주 하원 의원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제20 선거구인 맨하세스 지역 주 하원 의원 미셸 말도나도 의원이 오는 5월 31일부로 버지니아 주 하원 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57세 말도나도 의원은 이번 임기가 3선째이며 기존 임기 만료일은 2028년 1월 12일이었지만 특별한 사임 이유를 밝히지 않고 사임한다고 밝혀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말도나도 의원의 사임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곧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밝혀지는 대로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좀 작은 소식 뉴스긴 한데 네, 혹시나 이게 사임 같은 소식은 좀 미리 좀 전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뭐냐면 나중에 이유가 밝혀지면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때 제가 전해드렸던 그 사임 사건 기억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

하는 이런 행위는 피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혼자 있는 새끼 사슴을 보고 이제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버려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암컷 사슴이 의도적으로 새끼를 좀 멀리 내버려 두면서 하루에 몇 번씩은 그래도 적어도 찾아와서 젖을 먹이는 등 계속 돌보아주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또 사슴과 같은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불법이고 몰래 사육하더라도 야생성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질병 등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도 상기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부상당했거나 부모를 잃은 것으로 보이는 새끼 사슴을 목격하면 그냥 뭐 멀리서 사진이나 좀 찍으시고 네 그러고 그러지 뭐 가까이 가서 그거를 잡는다든지 데리고 집으로 가신다든지 하시면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야생동물 자원부로 연락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사슴 새끼 사슴 같은 경우를 어릴 때 이제 데리고 키우면은 처음에는 되게 막 잘 따른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슴이 야생 동물이라서 그런지 좀 크면은 저 완전 막 생판 남처럼 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가오면 피하려고 그러고 네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새끼 사슴을 이제 구해서 키우신 분들이 되게 다 키우고 나니까 좀 배신감을 느낀다. 네. 그 정도까지 야생성이 좀 강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혹시나 보신다 하시면 그냥 사진만 찍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메릴랜드로 가볼게요.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불법 도로 점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그러면서 단속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불법 도로 점거 및 난입 행위인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대 0으로 통과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현장에 단순히 있는 것만으로도 네. 그러니까 뭐 차를 운전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1,000의 벌금, 그다음에 2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고 재범 시의 처벌이 또 강화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는 40건 이상의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발생했고 참가자 20명을 체포, 그 다음에 100건의 교통위반 단속, 불법 총기 16정이 압수가 됐다고 합니다. 주 경찰당국은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시 차량으로 묘기를 부리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면서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차량에 부딪히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무작위로 총격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경만 하는 것도 매우 큰 위험에 노출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디스트릭 하이츠에서도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했고 하워드 카운티에서도 최근에 차량 묘기를 구경하다 한 남성이 어딘가에서 날아온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더불어 인디애나주에서는 한 여성이 묘기를 부리는 차량의 사진을 찍으려다가 네, 그 차량에 치여서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저도 요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종종 이 영상 보게 되는데 그냥 길거리를 통째로 그냥 점거를 해가지고 차로 막 네 그 도넛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한 바퀴 이제 360도 돌고 막 이런 묘기 같은 걸 막 하는데 그러면서 종종 이제 사람들이 부딪히는 영상도 많이 봐서 네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카운티 당국은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로 인해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된다면서 예산과 인력 부담이 커지고 다른 긴급 신고 대응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히면서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메릴랜드주에서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를 구경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첫 법안으로 향후 다른 지역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5월 6일 DMB 지역 로컬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과속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자기 자신도 크게 위험에 빠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폴 워커의 추모곡 위즈 칼리파의 See You Again 들으시겠습니다.

네, 위즈 칼리파의 See You Again 네,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 교황이 이란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 억지 주장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바티칸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라디오 토크쇼에 출연해서 교황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레오 14세의 교황은 천주교는 계속해서 핵무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만약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싶다면 진실의 토대를 두고 비판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언론사들도 레오 14세 교황이 전쟁 종식과 평화를 촉구했을 뿐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 주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바티칸과 마찰을 빚고 있자 일각에서는 루비오 장관의 바티칸 방문이 화해 해동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반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이번 방문이 원래부터 계획된 방문이었고 이번 방문은 전 세계 종교 자유의 파괴, 기독교 박해,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억지 주장에 이탈리아 외무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자 영적 지도자인 교황에 대한 공격은 평화의 대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오 14세 교황의 모든 행동과 발언에 다시 한번 지지를 표명한다며 그의 말은 대화, 삶의 가치, 자유를 지지하는 증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정상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밀착한 지도자로 알려진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최근 교황과 대립각을 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자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에게마저 용기가 없다는 등의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루비오 장관은 바티칸 방문 바로 다음 날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와 회동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은 텍사스에서 한인 총격 사건 네, 일어난 얘기인데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캐럴턴이라는 지역에서 한인 상가 케이타운 플라자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주 경찰 당국은 해당 총격의 용의자로 케이타운 플라자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69세의 한승호라는 남성을 지목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만 국적 및 인종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한승호라는 사람의 이게 이름 자체가 네, 누가 봐도 한인이라서 네, 아무래도 한인으로 지금 다들 보고 있고 이 용의자는 어제 오전 10시경 캐럴턴 케이타운 플라자 상가에서 사업상의 이유로 피해자 4명과 만났고 이후 총격을 가해서 현장에서 남성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이어 인근 아파트에서 또 다른 남성 1명의 총격을 가해 살해했고 이후 도주 중에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됐습니다. 용의자는 체포 후 사업과 관련한 금전적 갈등 때문에 희생자들에게 화가 났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요거 참고로 어제 요 사건 이후로 스레드, 네, 스레드의 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었는데 뭐 제가 봤던 거는 뭐 이 그 한승호라는 네, 이 용의자가 지금 렌트 네, 월세를 내지 못해 가지고 가게 월세를 내지 못해서 네, 그 상가 주인하고 지금 문제가 좀 있었다. 그다음에 뭐 그래서 문을 닫아야 했다. 요런 얘기도 봤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전에도 뭐 채무 관련해서 뭐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요. 네, 요것도 파악이 되고 공개가 되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프로농구 NBA 관련 소식인데 NBA 선수가 심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NBA 보스턴 셀틱스 소속의 제일런 브라운 선수는 경기 후 트위치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심판을 비판했다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전날 보스턴 셀틱스는 필라델피아 76ers와의 경기에서 100대 109로 패배해서 NBA 동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했는데 이에 브라운 선수는 필라델피아의 폴 조지 선수가 공격 동작을 하기 전에 살짝 밀치는 듯한 장면을 이제 트위치를 통해서 네, 영상을 보여주면서 미는 것으로 반칙을 불 거면 이미 저때 이미 불었어야 됐다. 같은 동작, 같은 심판인데 상대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기를 진행하면서 나에게만 파울을 준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하는 동작이라도 나였다면 공격자 파울이었을 것이라며 심판들에게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또 내가 심판들을 화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다. 나는 그들을 비판해왔고 여러 번 지적했다. 그래서 심판들이 플레이오프에서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랬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문제가 됐던 발언은 굳이 꼽아야 한다면 조사가 필요한 심판이 몇 명 있다. 지난 세 경기에서 세 명이 그랬다. 이런 식으로 좀 공개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서 아무래도 NBA 측에서 요거를 보고 좀 이건 너무 심한 발언이지 않나 싶어서 네,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관련 소식인데 월드컵 한 달 남은 지금 미국에서 호텔 예약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호텔 숙박협회가 해운사 호텔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대회기간 호텔 예약률이 당초 예상치보다 낮다라고 답을 해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흥행 실패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호텔들의 65%가 비자 장벽, 그다음에 지정학적 우려를 저조한 호텔 예약률의 원인으로 꼽았고 이어 높은 티켓 요금과 티켓 재판매 과정에서의 바가지 논란, 비싼 교통요금 등도 월드컵 경기 관람에 대한 수요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이제 뭐 비자 장벽이라 함은 강한 좀 비자 단속 좀 심하게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을 지금 말을 하는 거고 지정학적 우려라 함은 이제 계속 막 전쟁도 있고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조금 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의미 그런 거가 원인이 돼서 월드컵을 좀 안 보지 않나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에 호텔협회 측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다라면서 미국과 FIFA는 월드컵 대회 관람객들이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금 더 조성을 해야 한다. 그래야 좀 더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여러 차례 홍보하면서도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 관람객들은 엄격한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또 30몇 개국이죠? 32개국인가? 네, 출신들은 비자도 안 되고 월드컵 관람을 위해서 오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입장을 고수해왔죠.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호텔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월드컵 경기 티켓이 500만 장 이상 판매되는 등 전례 없는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뭐 이게 판매 수가 저렇게 많은데 호텔은 적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좀 경기를 보러 가서 네, 호텔은 굳이 예약을 안 해도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네. 다음 소식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가 폐지한 고등학교 체력 테스트를 부활시킨다라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을 전국 신체 건강 및 스포츠의 달로 정하는 포고령에 서명하고 지난 2013년까지 실시되다 오바마 행정부 때 폐지된 대통령 체력 테스트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체력 시험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2013년까지 실시되다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테스트에서 이제 성별에 따라 상위 15%를 기록한 학생들은 대통령 체력상을 받았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체력 테스트의 경쟁 요소를 좀 완화하고 장기적인 건강 증진에 좀 더 초점을 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쟁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 프로그램치고 너무 이게 경쟁 요소가 많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는 이 훌륭한 신체 달력 전통을 단계적으로 폐지했다며 우리는 이 전통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 체력 테스트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하루에 최대 1분 정도는 한다. 하루에 최대 1분, 네, 운이 좋다면 하루 최대 1분 정도는 운동을 한다라고 말해서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이후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는 운동 장려 행사가 열렸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대선 유세곡 YMCA에 맞춰 춤을 추며 이른바 트럼프 댄스를 선보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하루 최대 1분 정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주일 7분, 네, 한 달이면 뭐 30분, 한 달에 30분 이제 한다는 내용인데 네,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79세인데 70세 후반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총 150분 정도의 운동이 권장된다고 합니다. 종목으로는 뭐 빠르게 걷기, 수영, 수영 같은 경우는 또 관절에 또 무리를 덜 주고 해서 수영 등이 좋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도 이제 같이 병행하는 게 또 좋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워싱턴 포스트지가 모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좀 기사로 보도를 해서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국내 모기 개체수와 활동기간이 늘고 있는데 모기는 뎅기열, 말라리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등의 질병 등을 옮겨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기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집 주변의 고인물 제거입니다. 모기는 물에 알을 낳고 유충인 장구벌레도 성장 전까지 물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 주변에 조금이라도 물이 고여있는 곳은 물을 모두 제거해야 일단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못이나 분수 등 물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네, 여기는 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 곳이라서 어쩔 수 없이 물을 제거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 BTI라는 살충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BTI는 박테리아 성분의 모기 유충만 제거하는 살충제로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에게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야생 조류들이 와서 이제 물을 먹고 가라고 물을 받아놓는 경우도 좀 있고 한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살충제는 놔둘 수가 없죠. 네, 새들이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BTI를 좀 해두면은 유충은 죽이되 다른 동물들에게는 안전하니까 네,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야외 활동을 해야 될 경우에 모기 기피제 사용도 중요한데 모기 기피제는 DEET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효과가 좋고 레몬, 유칼립투스 오일 제품도 대안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요 해당 기피제들은 올바르게만 사용할 경우에 안전성의 문제가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DEET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그 진드기 피하는 방법 알려드릴 때도 여기 나왔던 성분이죠. 네. 하여튼 네 번째로는 또 야외 활동 시에 기피제와 더불어서 피부를 가리는 긴 옷을 입고 합성 살충제인 퍼메트린이 뿌려진 의류를 입을 경우에 또 물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기는 바람에 약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선풍기를 사용해서 모기를 피할 수 있고 특정 공간에 바람 보호막을 형성하는 공간형 모기 퇴치 기기도 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모기 예방 꿀팁을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미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기 얘기가 나오니까 여름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산이와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네,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뽀들현도님이 후니 기자님 굿모닝 비도 오는데 최재훈의 비의 랩소디 틀어주이소 네, 그래서 한여름밤의 꿀 들으시고 비의 랩소디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네,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그 다음에 최재훈의 비엘 에피소디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란전 관련 매우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제가 열심히 알려드린 호르무즈 해협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의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 2월 말 개시한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가 목표를 달성해서 종료한다고 밝힌 뒤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행을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수행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발표 후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작전이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국제해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프로젝트 프리덤을 발표했는데 갑작스레 이란과의 협상에서 큰 진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을 중단한다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이란의 봉쇄를 강제로라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해상작전을 갑자기 중단한다고 발표하니까 일각에서는 이란 전쟁 이후 꾸준히 제기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발언과 행동에서의 괴리가 괴리 지적이 이번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압박 강도를 최고치로 끌어올린 뒤에 협상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메이저 언론사들의 경우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해협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과 그다음에 작전에 있어서 미군에도 큰 부담과 위험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 프로그램 저지였고 목표 달성은 당연히 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요거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말이 화요일이 타코 튜즈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타코 먹는 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별명 중에 하나가 좀 약간 비판하는 별명 중에 하나고 타코가 있는데 뜻이 뭐냐면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도망간다. 네, 이런 그 별명이 있어서 그래서 어제 이 발표가 나오니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도망을 친다라는 의미의 타코 튜즈데이라는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에 국제 해운 업계와 보험 업계가 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이제 해운 업계 등의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해가지고 이게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다시 또 작전 종료를 발표하니까 혼선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선박을 어떻게 보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도 밝히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작전 안전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선뜻 미국의 보호를 믿고 해협을 통과하려 시도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더 타임스지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 상황이 번복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미국의 발표의 신뢰성에도 금이 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런 거 작전을 실시한다라고 하면 해운 업계에는 좀 말려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 방법 방안을 좀 알려주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하겠다라고 하고 다시 갑자기 이틀 뒤에 이틀도 안 돼서 다시 그만한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다음 소식은 미국과 이란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 체결에 금접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악시오스, 로이터 통신 등의 언론사들이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그 틀을 담은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 MOU 체결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MOU에는 전쟁 종식과 세부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겨 있고 백악관은 이란 측의 답변이 48시간 내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 사항인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미국은 일단 20년간 금지, 그 다음에 이란은 5년간 금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 바 있고요. 또 미국은 기간 종료 이후에도 3.67% 수준의 저농축만 허용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좀 원래 처음에는 전쟁 처음에는 아예 뭐 농축 핵농축 아예 안 되고 뭐 평생 안 되고 전부 다 이제 농축된 우라늄 뭐 전부 다 우리 미국이 갖고 있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이란하고 계속 이제 협상을 오고 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중간 지점을 좀 찾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 소식 같은 경우는
자주 보도가 됐었죠. 네, 뭐 맨날 이제 뭐 협상 근접했다, 이제 곧 종전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왔다가 또 뭐 며칠 뒤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좀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좀 보도가 돼서 네 그런 그 뉴스들이 많았지만 요거는 이제 악시오스, 네 악시오스지랑 그 다음에 다른 로이터 통신 등이 이제 같이 보도를 한 내용이라서 실제로 조금 정말 종전할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나 네 그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주가도 네 크게 좀 오른 상황이고 오늘도 지금 좀 오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프랑스 해운사 소속의 화물선이 공격받았다라는 소식인데 프랑스 해운사 CMA CGM 측은 자사 선박 산 안토니오호가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에 공격을 받아서 승무원들이 다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 남우호 한국 컨테이너선 남우호도 공격을 받았는데 요거 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우호가 우리 호의를 받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움직여서 공격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 산 안토니오호는 참고로 프리덤 프로젝트 프리덤의 일환으로 다른 상선 한 척과 함께 미 해군의 호의를 받고 있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CMA CGM 측은 공격의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네, 아무래도 이란이겠죠.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요 미사일 그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행은 요 미사일이 이란 해안에서 발사됐다. 그렇지만 이란이 한 거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란 해안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의해서 비격이 됐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아무래도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5월 6일 굿모닝 워싱턴 1부 김은혜 뉴스톡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시 2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와 당신,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듣고 저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1: 703-354-1950 703-354-1950
3: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4: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5: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4: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5: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6: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네, 5월 6일 굿모닝 워싱턴 2부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 네, 분위기가 조금 어둡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저희 허성빈 선생님하고 역사 한판 순서 진행이 이거가 되어 있고요. 또 역사 얘기하면서도 재밌게 네, 좀 얘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시작하기 전에 우선 노래 한곡 일단 듣고 오실게요. 트래비스의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왜 항상 나한테만 비가 오냐라는 노래 일단 들으시고 저는 다시 또 오겠습니다.

0: 네, 우리 허성빈 선생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허성빈입니다.
0: 네, 어떻게 한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1: 네, 뭐한또한주 동안 잘 지냈고요. 또 날씨가 계속 변덕이 심하네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0: 네.
1: 너무 더운 거예요.
0: 저번에는
1: 춥다
0: 그러고.
1: 예. 그래서 또 이제 에어컨을 틀까 하다가 결국 그냥 참았습니다.
0: 아, 저도 어제 에어컨을 좀 틀었어요.
1: 아,
0: 강하게.
1: 그죠.
0: 네, 더 더워가지고 네,
1: 네.
0: 틀었고. 근데 또 오늘 또 비가 이렇게 오고 네,
1: 네.
0: 하는데 그래도 역사 얘기는 멈출 수가
1: 없죠.
0: 없습니다.
1: 네.
0: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 얘기하고 그
1: 맞아요.
0: 다음에 알렉산더 해밀턴,
1: 네.
0: 네,
1: 그리고
0: 풍우나,
1: 네.
0: 네.
1: 그리고 정정을 하나 할게요.
0: 네.
1: 그 알렉산더 해밀턴이 죽은 때가 이제 36살 죽은 게 아니고
0: 49.
1: 47 아니면 49 이렇게.
0: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렉산더 해밀턴 다혈질에 우리 그 결투를 하다가
1: 네.
0: 사망을 하신
1: 네, 그리고
0: 그랬고.
1: 초건물이 이제
0: 네.
1: 어이없게 죽음을 맞이했죠.
0: 네. 요번 주는 요번에는 어떤 소식을 또 전해
1: 오늘은
0: 주실지.
1: 제가요,
0: 네.
1: 여러분이 만약에 환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환상을 좀깰 그런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0: 어떤 환상?
1: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미국 건국을 볼때
0: 네.
1: 뭐 이런 환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저 사람들은 건국을 할때 한마음 한뜻으로 아주 아름답게 사이좋게 나라를 건국했을 것이다.
0: 아, 네.
1: 네, 제가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당히 갈등이 있었잖아요.
0: 연방파와
1: 연방파와
0: 따로 있고.
1: 반양파
0: 네.
1: 이러면서 그리고 이때 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엄청난 싸움을 하면서 막
0: 네.
1: 네, 서로 이제 막저뭐저 저놈들 뭐 얘네들 북부 애들 남부 애들 이러면서 네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좀 지저분하게 좀 건국을 했다.
0: 아,
1: 그런 걸좀더
0: 네.
1: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0: 궁금합니다.
1: 네.
0: 네,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일단 이 건국 당시요. 이 미국이 이제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3개 주가 그 처음에 이제 식민지일 때부터 계속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자치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같은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나는 버지니아주 사람이야. 나는 메릴랜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독립을 했죠.
0: 네.
1: 독립을 해서도
0: 네.
1: 아, 우리는 버지니아의 사람이고 우리가 사는 버지니아가 이제 연방에 가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메릴랜드 사람이고 메릴랜드가 이제 연방에 가입을 하는 거 이러면서 헌법 회의를 할 때도요.
0: 네.
1: 그러니까 이 하나의 국가를 만든다는 것보다 이제 그 자기들의 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헌법 회의 가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부와 북부의 갈등이 심해진 게
0: 네.
1: 남부는 이제 볼때그 농업 중심의 그런 거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북부는 이제 좀 상업 국가 이제 무역 국가를 하니까
0: 네.
1: 그러면서 북부가 이제 남부한테 야 우리는 이제 무역 국가 만들 거니까 우리 좀 따라줘 이러면 남부 주들은 당연히 그건 안 되지 우리 이익이 지금 걸려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한 나라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버지니아의 이익
0: 네.
1: 뭐 노스캐롤라이나의 이익
0: 네.
1: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익 이걸로 지키는 게더 중요했기 때문에
0: 네.
1: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거였다. 그래서 이제 막 많이 싸웠어요. 특히 헌법 회의 때 많이 싸웠는 게 뭐 서로 이제 뭐 마시던 레드불 집어 던지고 뭐
0: 네.
1: 커피 뭐 얼굴에 뿌리고 날라차게 하면서
0: 네.
1: 그렇게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많은 남부 출신들은 이제 제퍼슨을 필두로 한 반연방주의
0: 네.
1: 그리고 이제 북부 출신은 이제 해밀턴을 필두로 한 연방주의가 많았고
0: 네.
1: 네, 그래서 이때 지역 감정이요
0: 네.
1: 우리가 지역 감정 이런 거 없을 것 같잖아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0: 전 세계 어디나
1: 전 세계
0: 뭐
1: 어디나 있었고
0: 네,
1: 미국에서도 이때
0: 뭐.
1: 지역 감정
0: 현재도 있는데요. 뭐
1: 네, 현재도
0: 메릴랜드
1: 있죠.
0: 저희 그러면 버지니아 사는 사람들이 메릴랜드 그러면은 아, 저 사람들은 운전 못할 거야.
1: 그런 걸 때 뭐 캘리포니아에서 뭐 텍사스 볼 때 뭐
0: 네.
1: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 볼 때 뉴욕 볼 때 이런 게 있잖아요.
0: 다 있죠, 맞아요.
1: 네,
0: 네.
1: 지역 감정이 심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헌법 회의 때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타결이 됐냐면요.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그레이 컴프로마이즈라는 게 있어요.
0: 네.
1: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자, 남부 이제 그큰 주가 있고 작은 주가 있어요.
0: 그렇죠.
1: 인구가 많은 주가 있고 인구가 작은 주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주, 예를 들어서 뭐 버지니아 같은 주는
0: 네.
1: 야, 인구 많은 주를 당연히 많이 대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0: 그렇죠.
1: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이제 인구가 작은 주들, 뭐 로드아일랜드 이런 주들은
0: 네.
1: 커네티컬 이런 주들은 야, 작은 주가 맵다는 얘기도 몰라? 어? 야, 우리도 그 대표 최소한의 그런 거는 있어야지 대표 받을 수 있게 해야지.
0: 네.
1: 야, 그게 뭐야?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싸워서 진짜 이때 그 헌법 회의가 파토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0: 네.
1: 이걸로 타협이 안 되다가
0: 네.
1: 결국은 이제 커네티컷에서 온 그 대표 두 명이
0: 네.
1: 이런 말을 해요. 야, 그러면은 차라리 이게 어때? 그러니까 의회를
0: 네.
1: 둘로 나누는 거야. 상원 하원으로 나누는 거야.
0: 아, 네.
1: 네, 그래서 상원은 우리 두 명씩 보장해 줄게. 그리지만 이제 하원은 인구대로 하자.
0: 네.
1: 아, 듣다 보니까 어 이거 묘수야. 이거 신의 한 수인데?
0: 어, 서로가 원하는 게 저 조금씩 담겨져 있네요.
1: 그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예 이제 인구대로 그러니까 단원제로 해서 네. 남부는 남부대로 인구대로 밀 수가 없고요.
0: 네.
1: 북부는 그러니까 그 인구가 작은 주들은 어, 또 똑같은 걸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타협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지금에서는 우리가 이 양원제가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0: 네.
1: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신의 한 수로 이제 불리면서
0: 오.
1: 이게 그래서 이 타협안이 The Great Compromise, 위대한 타협이라는 그 이름을 붙습니다.
0: 네.
1: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하원 양원제가 이렇게 돼서 이때 체결이 된 거고 의회 이제 의원 수를 이제 이렇게 인구대로 그리고 또 두 명씩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0: 어, 네. 지금 어, 저희가 알고 있는 상원 하원이 그래서
1: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네. 또 이제 의원 배석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0: 어떻게 판단하세요? 좋은 생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 너무 묘수죠. 아. 신의 한 수.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서로가 양보해야 될 걸 다 양보한.
0: 네.
1: 네, 아주 위대한 타협이었죠.
0: 아.
1: 하지만 이런 헌법 회의에도 많은 타협들이 있었습니다.
0: 네.
1: 이런 위대한 타협들도 있었고요.
0: 네.
1: 전혀 그레이트하지 못한 타협이 하나 있었어요. 또.
0: 어, 네.
1: 이것이 바로 이제 5분의 3이라는 타협입니다.
0: 5분의 3.
1: 네. 그래서 일대 자 그러면 이제 하원은
0: 네.
1: 인구대로 이제 뽑자 이랬잖아요.
0: 네.
1: 그러면 주가 인구가 많아야지 유리한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럼 노예 있잖아.
0: 노예
1: 네, 남부 주에서
0: 흑인 노예들
1: 네, 네 노예들도 그러면 여기 인구의 카운트를 시켜줘 이렇게 한 거예요.
0: 근데 당시에는 노예들은 뭐
1: 재산이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1: 그죠. 그래서
0: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북부가 네. 말합니다. 야 말이 되냐? 노예들은 그냥 재산이라며 재산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걸 인구로 쳐 그건 모르겠고 그냥 해. 그래야지 우리가 의원들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정치적 영향력을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니까
0: 네.
1: 하면서 야 이거 아니면 또 헌법회의가 파토가 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자. 흑인 노예 인구를
0: 네.
1: 5분의 3만 카운트라는 거야. 60%만.
0: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고
1: 0.6. 0.6명으로.
0: 아, 너무 복잡한데 왜 하필 반도 아니고 0.6명이지?
1: 0. 그러니까 왜냐면은
0: 네.
1: 북부 입장에서는 네. 한 명 풀로 주기가 싫은 거예요.
0: 어, 그렇죠.
1: 남부 뭐, 입장에서는 네. 한 명으로 하고 싶지만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네.
1: 다 서로 다 원하는 게 그래서 중간쯤에 만나서
0: 아.
1: 0.6명으로 하자. 하지만 흑인들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흑인들의 권리를 우리가 대변하러 가는 게 아니야.
0: 아.
1: 흑인들은 그냥 인구수만 채워서 우리의 의원수를 더 뻥튀기 하는 그 용도야. 이러면서 이 타협을 하는데 이게 5분의 3 타협이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미국 역사상 가장 더러운 타협 중 하나가 아닐까.
0: 아, 너무하네요, 이거.
1: 네, 그렇죠.
0: 네.
1: 또 엄청난 그런 모순적인.
0: 네.
1: 그러니까 야 흑인들 너네들은 재산이야. 하지만 야, 우리가 의원 수를 더 많이 얻어야 되니까 그냥 인구로 카운트를 해줄게. 인구만 카운트를 해줄게 너희를.
0: 야.
1: 이런 전혀 그레이트하지 못한
0: 네.
1: 그렇죠. 타협안하고 네. 그레이트한 타협이. 동시에 나온 거죠.
0: 아 근데 뭐 그러니까 남부 측에서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도 이해가 되고 북부
1: 그죠.
0: 측에서는 왜 그거를 또 완화하게 한다는지 그것도
1: 되니까.
0: 이해는 되는데
1: 그죠.
0: 이게 너무
1: 현재 관점에서 볼 때는
0: 네.
1: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너무,
0: 너무
1: 어이없는.
0: 네, 네.
1: 네 정말 좀 더러운 타협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또 이런 타협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0: 네.
1: slave trade compromise가 있습니다.
0: 네.
1: 이게 뭐냐면 이제 북부에서는.
0: 네.
1: 이제 그 국제 무역, 국제 노예 무역을 이제 금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0: 네. 왜요? 힘을 좀 뺏으려고.
1: 그죠. 네. 이게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0: 네. 네. 네.
1: 힘을 좀 뺏으려고.
0: 그러니까 아.
1: 남부의 이제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인 그런 거를 좀 원천 징수를 하고 싶어서
0: 네.
1: 이거를 왜냐하면 이때 노예는 그 남부 농업 경제 모델의 핵심입니다. 연료예요.
0: 그렇죠.
1: 노예가.

0: 공급이 끊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수요는 그대로고 늘어나요.
1: 아,
0: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 가격이
0: 가지고 있는 노예들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1: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국제 노예 무역이라 하면 네. 수입만 안 되고
0: 네,
1: 그러니까
0: 그렇죠.
1: 내부에서 계속
0: 내부에서 하는 거는 허락을 해서 거죠.
1: 네. 아, 네, 네.
0: 그러면서 이제 버지니아 이런 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절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국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있으니까
1: 네.
0: 예, 국제 노예 무역 금지하면은 가격 올라가고 이때도 렌트 노예도 있었습니다. 노예들을 막 렌트를 해요.
1: 아~
0: 팔고 이런 그런 국내에서의 그 노예 무역이 상당히 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네. 렌탈 남침을 렌탈 이런 것처럼 렌탈 노예가 있었어요. 렌탈 노예가 그러면서 노예들을 이제 사고 팔고 빌려주고 하면서 그러면 네. 그런 가격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찬성을 한 거죠.
1: 아.
0: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작은 주들 있잖아요. 조지아 이런 데 그 아직 그 노예 인구가 많이 없는 데들.
1: 아, 네.
0: 이런 데들이 그러면은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우리 굶어 죽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타협을 해야죠.
1: 네.
0: 알겠어. 알겠어.
1: 응.
0: 하면서 그럼 20년만 우리가 허락해 줄게.
1: 국제 무역을.
0: 국제 무역. 국제 노예 무역을.
1: 네.
0: 그리고 20년 후에는 이거 다 폐지하는 걸로 하자.
1: 어.
0: 하면서 했어요.
1: 실제로 이게 20년 뒤에
0: 네, 1808년에 그래서
1: 네.
0: 의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1: 네.
0: 에, 국제 노예 무역을 폐지를 합니다.
1: 아, 1787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0: 네.
1: 딱 정확히 20년
0: 네.
1: 해서 그 8년 딱 이게 그 폐지가 됐을 경우 그 요 상황에서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었나요? 뭐 아, 우리 좀 더 할까 뭐 이런 식으로.
0: 아, 왜냐면 이때
1: 네.
0: 이제 이미 많잖아요. 충분하잖아.
1: 그리고
0: 이제 약속을 했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때요. 그 의회를 그 의회에서도 지금 뭐 소수 남부주들은 찬성을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힘을 받는 거예요.
1: 그
0: 폐지를 하는 게.
1: 네.
0: 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1: 그렇죠.
0: 이미 이렇게 합의가 된 거니까.
1: 어.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폐지를 한 겁니다.
1: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살짝 얘기를 잘 들어봤고 잠시 노래 듣고 계속해서 네, 이 충격적인 역사의 한순간을 다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신청곡.
0: 네, 맞습니다.
1: 저번 주에도 똑같은 곡 신청하셨는데
0: 아, 예, 그때는 네. 못 들었으니까
1: 아,
0: 좀 쌉쌀한,
1: 네.
0: 좀 씁쓸한 그런 맛을
1: 좋아하시나요? 사브리나 카펜터?
0: 아, 그 에스프레소 노래는 좋아했습니다. 아,
1: 노래는 좋아하고 가수는 뭐 그냥 그렇다.
0: 아, 가수도 네, 좋아하는 편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잠시 들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아주 못된 그런 협상을 하고 노예 국제 노예 무역도 지금 폐지가 됐고, 네, 이제 어떻게 되죠?
1: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이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0: 네.
1: 그래서 이제 미국,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다 똑같다. 미국이든 뭐 어디든, 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0: 네.
1: 네, 좀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좀 저런 타협을 하나 이런 것까지도 다할수 있었던, 네, 그런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 노예 제도가 사실은 건국 때부터 남북 전쟁까지 계속해서 이그 미국 정치의 이제 핵심적인 정쟁 주제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 역사는 이제 서부 개척과 그거를 둘러싼 이제 노예 제도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노예 제도가요, 그래서 이때부터 항상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게, 이제 미국에 이제 다른 주들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국이 노예 제도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계속 이 문제로 싸워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남북 전쟁까지 이겁니다. 결국은 이게 서부 확장과 노예 제도, 이걸로 그 보시면 돼요.
0: 지금과는 너무 좀 다른
1: 네.
0: 네, 지금 노예제도 네,
1: 네. 그래서
0: 알겠습니다.
1: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쯤에 이제 그 미국의 본격적인 확장 정책,
0: 네.
1: 이게 서부 확장을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형님께.
0: 네.
1: 버몬트 주에서 그 공부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0: 아, 고등학교
1: 네,
0: 버몬트.
1: 버몬트는 미국의 초창기 13개 주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0: 버몬트죠?
1: 네.
0: 아, 아니지 않나요?
1: 맞습니다. 아니에요.
0: 아니죠.
1: 아니에요. 네, 14번째 주입니다.
0: 버몬트가 영어가 아니고
1: 네.
0: 프렌치 베크몽트를 해가지고 그린 마운틴이라서 네,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저는
1: 네.
0: 들었습니다. 네.
1: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버몬트가 그 북동부에 있는 주니까 13개 주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버몬트 주가 이제 14번째 주입니다. 14번째 주로 이제 그 뉴햄프셔와 그 뉴욕 사이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버몬트 주가 오게 됐냐면, 이 당시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 14번째, 15번째, 16번째 주가 어떻게 미국의 주에 편입이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버몬트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뉴 햄프셔 총독이 그 당시 이제 식민지 시절 때 총독이 이제 땅을 정착민들에게 팔아버려요.
0: 정착민들에게.
1: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착민들 들어가서 땅을 일구고 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다음에 뉴욕이 또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0: 버몬트주
1: 네, 그 버몬트 있는 그 땅을.
0: 땅을
1: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뉴햄프셔하고 뉴욕하고 이제 좀 갈등이 있었겠죠. 여기 우리 땅이야, 내가 팔았어. 아니야, 여기 우리 땅에서 이제.
0: 근데 왜 뉴욕은 왜 갑자기
1: 뉴욕도 이제 이거 중간이니까, 아, 이제 그거 그냥 우리 거야. 이렇게 한 거죠.
0: 그래요? 아니
1: 네.
0: 뉴욕은 땅이 되게 큰데 주가
1: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이게 뉴햄프셔 있잖아요. 그 동쪽까지 우리 거다. 그냥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판사한테 가죠. 구강한테 가요. 조지 3세한테, 당시 조지 3세한테 가서, 아예 판사님, 아니 구강 전화, 이거 이제 우리 이거 좀 교통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구강 전화인 조지 3세가, 아 뉴욕 너네 거야, 해 너네가 해, 이렇게 해서 뉴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때 뉴욕이 정착민들에게, 야그 뉴햄프셔 총독이 너한테 돈을 받고 팔았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인이니까 다시 우리한테 돈을 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버몬트 있는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났겠죠.
0: 그렇죠.
1: 이미 우리 돈을 냈는데.
0: 근데 뉴햄프셔도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1: 그죠?
0: 돈을 주고 받았는데 좀 그렇지 않나?
1: 아니, 뉴욕이 이제 그러니까 뉴햄프셔한테 돈을 주고 이게 땅을 지금 살고 있었어요, 버몬트 주민들이. 뉴욕이 다시 와가지고, 이제 이거 우리 땅이니까 돈 다시 내놔 우리한테.
0: 이미 그러니까
1: 이미
0: 정착민들한테.
1: 이미 줬는데. 그래서 이제 정착민들 너무 화가 나니까 뉴욕이 이제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러 왔지만 무기를 들고, 죽창을 들고 총을 들고 쫓아내요. 쫓아내면서 이제 이때 독립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야, 그냥 우리 그냥 독립할래. 우리 버몬트 공화국으로 해가지고 독립을 해요, 이때. 그렇게 해서 이제 버몬트 공화국으로 이제 독립돼 있다가, 이제 1700 이때 93년에 우리도 이제 연방에 들어갈게 하면서 연방에 들어와서 그렇게 14번째 주로 됩니다.
0: 아니 독립해서 잘 살지 왜 갑자기 또 다시 들어왔죠?
1: 아 이게 연방에 들어와야죠. 무역도 그렇고 상업도 그렇고 지금 또 잘 살 수가 있는데.
0: 에이. 네. 아, 그래도 눈치 없이 거기서 또 혼자.
1: 혼자 이끼면은 네, 여기서 뭐 금수령 터지고 하면은 네, 경제 진짜 박살 납니다.
0: 바다도 없고.
1: 네. 네. 아. 혼자서 뭘 하겠어요 여기서.
0: 그렇죠, 그렇죠. 네. 잘했네.
1: 네. 그러면서 이제 14번째 주로 되고 네, 그다음에 15번째는 이제 켄터키 주인데요.
0: 켄터키. 버번이 유명한.
1: 네. 네. 켄터키 버번이 유명한. 네. 그게 이제 그 버지니아에 속한 주였어요, 원래 켄터키가.
0: 네.
1: 그러다가 이제 버지니아가 켄터키가 독립할 때 네, 연방 헌법과 네,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그 자치 헌법을 너네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헌법 그러니까 다시 써와. 니네 네, 헌법 다시 써와 하면서 네, 이거를 1트도 아니에요. 2트도 아니고 세컨드 트라이도 아니고 9트 만에 네, 9번 만에 이걸 허락을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버지니아에서 속했다가 독립을 버지니아로부터 독립을 하고 네, 독립적인 주로 켄터키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0: 이때는 웨스트 버지니아는 없을 때였나요?
1: 이때는 웨스트 버지니아는 지금 한참 뒤이고요. 아, 네. 켄터키가 왜냐면 이때 아팔라치아 산맥하고 이렇게 단절이 돼 있었어요. 그 네, 왼쪽이니까.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버지니아가 너무 먼 거예요, 여기.
0: 그렇죠.
1: 그 주도가. 그래서 네,
0: 지금
1: 이제
0: 저희가 생각해도 켄터키 너무 먼데.
1: 그죠. 네. 원래는 이제 한 땅이었다가 너무 멀지 않냐 네, 해가지고 9번의 시도만에 결국은 이렇게 받게 되고.
0: 네.
1: 근데 여기서 좀 하나 흥미로운 게요.
0: 네.
1: 켄터키는 노예주로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 네, 아까 버몬트주는 자유주로 들어와요.
0: 네.
1: 그러니까 둘이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해서.
0: 아.
1: 그래서 제가 노예제를 잊지 말라고 한 게
0: 네,
1: 땅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0: 네.
1: 이거를 자유주로 할 것인가 노예주로 할 것인가.
0: 아.
1: 항상 이게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버몬트 오케이 자유주.
0: 네.
1: 여긴 노예주. 이렇게 해서 거죠.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이제 16번째 주가 이제 테네시주인데
0: 네,
1: 이 땅이 이제 프랭크랜드로 불렸어요, 원래는.
0: 이름이
1: 네.
0: 이름도 특이하네. 네.
1: 그리고 이제 이게 왜냐면 랜드 프리덤 이런 뜻이에요.
0: 아, 네네.
1: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프랭클린 국으로 바꿔요.
0: 공화국인가요, 여기도?
1: 그러니까 이 주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부터 이제 네, 독립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0: 아,
1: 또 너무 머니까.
0: 네.
1: 마찬가지로.
0: 네.
1: 근데 프랭클린 국 어디 좀 기억이
0: 벤자민 프랭클린.
1: 네, 벤자민 프랭클린. 네. 정확합니다. 그 벤자민 네, 프랭클린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왜냐?
0: 네.
1: 벤자민 프랭클린이 지지를 받고 싶어서. 이때 벤자민 프랭클린 상당히 지금 존경받고 네, 명망 있고 네, 이러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한테 편지를 보내요.
0: 네.
1: 러브레터를 보내서 네,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따서 아, 네, 존경하는 프랭클린 님.
0: 네, 네.
1: 당신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0: 네.
1: 하고 이제 프랭클린 지지를 해 주세요.
0: 네.
1: 편지를 보내요.
0: 네.
1: 하지만 프랭클린 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0: 네.
1: 그냥 상큼하게 그냥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진짜 별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0: 네,
1: 이제 카톡 이런 거 보내면은 또 그렇잖아요.
0: 아, 그렇죠. 아, 네. 무리한 부탁하면
1: 그냥 아 웃으면서 그냥 네, 안 됩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서 하다가 결국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1784년에 노스캐롤라이나부터 독립을 선언을 하고요.
0: 네.
1: 그냥 반란이죠 노스캐롤라이나 입장에서는.
0: 어.
1: 그래서 이제 1788년 토벌돼요. 반란군을 때려잡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0: 네네.
1: 그러다가 이제 아야 이 땅 너무 골치 아파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가 말을 해요. 아 이 땅 너무 관리하기도 너무 골치 아파.
0: 네.
1: 1790년에 사우스웨스트 테리토리로 그냥 야 연방 니네가 관리해.
0: 어.
1: 하면서 네, 넘기다가
0: 네,
1: 결국에 이제 1796년에 인구가 네, 늘어서 이제 편입이 돼요.
0: 아. 결국 요거는 근데 테네시지는 지금 또 노예주 아닌가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1: 자 헌법 회의 때요.
0: 네.
1: 이 사람이 또 뭘 만들었냐면 노스 웨스트 올디언스라고 만들었어요.
0: 네.
1: 그게 뭐냐면 새로 들어오는 주들 어떻게 관리할 거야.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확장을 해.
0: 네.
1: 그러면 이 땅 확장한 땅을 이제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걸 주에 편입을 시켜.
0: 네.
1: 이러한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노스 웨스트는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오하이오 주 때 이게 적용이 되고.
0: 네.
1: 노스웨스트, 그러니까 네, 북서쪽이죠. 북서쪽. 근데 이거는 이제 사우스웨스트 올디언스라는 걸 또 만들어요.
0: 네.
1: 남부주에서, 네, 네. 남부주를 위해서.
0: 네.
1: 이거는 이제 노스웨스트의 사우스 버전.
0: 아.
1: 핵심 쟁점은 뭐냐? 노예제가 네, 이때 허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죠. 노스웨스트 올디언스는요, 노예제가 안 돼요. 그래서 17번째로 들어온 오하이오는
0: 네,
1: 이건 못합니다. 노예제를 금지를 시키고.
0: 아.
1: 이 주는
0: 네,
1: 테네시는 여기 노예제 합법.
0: 합법. 근데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노예제를 하고 싶었어. 그러면은 그래도 못 하는 상황인 거예요?
1: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 당시 이제 북부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이제 노예제 그런 거 말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 상업 국가, 무역 국가, 이제 공 이제 상 공업 국가 만들어야지. 네. 남부 농부 농업 모델은 별로야. 그리고 거기 농사 짓기도 좋은 땅은 아니에요. 오하이오가.
0: 네, 네.
1: 또 어차피 이제 그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연방 회의에서 이제 회의를 할 때 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북쪽에는 이제 아예 하고 네. 아예 이렇게 한 거죠.
0: 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오하이오가 예를 들어서 반대로 노예 허용 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 주 헌법을 바꿔가지고
0: 네네네. 네. 근데 우리는 오하이오 사람들은 아 우리는 노예제도 하기 싫어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연방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제도를 일단 그게 없었던 그런 상황인가요?
1: 그거는 일단은 주 헌법 일단 그렇게 처음에 이제 주에 편입을 할 때 주 네. 헌법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걸 적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시간이 가서 네. 바꿀 수는 있겠죠. 네. 우리 노예제 합법을 하겠다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0: 아 이렇게 약간 맞추듯이 이런 식으로.
1: 네, 그래서 네. 노예제도가요 정말 네. 상당히 골치가 아팠고 네. 그 건국 시기 때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제가 언젠가는 터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0: 아 그래도 좀 지금 당장 이거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1: 네, 일단은 왜냐 나라를 일단 세워야 되잖아요. 일단은 지금 13개로 다 찢어져 있었는데 네네. 이거를 하나의 국가를 일단 만드는 게 최급선무다. 아. 노예제 문제는 이거 하면서 우리가 시간 지나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자.
0: 네.
1: 하면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봉합을 해놓은 거고 네. 사실은 이제 이 시한폭탄 노예제도라는 이 시한폭탄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남북 전쟁까지 가는 거죠.
0: 아 그러다가 이제 결국 터진 게 이제 링컨 대통령
1: 그때 터진 거예요. 그래서
0: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1: 네, 네.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때 해서 링컨 대통령 때 터진 거고 네. 터질 때가 돼서 터진 거다.
0: 아 골마 있었군요.
1: 이때부터 계속 골문 거예요.
0: 아 네. 그러면 혹시 그때는 뭐 좀 마음으로 약간 선의에 의해서 아 노예제도도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1: 자, 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0: 네.
1: 그런 노예제도에 대한 그런 도덕적 담론 네. 있었어요 충분히 네. 물론 있었어요.
0: 네.
1: 하지만 그만큼 강하진 않았다.
0: 아...
1: 네, 토마스 제퍼슨 이분도요. 아 노예제도 안 좋아. 아 노예제도는 좀 폐지해야 되지 않아? 이런 말을 했었어요.
0: 네.
1: 근데 본인은 노예제 수백 명을 가지고 있었고 왜 그 해방한 자기 인생 통틀어서 해방한 노예가 7명 정도 됐다?
0: 아, 그래요? 그런 얘기 있어요. 일곱 명은 또 어쩌다가
1: 그러니까요. 예, 그 정도밖에 해방 아니 노예 폐지를 외쳤으면서 예. 이랬다 막 이러면서.
0: 아, 그럼 결국 그러면 토마스 제퍼슨도 약간 정치적인 목적에서 좀.
1: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북 전쟁도 그렇고 네. 이게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0: 그 당시에는.
1: 왜냐하면 이게 남부에서 이제 농업 모델이잖아요. 경제
0: 네.
1: 모델이.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먹고 사는 거에 이제 직결이 된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면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다 내놓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노예 제도를 포기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포기를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야, 북부 너희들 왜 자꾸 우리 주 권리를 침해를 해? 니들이 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자기들이 알고 있었겠죠.
0: 네.
1: 하지만 이미 어떻게 해요, 이게. 이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자기의 도덕과 그 도덕에 반하는 행동으로 이득을 보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 자기의 그 행동을 고치기보다 도덕을 비틀어서 그 정당을 합니다.
0: 정당화.
1: 네. 그래서 그 훈님이 지난번에 네. 미국 역사 되게 모순적이지 않았냐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맞습니다. 미국의 역사 정확해요. 그게 시작부터 모순이었어요. 그 5분의 3 타협 그리고 슬레이드 트레이브 컴프로마이즈 이게 다 모순되는 거고요. 헌법에도 we the people 뭐 자유를 막
0: 그렇죠.
1: 네, 하는데 아니 노예제도 이런 타협을 했으면서 근데 이게 미국의 역사가 그래서 자기들의 모순을 정당화하는 역사예요.
0: 아~
1: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이 헌법에도 네. 5분의 3이 헌법의 타협이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슬레이브 트레이드 컴프로마이즈 이것도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아니냐? 그러니까 노예로 쓰지 않고
0: 네.
1: such person 아니면 all other person 이렇게 말을 해요.
0: 아~
1: 그러니까 우회해서 돌려서 말하는 거죠.
0: 아~ 네,
1: 자기들 아는 거죠. 여기에다가 헌법에다가 우리가 슬레이브를 쓰기에는 네. 너무 정치적 부담이 크니까
0: 아~
1: 돌려서 말합니다.
0: 네, 뭐 지금 뭐 지금 저희 도덕적인 관념에서는 이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뭐
1: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0: 네.
1: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네. 자기들의 기독권을 포기를 못하는 거죠. 정당화를 하면서 네. 예, 이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간 거겠죠.
0: 참고로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조지 워싱턴 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1: 아, 노예 정말 많았어요. 그 노예 부자예요. 노예 부자.
0: 마운트 버논 그 생가 가보셨어요?
1: 맞아요.
0: 거기 가보면은 그 집 건물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노예들 살고 노예들 밥 먹고 네. 이런 네, 이런 공간이거든요.
1: 조지 워싱턴이 가지고 있던 노예 수가요. 네. 그 은퇴했을 때 연방 정부 공무원 수보다 많았다는.
0: 어, 진짜요?
1: 네, 그 정도로 노예 많았고 부자였습니다.
0: 아, 되게 부자였구나.
1: 엄청 부자. 노예 부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 출신도 네. 그 완전 상류층 플랜테이션 그 플랜터의 아들이었고요. 네. 결혼을 이분이 네. 그 미망인이랑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 남편한테도 받은 그 엄청난 재산과 노예들을 네. 같이 받은 거죠.
0: 야, 아, 그렇게 엄청 부자였네요. 아, 집 그 마운트 버논 생각 가면은 진짜 경치도 진짜 좋고 아, 이런 데 집 지어서 살면 진짜 기분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좋게 봤거든요.
1: 부자였어요. 엄청난 네. 부자였습니다. 아. 미국 대통령들 진짜 1대에서 6대 대통령들 거의 다가 상류층이었어요. 그냥 금수저. 아. 토머스 금수... 제퍼슨 본인도 완전 노예수죠.
0: 아, 노예수 그러니까 노예를 갖고 있었어요. 노예수죠.
1: 노예를 물려받았죠.
0: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지금 노예 얘기 계속 하고 있었고요. 잠시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G-Dragon의 Too Bad. 아, 너무 나빠. 노예제도. 네. 너무 나빠. 네, G-Dragon의 Too Bad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네, 지드래곤의 투벳. 네. 참고로 저와 동갑인 친구 지드래곤. 네. 그러셨습니다. 계속해서
1: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서양 이제 문명을 볼 때 네. 그죠? 아, 뭐 민주주의도 서양에서 시작을 하고
0: 그렇죠.
1: 뭐 자유 이런 뭐 지금의 정부의 뭐 어떤 형태나든가 뭐 법 제도 이런 것도 서양에 많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서양 너무 대단하다. 아, 역시 다르구나. 이 사람들 역시 달랐을 거야. 근데 지금 역사에서 보듯이 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고요.
0: 네.
1: 예, 자기들의 이득이 더 중요한 우리랑 같은 그냥 사람들이었어요.
0: 근데
1: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야 그래도 지금 우리가 쓰는 민주주의나든가 법 제도 이런 거 다 서양에서 이제 만든 거 아니냐?
0: 그렇죠.
1: 예, 근데 우리 그럼 어떻게 해서 서양 이렇게 서양이 그래서 우월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이 서양이 이제 문명을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서양의 문명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0: 네.
1: 사고를 하는가? 그런 거를 이제 보면 이제 식민주의가 사실 결정적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일단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0: 네.
1: 한 거의 한 500년 동안 그러니까 1400년 92년부터 이제 1900년대까지
0: 네.
1: 이제 계속 이제 식민주의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유럽 열강들이.
0: 네.
1: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착취만 하는 게 아니고요.
0: 네.
1: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의 운영 체제를 까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그냥 들어가서 착취만 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0: 네.
1: 이들 들어가서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얘네들을 뽑아먹을 수 있을까?
0: 아.
1: 이러면서 이제 인프라 같은 것도 깔아주고요.
0: 네.
1: 그런 뭐 기차, 철도 이런 것도 깔고 네. 뭐 이제 법이나 제도 이런 것도 이제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착취만 한 게 아니라 통치를 하게 되죠.
0: 약간 저희도 약간 그 조선시대
1: 그죠
0: 일본 말
1: 맞아요
0: 일본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와서 뭐 기차 깔아주고
1: 네
0: 그것도 결국은 뭐 정말 우리 뭐 조선을 위해서
1: 그런 게 아니고
0: 한 게 아니고
1: 네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더 효율적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0: 네.
1: 이렇게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나라들의 법과 제도와 이런 시스템을 다 까는 거죠 자기들의 그 운영 체제
0: 네.
1: OS
0: 네
1: 오퍼레이팅 시스템 여기다 깔아서
0: 네
1: 근데 이 사람 이 국가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하니까 이제 이미 이제 시스템이 다 깔려져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다 보면 이거 괜찮은데 뭐 딱히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새로운 운영 체제를 깔기보다는 여기 있는 지금 운영 체제를 깔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서양의 그 문명 그 서양의 제도들 이런 거를 거의 많은 국가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이 이게 우월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더 우월하거나 뭐 서양의 법이나 제도 이런 게 더 우월해서 그런 게 아니고
0: 네.
1: 이미 식민지 지배 시대부터 깔아온 그 운영 체제가
0: 네. 근데 지금까지
1: 네, 지금까지 그냥 이어진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글로벌리제이션
0: 네.
1: 세계화가 사실은 식민주의 때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0: 결국은
1: 어떻게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배 받는 입장에서는 좀 반기지 않는
0: 네.
1: 환영하지 않지만.
0: 네.
1: 뭐 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냥 계속 깔게 된 거죠. 또
0: 네.
1: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사고 방식 있잖아요.
0: 네.
1: 다 서구의 문명에 영향을 받지만 이러한 이제 어떤 문맥적인 이해가 있으면은 네. 더 이해를 하기가 편하죠.
0: 아 근데 민주화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그 식민지와 연관이 되는지.
1: 자 일단은 그거는 이제 하다가
0: 네.
1: 이제 시스템을 다 깔았어요.
0: 네.
1: 깔다가 이제 냉전 시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때 이제 운영 체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운영 체제, 뭐 삼성, 안드로이드, 뭐 iOS, 애플 이런 거잖아요.
0: 네.
1: 이때 운영 체제는 딱 두 개 정도 메이저 소련,
0: 네.
1: 소련의 이제 공산주의,
0: 네.
1: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0: 네.
1: 민주주의 플러스 이제 자본주의,
0: 자본주의, 네.
1: 이렇게 하다가 이제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중립하는 국가도 있긴 하지만
0: 네.
1: 뭐 대다수의 국가가 이제 미국 아니면은 소련 편에 들고서 이제 그 시스템을 따라하게 되겠죠.
0: 네.
1: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0: 네.
1: 이제 그 뭐 iOS가 승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안드로이드가 승리를 한 거야.
0: 네.
1: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이제 90%로 말 99% 이렇게 먹게 되는 겁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이 쫙 뿌리를 내리고
0: 네.
1: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그 시스템 운영 체제가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도미넨트 하게 되는 거죠.
0: 네. 아, 그래서 민주주의도
1: 네, 네, 그런 식으로
0: 냉전의 네. 끝과 함께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결국 이게 역사가 참 재밌게 흥미롭게도 들리면서
1: 네.
0: 또 흑인들에 대한 이런 또 역사 그쵸. 이런 거 보면은 아, 좀 뭔가 또 모순도 있고
1: 맞아요. 네. 역사가요. 자, 그러니까 이게요 유럽뿐만이 아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순의 역사가 있고요.
0: 네.
1: 다른 데서 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0: 그렇죠.
1: 인간 자체가 그냥 모순적이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인간 아닙니까.
0: 네.
1: 그래서 역사는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0: 그
1: 식민주의 때요. 이 유럽 국가들이 정당을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나쁜 걸 아니까
0: 네.
1: 정당화를 합니다. 이거를
0: 네.
1: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덕하고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상충되면은
0: 네.
1: 도덕을 비틀어서 정당화를 해요.
0: 네.
1: 어떤 정당화를 하냐면 일단은 초기에 식민주의 네. 초기에는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이 선교와 명목으로 이걸 정당화를 합니다.
0: 네.
1: 신의 이름을 빌려서
0: 네.
1: 우리가 이런 땅들을 지배를 하는 건 신의 뜻이야.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정당성을 갖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문명화.
0: 예.
1: 그래서 우리가 문명 우리 문명이 더 나으니까
0: 네.
1: 너희들을 문명화 시켜줄게 하면서
0: 네.
1: 그게 이제 일본이 조선을 이제 할 때 그런 명분이죠.
0: 네.
1: 그리고 이제 나중 가서는 이게 좀 더 극단적으로 진화를 하는데요. 그 사회 진화론이라는 과학을 이제 들먹이면서.
0: 네.
1: 우리 인종이 우리 유럽 인종이 너희들보다 우월하다. 그러면서
0: 아프리카 지역
1: 예 맞아요. 이런 사람들 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네. 하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거 우리가 당연한 거야. 우리가 우월하니까.
0: 아 너희는 열성하니까.
1: 예 열성하니까 열등하니까 이 지배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정당을 하고 독일의 어떤 분이 떠오르긴 하는데.
0: 네네.
1: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하면서
0: 네.
1: 미국도 마찬가지로
0: 네.
1: 예, 이런 노예제도 같은 것도 정당을 하는 거죠.
0: 네. 만약에 허승빈님이 이때로 돌아간다. 권력이 있다.
1: 네.
0: 그러면은 노예제를 반대하실 건가요?
1: 이게 사람이
0: 네.
1: 환경에 따라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0: 네.
1: 제가 만약에 북부에서 태어났다.
0: 네. 아 지금 그냥 이대로 가는데 어떻게 뿅 하고 이제 역사로.
1: 아 저의 모든 사고 네. 방식 네. 이런 것까지 해서.
0: 이 상황 그대로
1: 하면은 이제 노예제도를 반대를 했겠죠.
0: 반대.
1: 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남부 중심의 그 농업주의 그런 모델은요.
0: 네.
1: 현대적이지 못해요. 어차피 그게 오래 못 갑니다.
0: 아 그럼 이제 약간 그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
1: 아니 도덕적인 의미도 물론 있죠. 하지만
0: 현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예제를 폐지하겠다.
1: 아니 그것보다는 네. 네. 그래 만약에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0: 네.
1: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밀턴 같은 경우 있잖아요.
0: 네.
1: 유명한 그 연방주의자고 이제 상업국가 무역국가를 꿈꾸던 현대식 국가를 꿈꾸던 인물이었는데
0: 네.
1: 이 사람이 만약에 남부에서 태어났다.
0: 어? 그러면 또 상황이...
1: 그러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0: 네.
1: 뭐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만
0: 네네.
1: 이 사람도 노예제를 찬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도 마찬가지로
0: 네.
1: 남부 플랜터 출신이 아니라
0: 네.
1: 북부에 이제 해밀턴 같이 이제 무역 회사에서 뭐 일을 하면서 그런 어떤 무역업을 좀 접하고 했으면은.
0: 네.
1: 이 사람도 아마 유명한 연방주의자가 되지 않았을까.
0: 그래서
1: 저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0: 아 맞아요. 하긴 뭐 정치라는 것도 결국은
1: 네.
0: 자기한테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거를
1: 네. 네,
0: 지지하게 되기 때문에
1: 네,
0: 네 맞습니다. 아, 네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네 미국 역사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허성민 선생님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뵐게요.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오늘 굿모닝 워싱턴 5월 6일 굿모닝 워싱턴 예, 마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일단 네, 내일 5월 7일 9시에 다시 굿모닝 워싱턴 1부로 인사드리겠고 2부 끝곡으로 조희사이 씨의 썸머라는 네, 곡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좀 봄철이기도 하고 네, 비도 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여름이 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썸머 듣고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0: 아유, 요즘 기억력이 예전같지 않아.
1: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2: 100세 인생,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치매입니다.
3: 세종뇌보감 출시.
4: 세종뇌보감은 우리의 뇌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보약입니다. 세종뇌보감으로 치매 예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5: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3: 치매 예방, 100세 건강. 세종 뇌보감
6: 703-256-7671 703-256-7671
7: 세종 바이오텍.
8: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9: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10: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색이 누룽지 탕도.
9: 703-354-1950 703-354-1950
11: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2: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14: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봄비 정연복. 보슬보슬 봄비 내리는 날, 비에 젖은 이파리들의 연두빛, 눈이 부시도록 영롱하다. 보석보다도 빛나는 저 아름다운 빛, 비를 맞으며 비를 흠뻑 맞으니까 더 좋은 빛깔이 되어 가는 저 잎새들 같이 살아가다가 이따금 슬픔과 괴로움에 비에 젖더라도 맥없이 울지 말자. 희망의 노래를 멈추지 말자. 빗속에 연두빛 희망 감추어져 있음을 잊지 말자.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창밖을 한번 내다보시면요, 보슬보슬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봄비도 있고 여름비도 있고 가을비도 있고 겨울비도 있지요. 그런데 참 좋은 비는 봄비 같아요. 이제 막 새싹을 품고 올라오는 잎들, 연초록이 초록으로 바뀌어져가는 나뭇잎들, 더 자연의 풍성함으로 피어오를 수 있도록 내려지는 봄비,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줄 생명의 봄비가 참 좋습니다. 이제 이 비는 오늘은 잠시 후에 이제 멈춰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잠든 밤에 비가 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또 해가 뜨면 비는 내리지 않을 거고요. 이번 주말에도 밤중에는 비가 조금씩 오지만 주말, 어머니날, 또 일요일도 낮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화창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은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조금 더 무거워질 수도 있지요.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서둘러 우산을 막 챙기셨을 것 같고요. 아, 어렸을 때 우산을 막 찾느라고 분주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은 이 빗소리와 함께 정연복 시인의 시 한 편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시인은 비에 젖은 이파리들의 연두빛을 보통의 눈길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나뭇잎 하나, 그 잎들을 빗속에서 흠뻑 젖은 그 잎새를 보석보다도 빛난다고 말하고 있지요. 비를 맞았기 때문에, 비를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고운 빛깔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비를 맞는 것 같아요. 예고 없이 쏟아지는 슬픔의 비, 지치고 지칠 때 내리는 외로움의 비, 힘든 고난의 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실망과 상처의 비까지. 그런데 시인은 묻는 것 같죠? 혹시 그 비가 당신을 더 빛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맥없이 울지 말자. 희망의 노래를 멈추지 말자.
빗속에 연두빛 희망 감추어져 있음을 잊지 말자. 네, 이 세 줄이 오늘 또 제 마음에 남아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를 나누었습니다. 희망은 맑은 날 환히 드러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요. 오히려 빗속에 젖은 잎새 사이에 흐린 오늘 같은 창가에 오전의 빗속에서 조용히 숨어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비오는 수요일 오전 여러분은 어떤 비를 맞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가 무엇이든 잎새처럼 맞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비에 젖을수록 더 영롱해지는 그 잎새처럼 참 오래된 노래지요. 뱃따라기가 부르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들려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제 저는 좀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요.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을 환호하는 그 영상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매년 5월 첫 번째 월요일 밤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앞 계단에는 이 세상 어느 무대에서도 볼수 없는 특별한 풍경이 펼쳐지지요. 세계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들의 혼신을 다해서 비전엔 의상을 걸치고 영화 배우와 뮤지션, 스포츠 스타들이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장면. 바로 맷갈라의 레드 카펫입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 패션과 문화, 그리고 스타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특별한 행사, 바로 맷갈라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그 계단 위에 우리 한국의 스타들이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이 났죠. 블랙핑크 멤버 4명 전원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고, 에스파의 카리나와 닝닝이 신인으로는 또 이례적인 데뷔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맷갈라의 역사와 그 무대에 새긴 또 한국의 발자취를 함께 좀 되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맷갈라 출발, 언제 시작했을까요? 굉장히 화려한 이 패션과 문화. 근데 시작은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1948년 뉴욕의 패션 홍보 전문가 엘리너 램버트라는 분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코스튬 인스티튜트, 즉 의상 연구소를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저녁 만찬을 열은 거죠. 참가 티켓 한 장이 당시에 50달러, 그래도 지금 가치로는 한 9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로서 이 소박한 자선 행사였다라고 하네요. 이첫 번째 갈라가 올해의 파티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뉴욕 사교계와 패션업계 인사들이 한데 모여서 의상 연구소의 전시 개막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죠. 그 조용했던 자선 만찬이 오늘날 패션계의 오스카라 불리기까지 하는 그두 명의 전설적인 여성이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요. 먼저 보그지의 전설적인 편집장 다이애나 브릴랜드 여사가 코스튬 인스티튜트의 특별한 자문으로 합류를 하면서 갈라가 점차 화려해지고 또 사교 행사로 변모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재클린 케네디의 오나시스 같은 인물이 공동 의장을 맡을 정도로 격이 높아졌고, 전시 주제와 갈라 테마를 연결하는 오늘날의 전통이 이때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5년 그 유명한 보그 편집장 안나 윈투어가 갈라의 실권을 잡게 되지요. 맷갈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안나 윈투어는 초청 명단의 할리우드 스타, 음악인, 스포츠 선수까지 끌어들여서 갈라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이벤트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맷갈라의 초대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안나 윈투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근데 이 안나 윈투어 하면은 생각나는 영화가 있지요. 바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 영화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고, 네, 오래전에 개봉을 했지요. 2006년, 20년 전이었는데, 아직까지 직장인 영화, 패션 영화, 여성 성장 영화의 클래식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아주 재밌게 보았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절대적인 카리스마의 편집장으로 나오는 미란다 프리슬리. 차가운 눈빛의 완벽주의, 그리고 한마디로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존재감. 이 역할을 연기한 배우가 메릴 스트립이고요. 그런데 이 캐릭터가 사실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그 실제 모델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이, 네, 안나 윈투어입니다. 그리고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올해 20년 만에 드디어 이 편이 공개가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영화인 것 같은데요.
이번 이 영화가 원년 멤버들인 메릴 스트립 그리고 앤 해스웨이가 다 동시에 그 20년이 지난 그 세월을 담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또 이번 영화가 굉장히 헐리우드 배우나 또 스타 가수 그런 유명인들이 깜짝 카메오로 많이 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꼭 보려고요. 그리고 이 편에서 안나 윈투어가 직접 제작 과정에 실제로 조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맥갈라 티켓 한장 값이 얼마일까요? 올해 2026년 기준으로 1인석에 무려 1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1억 3천만 원이 넘는 거죠. 10인 테이블 하나가 35만 달러. 4억 6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 전액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코스튬 인스튜트를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고 하고요. 올해 맥갈라는 무려 4,200만 달러 역대 최고 모금 기록을 세웠다고 하네요. 네, 맥갈라는 그의 코스튬 인스튜트 전시의 테마가 갈라의 복장 규정이 되는데요. 배우도 가수도 디자이너도 모두 그 테마에 맞는 의상을 입고 나타나야 한다고 하네요. 올해

그렇다면 한국 스타들은 언제부터 이 무대에 발을 들였을까요? 첫 번째 한국인 참석자들을 찾아보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대요. 가수 싸이와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이 나란히 레드카펫에 섰습니다. 그때가 막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비가 함께하기도 했고 또 이어서 CL 그리고 블랙핑크, 로제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오징어 게임이 주연 배우 함께했던 배우였죠. 정호연 씨가 또 함께했고 그 당시에 글로벌 루비똥 엠베스도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 제니가 샤넬의 빈티지 미니드레스로 첫 맷갈라에 참석을 했고 올해는 이 네 명의 모두가 멤버가 역사상 처음으로 한날밤에 모두 레드카펫을 밟는 순간이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처음 발을 들인 2013년에서 이제는 한국인이 이렇게 참여하는 갈라의 핵심 주역으로 자리 잡기까지 불과 10년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 리사는 올해 맷갈라 호스트 위원회 일원으로 선임이 되기도 했고요. K-POP 아티스트가 맷갈라 호스트 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것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의상이 굉장히 독특했고 이 맷갈라의 올해 그 주제와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의상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또 영상으로 보면서 참 어떤 여러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또 카리나의 의상이 프라다 앰버서드인 카리나를 위해서 한국인의 그 한복을 전통 의상을 두루마기를 또 그 깃을 형상화해서 옷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또 이 한복을 선택함으로써 한국의 패션도 예술임을 선언하는 그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복이 굉장히 현대 의상이랑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재해석될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죠. 50달러와 자선 만찬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당당하게 서 있다는 것. 참 자랑스럽죠? 이게 단지 팝스타들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죠? 이 배경에는 수십 년에 걸친 한국 문화의 힘이 들어있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음악, 우리의 옷, 우리의 미감. 이제 점점 더 세계인의 눈과 귀를 채우고 있겠지요. 그리고 새롭고도 신선한 아름다움으로 그들에게 더욱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맷갈라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존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어떤 사람은 글로 자신을 표현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옷으로 자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입는 옷들 매일 입는 그 옷들이 기분 좋은 날 입는 옷이 다르고 또 위로받고 싶은 날 입는 옷이 다르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날 또 고르는 색깔의 옷이 다릅니다. 이 패션이라는 것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의 나를 또 보여주는 언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분의 그 해외 기자의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사람들은 더 이상 완벽해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대신 자기다운 존재로

기억되고 싶어 한다. 이런 말을 맥갈라와 함께 전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들과 비교하기도 되고 또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자신을 그냥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기괴할지라도 그냥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요. 진짜 중요한 건 누구나처럼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답게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맥갈라의 화려한 드레스들 속에서도 결국 사람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죠. 맥갈라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그 화려함 뒤에는 예술과 문화, 정체성, 그리고 자기 표현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당당하게 서 있는 한국 스타들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뿌듯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스티븐 원드가 부릅니다.

0: 어떤 이유에서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전해주는 그런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잠시 전하는 소식 듣고 우미노 시즈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3: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2: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3: 866-566-9191, 866-566-9191.
0: 네, 오늘 우리 몸의 해독 담당, 간 건강 이야기와 함께 기분 좋은 선물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미노 시즈구의 신디체 매니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봄인데, 봄이 좋긴 하지만 또 이제 환절기라고 해서 기온이 또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힘드시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4: 그렇구나.
0: 네.
4: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으로 활력을 한번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0: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우선 그 활력을 채울 수 있는 소식과 함께 먼저 기분 좋은 선물 소식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4: 아, 물론이죠.
0: 네.
4: 일단은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에서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사은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바로 5월 15일까지 진행을 하는 프로모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후코이단을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분들한테 에센셜 뉴트리션, 이 바로 활력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그 에센셜 뉴트리션을 150알에서 최대 이제 300알까지 선물로 증정하는 사은행사 준비했고요. 그리고 후코이단과 에센셜 뉴트리션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이번 프로모션 기간에는 이 에센셜 뉴트리션만 따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도 고객분들한테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물은 최대 330불, 할인율은 1260불에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간 건강에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 그래서 이 사은행사 선물 준비한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정말 특별한 사은행사를 준비를 하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4: 네.
0: 간 웬만큼 아파도 티가 안 나서 우리가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4: 그렇죠.
0: 그러면 이 간이 우리 기력이랑 상관이 큽니까?
4: 굉장히 크죠. 일단은 간은요. 우리 몸에서 간이 해주는 역할이 한 500여 가지가 돼요.
0: 네.
4: 그래서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리고 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해독작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몸속의 독소를 청소해주는 기관인데, 그런데 이 간이 지치잖아요. 그러면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그리고 푹 자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 그렇군요. 간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잘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죠?
4: 네.
0: 그런데 바쁜 우리 현대인들이 몸이 좀 또 편찮으신 분들은 식사만으로 간에 좋은 영양소를 다 챙기기가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4: 그렇죠. 특히 이제 저도 하루 3끼 챙겨 먹기 힘들거든요. 아나운서님 하루 3끼 다 챙겨 드시지 않으시잖아요.
0: 맞아요. 3끼 밥으로 다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4: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더 못 드신단 말이에요.
0: 그렇죠.
4: 물론
0: 네.
4: 밥이 보약이라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삼시세끼 균형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보면은 편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화력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0: 네.
4: 그래서 더 평소보다 풍부한 단백질하고 미네랄 섭취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음식만으로 채우려면 이거를 다 어떻게 그게 채울 수도 없고 이걸 다 채운다 하더라도 배가 불러서 못 드실 정도일 거예요.
0: 네.
4: 그래서 간편하면서도 확실하게 흡수되는 확실한 신개념 영양 보조제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0: 네. 제가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에센셜 뉴트리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름부터가 좀 뭔가 핵심적인 영양소만 담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제품입니까?
4: 네, 저희가 선물로 준비한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스마트한 올인원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 의학 박사님이 아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영양을 제대로 챙겨서 빨리 회복하실까? 아니면은 건강하신 분들 중에서도 필요하신 분들 많고 그리고 면역력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0: 네.
4: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민 끝에 개발한 제품이고요.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 미네랄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근육과 뼈를 만드는 아미노산, 그리고 이들의 흡수를 돕는 효소까지 한 병에 다 담았습니다.
0: 네, 비타민에 아미노산, 효소까지를 네. 다 한 병에 다 담았다고요?
4: 네.
0: 이 말씀드리면 그냥 다른 거는 안 드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효소도 물론 챙겨 드시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4: 그렇죠. 효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따로 구매를 해서 드시는데요. 따로 드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0: 네.
4: 이 에센셜 뉴트리션에 들어있는 효소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만의 비결인데요. 그 세계적인 과일 회사 DOLE, 돌사 아시죠?
0: 네, 그렇죠. 네.
4: 그 돌사하고 저희가 독점 계약을 맺고 녹색 바나나를 제공을 받아요. 그래서 녹색 바나나에서 추출한 바나파엔이라는 효소 성분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나파엔이라는 효소는 우리 몸속의 대사를 원활하게 그러니까 돌려주는 원활류, 윤활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몸에서 활용이 안 되면 헛수고잖아요.
0: 네.
4: 그래서 이 바나파인 효소의 역할이 그 영양소들을 몸 구석구석으로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에센셜 뉴트리션은 이 기초가 되는 영양소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특히 간 건강, 해독작용에 직접 간접적으로 매우 좋은 성분들을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에센셜 뉴트리션을 드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제일 먼저 피로회복, 에너지 레벨 상승, 면역력 지원, 그리고 이 뼈 관절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제품이에요.
0: 네. 아, 정말 그래서 인기가 높은 제품이지요. 네, 효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도 들어있군요.
4: 네,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하고 뼈를 만드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무조건 이 아미노산을 드셔야 하는데요. 특히 간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에센셜 뉴트리션이 굉장히 좋고요. 이 에센셜 뉴트리션 안에 들어있는 그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구성 요소라서 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간이 손상이 되면은 뭐 회복이 가능한 단계잖아요. 간은. 이때 아미노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간이 독소를 처리할 때 특정 아미노산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아미노산, 에센셜 뉴트리션 드시면은 간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건강하신 분들도 이제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 빠져서 뭐 손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굉장히 잘 넘어진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드신 분들은 무릎이 좀 튼튼해진 것 같다. 그래서 걷는 게 훨씬 수월하다.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아미노산이 근력을 받쳐주기 때문이거든요.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도 다 들어있군요.
4: 네.
0: 그런데 이 미네랄 중에서도 셀레늄이라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항산화 효과가 비타민 E보다 훨씬 높은 거 맞습니까?
4: 네, 무려 1800배나 높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네.
4: 그래서 우리 몸속의 세포를 늙고 병들게 하는 게 바로 활성산소잖아요.
0: 그렇죠.
4: 이 셀레늄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셀레늄은 면역력도 지원해주지만 갑상선 건강에도 필수로 필요하는데 예전에는 이 셀레늄 때문에 브라질 너트를 굉장히 많이 드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 브라질 너트는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럼 독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 너트는 좀 이제 하루에 6알 이상은 드시면 안 되고요. 대신 에센셜 뉴트리션은 의학 박사님이 딱 1일 권장량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일 드셔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에센셜 뉴트리션 안에는 또 바이라민 A, B, D까지 골고루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방어막을 쳐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에센셜 뉴트리션 안에 들어있는 효소 같은 경우는 또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 면역 부대가 튼튼하니까 그냥 수월하게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지나가겠죠. 그래서 에센셜 뉴트리션은 종합 비타민이 절대로 아니고요. 면역력 지원하고 간 건강, 에너지 레벨, 그리고 중요한 근육과 뼈 관리를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0: 네,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아픈 분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미리 챙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보통 분들은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4: 만 9세 이상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드실 수 있고요. 건강 유지로 드시는 분들은 하루 2알에서 3알, 그리고 너무 피곤하다. 장거리 운전이나 아니면 좀 어디 좀 이제 일을 늦게까지 하신다 그러면 피곤함을 좀 많이 느끼신다면 5알까지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뭐 집안일 하시는 주부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시기 굉장히 힘드시다면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한번 복용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대신 아프신 분들이시라면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 하루에 5알을 드시기를 권해드리고 있고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과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함께 복용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특히 이제 같이 복용하셨던 분들은 그 코로나 때도 아프신 분들은 면역력이 건강하신 분들의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분들이 코로나나 감기에 걸렸을 때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과 에센셜 뉴트리션을 함께 드셨더니 코로나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렸다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들었어요.
0: 네, 그렇군요. 우미노시즈구 하면 역시 후코이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후코이단이랑 에센셜 뉴트리션을 같이 먹으면 이렇게 좋군요.
4: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코이단은 나쁜 세포랑 싸우는 공격수라면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요,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수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병원 치료 받으시고 회복 중인 분들은 잘 못 드시기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기운이 나고 면역력을 지원을 받으시니까 치료도 훨씬 더 잘 견뎌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0: 네. 그리고 축하할 일인데요. 우미노시즈구가 정말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네. 한 분야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또 믿을 수 있다는 증거겠죠?
4: 네. 저희는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직 품질 하나로 저희가 승부를 해왔고 그리고 또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 연구소에서 연구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후코이단 제품으로 연구 자료가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그래서 원료부터가 달라요.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의 원료는 청정 지역이죠. 바로 오키나와 섬에 그 모주꾸라는 갈조류를 저희가 직접 양식을 해서 거기서 후코이단을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미역기 같은 경우는 세계에 너무 많아요. 뭐 호주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산이 미역귀가 퀄러티가 좋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산 미역귀 이렇게 두 가지 후코이단을 쓰고 있고 여기에 면역력 지원에 탁월한 반응을 보이고 후코이단과 만났을 때 독성이 없는 아가리쿠스 버섯까지 저희가 이 딱 세 가지만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28년 전에 저희가 이 임상실험을 할 때도 요 세 가지 원료를 썼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25년 이상 처음에 만들었던 제품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0: 네. 그리고 자파 인증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4: 일단은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KS 마크가 있으면 100% 다 믿으시고 제품을 구매하셨죠.
0: 네.
4: 그러면 약은 FDA 승인이에요. 그러면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후코이단은 뭘로 인증을 할까요? 어떻게 믿으실까요? 그게 바로 JHFA 자파 인증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JHFA 인증 마크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거고요. 건강식품의 품질, 안전을 보증해주는 가장 까다로운 인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원료부터 제조 공정까지 다 합격을 해야 주는 인증마크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후코이단 중에는 이 인증마크가 있는 거는 저희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제대로 만들었다면 이 인증마크는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JHFA 인증마크 하나면 후코이단 구매하실 때 후회나 실패는 안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정말 이제 기다리던 소식. 1년에 단 두 번뿐인 에센셜 뉴트리션 프로모션. 이번 혜택은 또 특별히 더 대단하다면서요?
4: 네, 일단은 저희가 최대 1260불 할인과 330불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5월 15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에센셜 뉴트리션 같은 경우는 원래는 후코이단 사시는 분들한테만 판매했었는데 이번 기회는 따로 사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일단 특별 판매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에센셜 뉴트리션은 한 팩에 150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50일, 아프신 분들은 한 달을 드실 수 있는 분량인데 이 한 팩 가격이 50불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50불요? 프리미엄 영양제치고는 가격이 정말 착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또 그만큼 많이 사면 더 저렴해지나요?
4: 일단은 정 가족분 건강을 위해 사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3팩 이상 사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팩당 45불씩 그리고 6팩 이상 사시면은 저희가 팩당 40불씩 내려가는 혜택을 5월 15일까지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0: 네. 그리고 또 무료 선물도 준비하셨다고요?
4: 후코이단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무료로 증정하는 사은 행사가 있는데요. 후코이단 3병 이상 구매를 하시면 에센셜 뉴트리션 150알 선물, 그리고 캡슐 7병 이상 구매하시면 에센셜 뉴트리션 300알 선물, 그리고 더 많이 구매하시면 저희가 최고 330불 선물이 고객님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고요. 이 에센셜 뉴트리션과 후코이단 구매하시는 또 모든 분들한테는 작은 휴대용 마사지 링까지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사은 행사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4: 일단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진단을 받으시고 정말 왜 나는 괜찮았는데 참지 말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프셨는데 나중에 좋아지겠지, 좀 잠은 좋아지겠지 하고 참고 방치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특히 간은요, 이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시면서 이번 기회에 정말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좀 경험해 보시고 몸이 가벼워지고 넘치는 활력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아,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거나 또 혹시 후코이단 무료 샘플도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4: 그럼요. 일단 오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오리지널 인증 체험용 샘플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샘플 보내드리면 지금 드시는 후코이단 제품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고요. 특히 위나 구강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샘플만 드셔도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866-566-9원9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다 보내드릴 거고 워싱턴 DC에서는 딱 세 군데예요. 웰빙모아, 엘리커시티 약국, 콜롬비아 힐거리 약국에서만 오리지널 후코이단 구매 가능하십니다.
0: 전화번호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1866-566-9원9원으로 전화하셔서요.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무료 샘플도 받으셔서 네, 건강한 봄을 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정보와 선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신디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네, 앞서 봄비를 지으신 정연복 시인님이 말씀한 말인데요. 또 이분이 사람은 사랑받을 때보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어줄 때 더 행복해집니다 라는 말도 하셨더라고요. 네, 살다 보면 마음이 지치는 날도 있고 괜히 이유 없이 외로워지는 순간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안부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곤 하지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긴 하루를 견디게 하듯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머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7: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벽에다 액자를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한국에서 액자를 걸었던 기억도 나시나요? 제 기억에는 벽에다 벽지가 발라져 있고 그 안에는 아주 단단한 시멘트나 벽돌이 있기 때문에 요령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대못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죠. 힘껏 내리쳤다가는 못이 쑥 박혀버리는 것을 넘어서 벽에 구멍이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월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월은 강하게 프레스한 석고를 두꺼운 종이 두 장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표면은 종이가 있고 다음에 석고 가루가 부슬부슬 부서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이 드라이월을 인테리어 벽과 천장에 사용합니다. 시트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트락은 드라이월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드라이월의 사이즈는 가장 커먼한 사이즈가 4x8입니다. 성인 한 명이 두 팔 벌려 키보다 높게 들고 가야 하는 크기죠. 두께는 하프 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8분의 5 사이즈도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못을 박으면 안에 석고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매끈한 못보다는 코류를 사용해서 시공을 합니다. 참고로 1970년대 말까지 사용되어진 에스베스토스 파이버 월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이월은 석고, 에스베스토는 석면입니다. 석고는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할 때 치료를 위해 쓰던 깁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면에 석면은 섬유상의 광물질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드라이월은 스터드를 세워서 붙이게 되는데요. 못이나 스크류를 박다 보면 어떤 부분은 힘없이 쑥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딱딱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은 나무를 스터드라고 합니다. 보통 2x4 사이즈를 쓰고 2x6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탈 스터드도 있는데 메탈은 주로 커머셜 공사에 쓰입니다. TV 같은 무거운 것을 벽에 달기 위해서 스터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드려 보시는데 스터드는 보통 16인치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습니다. 스터드 넓이의 정가운데서 다음 스터드의 정가운데가 16인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개의 스터드만 찾으면 다음 스터드는 찾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간혹 24인치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6인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택 내부 벽은 대부분 석고판, 드라이월입니다. 벽에 무엇을 걸어야 한다면 앵커를 사용하시거나 스크류를 사용하시고 무거운 것을 달아야 한다면 스터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드의 간격은 16인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인터뷰하실 때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기본이고 집의 속속들이 건축과 관리까지 알고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시기를 반드시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됩니다. 미 정부 당국이 두 달간의 공습에도 이란의 핵무기 제조 역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저지하려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제거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이 이란과 러시아에 드론 핵심 부품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용도 물자를 통한 제재 우회로 전쟁 수행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함께 디지털 무관세 조치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를 둘러싼 글로벌 무역 질서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중국에 대한 융자 중단을 요구하며 미중 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지원 대상이라고 반발해 국제금융무대에서 양국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기업과 정부의 우려를 반영해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미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자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상장 기업의 분기 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반기 보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업 부담 완화와 장기 투자 유도 기대 속에 정보 축소에 따른 투자자 보호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 출판사들이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메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유튜브 CEO가 콘텐츠 산업의 가장 큰 장벽으로 언어를 지목하며 AI 번역과 더빙 기술이 글로벌 콘텐츠 확산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 콘텐츠를 비롯한 비영어권 콘텐츠의 영향력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페이지짜리 MOU에는 전쟁 종식과 세부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겼습니다. 백악관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 측의 답변이 48시간 이내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국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합의에 가장 진전된 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우리는 이를 매우 금방 마무리할 것이라며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했던 호르무즈 해협 내 해방 프로젝트를 전격 중단한 결정이 바로 이 같은 협상의 진전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OU에는 이란의 핵 농축 일시 중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및 동결 자금 일부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점진적 해제,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런 방향의 MOU를 우선 맺고 향후 30일간에 걸쳐 종전에 관한 세부 조건을 확정짓는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맞사위인 제러드 쿠시너는 중재국을 활용해 직간접적으로 이란 측과 협상 중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번 MOU에서 특히 이목을 끄는 건 이란의 핵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부 소식통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안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던 지난해 6월 10일 전쟁 당시 세계 우라늄 농축시설이 파괴하거나 심각하게 손상됐지만 60% 농축 우라늄 약 440kg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전쟁을 다시 시작하면서 지상군을 투입해 이 우라늄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만큼 이란의 핵물질은 이번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사안입니다. 그동안 고농축 우라늄의 외부 반출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던 이란의 입장이 보도 내용대로 달라졌을 경우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됩니다. 2026년 들어 뉴욕시 범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살인사건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대규모 경찰 채용과 집중 단속 전략이 주요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시경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 주요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4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은 19건으로 집계돼 2014년 그리고 2017년에 기록된 종전 최저치인 21건을 넘어서는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올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누적 살인사건은 76건으로 2018년에 기록된 기존 최저치인 86건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스테튼아일랜드에서는 올 들어 단 한 건의 살인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이러한 범죄 감소 배경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찰 채용을 꼽았습니다. 티시 국장은 지난해 대규모 채용을 통해 감소했던 경찰 인력이 크게 보강됐으며 특히 현장 실습 중인 신임 경관들을 범죄 발생이 잦은 지역과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는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러한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 여름 Summer Violence Reduction Plan, 즉 여름철 폭력을 줄이기 위한 계획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이 계획은 뉴욕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찰 배치로 최대 3,800명의 경찰관이 40개 경찰서 관할 구역과 72개 순찰 구역, 공공주택, 지하철 시스템 등에 집중 투입됩니다. 특히 경찰은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돌입하는 여름철 범죄 발생률이 높아진다며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에 인력 배치를 확대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와 월드컵 축구대회가 뉴욕시 안팎에 예정돼 있어 치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공공주택 지역 범죄는 전년 대비 8.7%가 감소해 1,721건으로 줄었으며 대중교통 범죄 역시 0.6% 감소했습니다. 특히 4월 한 달 절도는 21% 감소해 857건을 기록했으며 차량 절도는 20% 줄어 9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 브롱스에서 가장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더 브롱스는 올 들어 살인사건이 15% 감소했으며 4월에는 단 4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총격사건 역시 전년 같은 기간 31건에서 13건으로 58% 이상 감소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증오범죄 역시 크게 줄어들면서 4월 기준 증오범죄는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한 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강간사건은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하면서 올 들어서만 711건이 보고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44건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은 2024년 뉴욕주법 개정으로 강간의 법적 정의가 확대되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한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체육 정책에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한때 사라졌던 대통령 체력상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청소년 체력 증진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과거 경쟁 중심 평가를 폐지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대비되면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5일 5월을 전국 신체 건강 및 스포츠의 달로 정하는 포고령에 서명하고 대통령 체력상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포고령 서명식에서 최고 수준의 체력 기준을 달성한 사람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 체력 테스트 부활 행정명령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미 국립학교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2013년까지 실시됐던 체력 테스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이전까지 해당 테스트에서 성별에 따라 상위 15%를 기록한 학생들은 대통령 체력상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체력 테스트를 경쟁 요소를 완화하고 장기적인 건강 증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전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는 이 훌륭한 신체 단련 전통을 단계적으로 폐지했다며 우리는 이 전통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서명식에서는 미식축구, 배구, 하키, 골프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며 하루에 최대 1분 정도 한다며 운이 좋다면 말이다 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백악관 사우스론에서는 운동 장려 행사가 열렸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대선 유세곡 YMCA에 맞추어 춤을 추며 이른바 트럼프 댄스를 선보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미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 총회에서 중국에 대한 ADB 융자의 종료를 요구했습니다. 6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마거릿 쿨로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4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ADB 연차 총회에서 중국은 졸업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며 이처럼 요구했습니다. 그는 ADB 융자는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국은 ADB의 융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진홍 중국 재정부 부장조리는 ADB가 계속해서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중 양국 정부는 지난해 ADB 연차 총회에서도 중국에 대한 ADB 융자를 놓고 선명한 대립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당시 쿨로 부차관보는 ADB 지원은 개발 도상국에 중점을 둬야 한다.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는 지원 대상에서 졸업해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 대표인 나포안 재정부장은 중국은 아직 사회보장 제도 등이 ADB 융자 졸업 요건을 채우지 않았다며 미국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작년 말 현재 ADB의 전체 융자 잔고 1,610억 달러 가운데 중국에 대한 융자는 약 11%인 177억 달러 규모입니다. ADB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개발과 협력 촉진을 위해 1966년 설립한 국제금융기관입니다. 출자 비율은 미국과 일본이 각각 15.6%로 가장 높고 중국은 6.4%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3: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담박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네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으로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의 경찰 조직인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에서 범죄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위 간부 13명이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프리 캐럴 임시경찰청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간부들이 현재 모두 행정휴직 상태에 있으며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들은 해임 통보를 받은 상태로 정식 해고 전 단계인 징계 절차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은 모두 경정 이상 계급의 고위 간부들로 경찰 지휘부 핵심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 중 4명은 전임 경찰청장인 파멜라 스미스 체제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로 부청장급 인사와 도시 절반 지역의 치안을 총괄했던 보좌급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이들이 범죄 통계 데이터를 부당하게 조작하거나 축소해 실제보다 범죄 수준이 낮게 보이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캐럴 임시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인사 관련 사안으로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며 공식적인 조사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 몇 년간 워싱턴 DC의 범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살인과 총격 사건, 차량 강탈 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치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MPD cannot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on the findings of internal investigations or propose adverse actions against specific members. Let me be clear. We have made meaningful progress over the last three years in reducing crime. Homicides, shootings, and carjackings have fallen steadily since 2023.
4: 하지만 지역사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경찰 통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피해자 대응과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 내부 노동조합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 노조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단

0: 하원 감독위원회 제임스 코머 위원장은 경찰청 내부 조사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경찰 측과 위원회 간에는 현재 자료 제공 범위를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워싱턴 DC 경찰 조직의 신뢰와 범죄 통계 투명성 전반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 조사 결과와 징계 절차의 향방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정부를 겨냥한 제재 확대를 결정하자 중국은 이를 불법적 일방적 제재로 규정하고 미국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정부를 겨냥한 제재 확대를 결정하자 중국은 이를 불법적 일방적 제재로 규정하고 미국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기자와의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미국이 쿠바에 대한 불법적, 일방적 제재를 더 강화해 실시하는 것은 쿠바 인민의 생존권, 발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중국은 쿠바가 국가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는 것을 굳게 지지하고 쿠바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쿠바에 대한 봉쇄, 제재와 모든 형식의 강압, 압박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쿠바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쿠바 정부의 안보 관련 부문을 지원하거나 부패 또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가담한 개인, 단체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당국자와 요원, 정부에 대한 지지자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제재 대상과 거래하거나 거래를 촉진한 제3자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2차 제재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 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 서반구 장악력 강화를 꾀하는 돌로주의를 표방하면서 1월 베네수엘라에 군사력을 투입해 반미 성향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했고 2월 말 전쟁을 시작한 이란에 이어 다음 순서는 쿠바라는 말을 그간 여러 차례 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 군대는 쿠바를 거의 즉시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중남미 반미벨트의 핵심인 쿠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대쿠바 봉쇄해제를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닐 모한 유튜브 최고 경영자가 전 세계 창작자와 소비자 사이 가장 큰 장벽인 언어 문제를 인공지능 도구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한 CEO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베버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경제금융 포럼에서 엔터테인먼트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며 유튜브 등 여러 글로벌 서비스 속에서 현 시점 가장 큰 장벽은 아마도 언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경을 넘나드는 컨텐츠 소비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다며 자동 더빙이나 자동 번역과 같은 AI 기반 도구가 있다면 국가 간 협업과 소비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한 CEO는 국경을 넘어서는 컨텐츠의 인기에 대해 언급하며 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의 오징어 게임 컨텐츠와 K-POP 아이돌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덕분에 K-POP이 코첼라에서 하나의 현상이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패널로 참석한 도미니크 응 이스트웨스트 은행 회장도 글로벌 영상업계에서 K-콘텐츠가 차지하는 위상에 주목했습니다. 응 회장은 넷플릭스 가입자의 8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며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며 성과를 거두고 있고 대만과 태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콘텐츠도 이 같은 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할리우드는 미국 문화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다며 진정성 있고 훌륭한 이야기라면 무엇이든지 전 세계에 배포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영국에서 7일 잉글랜드 지방선거와 스코틀랜드 의회선거, 웨일스 의회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잉글랜드에서는 136개 지방의회 의원 5천여 명을 선출합니다. 영국은 지방의회마다 일괄 또는 분할 등 선출 방식이 각기 달라 거의 해마다 일부 지역의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중 런던에서는 32개 자치구 지방의원 1,800여 명을 뽑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자치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0: 영국 전체 총선은 아니지만 2024년 7월 영국 총선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중도 좌파 집권 노동당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평가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필리핀을 방문한 일본 방위상이 5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5일 오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필리핀 군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국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외신들은 이날 회담에서 그동안 일본이 사용한 구축함을 필리핀에 양도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오는 6일에는 인도와 호주를 포함한 16개국 대표단과 함께 필리핀 북부로 이동해 미군과 필리핀군의 연례 연합 군사훈련인 발리카탄 현장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최근 일본은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무기 판매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영내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인류로 학식 제도를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프랑스 대학 군내 식당들은 4일을 기점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1유로 약 1,700원의 3코스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3.3유로 약 5,700원에서 대폭 가격을 낮춘 겁니다. 1유로 학식은 전체 요리, 메인 요리, 디저트로 구성되며 기존에는 저소득층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학생에게만 적용했습니다. 학생 단체들은 1유로 학식 적용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학생 단체들이 올 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대학생의 48%는 경제적인 이유로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으며 23%는 한 달에 여러 차례 끼니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앵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앵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앵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저녁 늦게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68도, 섭씨 20도,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비가 그치고 구름만 다소 끼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18도, 최저 기온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간헐적으로 한두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이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섭씨 22도, 최저 기온 53도, 섭씨 12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17도, 최저 기온 47도, 섭씨 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소 선선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찔끔했나 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1: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0: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1: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8850 516-487-885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패스트레인 요금이 $3.25로 인상됐습니다. 운행 확대 계획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패스트레인 기본 요금을 4일부터 3달러 25센트로 인상했습니다. 기존보다 25센트가 오른 수준입니다. 정기권 성격의 탭카드 가격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10회권은 $31, 20회권은 $62, 40회권은 $125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위한 할인 요금은 $1 60센트로 10센트가 올랐습니다. 또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패스트레인이 오는 17일부터 4개 노선 모두 주 7일 운행됩니다. 호보큰과 월드트레이드센터를 연결하는 직행 노선은 약 25년 만에 주말 운행이 재개됩니다. 항만청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과 심야 시간대 운행 횟수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요금은 향후에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월마다 25센트씩 올라 최종 기본 요금이 $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만청은 이번 조치가 시설 개선과 시스템 운영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미 증권 당국이 상장 기업의 분기별 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연 2회 반기 보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상장 기업들이 분기 보고 대신 반기 보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및 서식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 상장 기업들은 분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상장 기업들이 분기 보고서 대신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장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존 분기 보고서 발표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안에 따르면 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은 기업의 공시 등급에 따라 회계연도 상반기 종료 후 40일 또는 45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는 개정안에서 정기보고서, 등록신고서, 위임장 공시 등에 적용되는 재무제표 요건인 규정 XX도 수정해 새로운 반기보고 옵션을 반영하고 기존 재무제표 요구사항을 단순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 애킨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의 경직성은 기업과 투자자가 어떤 중간 보고 주기가 가장 적합한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제한해왔다며 오늘 제안된 개정안이 최종 채택될 경우 이와 관련해 더 커진 규제 유연성이 기업에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6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기업들이 분기별 보고를 강요받지 않고 반기별로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행 분기별 실적 보고 체계는 1970년 시작됐습니다. 분기 보고서 폐지를 지지하는 측은 상장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줄 뿐 아니라 경영진과 이사회가 분기 실적 목표 달성 대신 장기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기업이 부정적인 정보를 숨길 가능성이 있으며 내부자 거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투자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재 공시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 투자회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는 것과 투자자 신뢰를 뒷받침하는 공시체계 질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병원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이 단속을 벌이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뉴욕시경이 개입했는지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뉴욕시경이 단순히 시위가 폭력 시위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출동했다고 설명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뉴욕시경이 아이스를 도와 사실상 단속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지난 주말 뉴욕시 브루클린 부시위기에 위치한 병원인 윅 오프 헤이츠 메디컬 센터 인근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과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부상을 당한 나이지리아 출신의 이민자 시도지의 윌슨 오케케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케케는 아이스가 구금한 상태에서 부상을 당해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수백 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응급실 앞에 모여 아이스의 구금과 이송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차량의 이동을 막기 위해 도로에 쓰레기통을 던지고 아이스 차량의 창문을 파손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이어갔고 현장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NYPD는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는 경찰이 시위자를 바닥에 강하게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통로를 확보한 뒤에야 아이스 요원들은 오케케를 차량으로 옮겨 현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로 제압하고 아이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아이스가 이케케를 이송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NYPD가 사실상 아이스의 단속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레이노스 브루클린 보로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NYPD가 아이스를 돕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We don't want NYPD helping ICE in any way, shape or form.
2: 샌디 널스 뉴욕 시의원 역시 이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지역 사회가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4: This was not a protest. This was a community coming to defend against our neighbors because we don't want ICE here in this community.
2: 뉴욕시경이 아이스 단속에 협력했는지 비판이 거세지자 소란만다니 뉴욕시장은 뉴욕시경이 아이스 단속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경찰은 아이스 작전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 아니었다며 병원 앞에서 발생한 시위 관련 911 신고에 대응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NYPD officers were not dispatched to the hospital to participate or facilitate an ICE operation. Rather, they were responding to 911 calls regarding a protest outside of the hospital.
2: 다만 맘다니 시장은 영상에 나타난 경찰의 과잉 대응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장면이라며 현재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 That is incredibly disturbing and that is being actively investigated right now.
2: 아이스 측은 구금된 오케케가 과거에도 폭행과 마약 소지 전력이 있으며 관광비자 만료로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민자 옹호단체는 아이스 요원이 차량 안에서 전기 충격기를 겨누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민자 단속 방식과 대응 수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로 인해 총 8명이 체포됐으며 브루클린 지역사회는 우리는 아이스 단속을 원치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0: 전자상거래 관세 부과 유예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 WTO 협상이 교착 상황을 이어가자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과 손을 잡고 디지털 무관세 조치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5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WTO 주재 외교관들을 인용해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 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브라질, 튀르키예 사이의 교착 상태가 해결될 전망이 희박해 보인다며 미국이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안은 미국과 일부 WTO 회원국들이 전자적 전속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고위 외교관은 로이터에 WTO 일반 이사회에서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미국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국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다자간 협정을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얼마나 많은 WTO 회원국이 미국의 디지털 무관세 제안에 참여할지는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지털 무관세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은 1998년 WTO 장관급 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뒤 정기적으로 갱신돼 왔습니다. 이 조치는 음악이나 영화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와 같은 국경 간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카메룬에서 열린 WTO 강요회의에서 모라토리엄 연장이 무산됐습니다. 기존 모라토리엄의 유효시한은 3월 31일까지였는데 이를 연장하는 협상이 결렬되면서 디지털 무관세라는 다자간 국제무역장치가 효력을 잃게 된 겁니다. 디지털 무관세는 한국의 경우 웹툰과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수출을 주력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국제 무역 이슈입니다. 앞서 미 무역 대표부는 3월 말 164개의 WTO 회원국이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지만 브라질과 튀르키예가 저지했다며 WTO 개혁을 위한 미국의 의제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 출판사들이 5일 미 빅테크 기업 메타를 상대로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수백만 권의 도서와 학술 자료가 무단으로 활용됐다는 주장으로 AI 개발과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엘스비어, 센게이지, 해셰트, 맥밀런, 맥그로힐 등 주요 출판사 5곳과 작가 스카트로우는 이날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메타가 교과서, 학술 논문, 소설 등 방대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해 자사 대형 언어 모델 라마의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저작물에는 NK 제미신의 다섯 번째 계절과 피터 브라운의 야생 로봇 등 유명 작가의 작품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더 많은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집단 소송을 허가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메타는 이러한 주장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메타는 성명에서 AI는 개인과 기업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생산성과 창의성을 끌어내고 있다며 법원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AI 학습 데이터로 저작권 콘텐츠를 활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글로벌 법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작가와 언론사, 예술가 등이 오픈 AI, 엔트로픽, 메타 등 AI 기업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관련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법적 기준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AI 기업 엔트로픽은 유사한 집단 소송을 15억 달러 규모로 합의한 바 있으며 뉴욕타임스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별도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5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는 603억 달러로 2월 578억 달러보다 4.4% 늘었다는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6: 지난 3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됐으나 시장 전망치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는 603억 달러로 2월 578억 달러보다 4.4% 늘었습니다. 다만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09억 달러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수출은 3,209억 달러로 전월 대비 62억 달러, 2.0% 늘었습니다. 특히 원유와 기타 석유 제품 수출이 각각 28억 달러, 17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3,810억 달러로 2월보다 87억 달러, 2.3%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및 엔진은 36억 달러 증가로 컴퓨터 액세서리를 포함한 자본재는 21억 달러 증가로 수입이 늘면서 전체 수입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상품 부문 적자는 887억 달러로 전월보다 41억 달러 늘었으나 서비스 부문은 28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흑자폭을 16억 달러 키웠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만 206억 달러와 베트남 192억 달러에서 적자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멕시코, 중국, 유럽연합, 독일, 한국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는 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에서 3월 미국의 누적 무역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12억 달러로 55%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무역 구조는 작년보다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오는 19일부터 델타 항공이 단거리 노선에서 기내 간식과 음료 제공을 중단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오는 19일부터 델타 항공이 350마일 미만 단거리 항공편 이용객에게 기내 간식과 음료 제공을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보스턴 등 인근 도시로 향하는 초단거리 노선 승객들은 별도의 식음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델타항공 측은 이번 조치로 전체 운항편 가운데 약 9%가 기내 서비스 없이 운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승무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과 고객 응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250마일 이상 노선에서 모든 좌석 등급에 무료 간식과 음료가 제공되어 왔지만 기준이 변경되면서 350마일 이상 노선에서만 기존과 같은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현 델타항공 웹사이트에 따르면 250마일이 넘는 모든 항공편의 모든 좌석 등급에 최소한 무료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50마일 이상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경우에만 기존과 동일하게 음료와 간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델타항공은 기존 제한적인 음료 서비스만 제공되던 수백 편의 항공편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단거리 노선의 기내 서비스가 축소되는 가운데 항공 서비스 전반에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7: 뉴욕 맨해튼 밀집 지역인 타임스스퀘어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검은색 옷을 입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으며 아직까지 체포된 인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4일 밤 11시 30분경 뉴욕시 맨해튼에서도 늘 관광객으로 붐비는 타임스퀘어 인근 7에비뉴 웨스트 43스트리트 일대에서 3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타임스퀘어 인근 번화 지역인 브로드웨이 인근으로 사건은 버거 앤 랍스터 브라이언트 파크 식당 앞 골목에서 벌어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피해자는 매사추세츠 출신의 39세 남성으로 얼굴과 등, 가슴 등 여러 부위를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피해자를 인근 벨뷰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피해자가 노숙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원은 가족들에게 우선 통보를 한 이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와 용의자들 간의 언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격자와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직전 양측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용의자들과 일면식이 있던 사이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남성 3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 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검은색 또는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착용한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NYPD 보안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당 영상은 범행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올 들어 미타운 사우스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살인사건 중 하나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경은 4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올 들어 4개월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우범 지역이라며 밤에 해당 지역을 거니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누구도 거리를 걷는 게 두려워서는 안 된다며 치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 I live in the neighborhood and it's unsafe to cross over here in the evening. There's gangs of youth with hoodies, masks. They have taken over this walkway. You're just frightened for your life. And every day is just marijuana alley. The police need to monitor this place. They need to do something. We should not be in fear to walk through this way.
9: I'm actually a little bit shocked, though, because like I said, they block us off every night. So really, to get through this part, you got to either jump over the fence. So I'm actually surprised something happened in here, though.
2: 수사당국은 달아난 3명의 용의자 검거를 위해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신고는 뉴욕시경 Crime Stoppers 전화 1-800-577-8477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7: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이 드론 핵심 부품을 이란과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정체가 불분명한 중국 회사들이 미국의 통제를 무시하고 공격용 드론 생산에 필요한 엔진과 반도체, 광섬유 케이블, 자이로스코프 등 다양한 부품을 러시아와 이란으로 대량 수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부품은 민간과 군사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자로 제재망을 우회해 유입될 경우 전쟁 수행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드론 관련 부품은 컨테이너 수백 개 분량으로 러시아와 이란에 실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품목을 허위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최근에는 이런 수법조차 쓰지 않고 제재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고 미 고위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일부 중국 업체들은 최근 이란의 주력 자폭 드론인 샤헤드 136에 들어가는 독일제 엔진 림바흐 L550을 판매하겠다고 이란 측에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 드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핵심 공격 수단입니다. 과거에는 서방에서 생산된 부품이 중국이나 홍콩을 거쳐 이란과 러시아로 흘러들어가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 직접 생산된 부품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드론을 분해한 결과 중국산 부품이 대량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은 자국 법률과 국제수출 규범에 따라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은 중국이 이러한 거래를 묵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드론 부품 공급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보고 이란의 석유 판매를 겨냥해 구매자와 운송망까지 제재하는 방식으로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드론 개발 생산에 투입될 재원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마늘종 파운드당 2불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99, 제주 무말랭이 6불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청출동, 쟁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5월 6일 수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네 번째 페이지. 제가 섬을 하나 통째로 사서 이분께 선물로 드릴 수 있다면 섬 이름을 하나만 도로 짓겠습니다. 숭실사회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자, 하나만 저라면 섬을 만약에 사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듐듐도
3: 그 생각도
4: 이런 있지. 쪽으로 이제 바꿔야죠.
3: 그건 공원부터.
4: 듐듐부터. 좀 더 야심을 조금 줄여가지고.
3: 듐듐 공원, 듐듐 빌딩.
4: 하하.
3: 그다음에 이제 섬으로 가겠습니다.
4: 원소 주기율표를 외우면 끝말잇기에서 무조건 필승한다라는 이런 얍삽한 수법 지금 알려진 지 지금 한 40년째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하나도 깨뜨려야 한다.
3: 듐듐공원으로 파회해야.
4: 언제까지 이렇게 무적의 수법으로 남겨둔다라는 것이 공정한 어떤 끝말잇기의 발전을 위해서 좀 언젠가는 타파되어야 할 이런 유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 놀랍게도 저희 원소 시리즈의 처음에 시작 목적이 이거였어요. 끝말잇기 끝장단어를 없애자. 네, 많이 좀 봐주십시오 시리즈. 예. 자,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 일기도 했던 여수 섬 박람회에도 좀 무사히 성황리에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국내 섬 이야기, 섬의 과학을 곽지식 작가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기초 질문부터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성격이나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성격도 다를 것 같은데요.
4: 1472년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이죠. 네. 김종직이라는 조선시대에 정말 유명한 선비가 있습니다.
3: 들어본 것 같아요.
4: 이분의 뭐 제자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다들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유두류록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어요. 이제 두류라는 게 두류산, 지리산의 옛 이름이거든요.
3: 아.
4: 그래서 지리산 여행 갔다 온 썰, 약간 이런 거를 쓰셨습니다.
3: 네.
4: 그 내용 중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네. 지리산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선암이라는 큰 바위가 있었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산에서 길을 안내해주던 분이 이게 바로 선암입니다. 배선자의 바위라는 뜻의 암자를 사용해가지고 배바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3: 네.
4: 이상하잖아요. 바닷가에 뭐 배바위가 있으면 뭐 배 비슷하게 생겨서 배바위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슨 산중턱에 어떻게 배바위가 갑자기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뭔가 싶었는데 이 길 안내해주던 사람이 배바위에 얽힌 전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3: 어떤 얘기인가요?
4: 아주 아주 머나먼 까마득한 옛날에 네. 어마어마하게 큰 홍수가 일어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물이 계속 차올라가지고 어디까지 차올랐겠어요? 그 지리산 높은 거기까지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3: 지리산까지?
4: 네. 지리산에서도 배바위 있는 아주 높은 곳까지.
3: 네.
4: 그래서 뭐 세상이 난리가 나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3: 네네.
4: 그 세상이 다 그렇게 홍수로 뒤덮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 네.
4: 그래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바위가 하나 이렇게 삐쭉 섬처럼 암초처럼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배를 대고 잠시 묶어놓고 쉬어갔다라고 해서 이 바위 이름이 배바위가 됐는데 지금은 그때 그물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높은 지리산 중턱에 있는 이런 바위지만 먼 옛날에는 이게 섬이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이런 이상한 전설을 이야기해주거든요.
3: 이거 전설이에요 이거?
4: 김종직이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아 택도 없는 소리 하네 이러면서 비판한 이야기가 그 뒤에 좀 붙어 있습니다.
3: 네.
4: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의 여러 전설을 조사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류의 전설이 꽤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듣는 분 중에 자기 지역에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환봉 내지는 고리봉 이런 지명이 있으신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런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4: 저기 저 산봉우리를 환봉이라고 한다. 저기 저 앞산 봉우리를 고리봉이라고 한다. 왜 이렇게 부르는지 알아? 옛날에 엄청나게 큰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이 다 물에 잠겼는데 저 산봉우리 끝에만 이렇게 살짝 나와 있었던 거야. 물로 다 가득 차고 사람들이 배 타고 다니다가 거기에다가 줄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이렇게 걸어놨다라고 해서 저걸 고리봉이라고 지금도 부르는 거야. 이런 전설이 우리나라에 각지에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4: 세계 각지에도 중국에도 인도에도 뭐 유럽에도 여러 곳에도 이런 식으로 크게 대홍수가 났다라는 그런 류의 전설들이 예로부터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있는 전설 중에서는 이 1472년 이 기록이 저는 제일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3: 네.
4: 더 오래된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이런 게 많이 퍼져 있거든요.
3: 네.
4: 그래서 네. 왜 이런 전설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설들이.
3: 예.
4: 좀 상식적인 설도 있고 이상한 설도 있어요.
3: 네.
4: 상식적인 설로는 사람들이 이제 옛날부터 선사시대 때부터 먹고 살기에 물가에 강가에 자리 잡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잖아요.
3: 그렇죠.
4: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기도 좋고 마실 물도 구하기 좋고 씻기도 좋으니까. 근데 강가에 살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면 순간적으로 자기가 살던 모든 터전이 다 홍수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3: 그렇죠.
4: 그 공포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생겼다라는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3: 네.
4: 그런데 좀 화끈한 이거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거 그냥 설입니다. 그냥 얘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3: 화끈한 설.
4: 화끈한 설은 네.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사실적인 부분, 맞는 부분. 사람이라는 종족이 출현하고 점점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시간대를 살펴보면 빙하기가 왔다가 간 적이 있거든요.
3: 있죠.
4: 빙하기 때는 세계가 추워가지고 세계 곳곳에 얼음이 굉장히 많이 얼어 있었죠.
3: 네.
4: 그래서 그만큼 물이 별로 없었어요.
3: 네.
4: 그래서 바닷물 수위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어요.
3: 그랬겠죠.
4: 빙하기 때는.
3: 예. 근데
4: 빙하기가 끝나면서 얼음이 다 녹고 바닷물이 불어나면서 바닷물이 쑥 올라왔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빙하기 시대 때는 서해안이 거의 다 평지였습니다. 커다란 평원이었어요.
3: 서해안이 평지였다.
4: 네.
3: 그래서 뭐 전라 지금 중국 대륙 걸어서. 네.
4: 지금의 전라남도 땅에서 그냥 서쪽으로 계속 걸어가면 뭐 중국의 이 남쪽 지방까지 쭉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서해안이라는 게 없던 일본으로 그냥 육지로 다 연결되어 있던
3: 일본도
4: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빙하기가 끝나면서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그 물이 훅 다 들어오면서 서해안이 생기고 예, 이런 일본하고 연결된 곳이 끊기고 이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다 일어났겠죠.
3: 그렇겠죠.
4: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예전에는 평야였던 곳이 서해로 바뀌는 예전에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던 일본이 섬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들 그때의 충격 때문에 세계 곳곳 사람들이 이런 큰 홍수가 났다라는 전설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쌀이 있습니다.
3: 구석기 때부터 그, 내려오는 전설.
4: 그 뒷부분 쌀에서 그냥 기억하기 좋으로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네, 진지하게 네. 연구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좀 확장하기 어려운 이야기고 앞부분에 이렇게 해수면이 빙하기가 왔다 가는 거 기후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해수면이 올라오면 예전에 산이었던 곳이 그 봉우리만 물 위로 남아가지고 섬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섬이 생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산이 있는 곳에 물이 들어오면 산봉우리가 섬이 된다라는 거죠.
3: 네네.
4: 반대로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지형이 원래 물 밑이었던 지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땅이 전체적으로 지반이 좀 올라온다라고 해가지고 물 위로 좀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아니면 뭐 물이 좀 빠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원래 바닥이었던 그냥 물만 있던 곳이었는데 바닥에 좀 불룩하게 튀어났던 곳이 물 바깥까지 싹 이렇게 고개를 내밀게 돼가지고 섬이 되는 수도 있겠죠. 그 수위의 오르락내리락에 따라서 이렇게 섬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3: 네.
4: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에 따르면 서해안에 있는 쪽에 수많은 섬들.
3: 아,
4: 서해안에 섬 많죠.
3: 많죠.
4: 그리고 일본.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죠.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섬이 아니라 육지였던 곳들이 많은데 구석기 시대에 빙하기가 끝나는 와중에 바닷물이 훅 다 들어오면서 다 섬으로 변해버린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 네.
4: 땅이 이렇게 밑에서 솟구치는 방식 중에 조금 화끈한 방식으로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3: 예.
4: 일본의 뭐 후지산, 그리고 후지산 주변의 뭐 그런 땅들, 이런 것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3: 네.
4: 우리나라에도 뭐 제주도나 울릉도나 이렇게 화산 때문에 생긴 섬들이 있죠.
3: 화산 섬.
4: 그거 말고 원래는 이건 이제 주로 강 같은데 성킴 선생님이 해주셨나 박광일 선생님이 해주셨나 잘 생각나는데 여의도가 비행장이었고 이 얘기 해주신 적 있었는데
3: 박광일 선생님
4: 해주신 적 있었죠. 여의도가 원래 모래판으로 되어 있던 섬이었단 말이에요.
3: 네.
4: 이 여의도가 이렇게 큰 모래판 덩어리로 생긴 이유는 한강물을 따라서 모래가 쓸려 내려온 것이 물이 좀 완만하게 흐르는 한강이 좀 내려가는 하구 가까이 온 쯤이 되니까 모래가 쌓이다가 물 위에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모래가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커다란 섬이 되는 것이죠. 여의도도 원래는 그런 섬이었고
3: 밤섬 이런 것도
4: 예, 그럼 그렇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게 지난번에 물귀신 얘기할 때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3: 네.
4: 옛날에 지금의 한강의 옥수동 앞쪽에 저자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3: 저자도.
4: 이 섬에 관련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3: 아, 그래요?
4: 예, 뭐 정약용 선생이 이 섬에 물귀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뭐 이런 것도 쓰고 하여튼 많이 있는데 저자도도 그런 식으로 이제 모래가 쌓여서 생긴 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자도라는 섬이 없어요. 왜냐? 압구정동 쪽을 개발할 때 그 섬을 다 파가지고 압구정동 개발하는 용도로 다 사용을 해버렸거든요.
3: 그 모래를 흙을? 아, 네. 그래요?
4: 그게 없어졌어요.
3: 야,
4: 없어졌어요.
3: 네.
4: 그런데 압구정동 개발된 게 뭐 1960년대, 70년대 그때 70년대에 개발해가지고 압구정동이라는 게 지금처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거니까
3: 네.
4: 70년부터 따지면 지금 벌써 한 50년 지났죠, 그죠?
3: 그렇죠.
4: 그 사이에 조금씩 또 모래가 쌓인 거예요.
3: 쌓이고 있어.
4: 그래서 지금 옥수동 앞에 가끔가다 한강물 좀 빠지면 요즘은 한강물 안 빠졌을 때도 좀 보이나? 모래가 이렇게 쌓인 언덕 같은 게 한강물로 살짝 올라온 곳이 50년 사이에 생겼어요.
3: 와.
4: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진짜로 꽤나 많이 모래가 쌓여가지고 섬처럼 튀어나온 구역이 다시 생길 수가 있겠죠.
3: 진짜 많이 보이네. 네,
4: 그러면 그거의 이름을 예를 들면 뭐 옥수섬이나 이런 식으로 다시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저자도가 부활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자도라는 이름을 다시 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3: 저자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4: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흔치 않지만 산호 같은 생물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 산호의 그 딱딱한 부분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가지고 산호초라고 하는 형태로
3: 네.
4: 이 생물의 흔적이 무지무지한 더미로 쌓이게 되면
3: 네.
4: 그게 섬이 되는 수도 있다.
3: 아.
4: 섬이 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 네. 작가님께서 꼭 여수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꼭 추천하는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섬이라든지 추천하는 섬이라든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서려 있는 섬이라든지 몇 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 아,
3: 뭐야.
4: 아, 이거
3: 뭐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4: 못 해야 되죠. 일단 여수 언급해 주셨으니까. 아, 예. 여수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동도 가볼만 합니다.
3: 오동도.
4: 여수하면 오동도 유명하죠. 오동도. 오동 동백꽃 필 때 이제 가보면 이제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아니라도 산책로로 옛날부터 개발된 곳이었기 때문에 뭐 절벽도 있고 뭐 바다 경치도 아름답고 해서 한번 이렇게 둘러볼만 합니다.
3: 네.
4: 근데 뭐 우리 집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나 속초에 사는데 우리 집 뒷산 설악산이다 이런 분이 가보시면 좀 시시할 수도 있겠죠. 우리 집 뒷산 설악산인데 설악산 훨씬 멋있는데요.
3: 어, 야, 좀
4: 뭐
3: 다르지.
4: 그럴 수 있겠죠. 네. 뭐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3: 그 일단 속초에서는 좀 멀어요, 여수가.
4: 어, 자기 집 뒷산 설악산이라는데 뭐 설악산보다 아름다운데 세상에 많지 않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여수에서부터 예로부터 알려져 있는 산책로가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는 그런 곳이니까 오동도 뭐 이런 데 일단 기본으로 말씀드릴 만하고요.
3: 네.
4: 사실은 이제 저는 여수에 이제 섬 하면 사실은 이제 좀 항상 생각나는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도라고 하는 작은 섬마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3: 안도?
4: 네, 지금 뭐 다리도 생기고 해가지고 뭐 좀 더 가기 이제 좋아졌을 텐데 네.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정처 없는 떠돌이 여행을 한 며칠간 하다가 한 일주일 했나? 열흘 정도 했나?
3: 아,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네요. 네,
4: 그렇게 막 한 달씩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한 열흘? 네, 그 정도 하다가 후반부에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하고 이제 이 여행이 도대체 제대로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여행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돌아가기 직전에 한번 가본 곳이 여수까지 와가지고 섬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괜히 그냥 가본 곳이 안도였거든요.
3: 안도.
4: 그래서 무사히 여행이 다 끝나고 그날 다음날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3: 네.
4: 그래서 그 전날에 안도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거북이 손인가 거북손인가라는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있다는 걸 거기서 그날 처음 알았는데 여수에서 그거 뭐 그런 것도 체험을 해보고 하다가 한숨을 이렇게 이제 푹 쉬었거든요. 마지막
3: 안도의 한숨을.
4: 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안도의 한숨인데라고 얘기하는 거야.
3: 아, 내가 또 김세계.
4: 아니. 네.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상하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좀 이미 힘들어지거나 앞길이 막막하거나 답답하거나 이럴 때 사람이 한숨을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3: 네.
4: 그럴 때 여수의 안도에 가가지고
3: 이왕 쉴 거면
4: 한숨을 쉬면 자동으로 안도의 한숨이 된다.
3: 그렇지.
4: 그때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뭐 신석기 시대 유적지도 있고 뭐 좀 특이한 게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평화로운 섬마을이에요. 그래서 한번 언급해 볼 만하다라는 것이고요.
3: 네.
4: 우리나라 전국으로 좀 폭을 넓혀가지고 이상한 섬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재밌는 섬들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저는 제일 먼저 언급해 보고 싶은 섬이 부산 앞바다에 보면 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죠? 영도도 사실은, 영도도 진짜 재밌는 섬이 영도도. 영도만 해도. 영도가 원래 태종 무열왕 시절에 절영도라고 불렀던 섬의 이름이 변해가지고 영도가 된 거거든요. 절영도가 그림자라는 뜻의 영자, 자른다라는 뜻의 끊어진다는 뜻의 절자를 합쳐가지고 그림자가 끊어지는 섬이라는 뜻인데 절영도에서 있는 말이 너무나 속력이 빨라가지고 말이 뛰면 그림자가 못 따라오고 떨어진다라는 희한한 전설 때문에 절영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림자가 떨어지려면 말이 빛보다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3: 네, 네.
4: 그럼 이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이거든요.
3: 그런 말이 있어.
4: 그래서 혹시나 영도에서 만약에 그런 엄청나게 빨리 뛰는 말을 발견하시면 그거를 잡아채시면 타임머신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었는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도도 좋은 섬입니다. 아름다운 섬입니다. 태종대도 있고.
3: 또 이제 부산에서 생활을 하셨으니까.
4: 예. 영도 옆에 보면 지금 조도라고 부르는 섬이 있어요. 조도.
3: 조도?
4: 옛날에는 이 섬을 아치섬이라고 불렀는데 아치가 이제 아침이라는 뜻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한문으로 번역해서 아치섬을 조도라고 합니다.
3: 아침조.
4: 지금은 조도에 가보면 이 섬 전체가 해양대학교 하나의 학교로 변해 있어요. 섬 하나가 학교를
3: 이렇게 육지랑 연결돼 있어요 다리로?
4: 그렇죠. 똑같은 걸로 연결돼 있어요.
3: 배 타고 등교하진 않겠네요.
4: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대학교가 한국 해양대학교가 거기에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과 과학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또 제도와 법령을 연구하는 그런 학술적인 그런 전당입니다. 근데 한국 해양대학교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이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물론 옛날부터 평화롭고 좋은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대략 한 7, 8년 사이에 이 섬이 어떤 섬으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돌았던 적이 있느냐. 이 섬이 해적섬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3: 해적섬?
4: 해적섬. 해적들의
3: 그러니까 해적의 아지트.
4: 속을.
3: 속을?
4: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해적?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하고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수교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60년대 중반이 될 때까지 일본하고 수교 관계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죠. 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인데 일본하고 딱 수교가 끊겨 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법을 어겨도 뭐 까짓 거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서 물건 같은 거를 몰래 가져와가지고 팔아먹으면 돈 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에 밀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밀수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범죄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해적질을 조금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수준까지 이 밀수단이 발전을 하게 되냐면 네.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밀수를 근절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밀수 조직에서 네.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밀수하는데 관여했다라고 자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예. 그 밀수품을 다 뺏은 다음에 비율은 좀 달라지는데 절반인가를 그 자수한 사람한테 그냥 준다라고
3: 내부 고발자한테.
4: 어. 그러니까
3: 절반이나 줘?
4: 이 밀수 조직이 네. 항상 아, 이 두목이 지금 1억 원치 밀수하자고 하는데
3: 불안하지.
4: 이거 그냥 불어버리면 두목은 감옥으로 가면 앞으로 만날 일 없을 거고 그치, 그치. 내가 5천만 원 먹을 수 있는데 두목한테 맨날 요거도 먹으면서 뭐 한 번 할 때마다 20만 원씩 벌어보는 것보다 네. 한탕 하고 그냥 보내버리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득실득실 했겠죠?
3: 네.
4: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와해된 조직도 많은데
3: 그렇겠지.
4: 그러면 두목 입장에서는 항상 그걸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3: 네.
4: 그리고 항상 서로 간의 의리, 규칙, 맹세 이런 걸 중시하면서 점점 강한 해적단으로 막 성장을 하게 됩니다.
3: 아, 그걸 이겨내고.
4: 네, 그래서 일본에서 가까운 부산이나 남해안 이런 일대에 해적들이, 해적단들이 막 생기는 그런 시대가 한 몇 년 이어졌거든요.
3: 근데 실제로 해적단이라고 불렀어요?
4: 그렇죠. 당시에 기사들 보면 해적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해적들이 특히 많이 모여들었던 곳이 바로 지금은 그와는 아무 상관없는 아치섬
3: 조도
4: 대학교가 되어 있는 바로 이 곳이었습니다.
3: 야, 몰랐네.
4: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기사 중에는 1959년 6월 4일 날 아마도 동아일보에 실렸던 기사일 거예요.
3: 네.
4: 거기 기사를 보면 어떤 기사가 있냐면 6명의 해적단이 검거됐다.
3: 좀 소박한데요.
4: 그렇죠. 예. 소박하죠.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3: 네.
4: 다들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여성으로만 구성된 해적단이었어요.
3: 아, 이거 영화.
4: 근데 해적단들이 다 검거된 게 아니고
3: 네.
4: 그중에 두목은 도주를 했는데 네. 두목의 별명이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3: 네.
4: 나니야라고 돼 있어요.
3: 나니야?
4: 어, 나니야 해적단이라는 여성 해적단 나니야 해적단이라는 곳이 50년대 말에 바로 이 영도 요 근처에서 활동한 해적단이 있다 검거되었다.
3: 한국인 맞죠, 두목군?
4: 모를
3: 어?
4: 일이죠.
3: 모를 일이라고.
4: 그러니까 한국인일 것 같아요.
3: 아, 일본 사람이
4: 근데 뭘 무슨 뜻을 모르니까.
3: 나니야.
4: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3: 네.
4: 이 시기에 이런 해적들의 동태에 대해서 기사를 하나 써가지고 잡지에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3: 아, 그거구나.
4: 네, 그래서 네. 이 잡지 기사를 냈는데
3: 네.
4: 이

0: 미아해적단.
1: 정말 그런 생각 해봤어요. 네. 어떤 할머니가 자기 집에 딸이 아니 손녀가 네, 네. 손녀가 해양대학교 이번에 합격했습니다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불러가지고 내가 숨기고 있던 비밀을 50년만 60년만에 너에게 알려주마. 네, 네. 네 해양대학교에 네. 들어갔으면 어디 어디 장소에 돌 두 개 사이에 그러지. 거기 한번 잘 살펴봐라. 뭐 이런 거 저는 상상해 봅니다. 저는 아치섬에
0: 할머니가 해적이야.
1: 저는 아치섬의 그 한 네. 구석에 뭔가 조형물 같은 거 하나 있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해적들하고 해적들을 단속하는 그 단속반의 모습 이런 거는. 네, 아치섬입니다. 조도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볼 예. 만한 곳이 일단 이런 거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 제주도잖아요. 네. 혹시 두 번째로 큰 섬 어딘지 아시나요?
0: 저 어렸을 때 네. 학교 선생님이 네. 1위부터 8위까지 섬 크기 순위를 외우는 법 알려줬어요. 저 거지가 나 안 와 울 왔다.
1: 제주도 한 뭐죠?
0: 제주도가 저고 거 거제도 지 진도 가 강화도
1: 남해도 안면도 맞아
0: 완도 울릉도 야 이게 기억하네
1: 훌륭하십니다
0: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1: 맞아요.
0: 했어요
1: 우리나라 제일 큰 섬이 제주도 그 다음은 큰 섬인지 거제도인데 네.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인 조선업의 중심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여기서 수많은 거대한 배들이 생산되고 있는 곳이고 이것도 한번 전망 좋은데 이렇게 보면 좀 압도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 거대한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풍경 같은 걸 보고 있으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들 수 있는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가 뭐 수십 킬로그램 단위 아닙니까? 수십 킬로그램?
0: 그렇죠.
1: 뭐 진짜 힘센 사람이면 몇백 킬로그램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강철을 수백 톤, 수천 톤, 수만 톤짜리 강철들을 막 만들어 조립을 해가지고 막 산더미 같은 배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도대체 사람이란 어떤 동물인가, 사회란 무엇이고 인간의 습성이란 무엇인가,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거든요. 네. 거제도가 아름다운 경치도 많은 곳이라서 전망이 좋은 곳을 잘 찾아가시면 그런 광경을 보기도 좋은 곳이라서 가볍게 일단 한번 추천을 드리고 정말 세계적인 조선 명소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만큼 거대한 배들이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있는 그런 곳으로 수십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 참 없는데 예전에 스웨덴에서는 이제 말매가 뒤지지 않는다라고 했었겠죠. 네네. 근데 지금 뭐 말매는 뭐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거제도다. 네, 뭐 그런 거 말씀은 거제도 자세히 나중에 한번 거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도 다음에 아까 진도라고 말씀해 주셨죠.
0: 오늘 섬 몇 개 준비하시길래 이렇게 조급해 하시죠.
1: 수십 개 준비해 오셨는데
0: 수십 개를. 아,
1: 진도. 네, 진도, 거제도까지 좀 그래도 제주도 다음에 거제도까지 많이 이야기하는데 보통 진도까지 잘 안 내려와가지고.
0: 아, 진도 한번 가시죠.
1: 진도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도 이야기. 하, 진도에 좀.
0: 진도께보다 아쉬워하시네.
1: 진도 하면 진도께가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진도께 이야기. 아, 참. 일단은 좀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해보면. 아, 네. 진돗개라는 게 좀 특색 있는 개잖아요. 집을 굉장히 잘 지키고 충성심이 강하고
0: 그렇죠.
1: 주인한테 되게 복종하고 주인 아닌 사람한테 되게 날카롭고 특성 있는 개거든요. 네. 근데 왜 진도에는 이런 진돗개라는 특수한 개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섬이라는 환경의 이런 진화론적인 본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0: 오,
1: 무슨 이야기냐면 네. 섬은 그 섬으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섬 바깥의 지역하고 함부로 어떤 동물들이 쉽게 드나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개가 진도에 와가지고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퍼지면 섬 바깥에 있는 개들하고 잡종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난다라는 그렇겠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진도에 한번 자리 잡은 독특한 개 품종이 진도 안에서만 한 방향으로 독특하게 변해가면서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자꾸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화해 가면서 특이한 품종이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찰스 다윈 뭐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했던 찰스 다윈은 갈라파고스까지 가가지고 막 뭐 좀 뭐 핀치새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거 연구했는데 네. 그렇게 먼 갈라파고스까지 안 가도 진도에서 개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이야기인데. 예, 예. 과학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0: 과학적인 거 한번 가볼까요?
1: 네, 과학적인 이야기로 네. 2023년에 건국대학교의 박찬규 교수님이 과연 이 진돗개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흘러왔느냐를 너무 조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개 211마리에 네. 유전자를 전부 다 조사를 하셨어요.
0: 아...
1: DNA 염기 서열을 전체 유전체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버렸습니다.
0: 최초의 진돗개도 어디선가 왔을 거라는
1: 그러니까요.
0: 거죠.
1: 그러니까요.
0: 어... 네. 예, 예. 네.
1: 개라는 생물 네. 자체가 진도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0: 예, 예.
1: 아시아 각 지역에 있는 개 중에서 진돗개하고 가까운 개 품종이 어느 지역의 개냐 이걸 추적해봤거든요.
0: 예, 예, 예.
1: 이상한 결론이 나왔어요.
0: 아, 의외의 개인가?
1: 예. 네. 베트남 개하고 가깝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0: 베트남 개.
1: 네, 베트남 개.
0: 베트남 길거리에 약간 진돗개 비슷한 애들 많은 것 같아요.
1: 에이, 그래서 이게

0: 재미있고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네. 중국 북부 지역이나 뭐 하다못해 좀 멀리 잡아도 몽골개 이런 개들하고 우리나라 개들이 좀 비슷할 것 같잖아요.
1: 그럴 수 있겠죠.
0: 저 멀리 바다 건너 베트남 개가 진돗개하고 꽤나 가깝다.
1: 어떤 연유로?
0: 네. 그런 어떤 연유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좀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교류를 하는데 네. 중국은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넓은 중국 땅에서 베트남 쪽하고 가까운 개품종을 기르던 사람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뭐 임진왜란 때 뭐 명나라 군사하고 일본 군사하고 싸울 때를 따라서 근데 이제 개 군견이 한 마리 있으면 좋을 테니까 개를 데리고 왔다던가 아니면 뭐 무슨 뭐 송나라가 멸망할 때 뭐 고려로 도망온 사람이 뭐 자기 집 개도 데리고 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개가 왔는데 남쪽에 중국의 남쪽에 살던 개니까 베트남 개하고 가까운 개니까 아무래도 한반도에서 남쪽에서 그 개가 좀 잘 살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몇 마리가 남쪽 중에서도 진도에 들어가가지고 자리 잡았는데 들어가는 건 어찌 사람이 데려다 주니까 들어왔는데 개가 쉽게 진도 밖으로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한번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자리 잡아서 진도 개가 되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1: 예. 여러 가지 수수께끼 같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알아봤습니다. 곽실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남 완도군에는 생일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심지어 한자로도 날생자의 날일자 생일입니다. 주민들의 본성이 갓 태어난 아기처럼 착하고 어질다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이런 특이한 이름 때문에 생일도 선착장인 서성항에는 높이 6m짜리 생일 케이크 조형물이 들어섰고요. 조형물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여러 나라의 언어로 생일 축하 노래도 나온다고 하니 매년 찾아오는 생일, 특별함이 필요한 분이라면 버스데이 아일랜드 생일도를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라디오 세바시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마음의 장벽, 기술의 장벽 넘어입니다. 상처에서 해방되면 생기는 일. 조태호 인디애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비극은 항상 많은 일들을 함께 동반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겪는 이런 고통들,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태호 교수의 상처 해방 일지를 들려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 아니, 세바 씨가 정말 대단한 게, 좀 감사한 게, 아니, 저를 언제 보셨다고, 그렇게. 저 처음 보시잖아요.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네. 미국에서 온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는 곳이군요. 네. 저는 인디애나 대학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한국에서 문과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지금 미국 의대에서 AI로 알츠하이머 질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뭔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가 보네. 아, 뭔가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심하십시오. 네, 저는 전혀 그런 과가 아닙니다. 네, 뭐 서울의 한 가난한 집에 평범하게 태어났고요. 어떻게든 뭐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유학을 갔는데 가서 극우 교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마음에 한번 항의를 했다가 제 장학금이 잘렸습니다. 장학금이 잘리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공부를 마친 경험이 있어요. 이 정도면 운이 좋다고 할 순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는 살았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유학 과정도 마쳤고요. 그리고 필요한 포닥 과정, 그 후에 연구 교수도 마치고 교수가 됐는데, 아, 그럼 행복하겠네요, 제가. 뭐 원하는 걸 이뤘으니까 행복하겠네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했어요. 그럼 그것만으로 모든 응어리진 게 해소되면서 완전히 행복해지십니까? 저도 아니던데요. 네.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성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가족끼리 명절날 모이기만 하면 싸워. 모이기만 하면 싸워요.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술 한잔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제 둘째 아들 정도 되는 사람부터 시작돼요. 술 취해가 술잔 쥐고 막. 엄마! 술 취해가지고.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면 엄마는요, 좀 나이 드셔가지고, 좀, 아, 그때 너 많이 힘들었니? 나도 그때 많이 힘들었다.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엄마들 어떻게 해요? 너는 겨우 그거 했지. 너는 겨우 그거 했지. 아주 그냥 여지껏 그래. 여지껏 지혜비 닮아가지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다음 멘트는 내가 니네 애비 만나가지고. 이게 그냥. 예. 그 옆에서 남편이 깨지는 걸 봤어요. 아내가. 집에 가면서 좀 위로해 주려고 운전하면서. 여보, 아까 그 어머님 말씀 말이야.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얘기를 왜 해? 우리 집 무시해? 언제 무시했어요? 위로해 주려는 건데. 뭔가 말이 잘 통하다가도 어느 한 부분에서 딱딱하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은 막혀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가족 간의 문제거나 아니면 부모 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상처.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동안 쌓아왔던 상처가. 이 상처는요, 뭐 학위를 받아서 자격증을 아니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으면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니면 양육자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 아, 이 아이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아이인가 봐. 나는 모두가 미워하는 아이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돼요. 그대로 몸만 큽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 이게 필요해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엄마가 마침 그때 다른 일 신경 쓰다가 그것도 못 참니 그것도 못 참아 이런 차가운 반응이 돌아온다던 거지. 아니면 아예 엄마의 존재가 없어서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걸 애착 외상이라고 합니다. 애착 트라우마. 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엄마의 사랑으로 나의 신호에 대한 응답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텅 빈 채로 자아가 형성돼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이게 완전히 이그러진 채로 어른이 되니까 이 삐뚤어진 채로 옆을 보니 옆에서 선을 가지고 여보 아까 어머니가 이러는 말에도 당신이 뭘 한다고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자란 사람은요 항상 내 주변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안에서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닐까?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요. 뭐 애인한테 뭐 보낸 메시지가 좀 늦게 답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늦으면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날 미워하나 봐. 관계가 어려워져요. 박사, 뭐 교수 결국은요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커요.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일본의 교수가 극우 교수를 해서 장학금 잘린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한 길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일하는 것으로 해결했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겪는 이 고통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겪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아픔, 고통, 슬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행복하지가 않은걸요? 세바 씨 초대를 받았을 때 원래는요 문과생이 뭐 미국 의대 교수 되는 법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거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뭐 의료계통의 AI 제가 뭐 AI 쪽 모두의 딥러닝 이런 책 쓴 것도 있는데 잘 나가요. 좀 AI 쪽에서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상처 이 자리에서 세바 씨의 가장 어울리는 이야기는 나의 상처를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희가 아팠어요. 근데 이렇게 회복했어요. 이렇게 치유됐어요. 필요하시면 여러분 가져가 쓰세요. 이게 가장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저는 저의 상처 하나를 여러분께 꺼내어 놓을까 합니다. 깊은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어릴 때 제 가족은요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저까지 네 식구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죠. 동생에게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옛날 가난한 집은요, 그 이 방문 앞에 아궁이가 있었어요. 아세요? 아궁이. 여기에 연탄을 넣어가지고 이 방도 데우고 여기에 이제 아궁이 위에 가마솥을 얹어서 끓는 물을 그 온 식구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불을 다루니까 위험하잖아요. 보통은 옛날 집도 그 시골집만 가도 야궁이는요 이 방 옆에 이 부엌 쪽에 있거나 이 뒤에 있어요. 가난한 집. 근데 가난한 집이 새빵살이 타닥타닥 모여 있는 데는요 그냥 요 방 앞에 문지방 요만큼 있고 거기 아궁이가 짓는 거예요. 끓는 물이. 동생이 아장아장 걷던 나이에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가마솥에 뜨거운 물 빠져요. 어머니가 달려옵니다. 깜짝 놀라서 애를 안고 병원으로 가요. 근데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열흘 정도 버티다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았는데 발생한 이 일. 여기서 많은 것들이 시작됩니다. 비극은요. 많은 일들을 함께 동반해요. 원래도 관계가 좋지 않던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기 시작합니다. 계속 싸워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마음이 점점 더 상하십니다. 근데 하필 이때 아버지한테 이제 미루고 미뤘던 뒤늦은 군대 영장이 나옵니다. 군대를 가야 됐어요. 어머니 혼자 남았네요. 홀로 그 둘째를 떠나보낸 그 환경에서 나는 결혼 잘못했나 봐. 내 삶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힘든 상황을 겪게 되세요. 여러분 홀로 아이 키우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보호자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위험해요. 둘 다 위험해요. 아이까지. 저와 제 어머니가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할머니, 제 친할머니가 그 집을 지나갔다가 들렀다가 깜짝 놀라요. 심각한 상황을 보고. 할머니가 나중에 저한테 하신 말씀을 뭐 옮겨보면요. 얘 갔더니 너도 죽게 생기고 네 애미도 죽게 생겼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할머니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너 친정 가서 좀 쉬어. 얘는 내가 볼게. 그 어머니 친정으로 가셨어요. 쉬십니다. 어느 정도 회복을 하시고 저를 찾으러 오셨는데 그 사이 아버지랑 얘기를 마치신 할머니가 어머니와 대화를 하십니다. 얘야 너 이 결혼 불행했잖아. 앞으로 희망도 없는 거 너 살아봐서 알잖아. 근데 넌 젊잖니? 너 다시 시작해라. 얘는 내가 볼게. 너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어머니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근데 결국 이 뜻을 따르기로 하고 이혼 절차를 마치신 다음 새로 결혼해서 새 가족을 꾸리게 됩니다. 자, 어른들에게 벌어진 이 일련의 사건들을요. 어린아이였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좀 더 커서 제가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정신과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기 탓인 줄 알아요. 이거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되니까 그냥 나 위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저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평범한 가족이었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죽었대요. 아빠, 엄마가 갑자기 막 싸워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가 사라져요. 엄마도 사라져요. 제 앞에 갑자기 할머니가 딱 계시는데 이 할머니는요. 정말 가난했어요. 동네 부잣집 가셔가지고 집안일 도와주시는 그 돈 가지고 사셨거든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집에 오셔가지고요. 우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얼마나 착하세요. 이 며느리로 새 출발하기 위해서 아이도 맡겠다 그러고 아들도 열심히 키우셨고 근데 가난한 걸 어떻게. 너무 삶이 힘드니까 저를 안고 우셨어요. 자 보세요. 다 떠나고 할머니만 남았는데 그 할머니는 엉엉 우네요. 저도 심리적 자아 형성기에 있었어요. 적절한 사랑을 받고 응답을 받아야 했던 저에게 돌아온 건 이 어마어마한 현실, 너무 험한 고통스러운 울음, 싸움 이런 거였어요. 그럼 이 애착 외상이 계속해서 저한테 쌓이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공황장애를 겪어요. 캄캄한 방에 있으면 그 순간이 딱 찾아오면요. 공포스러워서 꼼짝을 못해요. 이 방문은 누가 잠가는 것도 아닌데 나가면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누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할머니 저녁에 오시잖아요. 캄캄한 방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리던 모습이 제 어린 시절 기억 중에 한 장면이에요. 보세요. 이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겪는 이런 고통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겪는 고통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자꾸 묻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겪는 고통이라면서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괴로워하죠?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어린애들은요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왜곡된 인지를 가져요. 왜곡된 기억을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더 늦기 전에 확인해봐야 됩니다. 저는 확인해봤어요. 할머니한테 엄마 아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저는 할머니랑 살아요? 그리고 좀 커서는요. 성인에 대해서는 이 호적을 띄워서 거기에 있는 주소를 찾아서 어머니를 찾아가요. 어머니한테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묻고 듣는 와중에 저는 중요한 거 두 가지 알았어요. 첫째는 나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아무 잘못이 정말 없었구나. 또 하나는요.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 작은 아이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 모두의 안타까움 속에 있었던 그냥 작은 아이였구나.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그 과거의 고통 속에서 있던 내가 일어설 용기와 힘이 나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왜곡된 인지를 수정했어요. 팩트를 알았어요. 근데 그 팩트 자체가 아직도 너무 슬픈데? 그 팩트 자체가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요, 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다는 걸 가슴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요, 지금의 나와 달라요. 과거의 일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때가 어렵고 힘들고 억울했어도 그 가운데 있어도 나를 빼내거나 없앨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거기 있는 나와 지금의 나를 따로따로 인식할 수는 있잖아요. 과거에 있는 나로부터 이렇게 걸어와서 지금의 나로 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과거의 나한테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걸어줄 수 있어요. 얘야,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아팠지. 그거 내가 제일 잘 알아. 이제 그걸로 충분해. 너 아무 잘못 없어. 이제 그 문을 열고 나와. 그 어두움에서 일어나.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위로해 주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요, 나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저 한국에 오면 가끔씩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는요,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해하세요. 전 뭐라 그럴까요? 엄마 그때 왜 그랬어요? 이럴까요? 저도 위로해드려요. 어머니 손 잡고. 어머니, 이제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제 아버지 욕하지 않아도 돼. 어머니, 나 다 컸잖아요. 나 다 알아요. 엄마 너무 젊었고 너무 힘들었고 나 이제 다 알아요. 엄마, 어머니도 이제 좀 제발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이런 위로가, 어머니도 위로하지만 누구를 위로해요?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기억 중에서 가장 슬펐던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슬픈 건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우시던 그 장면이에요. 이게 왜 슬프냐면요,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위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과거를 바꿀 수 없는 게 이럴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저는 할머니께 그냥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백하고 독백을 해요. 할머니, 그곳에서는요, 할머니 제발 울지 마요. 할머니 이제 울지 마요. 그때 저를 안고 우실 때 제가 할머니 위로해드리지 못한 게 저 아직도 슬퍼요. 나 아직도 그게 슬퍼요, 할머니.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할머니, 그렇게 구해주신 제가, 그렇게 살려주신 제가 이제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요. 내 상처를 내놓고요, 사람들 와서 보라고 하고요, 가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구하신 생명이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질병을 연구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독백이요,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지금 감정이 어떤지를 돌봐주게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그때의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해줘요. 그리고 내가 지금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 슬픈 일이 있으세요? 절대로 지금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거기 슬퍼하던 나는 있죠. 그러면요, 내가 가서 과거의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지금으로.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회복되면 지금의 행복이 보이는 거예요. 과거의 것이라면 어떤 슬픔도 지금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과거로부터 일어나서 지금 여기 사는 내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렇게 새로워진 내가 지금을 선물처럼 여기고 나를 위로하고 상처받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워진 내 자신과 함께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0: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불법 기업을 못하게 하자는 것을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며 내일 국회에서 예정된 헌법 개정 투표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제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내일 개헌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 이란의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지만 이란 정부는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하면서 우리 정부도 일단 참전에 대한 부담은 벗게 됐는데요. 잠시 후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크아웃 토론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정우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오늘도 김유정 전 의원님과 장성철 소장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1: 예, 자, 두 분 완전체 3인과 함께합니다. 자, 일단 개헌 투표 내일 있습니다. 아, 대통령에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했는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했군요.
3: 네. 오늘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헌법 개정안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1: 예.
3: 특히 불법 개헌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라고도 했는데요.
1: 예.
3: 어떤 정치 세력이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동참을 사실상 촉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191명인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 쪽으로 이탈을 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1: 네, 일단 대통령도 개헌안에 힘을 실었고 우원식 국회의장 굉장히 열심히 방송하면서 이 개헌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서 임기 마지막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당론이 반대라고 하고 표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5: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당론으로 반대한다죠.
1: 예.
5: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고 물으셨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면 권력구조 개편 딱 나가면 머리가 사실 지진 나고 이게 길어지잖아요.
1: 예.
5: 그런데 이거는 한마디로 3포인트 개헌이잖아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헌법정을 놓고 부모항쟁,
1: 네.
5: 그다음에 뭐 지방 분권과 관련된 거, 개헌 요건 강화하는 거 이런 건데 이걸 왜 찬성을 안 하죠? 비용도 절약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 예.
5: 39년간 우리가 87 체제 속에 살아왔는데 경성헌법인데 연성으로 좀 바꾸면서 그다음에 이제 권력구조랄지 이런 부분 논의하면 되는데
1: 예.
5: 이걸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뭐 쓸데없는 이유들을 막 들어서 시비를 걸던데 그 불필요하고 실행력도 없었던 결의문 100장 쓰는 것보다 여기에 딱 찬성하면 본인들의 어떤 결기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 보니까 다 그냥 휴지 조각이었구나. 그 결의문도 다 빈말이었구나. 이런 것까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안타깝습니다.
1: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 대표가 이제 오늘 의원총회 후에 기자들에게 한 말은 민주당이 이제 6월 지선에 맞춰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나 표결에 안 하는 게 맞다. 적절하지 않다. 그냥 표결하는 게 뭐 이런 의견이라는 건데 장 소장님.
6: 선거를 앞두고 이런 개헌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1: 어우, 진정한 이런, 국민의힘 패널입니다.
6: 이런 식으로 예. 뭐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사회적인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도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1: 개헌을? 예. 아니 국민의힘을 아니면 개헌을?
6: 국민의힘을 이해를 못해요.
1: 국민의힘을?
6: 그러니까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될 것인가라는 예. 좀 생각이 들고
1: 예.
6: 말씀하셨듯이 뭐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AI 시대에 맞는 뭐 기본권이라든지
1: 예.
6: 아니면은 뭐 선거 제도
1: 예.
6: 뭐 이런 부분까지 뭐 손대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6: 당연히 자신들이 좀 주장했던 부분들인데
1: 예.
6: 이거를 뭐 선거를 앞두고 졸속적으로 했다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막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하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1: 예.
6: 그러한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1: 아니, 같이 하면 이것도 국민의힘의 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6: 그렇죠. 아니, 그거 이게 기본이잖아요. 5.18, 뭐, 정신.
1: 구망쟁
6: 정신. 늦는 거. 다 자신들도 찬성했던 부분이고 몇 번이나 약속했잖아요.
1: 예.
6: 근데 이걸 왜 안 할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청개구리들.
1: 청개구리라는 표현 하셨는데, 한지하 의원, 이제 국민의힘 한지하 의원은 이제 당론이 이렇게 통보식으로 강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감이다. 아, 통보식 당론을 강제했을 때 본인은 따를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자, 우리 곽우신 기자. 네. 기류가 어떤 것 같아요? 이탈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12표 필요한 거죠? 이탈표.
3: 12표를 채우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네. 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이제 원래는 멈추겠다고 한 윤리 징계 다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 개헌 이슈 때문에 이탈이 가속화되면 더 이제 리더십 위기에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압박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12명씩이나 나올까? 하는 좀 물음표가 있기는 합니다. 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내부 단속이 강하게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1: 예, 그렇군요.
6: 비례대표 의원들은 예.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 3개월, 6개월 안 무섭죠.
1: 어허.
6: 차라리 날 제명해라.
1: 예.
6: 나 자유롭게 나가서 의정활동 하겠다. 나는 한동훈 대표 편에 쓰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예. 징계를 좀 무서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성 징계, 뭐 경고, 이런 차원의 징계더라도,
1: 예.
6: 2028년도 총선에 공천을 받을 때,
1: 아하.
6: 감점을 받거든요.
1: 아하.
6: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몸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장동혁 대표는 연구 대상이에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뭐 마찬가지일 텐데
1: 예.
6: 지도부가 이걸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 예, 일단 현재 기류는 안 좋다.
5: 이 정도 개헌안에도 동의가 안 된다면 참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죠. 국민의힘은. 예.
1: 그러네요. 마지막까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지 그것도 좀 지켜보시고. 자, 그리고 오늘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김건희 씨 사건 항소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신종호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3: 네, 경찰 및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요. 6일 새벽 0시 20분쯤이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119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하고요.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서울고등법원 청사 건물 중에 저층 옥상 화단에서 심판사를 발견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1: 예.
3: 이 법원 청사에서 투신해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이 됐고 이 자필 유서에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1: 예.
3: 재판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예, 뭐 직접적인 또 사망 원인이 밝혀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뭐 두 분 간단히 말씀 주시면
6: 네, 비극적인 일이죠. 예, 예. 이것이 또 김건희 씨 선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것 같고
1: 예.
6: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유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발견되어야 할 것 같고
1: 예.
6: 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1: 예.
6: 애도를 표합니다.
1: 예. 김윤영 의원님.
5: 네, 저도 이 속보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1: 예.
5: 그래서 하여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뭐 경찰이 지금 조사 중이니까 네네. 뭐 구체적인 뭐 얘기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억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보도에도 또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거만큼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1: 예. 자, 이어서 호르무즈를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우리 대한민국 화물선이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에 공격을 당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이런 주장을 했더군요.
3: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이제 백악관 행사였습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고 하다가 그들의 선박이 공격당했다라고 썼는데요.
1: 그러니까 예.
3: 언급을 했는데요. 그들은 선박의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선박이 어제 박살이 났다 이런 표현도 썼고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교도 했는데요.
1: 예.
3: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화물선 HMM 남우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SNS에 이어 재차 기정사실화하면서 언급한 겁니다.
1: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언급이 좀 많이 우리 정부 무슨 부담이 됐었는데 이 프로젝트 프리덤 이 중단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또 고민을 좀 줄게 된 건 사실이군요.
3: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던 상선의 탈출을 돕겠다라면서 시행한다고 했던 프로젝트 프리덤 이틀 만에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1: 네.
3: 이 때문에 오늘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3: 하지만 이제 그 작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참여 검토는 꼭 필요하지 않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예. 사실 이것도 이제 방어를 위한 것이 주된 것이다 뭐라는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일단은 논의가 중단됐으니까 요구는 더 받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윤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면.
5: 근데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1: 예.
5: 이제 그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게 60일이잖아요. 60일 이상일 때. 그래서 그거 피해 가려는 어떤 꼼수 같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진정성을 가지고 출구 전략을 만들기 위한 지금 중단인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 예.
5: 왜냐면은 뭐 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1: 그렇죠.
5: 우리도 섣불리 뭔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굉장히 신중한 지금 입장을 정부가 취하고 있잖아요.
1: 예.
5: 그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 피격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혼자 대열에 빠져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주한 이란 대사 같은 경우에는 뭐 협의 없이 지나가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란에서는 뭐 우리랑 무관하다는 취지의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1: 예.
5: 그래서 일단은 뭐 정부 입장이 신중하게 일단 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태도는 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1: 예.
5: 뭐 전문가도 파견해서 본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입장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뭐 일희일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출렁일 필요는 없다.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지금은 인내가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예. 사실 또 우리가 정부가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기도 좀 어렵다. 뭐 이런 점도 지적되고 있고
6: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해야죠.
1: 모호하게.
6: 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의 말을 또 부탁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 안 될 거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아유 뭐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맹 아닙니까?
1: 네.
6: 이런 식으로 비위 맞추면서 시간 끌기 작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장 소장님의 전략이 미 대사관이 보고 또 미국에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6: 아, 이미 위성락 실장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1: 예.
6: 거는요.
1: 예,
6: 다 그냥 그거 다 알아들을 거예요. 애매모호한 전략적인 모호성.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미군 감축하겠다 이걸 또 시사해서 지금 이게 또 주한미군까지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또 억측 예측일까
6: 근데
1: 우려.
6: 미국이 과연 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대중국 전략 대비 뭐 여러 가지 뭐 감시 이러한 움직임도 있는 거고 그러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주둔해 있는 거라고 보이지기 때문에
1: 예.
6: 빼면은 솔직히 미국만 손해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전략적 무게에 있어서도 이 독일에 있는 미군보다는 우리 주한미군이 훨씬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경중을 따질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김
5: 그렇죠.
1: 의원님.
5: 맨날 예. 숫자도 틀리면서 3만 5천 명이나 있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1: 예, 사실 2만 5천인데
5: 예, 사실은 예. 작년 말 현재 2만 5천이잖아요.
1: 예.
5: 그런데 뭐 계속해서 뭐 인도태평양 지역의 뭐 전략의 어떤 다변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5: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독일 주둔한 미군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1: 예.
5: 쉽게 빼지는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1: 예, 과거신 기자 이쯤 되면 호르몬즈 다녀오셨어야 되는데. 예, 한 말씀 드리세요.
3: 네, 제가 국내 정치가 너무 바빠가지고.
1: 예, 예.
3: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에서도 사실은 자기 편이 별로 없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1: 아,
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추하오자들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좌충우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더라고요. 물론
1: 예.
3: 저도 미국을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 예.
3: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가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1: 예.
3: 결국에 이번에는 제가 우리 하려고 했는데 마침 쓰레기가 잘 됐다 싶지만 다시 또 이 카드를 언제 꺼내 들면서 사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주한미군 관련 뭐 주둔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압박사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에 좀 한시름 났다라고 안심하기보다는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1: 사실 우리 선박에 공격을 당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호함을 어떠한 수준까지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선택하고 또 절제하고 이 두 가지 선에 잘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은 분명히 보인다라는 점.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네, 박종현 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1: 예, 얼굴 밝아지셨습니다.
4: 그래 보여요?
1: 예, 복포시장을 좀 다녀오셔서 예. 예, 부산의 기분을 받고 오셔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고 이분은 3월에 보내드렸는데 네. 자꾸 오셔서 그냥 아예 그냥 계속 계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맥 소장님.
7: 승부사 서영주입니다.
1: 자, 서영주 전 대변인 네. 어서 오시고요. 일단은 환영합니다.
7: 네. 예. 환영해야죠.
1: 예, 환영해드리고.
7: 환영 안 하면.
1: 예, 안 가셔서 다행입니다. 그래요. 우리.
7: 명고할 뻔했어요.
1: 예, 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6.3 지방선거 28일 남았습니다. 28일 남았고, 이제 아직 남은 것도 있습니다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야 공천. 일단 현재까지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맥 소장님? 맥 잡아주세요.
7: 뭐 일단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은 공천이 다 됐는지 모르겠다 정도로 어수선했다.
1: 어수선했다.
7: 네, 그게 이제 총평이고 민주당은 네. 나름대로 재보궐에 좀 실용적인 배치를 했다. 대표적으로 동서에 AI 전문가를 했어요. 아. 동쪽에는 하 AI. 예. 그다음에 서쪽에는 이제 그 임 AI. AI. 아. 그래서 이 동서의 AI 전문가를 둠으로써 뭔가 이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서 어떤 그 지역 발전 플러스 예. AI 어떤 고속도로의 축을 용호남에 배치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1: 판단했다. 예. 아, 점수치 몇 점, 몇 점 주시겠어요?
7: 제가 봐서는 이제 한 99점 민주당.
1: 민주당? 네. 나머지 1점은 약간 종로에서
7: 왜냐면 아시는... 그 정도는 겸손해야 되겠다.
1: 알겠습니다.
7: 1점은 뭐 종로에 드릴 수는 없는 거지고.
1: 알겠습니다. 예, 99점. 99점. 자, 우리 국민의힘.
4: 아니, 그 민주당이 공천을 큰 잡음 없이 마무리한 거는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특히 이제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김용실을 공천을 주지 않음으로써
1: 아쉬우셨구나.
4: 우리 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1: 예, 그런 포인트가 없었어요.
4: 예, 포인트를 차단해버린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뭐 송영길 그 전 대표 같은 경우 뭐 인천에 그냥 공천을 준다든가 예. 그다음에 이광재 씨 같은 경우도 뭐 그래도 우리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희생을 하면 이런 보상을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라든가
1: 예.
4: 김용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입 인사였는데 예. 영입 인사에게 기회를 주겠다 뭐 등등 뭐 나름대로는 저 큰 잡음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당 지도부가 다니면서 정청래 대표가 사고를 좀 치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북감에 와서 그 오빠 논란 같은 것들을 뭐 아주 불필요한 논란이잖아요.
1: 예.
4: 그런 걸 만들어내므로써 이렇게 좀 사고를 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 우리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1: 그렇죠.
4: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뭐 이런 걸 놓고서도 내부에서도 김태흠 지사가 뭐 나는
1: 탈당까지 할 수 있다.
4: 지난주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잖아요.
1: 예,
4: 김태흠
1: 그러니까.
4: 지사가 사퇴하려고 그런다. 예.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뒤로부터 뭐 한 4일쯤 지난 다음에 그런 게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던데 아직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좀 잡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1: 자, 그 김용 전 부원장 말씀하셨는데 연휴 때 김민석 총리가 만나서 위로했다. 중앙일보 보도가 있어요. 단순 위로는 아닐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김민정 의원님 왜 미묘한 웃음을 하고 계세요?
5: 뭐 전당대회도 생각하고
1: 김민석 총리가
5: 예,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간적으로도 조금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모르는 처지도 아닌데
1: 예.
5: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1: 예.
5: 또 당에서

0: 신작 종류가 8월 전대에 나오는 건 거의 확실한 건가 봅니다. 맥 소장에.
1: 뭐 저보다 맥을 더 잘 잡으시는.
0: 아 제가요?
2: 역시.
0: 아 그런가 봅니다.
1: 그런 네. 가능성이 뭐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총리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상 뭐 그 총리가 전당대회를 나오려고 하는 게 그게 또 비판받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영등포에 그 본인도 그 지역구를 두고 있고
0: 예, 예.
1: 그다음 총리 그만두면 다시 당으로 복귀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0: 아, 현직 의원이기도 하죠 사실.
1: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그 계획을 한다는 게 뭐 일만 열심히 하고 마무리 잘해놓으면 돌아와서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0: 자 장 소장님께는 그 정진석 전 실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3: 네, 왜요? 저는 민주당 그 전반적인
1: 점수 주지 마세요. 나 99점 줬다고 또.
0: 아 그 총평해 주세요. 예.
3: 민주당은 일단은 49점 줄 수밖에 없습니다.
0: 몇 점이요?
3: 49점.
0: 49? 몇 점 만점에?
4: 50점
0: 100점
4: 만점에.
0: 100점 만점에 49점? 오,
3: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100점을 줘도 저는 맞다고 봐요.
0: 네.
3: 그러니까 잘 판단했는데 네. 강선우 의원의 그 돈봉투 사건 이후로 네. 본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 지방선거 때 돈 봉투 사건 관련해서 연루되면 이거는 그냥 가차없이 조치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행위를 할 때 정무적인 그렇죠. 전략적인 판단이 있고 도덕적 윤리적 또 법률적인 판단이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3: 근데 도덕적 윤리적 법률적인 판단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종로에서 네. 돈 봉투 의혹 사건이 있잖아요.
0: 아, 그러니까요.
3: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뭉개고 가는 모습. 이거는 집권여당. 이거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높은데
0: 예.
3: 당이 스스로 깎아먹는 것이
0: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3: 그는 정치 10번지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0: 그러니까라고
3: 좀 말씀을 드리고
0: 예, 예.
4: 상당히 동의가 되네요.
0: 예, 그렇죠. 그러니까
4: 설득이
3: 그리고,
4: 되네요.
3: 그리고 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
0: 예.
3: 그렇게 총리가 만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났어도 알려지지 않았어야 해요.
0: 조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3: 취재를 했거나 예. 아니면은 슬쩍 뭐 흘렸을 수 있겠죠. 전당대회를 위해서. 근데 어쨌든
0: 예.
3: 김용 위원장 만나면 정말 소탈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분이더라고요. 한번
0: 인터뷰 해보셨잖아요. 그죠?
3: 만나면 이제 형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 대단히 친근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과는 별도로.
0: 별개로.
3: 어쨌든 2심에서 아직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있잖아요.
0: 예.
3: 그런 분을 일국의 총리가 만난다라는 것이 과연 맞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 만나더라도 좀 비공개적으로 비밀스럽게 만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0: 중앙일보의 취재력이 좋았던 걸로 하시네요.
1: 그래요.
3: 알겠어요.
1: 중앙일보의 취재력이 좋았고.
4: 아니 만나지도 못해요. 근간적으로 만나지도 못해요.
3: 만약에
4: 그건 아니죠.
3: 만약에 김용이라는 그분
0: 예.
3: 뒤에
0: 예.
3: 이재명이라는 단어와 얼굴이 없다면 김민석 총리가 만났겠어요?
1: 아, 그 인연이 있어요. 민주연구원에서.
3: 아니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그 단어가 없으면 만났겠냐고. 전당대회 용으로라도. 그래서 이거는 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적절하지 않은
0: 알겠습니다.
3: 처신이 아닌가. 근데
1: 인간적으로 이제 예. 뭐 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만나는 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수 있으나
0: 예.
1: 인간적으로 면회도 가잖아요.
3: 공직을 갖고 있으면 인간적인 것은
0: 알겠습니다.
3: 좀
1: 아니 저기 장동혁, 최민수 돼요. 아니 김민수 이런 분 두 분도
0: 최민수 아니라
1: 김민수 이런 분들도
0: 아,
1: 저기 윤석열 그분 네. 면회 가고 그랬잖아요.
2: 예. 말해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0: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진석 실장 왜 이제 국민의힘 공관에서 결정 내리게 될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김태흠 지사는 난리 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상식에 맞지 않는 거다. 탈당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국민의힘 내부기가 어때요?
3: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0: 네.
3: 컷오프 시키고 공천 안 주는 게 맞죠. 그런데
0: 네.
3: 장동혁 대표는 상당히 좀 청개구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0: 장성철 시장님이 방송 많이 하면 그들 반대로 할 것 같아요.
3: 반대로 할 것 같아요. 그 워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0: 아,
3: 전반적으로
0: 그래요?
3: 지방선거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미국에 다녀왔을 때
0: 예.
3: 기자들 만나가지고 우리 당이 지지율 떨어진 거는 절윤해서 그렇다. 윤석열을 버려서 그렇다. 거리두기해서 그렇다.
0: 예.
3: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0: 예?
3: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함께 해야죠. 가까이 해야죠. 절윤하지 않아야죠.
0: 예.
3: 본드로 확실하게 붙여버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0: 그런 판단이라면 정진석 비서실장을 공천줌으로써 절윤 포기 선언을 함으로써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1: 근데 정진석 실장이 SNS에 추경호 그 대구시장 후보를 언급 실명을 안 하고 이제 내란 중요인물 종사자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도 중요 잔치자치장에 공천줘서 왜 안 되냐 나는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2: 없어 보이긴 하지만
1: 아, 이분 얘기 이분 입장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2: 말인 즉슨 맞아요. 네. 내란 중요인물 종사자는 공천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나는 직권남용하고 공무집행 방해야. 네. 그러니까 네. 추경호 후보가 훨씬 세잖아. 지금 이런 거잖아요. 네.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추경원 되고 나는 안 돼. 이건데 저희가 보기엔 다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1: 다 안 되는 사람들인데.
2: 다 공천받으면 안 네. 되는데 다 윤회견으로 도배했잖아요. 네. 추경호, 이진수, 김태규, 울산 남구가. 무슨 뭐.
3: 방통위 부위원장.
2: 뭐 삼각편대예요 윤회계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들 다 공천했기 때문에
3: 예.
2: 정진석 전 실장이 본인이 외려 큰소리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건데.
3: 예.
2: 적어도 내란 우두머리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면 참여하면서 옥바라지를 하시든지 이렇게 은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5선 하나, 6선 하나 뭐가 달라집니까?
0: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3: 예.
0: 저는 뭐 윤석열 씨의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공천을 주면 안 된다. 그러한 측면이 또 하나 있고 국민의힘을 기본적으로 완전히 망친 저는 원흉 중에 원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비서실장이.
0: 왜냐면요. 2020년 말에
3: 예.
0: 비대위원장을 했었잖아요.
1: 아, 맞네요.
0: 그때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규정을 당원 100%로 바꿨어요. 본인도 처음에는 그걸 반대하다가
3: 예.
0: 대통령이 100%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당은 지금 말이야? 막 이러니까 그걸 그대로 당에다가 실현을 시켰단 말이에요.
3: 예.
0: 그러니까 당이 자꾸 강성 당원들에게 끌려다니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3: 예. 예.
0: 그러한 제도와 룰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당의 지지율을 폭락시킨 근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3: 예.
0: 그런 당에 왜 공천을 신청하느냐.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근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규정하면 내란 정부의 부역자예요. 그것도 핵심 부역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는 게 우리 너무 상식인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면 정진석 전 실장의 고도의 이 프로젝트입니다. 무소속 출마 프로젝트.
1: 아, 무소속 출마.
0: 본인 무소속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예요.
1: 아, 무소속 나와도 됩니까?
0: 아니, 그거는 이제 본인이 공주부여 청양 쪽에 뭐 예. 집안 대대로 뭐 한 40년 했으니까.
1: 11선이에요, 사실.
0: 그러니까 그 비례까지 포함해서 11선이니까 네. 거기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탈당을 하고 가기도 모양이 빠져요. 아. 그러니까 자꾸 나는 출마해야 되고 추경호도 주면서 나는 왜 안 주냐 이렇게 여기장을 놓으면서 결국엔 컷오프할 명분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컷오프를 당하고 그가 어쩔 수 없이 탈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면 나를 안 해주면 탈당하겠다는 그 뉘앙스를 남겨요. 이거는 무소속 출마 프로젝트다. 맞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2: 아니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되게 어려워요. 입장이 뭐냐면 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하면서 절윤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호개인 쪽에 그 호소하고 소고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장동혁 대표의 정체성하고 맞아요. 그런 사람 줘야 돼요 지금. 예. 근데 확 걸리는 게 뭐냐면 김태흠 지사예요.
1: 충남.
2: 왜냐하면 김태흠 지사가 장동혁의 멘토거든.
1: 그 지역구를 또 주지
2: 그 지역구를 자기가 물려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야, 동혁이가 이런단 말이에요. 아하. 그리고 그 김태흠 지사 말이라면 꼼짝을 못해요.
1: 장동혁 대표가.
2: 예, 예,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 당대표가 된 다음에 뭐 좀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김태흠 지사가 너 많이 컸네. 뭐 이러면서 화도 냈다고 하고 예, 그래서 예. 뭐 그거 사과하려고 내려가서 풀기도 했다고 뭐 예, 이런 맞아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김태흠 지사가 정진석 그 비서실장하고 원래 자민련 출신으로 가까운 사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근데 이분이 나 정진석 주면 나
1: 탈당이다.
2: 탈당해버릴래 무소속 출마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기 이미 공천이 들어가 있는데 예. 여기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멘토가 지금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천을 주면 김태흠 씨가 난리가 날 거고 예. 안 주면 윤호개인 세력이 난리가 날 거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윤리위가 뭐 뒤로 늦춰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그렇군요.
3: 근데 아마 전자가 다 걱정일 거예요. 줘서 김태흠 지사가 탈당하는 경우가 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으로서는 더 위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면 이번 충남지사는 박수현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1: 예.
3: 그러면 낙선할 경우에 2년 뒤에 그 자리 내놔라 할 거예요. 아마 서천 보령 나가라고 네, 할 거예요.
1: 장동혁 대표 지역구에. 네,
3: 그럼 자기가 위기하면 내 거야 할 거예요. 그게 아마 더 걸릴걸요. 안 줄 겁니다.
1: 자, 이런 거는 또 이제 주목받고 있는 분이 김용 전 의원. 아, 이용 전 의원. 아, 용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윤전 대통령의 호의 부의사. 이용 전 의원이 비상겸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하남갑에 눈물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장면을 또 직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정권을 만드는 일. 함께했다면 그 정권의 실패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다시 쌓겠습니다.
1: 예, 자 이용 전 국민의힘은 한남갑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제 막 지금 말씀을 못 하시고 울고 계시는데 왜 우시는 것인가?
5: 자, 왜 우냐고요?
1: 예.
5: 글쎄요. 저분들 하여튼 윤호개인 세력들은
1: 예.
5: 우리가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1: 예.
5: 이 출사표잖아요.
1: 예.
5: 이거를 좀 비판을 하자면 정권 윤석열 정권이 실패했다고 규정을 했잖아요. 본인들도 예. 인정을 했잖아요.
1: 맞아요.
5: 그러면 책임을 지는 자세는 뭐냐면요. 정치를 그만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 떠나라.
5: 예, 반성하고 사죄하고 참회하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이는 것이 책임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다시 출마함으로써 책임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하여튼 이분들 연구 대상이에요. 이 논리가 갑자기 비약을 해가지고
1: 아하.
5: 상당히 어디로 튈지 어떠한 결정을 할지 참 모를 정도인데
1: 예.
5: 저는 행동으로 다시 쌓겠다라고 했잖아요.
1: 예.
5: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천권 반납하고 반성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0: 저분 보니까
1: 예.
0: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하나 떠올라요. 제가 김현태 대령 혹시 707
1: 아, 맞아요.
0: 기억납니까? 네.
1: 그 나중에
0: 처음에 눈물로 우리 우리 전우들 특히 부하들은 즐겁다 그리고 몰랐다 하면서 막 회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대로 지금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기억.
1: 전환기 씨와 함께 선글라스 그렇죠. 쓰고 거리에서.
0: 저는 이용 전 의원에게서 그런 냄새가 풍겨요. 아, 앞서 장소님이 얘기했듯이 책임질 걸 책임진다는 것은 출마하면 안 돼요. 회한의 눈물을 그냥 출마로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회한의 눈물 흘리면서 반성하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저질렀던 내란의 주범들과 예. 이 나라를 파괴했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이 그 반성문을 쓴 다음에 예, 예. 보수 재건을 위해서 백의종을 하겠다 하는 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거지 백의종을. 출마하는 게 무슨 그게 사과예요. 이건 정치적 쇼다. 아, 이분 김현태가 생각납니다.
1: 김현태든 잔당이 생각나. 이분 윤석열 대통령 그 유세할 때 거의 경호원같이 호위무사같이 수행실장 했던 분이었던 건지 기억을 하는데.
2: 근데, 선언 자체 내용이 예. 애매모호해서 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반성의 눈물인 건지, 아니면 비상계엄이 실패한 게 억울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건지, 예. 그래서 솔직히 그걸 잘 모르겠어요.
1: 예. 그러니까 절윤 선언하는 거예요, 이분? 그것도 아니죠.
2: 이걸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비상기업이 성공했거나 윤석열 정권이 계속 있었으면 내가 이 꼴을 안 당했을 텐데, 라면서 그것이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예? 아니면 진짜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동안에 비상기업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비상기업은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이 책임을 안 지려면 스스로 퇴진 안 하려면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른바 한동훈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거의 잡아먹을 듯이 공격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거든요.
1: 예, 예.
2: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마를 할 때는 또 무슨 뭐 굉장히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예. 뭐가 진실인가?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어디 나오시는 분들이면 과거가 뭐 잘못된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분들이 앞장서서 지금 이제 제명해야 된다, 뭐 쫓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1: 예.
2: 그럼 도대체 뭐가 진실인 거야? 이런 의문이 들죠.
1: 김희정 의원님.
3: 그냥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쥐어짜고 있잖아요. 완전히 억지 눈물이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어서 반성을 할 요량이면 진작했어야죠. 서울구치소 앞에 세배하러 가지 말았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1: 예.
3: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무슨 이재명 정권의 오만을 견제하고 무슨 본인이 오만을 견제해요. 내란에서 사과도 제대로 안 했던 그런 당권파 중에 한 사람 아닌가요?
1: 예.
3: 장동혁 대표랑 기회를 같이 하는 윤호계인 세력 아닌가요?
1: 예.
3: 그런 후보기 때문에 이 진정성이 그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얼마나 한심하면 그나마 출마 선언하면서 요 정도 사과 요 정도 악어의 눈물 흘리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이용 후보가 울고 있네 그냥 이 정도로 느껴지는 거죠.
5: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울분 같아요. 울분.
1: 분노? 어떤
3: 실패해서?
1: 네, 계엄식의 실패해서 울고 있다?
5: 정말 이런 처지가 된 거 화가 난다.
1: 윤 전 대통령의 아직 구치소에 있는 거죠. 처지에 대해서 눈물이 난다.
5: 그리고 내가 진짜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내가 진짜 호위무사고 내가 실세였는데 네. 지금 그렇게 공천받고 내가 출마하려고 하니까 참 내 처지도 한탄스럽다.
1: 예.
5: 그런 울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안타까워요. 이 하남 지역 제대로 된 분을 좀 공천을 했으면 괜찮고 해볼만한
1: 국민의힘이 해볼만한 지역이죠.
5: 네. 그런데 또다시 윤하개인 세력 거기에 호위무사했던 사람을 공천함으로써 이 지역은 그냥 무난하게 이광재 전 지사가 당선되지 않을까.
1: 아, 그래요?
5: 그러한 전망도 해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아까워요. 예. 이상.
1: 예. 자, 하남갑 이용 전 의원 모습 지켜봤고요. 자, 국민의힘이 이제 부산 북갑 후보로 박민식 전 장관을 결정을 했습니다. 박민식 후보, 이영풍 후보, 이 두 분이 이제 그 면접을 할 때 단일화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 다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서약 받듯이 이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정치 많이 봤지만, 이 선거 시작도 하기 전에 단일화 할 거야, 안 할 거 묻고 서약 받고 후보 면접한 건 참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절대 한동훈과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치권에 절대가 있느냐? 절대.
0: 원래 절대라는 말은 뭐 꼭 정치권이 아니더라도 예. 최선 삶에서 절대라는 말, 인생사가 절대라는 말이 흔치 않아요.
1: 맞아요.
0: 근데 정치를 건너라면 정치는 우리가 생물이라고 해서 절대라는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1: 함부로 얘기해서 안 돼요.
0: 예, 함부로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면 네. 썩어요.
1: 썩어요.
0: 서로 간에 소통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예. 그런 상호작용이 필요한 게 정치권인데
1: 예.
0: 이 절대 없다라고 한 거 보면 장동혁 대표가 그 뒤에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절대가 부산 북갑에는 있을 것 같아요.
1: 아.
0: 이 한정적으로.
1: 절대.
0: 절대 단일화는 없다.
1: 북갑엔 절대.
0: 만에 하나 단일화를 하는 순간 너는 바로 해당 행위로 잘라낼 것이다. 저는 그 정도의 언질이 있지 않았을까. 있어요? 그럴 정도까지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
1: 예.
0: 이제 한동훈 후보는 지금 하정우 후보랑 민주당 후보랑 싸우는 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1: 지금
0: 장동혁 대표랑 싸우는 싸웁니다. 것부터 넘고 오셔라.
1: 아.
0: 이제 시작됐어요.
2: 러버.
0: 박민식을 박민식 후보를 넘고 넘어.
1: 박민식 넘고 장동혁을 넘어야
0: 하정우 후보를 만난다.
1: 네. 3단계. 그렇습니다. 3단계. 아, 근데 이게 참 이게 뭐예요? 이게 유권자들 보기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보수 후보가 민주당과 싸워야죠. 어떻게 또 국민의힘과 싸우는 건 더 큰 싸움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앞뒤가 안 맞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한데 이게 현실이고 맞네요. 근데 사실
2: 부산에 가서 북갑에 네. 가서 이제 좀 취재해보고 사람들 만나보고 했는데
1: 네.
2: 그러니까 진짜로 북갑 주민들이 진짜 눈이 휘둥그레졌더라고요. 야 도대체 북갑이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
2: 뭐 테리비마트로 북갑 나오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2: 아니 저 구포 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 대한민국에
2: 뭐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1: 예, 예.
2: 거기 나오신 분들이나 주변 분들 외에는
1: 예.
2: 구포시장이 400년 된 시장이고 구포 초등학교가 119년이나 된 그런 명문 그 초등학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없습니다.
1: 예.
2: 그리고 뭐 덕포, 만덕, 무슨 구포 이런 지명들이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오가는데
1: 그러니까.
2: 이분들이 약간 상당히 업돼 있어요.
1: 아하.
2: 야 그동안에
1: 업돼 있어요.
2: 구포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써본 적이 있냐. 그 다음에 따르는 게, 야, 한동훈이가 세게 센가 보네. 내려오더니 무슨 뭐, 야, 전재수 때도 무슨 박민식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전재수 때 있었어도 아무도 이렇게까지 이 지역이 뜨거운 적은 없었다. 라는
1: 예.
2: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업돼 있는 거에 보여지더라고요.
1: 예.
2: 그런 것들이 뭐, 어느 표로 갈지는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2: 그 다음에,
1: 10일
2: 날 이제,
1: 5월 10일?
2: 네. 네. 5월 10일 날 거기서 세 후보가 모두 개소식을 해요.
1: 이번 주일이네.
2: 이번 주말. 예, 네, 그렇죠. 일요일 날.
1: 주일 날.
2: 네. 여기 CBS 이제 주일이시죠.
1: 예.
2: 그 거기 이제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저, 그, 박민식 후보의 오늘 브리핑을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여기 참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1: 예.
2: 자유대학이라고 있잖아요. 왜 상당히 강성 우파 윤호균 주장하는 젊은
1: 그 과잠 있고 윤 전 대표에게
2: 예.
1: 꽃다발을 주고 했던
2: 그리고 또 뭐 예. 되게 그 정광훈 목사하고도 가깝다
1: 예.
2: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친구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는 개소식에 참가하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고 막
1: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2: 네,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1: 오겠다.
2: 네. 그래서 그날 아주 정말 북갑이 아주 시끄러울 것 같아요.
1: 5월 10일 날 그 KTX 매진돼 있겠는데
2: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내려가서 그 부산에서 있었던 거 있잖아요.
1: 네, 네.
2: 부산에서 가면은 후보를 놔두고 장동혁을 이제 강성 윤호개인들이 외쳐대면
1: 조경태 의원이 굉장히 불쾌했던 그 장면.
2: 조경태 예. 의원이 아니고 그때는 제일 기분 나빠했던 건 그 얼굴 표정 보세요. 박형준 후보가 얼마나 그
1: 맞아요,
2: 불쾌해하는지
1: 맞아요. 예, 예, 예.
2: 남의 잔치집에 와갖고 완전히 그냥 뿌려놓고 간 거, 재뿌려놓고 간 거잖아요.
1: 예, 예,
3: 근데
1: 예.
3: 본인이 오라 그랬잖아요.
2: 그렇죠. 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참모들도 제가 만나봤는데.
3: 그게 잘못이죠.
2: 예, 상당히 좀, 말은 못하겠고,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 10일 이제 국감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다.
1: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그날 개소식 하는 거 아니에요?
2: 개소식 한다니까요. 세 후보가 다 개소식을.
1: 한동훈, 박민식, 하정우까지 같이.
2: 2시, 3시에 같이 한다고요.
1: 기자들이 그 취재 편의 있는 시간을 분리하시지.
2: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기자들도 많이 내려오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북갑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 지역에서도
1: 네.
2: 좀 위쪽에 있어서 그동안은 약간 소외 지역이다라고 네. 얘기됐던 지역이 거의 정말 장터처럼 될 것 같아요.
1: 근데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지원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아니 참 한지하 의원 얘기하는 건가? 아무튼 여러 뭐 국민의힘 부산 지역에 친한계 의원을 겨냥한 말이기도 한 것 같은데.
5: 그렇죠. 한지하 의원을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고 네. 세게 뭐라고 조치할 것으로 네. 예상되는 수준의 말을 해야 예.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멈칫 추춤하지 않겠느냐. 아하. 그래서 일단은 박민식 후보는요. 예. 정말 많이 사람을 동원할 것 같아요.
1: 아, 그날.
5: 정말 기세 싸움에서 이미 끝났다. 사람 모인 거 봐라. 이제 끝났다. 한동훈 대표 개소식 봐라. 요 정도인데 우리는 한 10배 모였다. 이미 대세는 분위기는 나 박민식이다. 그렇게 가져올 정도로 아마 부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박민식 후보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갈 사람이 없어요.
5: 없어요?
2: 현장에 가서 네. 좀 보세요 분위기를. 그러니까 안 가보니까 안 가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동원이 안 돼. 왜냐면 국감 내에서도 동원이 안 돼. 오늘 10시 아 이거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되나? 10시 반에 그 출마 기자회견을 했어요.
1: 아 예.
2: 근데 원래는 제가 알기에는 시도위원들을 다 오라고 그랬어. 아. 근데 시도위원들이 못 가겠다고. 국민의힘 출마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인가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안 됐고.
1: 아하.
2: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구청장 출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오모, 있는데 이분이 지금 가처분 신청 때문에 그 출마가 지금 중지됐어요.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1: 예.
2: 예,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어. 상대편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무효화 돼버렸어. 예. 근데 그분.
0: 벌써 박민식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2: 그렇죠.
0: 벌써 박민식하고 싸우고 있잖아.
2: 그리고 그분만 이제 왔는데 그분도 사진 안 찍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니, 이게 지금 동원한다 그러는데
1: 예.
2: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동원이 안 돼요.
5: 사활을 걸고 하려고 하겠죠.
2: 안 돼서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장동혁 대표도 내려가려고 그러고 자유대학도 뭐 가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상당히 오히려 마이너스죠.
3: 그럼 한동훈 후보는 누가 갑니까? 팬클럽에서 갑니까?
2: 팬클럽도 갈 것이고 그 지역 내에서도 예. 보니까 뭐 상당 부분의 그 지지자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1: 아하.
2: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1: 보시면 안다?
2: 네, 보시면 알 겁니다.
1: 이번 주에 내려가세요, 우리 장 소장님?
5: 아니요.
1: 안 내려가세요.
5: 다음 주에 한번 내려가요.
1: 다음 주.
5: 네. 중간 점검 이제.
1: 맥을 짚어주세요. 근데 그럼 하정우 후보는 민주당의 그러면.
0: 하정우 후보만 하겠어요?
1: 아, 그 세
0: 생각해 보십시오. 전재수 지금 부산시장 후보가
1: 예.
0: 삼선을 한 지역에다가
1: 아하.
0: 대통령이 보낸 사람에다가
1: 대통령이 보낸 사람 맞아요?
0: 보낸 사람이 맞겠죠. 대통령을 설득해서 온 사람이죠.
1: 아, 설득 그렇게 그렇죠. 정정하셔야
0: 설득해서 온 사람인데 이게 사실상 그 민주당 이 하정우 후보의 세는 그러니까 뭐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의 견줄 만큼 견줄 필요도 없을 만큼 셀 건데 중요한 건 벌써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박민식 후보랑 이제는 서로 간에 사파싸움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버린 거예요.
2: 벌써 이제 그래요.
0: 예,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끝날 때쯤 되면 한동훈 후보는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나름대로 쭉 앞에 나가고 있어요.
2: 이거는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옆에서 하는 얘기.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0: 가봐야죠.
2: 현장에 가 있는 분들은 하정우 후보를 몰라요. 근데 알게 된 것들이 안 좋은 걸로 알게 된 거야.
0: 알던
1: 처음에 악수랑 오빠.
2: 악수 손 터는 거,
1: 네.
2: 오빠 얘기. 그래서 이미지가, 처음 이미지가 굉장히 네. 나빠졌어요.
0: 알던데.
2: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하정우가 처음에 와서 그 지역에서 본인의 이미지를 처음 만들어야 되는데
1: 예.
2: 그 이미지가 연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요.
0: 아마 김종혁 이제 최고? 우리 최고 같은 경우는 그 하정우 후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 현지에 전재수 이제 부산시장 후보나 거기에 이제 구청장이나 네. 기초원 나온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1: 네,
0: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1: 아,
0: 그래서 하정우 후보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1: 악수와 오빠 논란은 이제.
0: 물론 그 사라졌다?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신고식을 치른 건데 네. 그 이후에 진짜 절치부심해서 전열을 거의 다 제자리 찾았다더라고요.
1: 일각에서 이제 투 스트라이크다. 한 번 더 실수하면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그러니까 정도까지는 아니다.
0: 그 정도는 아니고 다시 타순이 바뀌었어요.
1: 타순이 바뀌었다? 예. 아, 그래서 예. 이게
0: 여섯 개 공이 다시 들어와야 돼.
1: 아, 김희정 의원님은.
3: 장동혁 대표는 제명당한 사람하고 무슨 단일화 뭐 이런 취지 얘기하잖아요.
1: 맞아요. 예.
3: 아마 밸런스 게임 해서 하정우, 한동훈 이렇게 물어보면 하정우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같아요. 어 장동윤 대표는
1: 아~
3: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2: 아~ 민주당에
3: 예, 네, 네. 장동윤 대표가 아주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북극밥에 주민들이 네. 그냥 굉장히 업돼 있으시다 말씀하셨는데
1: 예.
3: 통달아 이제 하정우 후보도 업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가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제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1: 네.
3: 그럼 기호 2번이죠.
1: 네.
3: 한동훈 후보는 한 7번이나 8번 될 거 아닙니까?
1: 아.
3: 그러면 아무래도
2: 8번이 아니죠. 뭐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3: 없으면
2: 3번이죠.
3: 3번인가요?
2: 아니 거기 뭐 다른 사람이 그 개혁신당에서 나올까 말까 뭐 얘기하다가 없고 그러면
3: 아무튼
2: 결국
3: 그 순서가
2: 셋이신데. 네.
1: 아.
3: 그래서 박민식 후보의 경우에는 당세 따라서 당세를 넘어서지 못하지만
1: 예.
3: 조금씩 올라가는 아마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고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여론조사마다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잖아요.
1: 예.
3: 뭐 대상이나 질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데 그 모든 여론조사가 후보 확정 전이었어요.
1: 예.
3: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개소식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 정도 첫 여론조사 보면 대충 판세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네요.
5: 예, 하정우 저는... 후보는요. 선거운동 자체가 안 돼요. 지금.
1: 안 돼요?
5: 안 돼요. 지금 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냐.
1: 아니,
5: 그 정도까지.
1: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가
5: 그러니까
1: 안
5: 그게 이제 이름은 들어봤지만 얼굴은 처음 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어. 그러니까 하정우가 그 사람인지를 몰라요. 이름과 얼굴이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나 뭐 박주민 의원이나 어. 이렇게 하정 후보를 지원하러 내려간 네. 분들이
1: 네.
5: 그 지역 다니면서 하정우랑 같이 손잡고 지역 다니면서 뭐라고 하정우를 소개하냐면
1: 네.
5: 자, 이 사람이 하정우 후보입니다. 청와대에서 AI 수석이고 대통령이 아주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 지역에서 출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정우입니다. 라면서 소개를 시키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1: 네.
5: 본인 혼자 선거운동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수한 부분이 있잖아요.
1: 네.
5: 이런 것들이 이미지를 나쁘게 했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가 남은 28일 동안 정말 갑자기 야 선거의 달인이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와 전재수를 능가할 수 없어요. 개소식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 예,
5: 근데 그거는 네. 북구에 있는 주민들이 전재수 좀 보러 가자 이거지 아. 하정우 보러 가자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60% 나머지를 갖고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1: 예.
5: 싸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정우보다는
1: 예.
5: 한동훈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1: 자,
5: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1: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때려 또 오랜만에 완전체로 보이니까
0: 예.
1: 또 힘이 받네요. 자, 네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 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커피의 맛과 향이 깊고 진하게 전해집니다. 기분 탓만은 아니고요. 습도가 높으면 커피 향이 공기 중에 더 오래 머물면서 실제로 맛도 두 배 이상 좋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눈 내리는 날은 커피의 분위기가 더해지죠. 부드러운 음악을 배경으로 창밖을 응시하며 잠시 운치를 즐길 수 있다면 꽤 괜찮은 하루일 텐데요. 바쁜 일상 속에 소중한 힐링 타임. 차 한 잔의 여유. 누리고 계신가요?

0: 향기로운 추억, 박학기의 곡으로 오늘 라라랜드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한 바리스타가 그러는데요. 습도가 높으면 커피가루의 수분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커피 향이 더 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커피 생각이 더 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평소 그렇게 커피를 즐기는 편이 아닌데 정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요럴 때는 왠지 커피가 땡기고 그랬는데 아유 이유가 다 있었네요. 사실 비 내리는 날은 커피도 커피지만 음악도 귀에 쏙쏙 더 잘 들어오지 않나요? 생각지도 않은 옛날 음악도 생각이 나고 이 눈과 귀가 코가 더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도 청취자분들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카톡 사용 어려우시다면은 생방송 스튜디오 전화번호 703-218-1310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2026년 5월 6일 한 주의 중간 한부데이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팝스 팝스 이어집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지요. 언제나 늘 변함없이 라라랜드 협찬해주고 계신 분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교통사고 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 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 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커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날씨 이야기. 연방정부가 메릴랜드주를 가뭄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했지만은 이는 메릴랜드주가 물 부족을 겪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적어도 아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북동부 지역 기후센터의 기후학자는 가뭄에 대해 혼란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가뭄에는 많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특히 메릴랜드 주민들은 강우량이 평균보다 적고 지하 수위도 정상보다 낮기 때문에 물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체 대부분 지역이 중간 정도 또는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농무부는 가뭄을 감시하여 재난선포 및 대출 자격 심사를 진행하는데 사실 지난 4월 17일 이미 메릴랜드주 9개 카운티를 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하네요. 현재 메릴랜드주 전체 면적의 약 46%가 심각한 가뭄 상태에 놓여 있으며 여기에는 동부 해안 지역과 메릴랜드 남부 및 중부 지역 대부분이 포함되며 나머지 지역은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상태로 이는 가뭄 초기 단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뭄은 농작물이나 목초지 손실, 옥수수와 건초부터 포도와 과일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물 사용 제한으로 이어지면서 물고기 떼죽음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식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메릴랜드 환경부가 주 대부분 지역에 가뭄 경보를 발령했지만 메릴랜드 중부 지역 18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볼티모어의 저수지들은 가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메릴랜드 중부 및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끝날 때까지 강우량 부족이 지속될 경우 공공상수도 시스템에서 자발적인 물 절약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가뭄이 더욱 심해지면 지역 상수도 시스템에서 의무적인 물 절약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 차원에서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네요. 메릴랜드주는 단기 및 장기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미국 국립기상청 볼티모어 워싱턴 지부의 기상학자도 이 지역이 지난 3년간 평년보다 건조한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볼티모어 지역의 강수량은 2023년 이후 평년보다 낮아졌으며 역사적 평균 강수량인 45인치에서 2025년에는 35.97인치로 감소했고요. 여름철에는 비가 더 내릴 수도 있지만 주 전체가 가뭄을 극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릴랜드주 동부 해안과 남부 지역 일부의 가뭄이 여름에 극심해질 수 있다는 국립보건통계국도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갤버트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최악의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아, 예전 저희 어머님들 설거지할 때 설거지 대야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다 설거지거리 한꺼번에 넣고 쪼물락쪼물락 하며 씻은 다음 헹구는 것도 그 설거지 그릇에다가 물 받아 넣고 한 개씩 씻었는데 뭐 기분 좋으면 두 번이 다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아껴 써야 한다고 흐르는 물에 쌀 씻었다간 날벼락이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쌀 씻는 거나 설거지는 고사하고 요샌 샤워할 때도 미리 물 틀어놓잖아요. 양치할 때도 그냥 물 틀어놓고 하는 경우 많은데 샤워하다 물 잠그고 다시 틀고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양치할 때만큼은 물을 좀 아껴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메릴랜드뿐만이 아니라 미리미리 물 절약, 전기 절약 저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오전에 소나기가 잠시 내려서 도로가 적고 시야가 나빠지며 차량 통행으로 인한 물보라 때문에 출퇴근길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오후에도 소나기는요 계속될 예정입니다. 특히 늦은 오후에는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최고 기온은 70도 초반까지 오르겠지만 따뜻하고 쾌적하기보다는 다소 불안정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천둥 번개가 치는 지역에서는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은 남서풍으로 최대 시속 30마일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밤은 한랭 전선이 지나간 후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바람은 잠잠해지겠으며 흐린 하늘과 소나기는 계속해서 레이더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밤 최저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떨어지고 도로가 젖어 물보라가 튀는 곳이 많겠으니 밤늦게 운전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목요일은 최고 기온이 60도 초중반에 머물고 이번 주 중 아마 가장 선선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침에는 흐린 날씨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오후에는 기상 시스템이 동해안에서 멀어지면서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17도, 바람은 북풍으로 불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서늘한 밤을 맞이하시겠습니다. 금요일은 햇살이 돌아오면서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른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요. 며칠간 습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하늘이 맑아지고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낮아지고 산들바람이 불어 공기가 훨씬 상쾌해지겠는데요. 비는 예상되지 않고요. 악천후도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건조하게 유지되면서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는 아주 딱 좋은 날씨가 아닐까 싶대요. 그러다 토요일 오전에 단비 같은 소나기 예상됩니다. 강우 확률은 50%로 모든 지역에 내리는 비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많은 양의 비도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날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가 되겠습니다. 여름이 시작이 됐지만 날씨는 여전히 변화무쌍합니다. 이번 주 주일은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8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람은 남서풍으로 10에서 15마일 불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8로 높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서 약한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고요. 습도도 올라가면서 바람도 서풍으로 바뀌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6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분.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팝스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For the Good Time입니다. 1936년생으로 가수로서도 배우로서도 크게 성공한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미 육군 소장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포모나 대학에 진학을 해 문학을 전공했고요. 1958년에는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퍼드 대학에도 다닌 수재입니다. 그는 2년간 장학생으로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처음으로 작곡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육군에 입대한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은 낙하산 훈련학교, 비행 훈련학교 등을 거치면서 미 육군 비행단의 파일럿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약 5년간 군대 생활을 마치고 미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서 영문학을 강의할 계획이었으나 우연히 내쉬빌을 방문했다가 컬럼비아 레코드사의 레코딩 스튜디오 관리인으로 잠깐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일에 흥미를 느낀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은 아예 뮤직 시리에 머물게 되었고 1965년에 비힌남 블루스를 발표했는데 이 곡은 1969년에 쟈니 캐시가 불러 히트시키기도 했습니다. 데뷔 싱글 앨범으로 비힌남 블루스로 시작이 된 그의 싱어송라이터 생활은 잇따른 포크 계열의 히트송으로서 70년대 미국 모던 포크의 히어로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1970년 10월에는 컨트리 뮤직 협회로부터 그해의 작곡가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한 영화 Fat City에서 주제곡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을 히트시키기도 했습니다. 영화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던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은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와 함께 A Star is Born에 출연을 해 영화 배우로도 상당한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특히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랐던 곡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을 작사 작곡도 했고 본인이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For the Good Time 역시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기도 합니다.

헬미맥이 Through the Night과 분위기가 비슷해서 그런가 일명 러브 발라드라고도 불리우고 있는데요. 1970년에 발표한 For the Good Time은 알 그린, 케니지, 딘 마틴, 레이 프라이스, 에머레이 등 수많은 버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알 그린의 버전인데요. 아마 이 곡은 1970년대 일명 닭장 좀 다녀보신 분들은 대번의 브루스 곡으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간드러지면서도 다소 끈적한 흑인 특유의 창법으로 나이트클럽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알 그린의 For the Good Time도 잠깐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야말로 소울풀하면서도 흑인 음악의 특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 좀 간지러워서 듣기 거북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묘미이기도 하거든요. 알그린의 For the Good Time 듣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예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전 국일관도 그렇고 타워 호텔에서도 라이브 밴드가 신나는 디스코 음악이 끝나고 나면 바로 브루스 음악 연주할 때 원더풀 투나잇만큼이나 빼놓지 않고 연주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For the Good Time은 이별 직전의 연인이 서로를 위로하며 마지막 순간만큼은 행복했던 기억을 되새기고 서로를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은 곡으로 Don't look so sad.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요. I know it's over. 다 끝난 거 알아요. 그러나 인생은 흘러가고 이 오래된 세상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기뻐하기만 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 불타는 다리를 구경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내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당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몸을 내게 가까이 하세요. 빗방울이 속삭이는 걸 들어보세요. 창문에 부드럽게 불어오는 날 사랑한다고 믿게 해주세요. 한 번 더. For the good time, 좋은 시절을 위하여. 난 잘 지낼 거예요. 당신은 누군가를 찾겠죠? 그리고 나는 여기 있을 거예요. 당신이 날 찾는다면 당신은 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영원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슬퍼할 시간은 충분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떠나면 당신은 내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당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몸을 내게 가까이 하세요. 빗방울이 속삭이는 걸 들어보세요. 창문에 부드럽게 불어오는 날 사랑한다고 믿게 해주세요. 한 번 더. For the good time, 좋은 시절을 위하여. 사실 들으시는 알그린의 For the Good Time도 유명했지만은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노래보다 실질적으로 이 For the Good Time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가수는 바로 레이 프라이스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 레이 프라이스는 미국 컨트리 음악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가수 중에 한 명이지만 단순히 히트곡 몇 개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장르 자체를 바꿔놓은 전설적인 인물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그는 1926년생으로 텍사스에서 태어나 195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고 초기에는 전통적인 홍키통크 스타일을 기반으로 노래했으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레이 프라이스 셔플이라고 불리는 리듬 스타일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후 컨트리 음악의 기본 템포처럼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컨트리 리듬의 틀을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다고 하는데요. 뭐 영향력도 엄청나더라고요. 윌리 넬슨, 조지 존스와 같은 거물들도 그의 밴드에서 활동하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서 컨트리 음악의 구조 자체를 바꾼 혁신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듣는 컨트리 리듬의 뿌리를 만든 남자 레이 프라이스의 For the Good Time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본국의 소식으로 경기 안산시 등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 또는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셔틀콕을 싸게 사주겠다고 속인 뒤 수억 원을 받고 잠적한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흥시와 안산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각각 회장과 회원으로 활동을 하며 셔틀콕을 중개해 주겠다고 속인 뒤 15명으로부터 무려 8억 8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중국에서 싸게 셔틀콕을 들어올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을 그녀에게 건넸는데 피해자들은 이후 물건을 받지 못했으며 연락도 닿지 않자 지난 3월 그녀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좋은 일이 나한테? 라는 생각들은 왜들 안 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단 사람들은 뭐 죄다 바보요? 이? 듣기에 너무 좋은 것은 나한테 안 온다니까요. 현혹되지 마시고 돈부터 달라거나 투자하라는 약은 듣지도 보지도 말으셔야 해요. 아이 그러고 무슨 골프공도 아니고요. 셔틀콕도 뭐 잊어버리남요. 아 이곳을 왜 비싸게 주고 산대요. 당최 이해를 못하겠네 나는. 차량 밖으로 개를 목줄에 묶어 달리게 하며 빠른 속도로 운전한 중년 여성의 행동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도로에서 촬영이 된 제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차량 창문 밖으로 목줄을 늘어뜨린 채 개를 달리게 하며 주행하는 장면으로 해당 차량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주행을 했고 개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제보자는 운전 중이던 중년 여성에게 소리를 지르며 제지했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후 목격자는 진주시청에 해당 운전자를 동물학대 혐의로 신고했으며 시청 측 확인 과정에서 운전했던 중년 여성은 개하고요 산책 중이었어요 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이 확산이 되자 네티즌들은 분명한 동물학대다.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기 마련이다.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었으면 어떡하려 그랬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아니 이거 짤로도 많이 나오더만 보셨죠? 이? 아니 미친 거 아니요? 이? 아니 무슨 개 근육 키우는 것도 아니고 말이오. 개 마라톤 대회 출전시키는 거는 더더운 거 아니고 말이오. 아니 지는 편하게 운전하면서 개는 차 밖으로 헥헥헥헥 대며 뛰게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오 말방구요. 완전 개만도 못한 종자네 그려.
1: 중국의 한 20대 남성이 터널 내 화재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터널에서 못 나올 수도 있다고 어머니에게 전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4세인 중국 상둥성 출신의 장시성을 가진 남성은 최근 산시성에서 귀가하던 중 바오타산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트럭을 발견했는데 당시 현장에는 부상자 2명이 있었으며 이 중 한 명은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장 씨는 자신의 차량을 세운 뒤 짙은 연기 속으로 들어가 구조에 나섰는데 그는 트럭 에 있던 부상자 2명을 구조해 자신의 승용차로 이송하던 과정에서 부상자 중 한 명은 다리를 차량 안으로 완전히 옮기지 못한 상태로 실려 장 씨는 조수석 문을 연 채 약 10분간 차량을 운전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연기 유입을 막기 위해 생수를 몸에 뿌리며 이동을 이어갔는데 이후 장 씨는 터널 길이가 10km가 넘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부상자를 차량 안쪽으로 옮기고 에어컨을 가동해 연기를 빼내는 등 응급 조치를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장 씨 역시 연기 흡입으로 호흡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였고 터널 내 약 5km가 남은 지점에서 어머니에게 전화해 바오타선 터널에 갇혀있다. 2시간 안에 연락이 없으면 못 나올 수도 있다고 연락을 했으며 이에 어머니는 통화 직후 손녀를 떠올리며 아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장 씨는 함께 있던 승객과 서로를 격려하며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으며 그는 별도의 치료 없이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뒤 귀가했으며 현지 당국은 부상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 씨는 정부로부터 의로운 행동 모범 칭호와 함께 1만 위안 약 2천 달러의 포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2: 아이 다행히 터널에서 나왔을 때 구조대가 있었다니께 망정이지 말이오. 아니 애가정 있는 이가 지 목숨 아까운지도 모르고 뛰어들면 아이 아내는 월매나 또 속상하겠냐고. 아이 그러고 아이 구조대는 왜 터널로 안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디야. 이니가 나올 때까정 말이오. 구조대 맞어? 이?
1: 중국에서 의료사고로 유명 고양이가 사망을 하자 병원 측은 배상금을 지급하고 길고양이 무료 중성화 수술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다소 황당한 소식입니다. 고양이 사육장을 운영하며 5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한 인플루언서의 고양이 쾅쾅은 생후 5개월 만에 동물병원에서 숨졌다고 하는데요. 고양이 쾅쾅은 눈물샘이 막히는 증상으로 인해 동물병원을 찾았고 당초 가벼운 진정제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병원 측은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신 마취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수술 중 의료진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할 모니터링 장비조차도 연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고양이 쾅쾅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죽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고양이 주인은 내가 데리고 왔을 때는 정말 활기차고 장난기 많았는데 집에 돌아올 때는 작은 항아리 안에 있었다며 이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쾅쾅은 매우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마취하던 중에도 쾅쾅은 매우 기쁜 상태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양이 주인은 병원 측에 수술 과정을 재검토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30만 위안 약 6,500만 원의 배상금을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과도한 요구를 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병원의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이 되며 결국 지난달 6일 병원 측은 요구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1,100마리의 길고양이 무료 중성화 수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술을 총괄한 수의사는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양이 주인은 병원 측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전액 기부하며 반려동물 의료사고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반려동물 수는 약 1억 2천만 마리를 넘었으며 이를 보호할 법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2: 요새 말이오, 인간으로 태어나긴보다는 금수로 태어나는 것이 더 상팔자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오. 인간들한테나 먼저 잘해요. 괭이한테까정 신경 쓸 여력이 무엇이오. 인간들한테 좀 먼저 잘해라고.
1: 최근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한 승객이 비행 중 기내 천장에서 정체불명의 액체가 쏟아져 온몸이 젖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피해 승객은 항공사 측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휴스턴에서 시카고로 향하던 39살의 케빈이란 남성은 비행기 이륙 직후 천장에서 액체가 새어 나왔다며 인스타그램에 사고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물줄기가 내려오지 않도록 종이 타월로 필사적으로 천장을 막아보려 애쓰는 당혹스러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그야말로 머리부터 속옷까지 말 그대로 흠뻑 젖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깼는데 액체가 흐르는 정도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비행이 진행될수록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마치 물줄기가 내려와 나를 때리는 것 같다고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역시 액체에 완전히 침수되어 고장 위기를 겪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비행 중반부에 접어들며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승무원들은 천장 구멍에 냅킨을 밀어넣어 임시 방편으로 구멍을 막으려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안전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난 뒤 남성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항공사 측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시카고 게이트 직원과 상담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남겼다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도 굴욕은 계속됐는데 젖은 옷을 입은 채 게이트 직원에게 항의하러 간 남성은 몇몇 승객들의 시선과 속삭임을 견뎌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 영상은 900만 뷰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는데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유나이티드 항공사 측은 해당 비행 구간 비용인 $167를 제안했지만 남성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하네요.
2: 우리 같았으면 말이용 당장 인종차별이네 뭐네 하면서 난리를 더 죽였을 텐디. 아유 어쨌든 이건 명백한 항공사 측 잘못인디. 아니 근데 우찌게 이런 일을 요따구로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대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말이오. 나도 이 항공사 멤버인데 이참에 바꿔. 이? 이런 거 쑥감 아니오. 쑤셔야지. 암만 돈 좀 꽤 태겄는디.
1: 태국의 한 국제공항에서 멸종 위기 거북이를 몸에 숨겨 빼 돌리려던 여성이 붙잡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살 대만 국적의 여성은 지난달 29일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출국장 검색구역에서 야생동물 밀반춘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대만 타이베이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야생동물 단속반은 세관 및 환경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탑승객을 점검하던 중 수상한 행동을 포착했고 정밀 검색을 통해 이 여성의 몸 곳곳에 숨겨진 인도 별거북 30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공항 스캐너 탐지를 피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 주머니와 테이프를 이용해 거북이를 몸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거북이 중 한 마리는 이미 폐사한 상태였으며 살아있는 개체들은 곧바로 야생동물 보호소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별거북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일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등재가 된 보호종으로 허가 없는 국제거래가 엄격히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 종은 불법 거래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이 여성은 태국 야생동물보호법과 간세법, 동물전염병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당국은 사건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당국은 이번 사건이 국제 야생동물 밀수 조작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같은 시기 방콕 논무앙 국제공항에서도 한국인 남성이 멸종 위기종인 방사거북을 밀발출하다가 적발이 된 사례가 있어 공항 내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2: 아니 거북이가 천지 빛깔인디 묻으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당최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이 야생 동물 밀수여서 도대체 월매나 벌걸래 목숨 걸고 요따구 짓을 하는지 다 돈 때문이겠지요. 돈이 돈 때문에 돌아버리겠네.
1: 서유럽의 기업 파산 건수가 작년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외신 보도입니다. 독일 민간 신용평가 기업 업 기업정보 정보회사에 따르면 시정평가 기업정보 제공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유럽의 기업 파산 건수는 전년에 비해 4.8% 증가한 약 19만 7,6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래 최고치이자 4년 연속 증가한 수치로 2008년 금융위기 직후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는 위기가 단순히 경기 순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무역 둔화와 지정학적 위험이 유럽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과 비교할 때 높은 에너지 비용과 관료주의가 서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런 이중 부담에 많은 기업들이 근간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나라별로는 35.5%로 급증한 스위스에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작년 초 공공채권 집행을 강화하고 파산 기준을 낮춘 법 개정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스와 핀란드 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에서도 작년 기업 파산이 2만 4천 건을 웃돌아 2014년 이래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하는데 반면 네덜란드나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기업 파산 건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유통, 관광, 부분 파산이 증가했고요. 건설업도 증가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외부 충격이 더 커진 만큼 올해 역시 파산 건수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네요.
2: 예전에 경제 대공황은 이 과잉 생산과 주식시장 거품,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이 주 원인인데 아무래도 제2의 대공황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요. 기우도 기우지만 전쟁 때문에 이놈의 전쟁이.

그러게요. 다 잘 되고 웃을 날이 좀 빨랑 좀 왔으면 좋겠네요. 이 노래나 기분으로라도 즐겨보자고요. 긴 건 뭡니다. 요 노래 부르고 다 무혐의 처리되고 요새 잘 나간다고더만. 잘 될 거야. 암만.

라라랜드 김건모의 잘 될 거야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라라라 퀴즈, 새로운 퀴즈도 내드릴 거고요. 또 퀴즈 정답자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관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여기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저 송은경이 있는 K-Radio 라라랜드 2부 시간이고요. 여미님께서 어제 뒤늦게 이 신청곡을 보내주셔가지고 미처 들려드리지를 못했습니다. 1부에서 가수 전영님에 대한 몰랐던 소식을 전해줘서 너무나 잘 들으셨다고요. 한때 전영님의 노래를 들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전영님의 노래 한 곡 더 들려주실 수 있는지요?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뭐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영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이번에는 늘 항상 또 기도 문하고 신청을 보내주시는 복별님의 사연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내주셨네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잘 따라가고 계시죠? 네,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기를 하시면서 어둠이 가시고 동이 터오면서 마음에 담아있는 소망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뀌는 찰나,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매일 아침 보면서 출근하고 행운을 빌며 기도도 드립니다. 해돋이를 매일 보는 것도 행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매일 밝은 빛과 같은 행복이 라라랜드 가정 여러분에게 모두 모두 축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네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개구리와 두꺼비의 사랑해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와, 이 곡을 또 이렇게 실청을 해주셨네요. 아이고, 요 곡이 아닌데 왜 이 곡이 나올까요? 참 이럴 때는 당혹스럽습니다.

개구리와 두꺼비의 사랑해라고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예 라나 에로스포가 예 번역을 하면 개구리와 두꺼비죠. 아유 근데 사랑해라는 그 음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라나 에로스포로 찾으니까는 나오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애니애니 애니팡님이 신청해 주신 곡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 행운과 함께 미소짓는 뜻깊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라랜드 청취자분들 모두 다 쑥덕쿵 김연자의 곡 신청해 주셨나요?

이번에는 우리 골드님 아티스트 쿡이 부른 다시 숨 한번 쉬면 돼 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가끔은 처음 듣는 곡이지만 반갑고 귀한 곡이란 생각이 드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아마 그런 곡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사람 걱정하느라 정작 나를 잊고 살았어.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숨 한번 쉬면 돼 라는 가사처럼 하루를 버텨낸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준 참 고마운 노래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 듣고픈 곡이네요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 곡 지금 처음 듣는 곡이거든요. 한번 가사를 음미해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용기를 줄 때, 뭐, 현란한 그런 미사 어구보다는 때로는 노래 한 곡이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골든님 덕분에 또 좋은 곡 하나 알고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영주님께서요,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또 VJ님께서 달라스에서 한인들끼리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서 뉴스 제보를 주셨어요. 뉴욕에서도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요거를 제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 봤거든요. 요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내일 지구촌 소식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보 알려주셔서 우리 VJ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 또 오늘의 라라라 퀴즈 정답자와 함께 새로운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3: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2: 703-354-1950 703-354-1950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계속 꼭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건데요. 자세히 들어보시고 공통점 찾으신 다음 정답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정답자는요, 많지 않았고요. 한 분을 어렵게 선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라라라 퀴즈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좀처럼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이 드라마를 본 이후로 드라마 매니아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태양의 후예 OST입니다. 윤미래가 부르는 Always.

가슴이 너무 애리죠. 또 해영의 OST 정승환의 너였다면 듣고 계십니다.

린의 바람에 머문다. 바로 Dear My Friends의 OST입니다. 자, 이렇게 뭐 이미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아직도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바로 드라마 OST인데요. 이거는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연도 수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우리 뽀들현도님이 연도와 함께 정답을 맞춰주기는 하셨는데, 자, 뒤늦게 제니퍼님께서 2016년 방영이 됐던 드라마 OST 음악이고요 하시면서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 태연, 태양의 후예, 윤미래의 Always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다 써주셨어요. 그리고 만약 본인이 당첨이 된다면 또 오혜영의 주제음악인 정승환의 너였다면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라라라 퀴즈 정답자는 바로 제니퍼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자, 이번 주 새로운 퀴즈를 내드리기 전에 우리 제니퍼님이 신청해 주신 또 오해영의 OST 정승환의 너였다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니퍼님이 예전에도 한번 퀴즈를 맞추셨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고 주소가 없다면 인케이스 영문 이름과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이번 주 랄랄라 퀴즈 첫 번째 곡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곡 잘 들어보시고 공통점 찾아주시는 건데요. 이번 주 너무 쉽습니다. 노래만 잘 들으시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랄랄라 퀴즈. 첫 번째 곡은 강문경의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은 송가인이 부르는 곡입니다. 뭐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죠. G.O.D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주 라라라 퀴즈 이 다섯 곡 잘 들으시면은요 쉽게 맞춰주실 수 있는데요. 카톡을 통해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 날 발표합니다. 자, 들으시는 곡은 박보람이 부릅니다. 해화동.

지금이 참 좋다. 혜진님께서 요새 자주 좋은 글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혜진님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환하게 웃어주는 햇살의 고마움으로 아침 창을 열면 흐릿하게 미소 짓는 바람이 있어서 참 좋다. 흩어진 머리카락 쓸어 올리며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비틀거리는 하루지만 걸을 수 있다는 고마운 두 다리가 있어서 참 좋다. 땀방울 방울방울 이마에 맺혀도 열심히 살아가는 얼굴에 미소가 넘쳐서 참 좋다. 힘들고 고달픈 삶이라지만 내 곁을 지켜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더욱 좋다. 시간이 멈춘다 해도 오늘이라는 성적표에 부지런히 살았다는 표시로 밤하늘 달님이 친구가 되어주니 참 좋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금이 참 좋다. 나는 지금이 가장 좋아요.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인권 사회 운동을 펼쳤던 대지의 작가 펄벅 여사가 70살 됐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그녀는 전혀 고민 없이 아주 단호하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치룬값이 얼마인데요? 나는 그것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이 가장 좋아요. 지금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온 겁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으로 힘들고 서글퍼질 때가 있다는데요. 나는 지금이 가장 좋아요 라는 말로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현재의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했던 펄벅 여사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지금이 참 좋으네요.

2026년 5월 6일 수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라랜드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교통사고 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25년 한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고 오신 후에 마음에 드는 한 군데를 결정하고 막상 어퍼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집 상태가 어떠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경험을 하시죠. 어퍼 넣기 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꼼꼼히 살핀 후 어퍼를 하면 될 일인데 셀러 마켓이거나 경쟁이 붙은 집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스펙션을 하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는 정말 집 사기 전에 딱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 클로징 전에 파이널 워크드루에서 한번 보는 것이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불짜리 옷 한 벌을 살 때도 한참을 입어보고 비교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수십만 불, 백만 불이 넘는 집을 사는데 20, 30분도 둘러보지 않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켓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의 위치나 구조 등은 개인 취향이시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집을 들어가실 때나 나오셔서 지붕과 사이딩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높아서 잘 안 보인다면 몇 걸음 골목을 올라가서 멀리서 보시면 대부분 지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붕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붕과 맞닿은 맨 위층에 올라가셨을 때는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온 자욱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이나 창틀 쪽에 누렇게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 있다면 지붕이나 창문 틈새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올드하우스의 경우 창문 교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문의 상태도 꼭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덱과 패리오로 나가는 슬라이딩 도어의 상태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이딩의 경우는 정면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옆으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사이딩이 휘었다거나 헤일 데미지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엌 싱크나 화장실 싱크의 캐비넷은 열어보셔서 물이 샌 자욱이 바닥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욱이 있다면 살짝 만져보셔서 현재도 젖어있는지 예전에 새었지만 고쳐진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염려하시는 에어컨과 히팅은 직 방문하시면서 켰다 껐다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유닛의 제작년도, manufacture date을 보고 얼마나 오래 되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제작 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manufacture 회사들은 유닛의 시리얼 번호에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는 unfinished 된 mechanical room 같은 곳에서 벽면을 잘 살펴보시면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스터드가 젖었다 마른 자욱이라든가 선펌프 주변의 콘크리트의 상태, 외벽의 상태 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사기 어려운데 계약이 되어도 불안한 경우가 많으시죠?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시면 꼼꼼하게 최대한 살펴보시고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에게 많이 질문하시고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 페이지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 방문 전에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타결이 불발될 경우에는 군사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장 총격범의 범행 동기에는 이란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초 24시간 뉴스 채널을 만든 미디어 혁신가 테드 터너가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유료 구독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스뿐 아니라 게임과 요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묶은 전략이 성과를 내며 디지털 전환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부유층 과세 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조란맘단이 뉴욕시장과 억만장자 헤지펀드 창립자 켄 그리핀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방치해온 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3,1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뉴욕주 유권자 다수가 생활비와 주택 문제에 큰 부담을 느끼며 정책 전반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지키던 80세 안전요원이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다 차량에 치여 숨지른 사고가 발생해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청에서 범죄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되며 고위 간부 13명이 무더기로 직무 정지 조치되며 해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향한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다음 주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P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끝날 것이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들과 협상할 때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다면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그들을 마구 폭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군사 행동을 재개하겠다는 압박을 이어간 겁니다. 이란과 협상 중인 합의한 내용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아마도 미국으로 반출하는 내용이 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도가 아니라며 그것은 미국으로 보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지하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도 합의한 내용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란의 핵농축 중단 기간이 끝나면 3.67% 수준의 저농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은 오랫동안 신뢰 구축 차원에서 핵 관련 조치들을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의가 성사된다면 대이란 제재 등을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과 대면 협상에 나섰던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와 맞사위 제러드 큐슈너가 협상을 위해 당장 중재국인 파키스탄 등으로 향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 페이지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수식 통들을 인용해 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페이지짜리 MOU에는 전쟁 종식과 세부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겼습니다. 백악관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 측의 답변이 48시간 이내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국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합의에 가장 진전된 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우리는 이를 매우 금방 마무리할 것이라며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했던 호르무즈 해협 내 해방 프로젝트를 전격 중단한 결정이 바로 이 같은 협상의 진전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OU에는 이란의 핵 농축 일시 중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및 동결 자금 일부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점진적 해제,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런 방향의 MOU를 우선 맺고 향후 30일간에 걸쳐 종전에 관한 세부 조건을 확정 짓는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맞사위인 제러드 쿠시너는 중재국을 활용해 직간접적으로 이란 측과 협상 중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번 MOU에서 특히 이목을 끄는 건 이란의 핵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부 소식통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안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던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당시 세계 우라늄 농축시설이 파괴하거나 심각하게 손상됐지만 60% 농축 우라늄 약 440kg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전쟁을 다시 시작하면서 지상군을 투입해 이 우라늄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만큼 이란의 핵물질은 이번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사안입니다. 그동안 고농축 우라늄의 외부 반출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던 이란의 입장이 보도 내용대로 달라졌을 경우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장 총격범의 범행 동기에는 이란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 당국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로이터통신이 확보한 국토안보부 정보분석 예비평가서에 따르면 당국은 총격 용의자 콜 앨런이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란전을 비판한 앨런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토대로 이란전이 그의 공격 실행 결정에 일조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사건보고로 이름 붙은 예비평가서는 지난달 27일자로 작성됐으며 비영리단체 국민의 자산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해 로이터통신에 공유했습니다. 연방수사국 등 미 당국은 지금까지 앨런의 범행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당일 밤 앨런이 가족들에게 보낸 이메일 요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상태입니다. 앨런은 당시 이메일에서 나는 더는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그의 범죄로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범행 표적으로 시사했습니다. FBI는 범행 동기를 자세히 찾기 위해 앨런과 연계된 소셜미디어 블루스카이 계정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한 고위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사건 발생 몇 주 전부터 다양한 반 트럼프 메시지가 올라온 이 계정에는 이란전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비난 글도 게시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이란을 향해 한 문명이 사라질 것이라며 경고한 것과 관련해 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게시물도 포함됐습니다. 총격 사건은 지난달 25일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가 열린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행정부 최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행사장 외곽 보안 검색 구역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무기로 무장한 용의자 앨런이 행사장 방향으로 돌진을 시도했으나 요원들에 의해 곧바로 제압됐습니다. 앨런은 최고 종신형이 가능한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기자회견에서 범행 동기가 이란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밝힌 바 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2불 99, 오리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 무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 4번드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생 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549.
8: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9: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10: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창도
9: 703-354-1950 703-354-1950.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부유층 과세 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조런 맘단이 뉴욕 시장과 억만장자 헤지펀드 창립자 켄 그리핀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맘단이 시장의 공개 발언 이후에 그리핀 측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조런 맘단이 뉴욕시장이 최근 부유층에 대한 공정 과세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삐다테르 세금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맘단이 시장의 소셜미디어 영상으로 인해 억만장자 투자자 켄 그리핀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맘단이 시장은 맨해튼 센트럴파크 사우스에 위치한 그리핀의 약 2억 3,800만 달러 규모의 펜트하우스 앞에서 직접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맘단이 시장은 이 주택은 미 전역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거래됐다며 뉴욕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초호화 부동산에 자산을 투자하는 초부유층을 겨냥한 세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리핀의 실명도 거론했습니다.
2: When I ran for mayor, I said I was going to tax the rich. I'm thrilled to announce we've secured a pied-à-terre tax, the first in New York's history. Hedge fund CEO Ken Griffin bought for $238 million. This pied-à-terre tax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richest of the rich, those who store their wealth in New York City real estate but who don't actually live there. But even so, they're able to reap the huge financial rewards of owning property in, dare I say, the greatest city in the world.
1: 뉴욕 주정부와 뉴욕시 행정부는 현재 삐다테르 세금, 즉 초상류층이 세컨하우스로 가지고 있는 초고가의 주택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징수를 통해 연간 약 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약 54억 달러에 달하는 뉴욕시 재정 적자 보전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2: This tax will raise at least $500 million directly for the city. It'll help fund things like free childcare, cleaner streets, and safer neighborhoods. As mayor, I believe everyone has a role to play in contributing to our city. And some, a little bit more than others.
1: 이에 대해 억만장자 투자자 그리핀은 맘단이 시장의 영상에 대해 비괴하고 불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영상에는 자신의 집 주소가 정확히 나와 있으며 실명까지 공개해 보안상 우려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에서 기업 최고 경영자가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과 직원들은 회사 수익 창출을 통해 이미 뉴욕시와 뉴욕 주정부에 총 23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기부도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3: This has gone from creepy to actually not really creepy. This has gone frightening. You know, the CEO of United Healthcare was killed just a few blocks from my house.
1: 갈등은 경제적인 파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핀은 맨해튼 미타운에 약 6억 달러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약 1만 5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핀은 맘단이 시장 발언 이후 해당 프로젝트를 철회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그리핀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며 맘단이 시장의 발언으로 인해 플로리다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핀은 마이애미 비스케인베이에 계획 중인 54층 초고층 타워 프로젝트가 뉴욕시장 발언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표현했습니다.
3: The mayor of New York has made clear to my partners and principally my New York partners is that we need to double down on our bet in Miami because we want to be in a state that embraces business, that embraces education, that embraces personal freedom and liberty, and that embraces people having an opportunity to live the American dream.
1: 캐티 호컬 주지사는 부유층 과세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감사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단이 시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은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공해야 하는 도시라며 뉴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초부유층 역시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핀이 뉴욕시의 발전과 미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 I want New Yorkers to succeed. I want them to build businesses, to grow our economy, and to create good paying jobs. And Ken Griffin has been a part of that. He's an important employer and business leader in our city. And as I do with every New Yorker, I do want him to succeed. As mayor, I will continue to work with business leaders, including Mr. Griffin.

0: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읽는 뉴스, 영행 뉴스 시간입니다. 혹시 쥐들이 오페라 가수처럼 노래를 부르고 상대방의 노래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는 예절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월 6일자 뉴욕타임스는 중앙아메리카 구름숲에 사는 아주 특별한 쥐, Alston's Singing Mouse, 올스턴 노래하는 쥐에 관한 놀라운 발견을 다루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의 뇌 속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진화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함께 살펴보시죠. 기사의 제목부터 흥미롭습니다. A mutation gave humans the gift of speech. These mice have it too. 어떤 돌연변이가 인간에게 언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쥐들도 그 선물을 가졌습니다. 기사는 이 쥐들의 독특한 습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These minuscule mice sing unique, chirp-filled songs to one another that can last as long as 16 seconds. What's more, the mice never interrupt each other. They hold their tiny tongues until their conversational partner is done singing. 이 아주 작은 쥐들은 서로에게 16초 동안 지속되는 독특하고 지저귀는 듯한 노래를 부릅니다. 게다가 이 쥐들은 결코 서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대화 파트너가 노래를 마칠 때까지 그 작은 혀를 꾹 참고 기다립니다. 여기서 minuscule은 아주 작은이라는 뜻이고 interrupt는 방해하다 또는 말을 끊다라는 뜻입니다. The mice never interrupt each other.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 우리 인간의 대화 예절과 너무나 닮은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궁금해했습니다. 인간처럼 거대한 뇌도 없는 이 작은 쥐들이 어떻게 이런 복잡한 차례 지키기, turn-taking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Cold Spring Harbor 연구소의 Arkarup Banerjee 박사팀은 노래를 못하는 일반 실험용 쥐와 이 노래하는 쥐의 뇌를 비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뇌가 거의 똑같아 보여서 당황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MAPSEQ이라는 최첨단 유전자 매핑 기술을 사용하자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The singing mice had approximately three times the number of neurons sending signals from the motor cortex to two specific downstream regions of the brain. 노래하는 쥐들은 운동 피질에서 뇌의 특정 하위 영역 두 곳으로 신호를 보내는 신경세포의 수가 약 3배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motor cortex란 운동 피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근육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신경 고속도로가 3배 더 넓어졌다는 것인데요. 이 발견이 왜 우리 인간에게 중요할까요? 연구팀의 앤서니 제이더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According to Dr. Zader, the fact that such subtle neural changes can result in the development of a whole new vocal behavior raises interesting questions about how much rewiring was involved in the evolution of human language. 제이더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미세한 신경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발성 행동의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 언어의 진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재배선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즉, 인간이 언어를 갖게 된 것도 뇌 구조가 완전히 통째로 바뀐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신경망이 조금 더 촘촘해지고 강화된 subtle change, 미묘한 변화 덕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너지 박사는 찰스 다윈의 저서 The Descent of Man, 인간의 유래에 나온 문구를 인용하며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The difference in mind between man and the higher animals, great as it is, certainly is one of degree and not of kind. 인간과 고등동물 사이의 마음의 차이는 아무리 크다 할지

라도 분명히 정도의 차이이지 종류의 차이는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화려한 언어라는 선물이 사실은 저 구름 숲속 작은 쥐들이 나누는 노래와 비슷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어쩌면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벽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을지도 모릅니다. 쥐들도 상대의 노래가 끝나길 기다리며 예의를 지키는데 정작 언어라는 더 큰 선물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대화 속에서 상대의 말을 얼마나 경청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Suddenly, the development of things like language in humans doesn't seem that mysterious. 갑자기 인간의 언어와 같은 발달이 그렇게 신비롭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국 신비로움이 거친 자리에는 동질감과 존중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작은 쥐의 노래에서 인간 진화의 지도를 읽어보려는 시도를 다룬 기사 어떠셨나요? 우리들의 대화 속에도 경청하는 쥐의 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몇 차례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 71도, 섭씨 22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늦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 예상되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뉴욕시 현재 흐린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73도, 섭씨 23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워싱턴 일원 최고 기온이 67도, 섭씨 19도,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 예상되며 오전에 소나기 내리다 대체로 흐린 날씨로 이어지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흐린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보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이강소 작가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강소 작가는 지난 50여 년간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인물로 사진과 회화, 판화, 조각, 설치, 행위예술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활동해왔습니다. 작품은 완성된 결과보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맥락에 주목하며 세계를 고정된 대상이 아닌 변화와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은 작가의 예술세계 확장의 중요한 도시로 1985년 뉴욕주립대 객원교수로 활동했으며 1991년에는 한인 작가 최초로 뉴욕 현대미술관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1986년 뉴욕 한국문화원 구청사 개인전 이후에 약 40여 년 만에 열리는 자리로 작가의 작품 여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이강소 작가 특별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맨해튼 32가에 위치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5월 22일 금요일 뉴저지 포트레이에 위치한 더블트리 바의 힐튼 호텔에서 기브 챈시스가 뉴욕 뉴저지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이 기획하고 준비한 트랜스메이커스 2026 리더십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정신건강과 리더십 성장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한 커뮤니티 포럼으로 현재까지 260명 이상이 등록했습니다. 현장에는 정신건강 상담소와 정부기관, 청소년 지원단체 등 1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정보와 실질적인 지원 자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한 청소년 청년 주도형 행사로 학생들은 프로그램 구성과 패널 토론 준비, 네트워킹 등을 경험하며 리더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의료, 법률, IT, 항공, 상담,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대화를 통해 진로와 정신건강, 인간관계 등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뉴욕 뉴저지 지역 중고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인원이 많아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참가를 원할 경우에는 기브 찬스 전화 201-266-064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가 한인 이민 역사와 커뮤니티의 기여를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뜻깊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오는 5월 12일 화요일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한인의 날 제정 법안 서명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법안은 메릴랜드 상원 법안으로 한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서명식은 5월 12일 오전 11시 메릴랜드 주도 애나폴리스에 위치한 스테이트 하우스에서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의 서명으로 진행됩니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밀러 세닛 오피스 빌딩에서 기념 리셉션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메릴랜드 주 상원의원 클라렌스 램 의원의 후원 아래 진행되며 메릴랜드 주 국무장관 수잔 리,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임석순 총영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미주 한인총연합회 중부연합회, 메릴랜드 한인회, 몽고메리 카운티 한인회, 워싱턴 지구 한인재단 등 여러 한인단체들도 함께 참여해 한인사회의 화합과 문화적 유산을 기념하게 됩니다. 한인 이민자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메릴랜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한인들의 발자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법안 서명식에 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5: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6: 뱅크오브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7: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8: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7: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9: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10: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1: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0: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12: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1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방치해온 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3,1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서 세입자들의 난방과 온수 문제 등 기본적인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을 무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입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세입자 권익을 위한 새로운 시작 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6: 소란만단이 뉴욕시장은 주택개발 보증국과 함께 뉴욕시 더 브롱스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소유주를 상대로 총 3,100만 달러 규모의 법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건물은 로버트 폴턴 테라스와 포덤 타워스로 해당 건물 소유주 카란 싱과 라즈마티 펄사우드로 두 사람은 이미 뉴욕시 최악의 집주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온 인물들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세입자들과 법률 구조단체의 지원으로 제기된 소송의 결과로 수년간 이어진 주거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세입자들은 난방과 온수 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 집주인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겨울철 난방 및 온수 등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임대료를 납부해왔다고 호소했습니다. 발표 현장에서는 세입자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세입자는 2026년 이 시점에 우리는 물을 직접 끓여 목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세입자들은 그동안 입은 불편과 함께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17: I don't should not be boiling water to bathe. Not in 2026. That is completely unacceptable.
16: 법원의 명령에 따라 건물 보수와 시설 개선 작업은 즉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 당국은 공사 전반을 감독할 구조조정 책임자를 지정하고 집주인 계좌를 동결해 자금이 실제로 수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합의금 가운데 일부는 긴급 보수 작업에 우선 투입되며 장기적인 시설 개선 작업에도 사용될 계획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오랜 확대와 방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인간다운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8: These funds come directly from the landlord's accounts, money that should have otherwise been allocated towards this work long ago. And we will not only make the urgent repairs that are needed today, but also the long-term improvements that tenants deserve.
16: 세입자들은 관리 부실과 재정 운영 문제, 계약 미비 등으로 지속적인 불안을 겪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네사 깁슨 더 브롱스 보로장 역시 이번 사례가 뉴욕시 전역의 집주인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라며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주거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19: 뉴욕주 유권자들이 뉴욕 생활비 또 주택정책 등 정책 전반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저렴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범죄 감소 정책 역시 53%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해 치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과 직결된 생활비 부담에 대한 인식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7%가 뉴욕주의 생활비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민주당 지지자의 59%, 공화당 지지자의 79%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공통된 불만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이어졌습니다. 저렴하고 질 높은 헬스케어 제공 정책에 대해 4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립교육 정책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45%가 긍정적으로 답해 부정평가인 41%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의 지지율은 큰 격차 없이 엇갈렸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3%는 긍정적 적으로 평가했고 40%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거주 유권자만 봤을 때는 56%가 지지 의사를 밝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 DC 시의회가 5일 미성년자 통행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직전 핵심 조항이 전격 수정되며 가까스로 가결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 워싱턴 DC 시의회는 5일 미성년자 통행금지 법안을 찬성 8대 반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저녁 시간 이후 워싱턴 DC 내 공공장소나 시설에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표결 직전 대대적인 수정이 이뤄지며 도시 전반에 걸쳐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정책은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표결 당일까지도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시의회는 우선 통행금지 조치에 2028년까지 적용되는 일몰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향후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재평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한 즉시 시행을 위한 긴급법안은 결국 철회되면서 당장 통행금지가 적용되지 않은 공백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잇따른 10대 청소년 대규모 집회와 폭력 사태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4일 네이비아드에서 열린 이른바 틴 테이크오버 집회가 폭력과 혼란으로 번지며 체포와 총격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시 당국은 청소년 밀집 지역 관리 강화에 나섰고 통행금지 조치는 핵심 대응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와 공공안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되며 통행금지는 도시 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단순 통행금지 위법만으로 청소년을 경찰서나 구금시설로 이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찬성 측은 청소년을 불필요하게 형사 시스템에 편입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피해 최소화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의 우려도 컸습니다. 반대 입장을 밝힌 시의원으로는 리스티나 핸더슨, 아나타 본스, 웬델 펠더, 브룩 핀토, 매튜 프루민, 그리고 의장 필 맨델슨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브리엔 나데나우 의원은 통행금지 확대에는 반대하지만 시행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몰조항을 통해 청소년 지원 정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고 단순 위반을 범죄화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I don't support the expansion of the curfew, but to me it's very important that if it's going to go into effect, we do the least amount of harm. The First Amendment creates a sunset in 2028, which allows our government to implement all the programs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that we think are needed to actually support youth and get them the services that they need rather than punishing them.
20: 평일 당일 아침 비공개 회동에서는 외부 압박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연방정부의 반응을 의식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브룩 핀토 의원은 대규모 청소년 집합에 대한 연방정부가 더 강경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적절하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이번 법안 통과는 청소년 보호와 함께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사회 전반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공감했습니다.
21: Continue to make sure that everybody can be safe, and that is what I'll continue to share with those in the federal government who are seeing these large gatherings and threatening more aggressive response, which would not be appropriate or helpful to anyone.
20: 한편 제커리 파커 의원이 제안한 주말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방안은 재정 문제로 이번 표결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처럼 시의회는 영구적 통행금지 조치는 통과시켰지만 즉시 시행을 위한 임시 조치는 부결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시장 서명과 의회 검토를 거쳐 이르면 늦여름쯤 시행될 예정이며 2028년 말에 만료됩니다. 세부적으로는 6월부터 9월까지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7월과 8월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됩니다. 또 경찰이 지정하는 특별통금구역에서는 오후 8시 이후 미성년자 9명 이상이 모이는 것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긴급 법안이 철회되면서 올 여름까지는 당장 통행금지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청소년 보호와 공공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9: 지난 4일 뉴저지에서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도와주던 80세 안전요원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뉴저지 우드랜드파크 라카와나 에비뉴와 맥브라이드 에비뉴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횡단보도 안전요원으로 현장에 있던 80세 여성 진 슐츠는 하교하던 어린이 2명이 길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한 차량이 아이들을 향해 돌진하자 슐츠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아이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22: Ran across the street to see what actually happened and then I realized it was the crossing guard on the ground and she was bleeding pretty badly and then I saw two kids on the floor too. From what I understand, she got the crossing guard pushed the kids out of the way.
19: 이번 사고 소식으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은 숨진 80세 여성 슐츠가 평소에도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도와온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당국은 항상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하던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22: You know, she did her job and she loved the kids. She's going to be missed, that's for sure.
19: 파셰이 카운티 검찰청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 남았으며 현재까지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교차로가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고 사고가 잦은 구간이라며 강력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24시간 뉴스 전문 케이블 네트워크 CNN을 세운 미디어 사업가 테드 터너가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는 6일 미디어 사업가 테드 터너가 이날 플로리다주 텔러해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인은 2018년 진행성 뇌질환인 뇌체구 치매를 진단받았으며 지난해 폐렴으로 인해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너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났으며 24세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대형 옥외 광고회사 터너 아웃도어 애드버타이징을 물려받으며 미디어 업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부친이 술과 약물 오남용, 우울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진 데다 당시 회사도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려는 조언이 많았지만 터너는 사업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후 라디오 방송국을 사들였고 1970년에는 애틀랜타 텔레비전 방송국인 채널 17을 인수하면서 미디어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터너의 가장 큰 업적은 1980년 6월 1일 세계 최초로 24시간 뉴스 채널인 CNN을 선보인 겁니다. CNN은 설립 후 첫 2년간은 매달 200만 달러의 손해를 봤습니다. 시청자는 200만 명에 불과했고 백악관 출입 기자단에 들어가기 위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와 소송전을 불사기도 했습니다. 24시간 보도 채널의 힘은 1990년 걸프 전쟁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최초로 전쟁이 생중계됐는데 CNN에서만 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언뜻 무모해 보이는 인수 합병과 막대한 부채 속에서도 터너가 이끌던 미디어 기업 터너 브로드캐스팅은 큰 성공을 거뒀고 CNN은 전 세계 5천만 가구에 송출되게 됐습니다. 1996년 터너는 타임워너에게 75억 달러를 받고 네트워크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이후에도 타임워너의 부회장을 지내면서 케이블 뉴스 사업을 총괄했지만 2003년 사임했고 최근까지는 자선 사업가로 활동했습니다. 과거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사업가라기보다는 모험가에 가까웠다고 자평기도 했습니다. 유엔에는 총 10억 달러를 기부했는데 2001년 닷컴 버블 붕괴로 재산을 거의 다 잃은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지켜 2015년 마지막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냥을 좋아했지만 나중에는 환경론자로 변모해 몬태나, 뉴멕시코, 네브래스카 등의 200만 에이커의 대지를 구매해 자연보호구역으로 활용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터너의 별세 소식에 방송 역사의 거장이자 내 친구였고 필요할 때마다 곁에 있어줬다며 애도했습니다. 이어 터너의 손을 떠난 후에 CNN이 망가져버렸다며 가시돋친 언급도 잊지 않았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감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둥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둥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이 이어집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합의안 체결에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안한 합의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2: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종전과 핵 협상을 위한 합의안 체결에 근접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한 페이지 분량의 양해 각서에는 전쟁 종식과 세부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48시간 내 이란 측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이 제시한 종전 합의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안 초안에는 이란의 핵 농축 일시 중단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동결 자금 방출 등이 담겼습니다.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고 세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30일간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들은 협상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30일간의 협상 기간 양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도 단계적으로 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봉쇄를 복원하거나 군사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이 종전 합의를 이행하면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를 종료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개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고 이전보다 훨씬 강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아직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양측이 합의에 가장 근접한 단계라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소재영입니다.
1: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이던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란과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란 건데요.
2: 다만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유지하고 언제라도 전투를 재개할 준비도 됐다며 긴장의 고삐를 풀지 않았습니다. 장윤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 일명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작전 개시 하루 만입니다. 이란과의 최종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이뤄졌고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가 요청했으며 이란을 상대로 큰 군사적 성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다만 대이란 해상 봉쇄는 유지하겠다며 합의가 최종 타결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5: I just spoke to we did not speak to the president. So they play games, but let me just tell you they want to make a deal.
4: 현지 언론도 미국이 해방 프로젝트를 이란에 미리 알렸다고 전하며 양국이 대치하는 와중에도 비공개 소통을 이어가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휴전이 유효하다며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안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항복의 백기를 흔들라며 강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미군이나 상선을 공격하면 파괴적인 화력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명령이 떨어지면 대규모 전투작전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은입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공식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통행 허가제가 골자인데요.
2: 미국이 하루 만에 중단한 해방 프로젝트를 이란에 미리 알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6: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새로운 해상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선박들이 해협을 건너기 위해서 이란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 측으로부터 안내사항과 통행 규정을 전달받게 됩니다.
7: Ships intending to transit the Strait of Hormuz receive an email from info@PGSA, which is Persian Gulf Strait Authority.io.
6: 이란 혁명수비대도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지정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로를 이탈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앞서 공격을 받았다는 아랍에미리트 발표에 대해선 거짓말이라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8: 호시다르 미다힘 اگر از خاک امارات اقدامی علیه جزایر ایرانی بنادر و سواحل کشور ما صورت پذیرد پاسخ کوبنده و پشیمان کننده خواهیم داد.
6: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해방 프로젝트를 이란에 미리 알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해당 계획을 시작하기 전날 이란에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완화하길 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하루 만에 해방 프로젝트가 중단되며 양측이 물밑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무력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면서도 국제법 틀 안에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수강입니다.
1: 미국이 지난 2월 말부터 시작한 대이란 군사작전을 끝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젠 공격보단 방어태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는데요.
2: 다만 공세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9: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끝냈다고 선언했습니다. 장대한 분노라는 이름 아래 작전을 진행한 지 두 달여 만에 목표했던 바를 모두 잃었다는 겁니다.
10: The operation Epic Fury is concluded. We would prefer the path of peace. What the president would prefer is a deal.
9: 미국은 이제 공격보단 방어 국면으로 들어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의 선박을 구출하는 해방 프로젝트를 방어작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국가를 위해 호의를 베푸는 차원이라고도 언급하면서 여러 국가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이번 프로젝트가 방어적인 성격을 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루비우 장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완전한 불법이라고 규탄하면서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협 봉쇄로 발목 낀 선박들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0: And so they're sitting ducks. They're isolated, they're starving, they're vulnerable. And at least 10 sailors have already died as a result of the civilian sailors.
9: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은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60일 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종료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중간선거를 반년 앞둔 가운데 미국 내 전쟁 반대 여론이 높아진 상황도 군사작전을 이어가는 데 부담으로 작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위협이 있을 경우 공세 여지를 여전히 남겨둔 만큼 또 다른 군사작전을 재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를 전격 중단하며 미국 독자적인 작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의 중단 이후로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들었습니다.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또다시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사한 겁니다. 다만 승부수로 내건 작전을 불과 이틀 만에 철회하며 사실상 미국의 단독 행동만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역부족이라는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작전이 군사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근본적으로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해운사들은 미국의 발표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선박 출항을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압박은 해상 봉쇄를 통해 유지하며 항복을 유도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2: They should wave. They're very proud. Maybe you won't see a white flag, but essentially that's already what they're.
11: 하지만 역시 이란의 협상 전략을 오판한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이란이 이미 오랜 기간 미국의 압박을 견뎌온 만큼 이익이 되는 합의 조건이 빠진 일방적 요구에는 굴복할 리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론에 빠진 사이 이란이 확전을 노릴 수 있다는 일부 관측도 나옵니다. 이란 측 협상단을 이끈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현 상태를 견딜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걸프 동맹국들과 함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엔과 동맹국을 외면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국제기구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일시 중단하면서 청와대가 우리나라의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화재 원인은 피격 여부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4: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의 통합을 위해 제안한 작전 해방 프로젝트의 일시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청와대는 한국의 참여 검토도 필요치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그동안 해양 자유구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했는데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제 해상로의 안전과 항해 자유에 관한 국제 움직임에는 협력하려 한다며 영국과 프랑스 주도회의에 동참한 것을 환기했습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 화재 사고에 관해선 예인 내 조사팀이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초기 제기됐던 피격설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NSC 실무회의를 할 생각도 있었지만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그렇게 확실치는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침수라든가 배가 기울어졌다든가 하는 건 없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피격이 아니라면 많은 얘기가 달라진다면서도 가설을 세우고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도 시시각각 변하는 중동전쟁 관련 외교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일시 중단 발표를 언급하며 향후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추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간결하게만 되물었습니다.
13: 전쟁을 공식적으로 공격을 중단한다고 했다고? 종료한다고?
4: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의회 승인 없이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60일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출구 전략을 찾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보경입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14: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5: 정준호 변호사.
16: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마늘종 파운드당 2불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99, 제주 무말랭이 6불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청출동, 쟁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1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8: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19: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8: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19: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8: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19: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합.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18: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20: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 우리 외교부도 사고 원인 규명의 우선이라며 이란에 의한 피격설에 다소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2: 주한 이란 대사관도 성명을 내고 이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나무호의 화재 원인에 대해 여러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란에 의한 피격으로 단정 짓는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선박 예인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두바이항으로 사고 선박이 들어오면 현지에서 한국선급,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방청 관계자들의 조사와 감식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사고 직후 외교당국은 이란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통화 여부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여러 유관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 공격당했다며 한국의 해방작전 참여를 종용했던 미국 측의 주장과도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공식 성명을 내고 피격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이란의 군대 개입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선 지정된 경로 등 자신들의 규정을 완전히 따르면서 이란 관할 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발표한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운항을 강행한 당사자들에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과 걸프 국가들의 주도로 추진하는 호르무즈 개방 관련 안보리 결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요청을 접수했다며 결의안 문안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 간 논의 동향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
1: HMM 나무호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란 소행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관영 매체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공격도 부인했는데요. 이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걸프 국가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김선훈 특파원입니다.
21: 현지 시간 4일 다른 상선들처럼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HMM 나무호는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며 항해력을 잃었습니다. 원인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단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 때문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12: By the way, their ship was shattered. They were not in the cavalcade of ships. They decided to go it alone and their ship got the hell knocked out of it yesterday.
21: 이에 대해 이란 관영 매체 이르나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고 보도하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르나 통신은 이란 정부의 반응이나 이란군의 해명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해역에 정박 중인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인근 두바이항으로 옮겨질 예정인데 이곳에서 원인 조사도 이뤄집니다. 한편 이란은 나무호 화재 사고뿐 아니라 최근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미사일 공습 역시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아랍에미리트의 피격 주장이 그릇된 주장이라고 일축했고 이란군 대변인 역시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의 보고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란의 여론 조작을 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란의 재공격에도 미국이 휴전 위반이 아니라는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걸프국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집착한 나머지 이란의 공격을 무시하는 상황을 걸프 국가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 특히 걸프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를 경시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를 이용해 이란이 군사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연합뉴스 TV 김선홍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HMM 소속 나무호가 이르면 오늘 두바이항으로 예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고 당시 큰 폭발음이 들렸다는 선원들의 증언이 전해진 가운데 원인 규명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근 홍해에서는 세 번째로 한국 원유 선박이 통과했습니다. 고희웅 기자입니다.
22: 호르무즈 해협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우리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3: 사고 선박 관계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22: 사고 선박인 남호의 운용사 HLM도 시시각각 선박과 소통하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선박에서도 들릴 만큼 큰 폭발음이 있었다는 선원 증언이 나왔습니다.
3: 물보라가 일어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물보라가 일어났다는 건 결국 약간 그래도 큰 충격인데, 큰 충격으로 그러니까 침몰하지 않고 이동한 거 보면 크게 물이 어디로 태워들어오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수면 상부 쪽에라도 뭔가 어쨌든 문제가 생겼으니
22: 선박 외관에 파공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으며 정확한 원인 분석까지는 수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사고 선박은 자력 항행이 불가능해 예인선을 통해 이르면 7일 두바이 항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하선을 원하는 승무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3: 정신이 없어하는 것 같긴 한데 선장님이 아주 리더십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큰 동의 없이 현상 상태 그대로 해서 지금 두바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22: 전장 182m의 최신형 다목조선인 남호는 초대형 플랜트 설비 운반에 특화된 선박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은 26척, 한국인 선원은 160명에 달합니다. 한편 해수부는 봉쇄 이후 세 번째 한국 선박이 홍해 우회를 통해 원유를 국내로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과 3일에도 우리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유입니다.
1: 프랑스 해운회사 소속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0: 찾았습니다.
1: 이란은 중국과 협력을 강조했고요. 중국은 즉각적인 휴전과 대화를 촉구하며 미국과 신경전을 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2: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반갑게 맞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미국이 이란 문제를 미중 정상회담 의제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중국이 이란을 먼저 안방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압박하면서 유엔 결의안 추진 과정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란 전쟁의 불법성을 거론하며 미국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이란에 대한 일방적 압박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3: 重启战端更不可取，坚持谈判尤为重要。
2: 앞서 파키스탄과 오만, 러시아를 거쳐 중국을 찾은 아라그치 장관은 공정하고 포괄적인 합의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고 이란 이스나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또 미이란 협상의 최신 상황과 이란의 향후 구상을 중국에 설명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중국을 외교적 협력의 축으로 끌어들이려는 모습입니다.
4: 考虑到他此行的时机过于微妙，似乎是想打美国一个时间差，提前向中方交底，不给特朗普借题发挥的机会。
2: 중국은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을 평가하며 전략적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책임론을 꺼내며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란과의 협력을 부각하며 이란 문제를 대미 협상의 또 다른 지렛대로 삼으려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람뉴스TV 배탐진입니다.
5: 코스피가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하며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습니다.
1: 지난 2월 6,000피를 돌파한 지 불과 47거래 만인데요.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은 6,000조 원에 넘어섰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6: 코스피가 사상 처음 7,000선에 넘으며 꿈의 7,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날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7,000선을 돌파한 뒤 상승폭을 빠르게 키우며 장중에는 7,400선을 넘어섰고 결국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월 25일 장중 6,000선을 넘어선 지 불과 47거래일 만입니다.
7: 코스피 7,000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우리 기업과 정부 그리고 증권 업계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주가 지수 8,000, 9,000, 1만 포인트 시대도 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 이번 랠리의 중심에는 반도체 투톱이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호실적으로 연일 급등세를 보여 삼성전자는 26만 전자에 올라섰고 SK하이닉스는 160만 원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상단을 7,500에서 최대 8,600선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속도가 워낙 가파른 만큼 단기 과열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8: 속도 측면에서 보면 과열된 게 맞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주가 상승이나 시총 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 업사이드가 더 열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 하지만 이날만 해도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이 상승 종목의 3배가 넘는 등 온기가 증시 전반으로 퍼지진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 마감에 코스피와 정반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7원 내린 1455.1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채영입니다.
5: 코스피의 초고속 랠리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1: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이 힘을 보탰다고 하지만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9: 국내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15% 급등에 27만 원을 터치했고 SK하이닉스는 10%대 상승하며 16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급등세에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올랐습니다. 삼성

0: 2010년에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전 세계 시총 12위에 올랐고 SK하이닉스도 16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반도체 투톱의 활약이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종에만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반도체 독주 속에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경우 증시 전체의 하락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5월 총파업이 예고되자 일부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낮추기도 한 상황입니다.
1: 파업이 되더라도 전담 조직 및 대응 체계를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응할 계획입니다.
0: 지속 가능한 증시 상승을 위해서는 반도체 외에도 2차 전지와 바이오, 방산, 에너지 등 다른 주도주 후보군들로 온기가 확산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국입니다.
2: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한 지 47거래일 만에 7,000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3: 하지만 지수랠리와 함께 빚내서 투자하는 자금도 늘고 한편에선 하락장에 예상하는 공매도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역대급 불장에 투자 신중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4: 코스피가 7,000선을 넘은 건 지난 2월 말 6,000선을 돌파한 이후 47거래일 만입니다. 랠리를 이끈 건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 비중은 코스피 전체의 약 42%에 달했습니다. 일부 대형주에만 상승세가 집중되며 K자형 장세가 뚜렷해 모든 투자자들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5: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케이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의 목차입니다. 먼저 예전엔 그저 천방지축 아이들 정도로만 생각했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뜨거운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낯선 뉴스가 아닌 묻지마 범죄에 대한 현재 실태 그리고 원인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무언가에 온전히 집중한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수많은 알림음 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잊고 또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놓침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바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데요. 과거에는 그저 말썽꾸러기 아이들의 병으로만 치부됐던 이 질환이 이제는 성인들의 삶까지도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요즘에 ADHD에 대한 인식이 뭐 지난 한 20년 동안 격동의 세월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이고 애가 좀 유별난 건데 뭐가 병이냐 이런 식은 그런 부정적인 시선부터 이제는 스스로 병원을 찾아서 저 혹시 성인 ADHD가 아닐까요? 하고 묻는 그런 시대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ADHD를 어떻게 질병으로 받아들여 왔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성인 ADHD 환자들은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ADHD 진단 폭발의 시대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신 통계를 보면은요, 그 변화가 아주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불과 4년 전인 2020년도에 약 7만 9천 명이었던 국내 ADHD 환자 수가 2024년 기준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수치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심에 성인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30대 여성 환자의 증가세가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국회 자료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ADHD 진료비가 2020년 대비 2024년도에 약 11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성인 ADHD 진료비 전체로 살펴보면요, 5년 새에 약 6배가 뛰었고요. 연간 1000억 원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저 조용한 아이로 자라왔던 여성들이 성인이 된 후에 업무 효율을 그 저하를 느끼거나 우울감을 호소하면서 뒤늦게 본인이 ADHD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ADHD를 의학적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주의력 결핍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그저 뭐 우리는 아 얘는 좀 말을 안 들어 아니면 얘는 이렇게 왜 이렇게 정서가 불안정할까 이런 식으로만 치부를 했죠. 그러다가 1994년에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기준이 개정되면서 한국 의료계에서도 현대적인 진단법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소아정신과를 중심으로 해서 약물치료가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산만한 아이에 대한 다큐멘터리, 육아 예능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초중반에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들 사이에서 ADHD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과 약을 먹이면 애가 나중에 바보가 된다, 이런 근거 없는 두려움, 사회적 낙인이 너무 강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성인 ADHD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2016년도에 확대가 되면서 큰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6년 그 전까지는요, 6살에서 18살 사이에 진단받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이 됐는데, 2016년 9월부터 성인기 이후에 첫 진단을 받아도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성인 환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인식의 상향 평준화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격이 좀 급하다, 덤벙된다, 이런 식으로 그저 넘겼던 특성들이 실은 우리 뇌의 전전두엽 발달 불균형에서 오는 생물학적 문제라는 것을 우리 대중들이 점차 깨닫기 시작한 거죠. 특히 직장 생활을 할 때 실행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마감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상사의 지시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 등 이런 사회적 기능의 장애가 발생을 하면서 비로소 병원을 찾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내 평생을 따라다니던 안개가 걷히는 그런 기분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ADHD의 치료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거나 일을 잘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고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덤벙들까 하던 것이, 아, 내가 이런 문제점이, 이런 나의 뇌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책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환자 수가 늘어난 만큼 이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거든요. ADHD 약물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 그 잠이 잘 오지 않고 또 식욕을 좀 줄여주는 그런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용되는 이런 현상.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 몰래 이 약을 먹거나 아니면 그 가짜로 이 병을 진단받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ADHD는 고장난 뇌가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자극에 민감하고 집중의 엔진이 좀 독특하게 작용하는 것뿐입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살펴본 통계 또 그 지난 시간 속에서 발견한 우리의 희망은 더 이상 이 ADHD 환자들이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비난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토대가 점차 마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6만 명이라는 이 ADHD 환자들의 숫자는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돌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혹은 내 동료에게 이 산만함 뒤에 숨겨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상징 오라클 파크에서 벌어진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의 맞대결. 샌디에고의 송성문이 빅리그 데뷔 첫 안타를 짜릿한 이날 역전 결승타로 장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4회 초였습니다. 샌디에고가 3대4로 뒤처진 2사 1, 2루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타석에는 메이저리그 선발 데뷔전을 치르는 9번 타자 송성문이 들어섰습니다. 마운드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에이스이자 연봉 2,300만 달러의 로건 웹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송성문은 초구 스트라이크를 지켜본 뒤 2구째 몸쪽으로 파고드는 시속 89.1마일의 컷 페스티벌을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이 타구는 무려 100마일의 가공할 속도로 샌프란시스코의 좌중간 외야를 찢어놓았습니다. 펜스를 직격하는 2타점 역전 2루타. 송성문의 메이저리그 데뷔 첫 안타가 바로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결승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송성문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8회에는 투수와 1루 사이를 절묘한 코스로 4안타를 만들어낸 뒤 내친 김에 2루 도루까지 성공시키며 상대 포수의 송구 실책을 유도해 3루까지 진루하는 재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샌디에고 구단 역사상 1987년 조이 코라 이후 39년 만에 나온 데뷔전 멀티 히트 및 도루 기록이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바람의 손자 이정우와의 첫 메이저리그 맞대결로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두 선수는 키움 히어로즈 시절부터 각별한 선후배 관계였으며 송성문이 두 살 선배지만 빅리그 진출은 이정우가 2년 앞선 선배인 묘한 관계였습니다. 이정우 역시 이날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1회 첫 타석부터 안타를 신고하며 4경기 만에 안타 행진을 재개했으나 팀의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반면 송성문은 팀의 주전 2루수 제이크 크로넬로스의 뇌진탕 부상으로 찾아온 깜짝 기회를 완벽하게 움켜쥐며 샌디에고 내야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야구장에서 승전보가 울려 퍼질 때 대한민국 축구의 심장부인 신문로 축구회관은 법원의 준엄한 판결문 앞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한 달여 남은 시점에 대한축구협회는 행정적 파행의 대가로 수뇌부 공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됐습니다. 지난 4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문체부가 실시한 특정 감사 결과가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죄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협회의 비위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인물은 바로 정몽규 회장입니다. 앞서 협회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정 회장의 사선 출마 기반을 닦았으나 본안 소송 패소로 인해 오는 5월 24일부터 자격정지 징계 효력이 회복됩니다. 이로써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축제를 앞두고 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문체부의 감사와 법원의 판결문에 명시된 축구협회의 비위 사실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특히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결함은 팬들의 공보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법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공식적인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독단적으로 개입한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는 시스템에 의한 선발이라는 현대 스포츠 행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행정적 혼란은 고스란히 현장의 불안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인 체코와 A조에 편성됐고 겉보기에는 무난한 조편성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속사정은 복잡합니다. 한국은 6월 11일 과달라라에서 체코와 1차전을 치르는 것을 시작으로 멕시코와 남아공을 차례로 상대합니다.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멕시코 내에서 치르게 되어 이동 피로가 적다는 점은 호재이지만 개최국 멕시코의 일방적인 응원과 고지대의 경기장이라는 환경적 변수는 무시할 수 없는 위협 요소입니다. 더욱이 감독 선임 과정의 정당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선수들이 감독의 리더십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따릅니다. 6월 11일 월드컵 개막까지 불과 한 달여 남짓 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태극전사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이번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악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인데요.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여러분은 국보가 제공하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세 번째 라이프 섹션으로 돌아올게요.
2: 어머, 나 또 찔끔했나 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3: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4: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2: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4: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8850 516-487-8850.

0: H매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네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으로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여러분은 5월 6일 수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내가 아는 장소에서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의학적, 법학적 공식 명칭은 이상동기 범죄. 이 범죄들이 우리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를 보내다가 또 매일매일 오갔던 익숙한 장소를 오가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는 공격을 받는다면 정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이 사건들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닙니다. 단순히 운이 없어서 일어나는 사고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병들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묻지마 범죄들의 실태,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묻지마 범죄, 이상 동기 범죄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범죄는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거나 범행의 동기가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익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 범행 동기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범죄를 말합니다. 한국경찰청은 2023년도에 처음으로 이 이상동기 범죄를 공식 개념화하고 통계를 집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만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된 사건이 총 44건, 그 중에서 살인이 5건, 살인 미수가 3건, 상해가 25건, 폭행이 1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과 살인 미수를 합한 강력 범죄는 전체의 약 18%에 해당합니다. 한국형 이상 동기 범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사회적 취약층 그리고 고립입니다. 최근 판결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가해자들의 상당수가 무직이거나 가족과의 교류가 끊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장기간 고립 속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 적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안에서 축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감정은 특정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향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범행 대상은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난 2023년에 신림역, 서현역 이런 곳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에 시민들의 불만은 아주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응책으로 지능형 CCTV를 확대했고요. 순찰을 강화시켰고요. 이런 물리적 기술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까지 주요 도시 전역에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획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사후 방어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를 막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이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 시선을 미국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미국의 경우에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이 무차별 범죄는 대개 총기를 매개로 한 대량 살상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또 FBI의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의 무차별 총격 사건은 매년 수백 건에 달하고요. 그 피해 규모 역시 한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큽니다. 미국 사례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범행 동기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일부 가해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됐다는 감각, 또 실패에 대한 좌절,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분노를 이런 과시적인 폭력으로 표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서열에서 탈락했다고 느끼는 소외된 남성들이 총기라는 이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거나 사회에 복수를 하겠다 이런 경향이 뚜렷해지는 거죠. 또 온라인 커뮤니티나 극단주의적인 공간에서 증오와 폭력이 정당화되는 환경 역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개인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또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서로가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해보면은 분명한 차이점도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주로 흉기와 같은 비교적 좀 단순한 도구가 사용이 되고요. 범행 대상 역시 특정 개인이나 특히 뭐 사회적인 방어가 어려운 약자를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약자인 여성, 노인, 어린이 이런 상대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해자의 열등감이 나보다 약한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발현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총기가 그 합법적이기 때문에 총기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특정 개인이 아닌 장소 자체를 공격하는 그 공격 대상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학교나 쇼핑몰, 또 종교시설, 교회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겨냥해서 최대한 많은 피해를 유발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국의 양상은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 그리고 단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상 동기 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정신질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례에서는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체적인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상 동기 범죄는 사회적 유대감이 끊긴 개인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비명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묻지마 범죄, 이상 동기 범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물리적인 안전망 강화가 계속돼야겠죠. 치안 인력을 확충하고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 정비를 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면서 고립된 개인을 좀 조기에 발견을 하고 이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구조,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정신건강 지원 체계, 또 고용,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청년층이 고립되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는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들은 누군가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환경과 연결돼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분명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공포에만 우리가 머무른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겠죠. 왜 우리 사회는 누군가는 완전히 고립되고 결국 타인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 바로 그것이 이런 비극을 줄이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5월 6일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6시 3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6: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7: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8: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스케치입니다. 비필충천이라는 말이 있죠. 한번 날면 반드시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초나라 장왕의 고사에서 나왔죠. 즉위하고 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를 새에 빗대어 묻는 신하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는 한번 날면 반드시 하늘 높이 솟구칠 것이고 한번 울면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는 간신들을 몰아내고 정사에 매진해 초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죠. 노는 것으로 보인 3년이 그에게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 내공의 시간이었던 거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다 싶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나를 지켜내는 일. 그 무너지지 않음이 언젠가 우리를 더 높이, 더 멀리 날게 해줄 겁니다.

Fifty Mansion Up, Up and Away. 조나라 장황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듯 보였던 3년 동안 충신과 간신을 가려내고 내공을 쌓은 다음 초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며 춘추 5패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가 말한 비필충천은 평소에는 조용히 내공을 쌓으며 때를 기다리다가 기회가 왔을 때 엄청난 기세로 큰 성취를 이루는 모습을 비유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필충천의 핵심은 기회가 왔을 때 날개가 굳어있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가 없더라도 뭐든지 꾸준히 이어가야 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날이었다 그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면 이미 우리 안에 강력한 내공이 쌓여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내공을 단단히 쌓으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닷새간의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쉬는 동안에 몰랐던 것들이 하나씩 보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 평범한 반복이 사실은 참 고마운 일이었음을 느낍니다. 다 쓰시셨어요? 1585님, Van Falls 5의 Still Fighting It. 리언 라임스의 노래 Can't Fight Moonlight은 1415님 정하신 곡입니다. 오타와입니다. Hands Up.

수요일에 웃음 완력소 난센스 퀴즈. 오늘은 아재 퀴즈. 축하를 해주는 바다는 오 즉흐해, 오 축하해. 세계에서 입시 경쟁이 가장 센 대학은 와세다 대학, 와세다 대학. 기원전 사람들이 쓰던 화폐는 BC카드. 그렇다면 긴장을 풀 때 먹는 약은? 힌트, 테리우스. 반지 세레머니 하면은 떠오르는 전직 축구선수. 생각나시면 보내주세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 무브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 4번드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생 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K라디오
1: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피부 고민 이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드 인증 피부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으로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제공합니다. 여드름, 색소, 피부 질환부터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까지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파킹도 무료.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해 일상을 바꿔보세요. 놀스 피부과 718-400-3376.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이 나라는 1500년 포르투갈의 탐험가가 처음 발견했을 때는 성스러운 십자가의 땅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르투갈어인 타오르는 숯불로 속살이 마치 불타는 것처럼 붉은 이 나무의 이름으로 불리죠. 당시 유럽에서는 붉은색 염료가 매우 귀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추출되는 붉은 가루는 고급 옷감을 염색하는 데 쓰여 금보다도 더 큰 수익을 주기도 했기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나무를 채취하기 위해 대거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이 땅을 이 나무가 나는 땅이라고 부르다가 정식 국명으로 굳어졌는데요. 호나우두와 네이마르 등을 배출한 삼바 축구의 나라, 남아메리카의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감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성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둥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둥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네 번째 페이지. 제가 섬을 하나 통째로 사서 이분께 선물로 드릴 수 있다면 섬 이름을 하나만 도로 짓겠습니다. 숭실사회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자, 하나만 저라면 섬을 만약에 사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듐듐도 이런 쪽으로 이제 바꿔야죠.
0: 그건 공원부터.
3: 듐듐부터. 아, 좀 더 야심을 조금 줄여가지고.
0: 듐듐 공원, 듐듐 빌딩.
3: 하하.
0: 그다음에 이제 섬으로 가겠습니다.
3: 원소 주기율표를 외우면 끝말잇기에서 무조건 필승한다라는 이런 얍삽한 수법 지금 알려진 지 지금 한 40년째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하나도 깨뜨려야 한다.
0: 금중공원으로 파회.
3: 언제까지 이렇게 무적의 수법으로 남겨둔다라는 것이 공정한 어떤 끝말잇기의 발전을 위해서 좀 언젠가는 타파되어야 할 이런 유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 놀랍게도 저희 원소 시리즈의 처음에 시작 목적이 이거였어요. 끝말잇기 끝장 단어를 없애자. 네, 많이 좀 봐주십시오, 시리즈. 예. 자,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 일기도 했던 여수 섬 박람회에도 좀 무사히 성황리에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국내 섬 이야기, 섬의 과학을 곽지식 작가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기초 질문부터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성격이나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성격도 다를 것 같은데요.
3: 1472년,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이죠. 네. 김종직이라는 조선시대에 정말 유명한 선비가 있습니다.
0: 들어본 것 같아요.
3: 이분의 뭐 제자의 제자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다들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유두류록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어요. 이제 두류라는 게 두류산, 지리산의 옛 이름이거든요.
0: 아.
3: 그래서 지리산 여행 갔다 온 썰, 약간 이런 걸 쓰셨습니다.
0: 네.
3: 그 내용 중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리산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선암이라는 큰 바위가 있었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산에서 길을 안내해주던 분이 이게 바로 선암입니다. 배선자의 바위라는 뜻의 암자를 사용해가지고 배바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0: 네.
3: 이상하잖아요. 바닷가에 뭐 배바위가 있으면 뭐 배 비슷하게 생겨서 배바위